튼튼한 안보와 혁신으로 더 강한 국방력을 강조하기 위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 시기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며 특히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선 그들은 틀렸고 만약 그들이 옳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국영철도 노이체 반측이 현지 시간 23일 밤 통신 시스템 문제로 독일 전역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노이체반은 성명을 통해 철도망의 내부 통신용 디지털 시스템의 전국적인 결함으로 현재 모든 열차가 역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누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12.12 반란군에 항거하다 전사한 고 김오랑 중령 추서 등 7천여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 수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남포항에서 최연호의 취역식이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북한의 군종 가운데 해군이 가장 약세로 평가받았던 점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제는 변했고 우리 해군의 전투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30도, 전주 28도 등 서쪽 지역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반면 동해안 일대는 20도대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동해안에는 5에서 10, 부산, 울산, 경남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2.6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모두가 자유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싶고 시간적으로도 타인의 시선에서도 자유롭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스스로를 묶어가면서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얽매이고 남들의 기대에 얽매이고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얽매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붙잡고 있는 건 쇠사슬이 아닙니다. 쇠사슬보다 더 강력한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실패해서도 안 돼. 지금 나 자신을 얽매고 있는 게 있다면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죠. 정말로 무언가가 내 발목을 감고 있는지, 내 두 손을 묶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메어놓은 생각과 마음인 건지, 바로 그곳에 내가 풀 수 있는 매듭이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동인 님이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벌써 인사해 주셨네요. 좋은 방송 많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영민 님도 출석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경제상식 퀴즈. 우리 청년들이 이것도 많이 가입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이것. 금융상품이 최근에 출시가 됐죠.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그 납입한 금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보태주고요.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주는 그런 적금입니다. 기본금리는 연 5%인데 은행별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8% 수준으로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는 청년 도약 계좌라고 있었죠.

0: 요건을 충족하면 여기에서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정근영님, 청년 도약 저축. 예, 아, 쪽, 요 예전 거죠? 아, 이게 헷갈립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것도 바뀌고 해가지고, 예. 그, 청년 도약 계좌가 아니고, 이제 새로 나옵니다. 힌트를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예,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거죠. 적금으로.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적금. 여섯 글자입니다. 잘 조합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유튜브 일라디오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노영훈님이 청년 미래 저축. 오답이 많이 나오고 이게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2: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고환율, 뭐 석유 최고 가격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경제 현안에 대해서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고요. 다음은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이 주택 처분을 통해서 1주택만 남겼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강예재 리더는요.
3: 네, 코스피가 어제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 먼저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고요.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두고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가 첫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적인 대립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랑 증시부터 봐야죠. 오늘 코스피 뭐 개장 초에도 막 변동이 크네요. 한 3% 조금 전에 오르기도 했고 어제는 뭐 10% 가까이 폭락을 했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3: 네. 일단 오늘 코스피 말씀하신 것처럼 2%, 3%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8,400선 일단 회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도 900선을 회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반도체주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일제히 3대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09, 그리고 S&P 500이 1.44, 나스닥이 2.22% 각각 떨어졌고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마이크론의 주가가 13%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AI 투자 확대에 따른 막대한 지출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3거래일 연속 떨어졌던 스페이스X의 주가는 1% 가까이 오르면서 기술주 약세 움직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0: 최근 시장을 좀 괴롭혔던 이슈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3: 네, 일단 그 코스피가 어제 10% 가까이 떨어진 것이 전날 종가 대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네. 이 지수가 급격히 밀리면서 시장의 안전장치들이 잇따라 작동했는데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 또 오후에는 지수가 8% 넘게 빠진 상태가 1분간 유지되면서 20분간 매매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처참했는데요.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12% 넘게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10% 넘게 각각 떨어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조금 회복하면서 장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떨어졌나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가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실망한 외국인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는데요. 이제 막 공개된 내용을 보면 MSCI는 한국 당국이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결국에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이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미실현 이익 과세론 때문인데요. 네. 내용이 주식이나 부동산의 평가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국회 토론회에서 법률권 중심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공포를 자극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낮추기 위해서 최대 60조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팔 수 있다라는 이 리밸런싱 부담이 시장을 또 짓눌렀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전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AI 산업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나온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이 내일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공개가 되고요.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인 5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0: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인데 이 만약에 PCE 지수가 예상을 웃돌게 되면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커지면서 증시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도 그렇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그렇고 아직 나오지 않은 불확실한 것들이 또 많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리고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자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그럼 법인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거뒀을 때 또 세금을 더 거두자.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는 정말 파장 큰 건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요?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분명히 또 어제 목도를 했을 테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와가지고 시장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는데요. 얼마 전에 금감원장도 한마디를 했고 안전장치를 검토한다고요?
0: 네. 어제 그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이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평균 하락률이 25%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한 쏠림 그리고 변동성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즉각 투자자 안전장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여러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먼저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1,000만 원인 기본 예탁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1시간씩 들어야 하는 일반 심화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안 그리고 증권사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해서 아예 이 상품의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당연히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란 것이 작년 연말에 고환율이 계속 이어지면서 서학개미의 해외 증시 투자 수요를 국내로 좀 돌려보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던 것인데 도입이 된 이후에 당국이 투자 유의에 방점을 두고 단기 투자용으로 제한적으로 좀 활용할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회전율을 지적하면서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금융투자협회 입장에서는 이걸 또 정면으로 반박하더라고요.
0: 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어제 기자실을 찾았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로 두 가지 종목에 치중돼 있고 또 음해복리라든가 괴리율과 같은 구조상 문제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증권사들이 정해진 라이선스 안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건데 이 배를 불린다라는 표현은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오해이면서 시각의 차이다라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이 당국이 조만간에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좀 내놓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업계와 감독 당국 간의 긴장감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1: 근데 금융 당국에서 수수료 인상을 유도해서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수수료 인상하면 증권사 더 배불려 주는 거 아닙니까? 또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는 분담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런 반민 반관 조직이죠.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주식시장이 또 엄청난 호황인데 이 사이에서 소외되는 청년들이 많다. 아무래도 이제 자산에 대한 걱정일 거예요. 이걸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어요.
2: 네. 어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요. 이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다라고 짚으면서요.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꾸준한 노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코스피가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산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과 아닌 분들 격차도 굉장히 커지고 또 주도주 중심으로 이제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이걸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엄청난 이 양극화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 거고요. 역대급 어떤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가 딴 세상 이야기라는 어떤 청년들의 소외감 이런 것들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오늘 지금 퀴즈 정답 네. 신청을 받고 있는 이 퀴즈 정답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책 금융 상품에 예산 한계가 있는 만큼 예상보다는 가입 신청이 빨리 와가지고 이렇게 넘쳐서 혜택을 못 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들도 우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잘 세우고 2주간의 신청 기간 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다 처리해줘라 이렇게 좀 지시를 내렸습니다.
1: 그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2: 네.
1: 새로운 그 적금 상품이요. 그리고 오늘 환율이 1534원입니다. 계속해서 1530원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입장도 대통령이 밝혔어요.
2: 네. 예, 어쨌든 요약하면 펀더먼털에 비해서 너무 네. 과하다라는 진단인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수출 그리고 경상 흑자가 상상 이상의 어떤 사상 최대 수준인데 원래대로면 지금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안 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하는 주된 원인으로는요. 주식시장 급상승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건데요. 지금 정부는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지금 뭐 140조 원 정도 매각을 했었고 그걸 환전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도 한국의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달러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너무 급격히 오르니까 지금 리밸런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요. 어쨌든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단기적인 문제고 시간이 지나서 좀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정부 시각도 함께 비쳤습니다.
1: 또 석유 최고 가격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네, 그 고물가 대책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2: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이 되고 또 유류세도 좀 낮춰서 재정 부담이 좀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네.
2: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 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 자체도 좀 낮춰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천연가스 등 세 개 품목에 대해서 0% 할당 관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도 의결을 했고요.
1: 자, 그리고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또 하나 들어볼게요.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결정하는 절차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노사 인식 차이는 여전히 크네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2,000원 그리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32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차이가 1,680원으로 벌어져 있는 셈인데요.
1: 네.
0: 이 노동계가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한 2.3% 정도인데 이것이 평균 물가상승률인 2.6% 정도에 못 미친다.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1: 네.
0: 또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해서 60%를 넘어갔는데 주요 7개국 평균 49% 정도보다 높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올해도 최저임금 조율의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야 하고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해서 고시를 해야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또 가사노동도 살펴보면은 노년층의 부담이 계속 늘고 있다고요.
0: 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노년층의 가사노동 생산액이 138조 원으로 소비액을 웃돌아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 설명 잠깐 드리면요. 이 국내 총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나 음식 준비, 또 돌봄과 같은 무급 가사노동의 규모를 연령과 성별로 측정한 통계입니다. 이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적자, 소비보다 생산이 크면 흑자인 구조인데요.
1: 네.
0: 다시 말해서 이제 흑자는 다른 사람 몫까지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우리 집의 가사노동 담당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노년층이 노동 연령층과 함께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계층이 된 거고요. 이 65세 이상 노년층의 전체 가사노동 생산액이 5년 만에 55%나 급증했는데 이 주목할 점이 노년층이 단순히 이제 돌봄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도 상당히 좀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 손자녀를 돌보는 미성년자 돌보기 생산이 5년 전보다 20% 이상 늘어났고요. 또 고령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노노부양 성격의 성인 돌보기도 50%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 자녀 세대의 만원과 출산 지연으로 인한 황혼 육아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1: 그런데 일본에도 그런 게 이제 산업화돼 있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0대 노년이 80대 노년의 어떤 뭐 이제 뭐 부양을 도와준다라든지 가사 일을 도와준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그걸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일들 또 우리의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도 좀 많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여성의 역할이 크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5년 사이에 남성의 가사노동 생산 규모가 35% 급증했는데 여성의 증가율 한 15%를 2배 이상 앞지른 수치입니다. 청소나 음식 준비 같은 가정관리 부문에서 남성의 참여가 44%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가사노동 생산 총량과 비중으로 볼 때 여전히 가사노동의 73%를 여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생애 주기로 보게 되면 격차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0: 많은데요. 남성은 32세부터 44세까지 딱 12년 동안만 가사노동 흑자,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기간을 기록하게 되는데, 여성은 26세부터 무려 84세까지 58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가사 부담이 가장 큰 시기를 비교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 7.7배나 더 많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오히려 좀 나이 든 다음에 남성들은 이제 은퇴한 다음에 집안일 더 많이 도와주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더 집안이 화목해진다 하더라고요.
0: 네.
1: 이것도 필요합니다. 노력해야죠. 자, 백상경 기자.
2: 네.
1: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뭐 인사청문회 네. 앞두고 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가 아니라고요.
2: 네. 이제 정부의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반대로 갔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 네.
2: 한 후보자의 주택 세채 처분을 했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1: 원래는 4채였는데.
2: 네. 그래서 지난 5월에 지금 잠실 아파트를 매각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삼청동에 한 주택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에 양평 전원주택을 매각을 했고요. 23일에 역삼동 오피스텔도 매각을 했습니다. 다 잔금까지 치르면서 매각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잠실 아파트는 시세보다 좀 낮게 오피스텔과 전원주택은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다는 게 인청단의 발표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나 이 잠실 아파트 매매 차익 중에서는요. 5억 원을 국제구호개발단체에 기부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특히 늦게나마 이제 좀 이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우회적으로 보인 건데 하지만 야당에선 지금 여전히 공세가 거셉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무원을 배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를 했던 사실을 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발언한 기준대로면 이분은 용지 복사조차 맡겨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성수 국무총리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쟁점이 또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 시절에 추진을 했던 모두의 창업 1차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유망한 창업자들의 이메일 아이디는 물론 산업 아이디어 요약본의 심사평까지 유출이 돼 있어서 지금
1: 네.
2: 사실 책임이 무겁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1: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좀 특이한 건 다른 사람들은 강남집 한 채를 남기고 다른 집들을 팔던데 이분은 강남집을 팔고 삼청동 집을 남겼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더 커졌다 이런 지적을 내놨어요.
2: 네. 지금 전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 불안들을 전반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정의 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서 네.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만 5천호에서 1만 7천호로 30%가 감소를 했고 월세 매물은 19%, 매매 매물은 20% 5% 각각 줄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물들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어쨌든 고강도 부동산 규제나 주택 공급의 부족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울의 전월세 난이 좀 심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전월세 난 해소가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많은 관심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 정책은 결국 어찌됐든 간에 결과로 또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무주택 그 임대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이제 고통이 커지는 상황 그런 걸 또 이제 경실련이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2: 네.
1: 통합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청년의 미래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적금 상품이 월요일부터 그 신청을 받기 시작을 했죠. 여섯 글자인데요.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부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정부가 기여금을 주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해 준 상품입니다. 기본 이자율은 5%인데 은행별로 우대금리까지 합쳐서 한 8%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모든 은행들이 8%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교 대상이 되니까 서로. 또 지원금 등등을 합치면 연 최대 19% 이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여섯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2561님 서울 가는 기차 안에서 보냅니다. 성공예감 화이팅 하면서 청년 이거 네, 정확히 보내주셨네요. 여섯 글자. 좀 헷갈리기도 해가지고. 권이훈님 노인 미래 적금도 만들어주소 이렇게. 이 아까 보니까 배경옥님도 그렇고 나이를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나이 때문에 이거 가입 못하는 게 참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근데 항상 문턱 효과는 어디에서나 또 있을 수밖에 없죠. 6676님 성공예감 방송 듣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뿐만 아니라 사촌, 조카 단톡방에도 올려서 모두 9명 정도 가입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저희가 다단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이고 특히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내놓은 적금 상품. 예, 이 안에 다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 여섯 글자. 참고로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정답 여섯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요즘에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반도체 비롯해서 뭐 수출은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 하는데 내수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자리, 정규직은 물론이고요.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게 맞나 싶은 이상한 채용 공고들이 있거든요.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슬기로운 노무 생활 시간으로 갑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그 알바 공고가 화제가 됐더라고요. 내용을 네. 보면 주 3일 근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4: 네.
1: 근데 그 주 3일 중에 하루는 1분 일찍 퇴근해야 된다. 저도 이런 거 보다 처음 봤는데. 근데 이게 뭔가 꼼수가 있는 거라면서요.
4: 네, 맞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1분을 기점으로 우리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이제 꼼수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1: 주휴수당.
4: 네,

0: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우리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을 줘야 되고 8시간에 1시간의 휴게를 주도록 이렇게 예, 법에 예, 규정되어 예.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4시간을 일하러 와서 30분을 휴게를 받는 그 근로자분도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는 우리 이제 기존의 법이 바뀌기 전에는 1분을 줄이든가 5분 정도 줄여서 4시간 미만으로 만들어서 30분을 휴게 시간으로 그럼 휴게 시간이 되면 임금에서 공제되니까 온전히 4시간분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그 계약을 적힌 경우에는 받는데
1: 아, 4시간이라고 야 30분 쉬다 네. 가야 돼. 이렇게
0: 그러니까 쉴 때도 없거든요, 사실. 예. 카페나 뭐 음식점에 알바해 보면 그렇죠. 마땅한 휴게 공간이 네.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제 한 6개월 뒤에는 이 휴게 시간도 서로 간의 동의하에 4시간을 다 그냥 휴게 시간 없이 할 건지는 상호 동의해서 하면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만 봤는데 예,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경우 경우에는 천받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계속 이 형태로 일한다고 하면 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면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5인 이상 근무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제 연차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이 초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이런 꼼수가 있다라는 걸 사실은 왜 14시간 59분인지 알바 네. 지원하시는 분이랑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그럴 정도로 그렇게 꼼수를 피면서 사람을 뽑는 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가고 싶진 않겠네요.
0: 네.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알바 자리가 요즘에 귀하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면서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나 이런 특성화고 같은데 이제 노동 교육을 많이 나가게 됩니다만은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노동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 다 찾아서 가면 일할 데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 아이고야.
0: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사업주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돼서 먼저 그런 지키는 문화가 좀 정착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물론 그분들도 진짜 하루 정말 돈 만 원이 네. 귀해서 매출 몇천 원 올리기도 힘들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0: 네.
1: 현실이. 그 또 최근에 보니까 한 연예인이 운영하는 이제 콘텐츠 회사에서
0: 네.
1: 기획, 제작, 채널 운영, 캐릭터 IP, 성과 분석 등등의 자질을 요구하는 인재를 뽑는다고 하는데
0: 네.
1: 이런 많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인턴이더라고요.
0: 네.
1: 이것도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채용 공고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치 이제 경력직을 뽑는 듯한 이제 업무에 대한 그 네이밍 이제 그것만 이제 적어 놓으니까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턴이라는 데 이제 집중을 해보면 사실 인턴의 이제 본질이 우리 교육시키고 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또 예, 정식 채용 전에 우리 업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역량을 쌓는 과정인데 이렇게 기재를 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사실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입니다. 업무고요. 그다음에 알바에게 여러 직무를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게 되죠. 특히나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만약에 엄청 거창하게 보입니다. 인턴을 모집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1: 네.
0: 실상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허드렛일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 배우고 허드렛일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과중한 업무를 부여해놓고 그걸 하지 못하는 개인의 역량을 문제 삼아서 다른 연장근로로 하게 되면서 그걸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런데 어찌됐든 인턴이라면 일이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될 테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인턴의 본질일 수도 있겠어요. 네. 또 가끔 보면 채용 공고가 1년 내내 올라와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0: 네.
1: 무슨 뭐 몇천 명씩은 매년 뽑는 것도 아닌데.
0: 네.
1: 이거는 좀 의심해 봐야 됩니까?
0: 사실 이제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이제 두 가지 경우인데 예, 사업이 워낙 잘 돼서 사생 확장이 되고 있던가 아니면 네, 뭐 높은 퇴사율로 인해서 이제 결혼이 많다는 거가 더 예, 저기 그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 강도는 세고 이제 처우는 낮거나 아니면 경영진의 이제 리더십이 문제가 되고 아니면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어떻게 거르느냐의 문제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상담 드릴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고용24라는 사이트가 네.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 채용 플랫폼들이 많이 있죠. 이제 거기에 동일 직종의 채용 공고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아, 여기저기에.
0: 그렇죠. 여기저기에 다 올릴 거거든요.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상시적으로 계속 뽑아야 되는 거니까요.

0: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셔서 이제 기업 리뷰를 달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들의 우리 기업의 리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사실 직접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면접을 가게 됐다. 그러면 결혼에 충원하는 이유가 뭔지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물어보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또 채용 공고에 요즘에 네.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거 쓰는 회사 요즘 거의 없죠.
0: 없죠. 사실 이제
1: 오히려 그런 거 쓰면 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0: 네, 이제 채용 트렌드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장은 일하는 곳, 그다음에 이 개인의 생활과 분리되는 곳이라는 게 오면 명확하게 이제 다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족 같은 회사보다는 어떤 그 자기들 회사만의 이제 혜택을 내세우는 곳이 많죠. 네.
1: 혜택이라면 이제 복지 같은 걸 이제 내세우기도
0: 그렇죠.
1: 하는데
0: 네.
1: 그래서 뭐 항상 간식은 항상 채워져 있다. 네. 네. 아니면 문화비를 지원한다 이런 거.
0: 네.
1: 사실 이게 또 본질은 또 아니고.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안 이제 우리 그 구글 문화를 지향한다는 아. 이제 그 채용 공고에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복리 후생을 내세우는 이 기업의 채용 공고를 조금 경계해야 될 게 그 우리 근로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것보다는 이게 더 강조됨으로 인해서 약간 착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채용 공고에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법정 근로 조건 그러니까 휴일 출퇴근 시간이나 휴게 시간 뭐 휴일 휴가 급여 수준들을 명확하게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채용 공고에 제시한 조건을 사후에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용 공고가 과다하게 적어놓고 만약에 막상 갔는데 전혀 다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용 공고 때랑 실질적으로 좀 달라졌다, 불리하게. 그러면 네. 그것도 법 위반이에요?
0: 맞습니다.
1: 속인 거니까.
0: 예, 사실 그런데 이게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또 규정이 몇 네. 인 이상 사업장마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0: 네.
1: 좀 까다롭긴 합니다.
0: 네.
1: 또 이제 구직자 이력서 낼 때 결혼 유무,
0: 네.
1: 무슨 뭐 부모님 직업? 취미 종교는 그렇다 저도 키 몸무게까지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는 수집하지 말라는 게 우리 채용 절차 공정화법의 그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용모, 키, 체중, 뭐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부모님, 뭐 직업, 뭐 그다음에 이런 개인 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예, 제출할 필요도 없이 생년월일 정도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본인의 종교나 이런 것들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다들 질문 주거나 이제 오해하고 계신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사진 내 개인 정보니까 사진 첨부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제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1: 아, 이력서에 사진 없는 경우.
0: 그렇죠. 이제 회사 상식에 이제 사진을 부착하거나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을 첨부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 확인 목적의 사진 제출 그렇죠? 요구이면 예, 가능하지만 다른 걸 외모 평가하거나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1: 간혹 이력서에 붙어 있는 이제 사진하고 다른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1: 요즘 그래서 사진을 AI로 어떻게 막 꾸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조건 다는 데들도
0: 네,
1: 있고.
0: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과도한 그 처리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그렇죠?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단시간 근로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되겠습니다. 30인 미만의 카페나 뭐 음식점에 그다음에 뭐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될 텐데요. 아직까지 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이 법이 적용돼서 그 제재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진짜 예전에는 결혼했느냐?
0: 네.
1: 특히 이제 여성 직원 뽑을 네. 때 결혼 언제 할 거냐,
0: 네.
1: 출산 계획 있느냐 이런 거 막 물어봤었잖아요.
0: 근데 네.
1: 요즘에
0: 맞습니다.
1: 그러면 안 되죠.
0: 사실 이제 요즘에 물어보면 바로 우리 그 보도가 되죠. 언론에 나오죠. 특이한 경우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현행법상 이건 차별이거나 성희롱이거나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우리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예, 모집 채용 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채용 절차 공정화법에서도 우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를 수집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채용 절차 공정화법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좀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어떤 기록되는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제 처벌이 제재가 가능하지만

0: 이 구두상 한 거에 대해서는 이 채용 절차 공정화법으로 처벌하기 입증 문제가 있고 근데 처벌하기는 어렵다.
1: 다만 말로 물어본 건.
0: 네.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걸로는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제재를 걸 수가 있다. 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데 또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아니 나중에 뭐 출산 휴가 가면 결혼이 발생하니까 그런 걸 좀 미리 예측 가능성 있게 회사를 운영해야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회사의 모든 회사가 그렇게 이제 변명 저는 변명이라고 표현했으면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저출산도 있지만 예전부터 모성보호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는 볼멘 소리를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 그 노동 당국에서는 그 모성보호 조항을 쓴 사람의 반면에 이제 회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 지원책들을 마련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산 육아로 인해서 결혼이 발생하면 대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그 대체 인력에 지원금을 준다거나 네, 그다음에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점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참 이게 계약서를 쓸 때도 갑을 관계가 되고 또 일자리 수에 따라서 갑을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만 네. 진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0: 맞습니다.
1: 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이런 것도 알아두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무 네.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당장 협상회의를 취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폭락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주의 방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전장 대비 1%가량 하락해 약 넉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얼마 전에 JTBC를 비롯해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워크업 법정관리를 신청을 했죠. 기업 회생 절차. 최근에는 그 신문이 열리기도 했고요. 미디어 산업이 이렇게까지 크게 흔들리나 좀 충격적인 또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업종에 종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른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도 부릅니다. 미디어 산업이 많이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AI도 깊숙이 들어오고 있고 이럴 때 미디어들은 과연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AI 시대의 공영 미디어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쓴 분이 있습니다. KBS 미디어 연구소 김정환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좀 충격 아니었습니까?
3: 굉장히 충격이었죠.
1: 걸리시죠?
3: 네, 맞습니다.
1: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라고 분석을 하세요?
3: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투자한만큼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죠.
1: 이제 사실 기업이니까.
3: 사실 JTBC와 중앙일보는 좀 다른 경우긴 한데요. 네. 우선 JTBC는 콘텐츠는 잘 만들었지만 변화에 발맞춘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부도가 난 거고요. 반면 중앙일보는 수익이 났지만 이제 계열사 보증을 잘못 썼다가 부도가 난 경우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아무튼 JTBC와 중앙일보를 포함한 중앙그룹 전체가 아날로그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운영하다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익 모델을 못 만들어서 이렇게 큰 사단이 난 거죠.
1: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어 언론사도 기업입니다. 그럼 이윤을 이제 남겨야 지속 가능할 테고.
3: 네, 맞습니다.
1: 투자를 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윤 창출에는 좀 실패를 했고 그 JTBC 쪽에서 밝힌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OTT 중심의 미디어 시장 개편이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1: 사실 근데 JTBC나 중앙그룹이 뭔가 막 계열사들도 많이 만들고 뭔가 빠르게 그 변화에 대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3: 네, 맞습니다.
1: 제작사, 외주 제작사도 그렇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대박난 그 드라마들도 꽤 있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게 어떻게 실효는 별로 못 봤던 거예요?
3: 그렇죠. 이제 과감한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케이스로 봐야 되죠.
1: 오히려.
3: 예, 오히려 JTBC가 이제 스튜디오 시스템 이제 이런 거 선진적인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냈죠. 예. 그리고 좋은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V 시대의 광고를 중심으로 한 수익 모델은 OTT 시대에는 맞지 않죠. 사실 즉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0: 시청자들이 TV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대에 광고 이외의 수입원을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JTBC가 이 점을 간과한 거죠. 즉 수익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투자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1: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되게 화려했으나
0: 네, 맞습니다.
1: 외화 내빈 네, 맞습니다. 또 그 스포츠 중계권료 또 천문학적으로 네. 돈이 나갔고.
0: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2천억이라는 큰 부담으로 돌아와서 맨 끝에 결정타를 날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원인이라기보다는 마지막 결정타였다라고.
0: 네, 맞습니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좀 기민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중앙그룹이. 네, 그런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미디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기울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말숙님이 조금 전에 요즘에는 나이 불문하고 TV 신문 잘 안 봅니다. 인터넷으로 원할 때 보니까요. 이렇게 사실 저희 라디오도 유튜브로 다시 듣기로
0: 네, 맞습니다.
1: KBS 콩으로 다시 듣기로 하시는 네, 분들 참 많으신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흐름을 또 따라가려고는 하는데 재빨리 따라가긴 또 어렵고
0: 사실 이제 지상파가 게으르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죠. 사실 이제 왜냐하면 종편이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네. OTT가 등장한 지도 벌써 7, 8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변화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상파 혁신이 시청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더디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점은 이제 지상파 독과점 시대가 한 50년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체질상 뼈를 까는 자기 혁신이 자기 스스로가 어려운 점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지상파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일 뿐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더딘 것이 사실이죠. 특히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에게 더욱 다가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1: 이런 거를 KBS 안에 있는 미디어 연구소에서 이렇게 또 쓴소리를 내세요.
0: 아, 저희가 또 사실 계속 혁신하면서 생존해서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수준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저희 회사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럴 걸도 해야 되는 부서가 꼭 필요하죠.
1: 약간 레드팀.
0: 네, 맞습니다.
1: 좋습니다. 사실 이제 미디어 산업이 어쩔 수 없이 기업으로서 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또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0: 아, 어렵죠.
1: 그 양쪽을 다 갖춰야 하는 그 성격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0: 네. 이제 미디어 산업은 이제 사실 속해 있는 산업 구조와 추구하는 가치가 일반 사기업과는 많이 다르죠.
1: 네.
0: 특히 지상파 방송은 독과점 산업이었고 국가가 면허장을 주면서 보호해 주는 산업이었고 추구하는 가치도 일반 사기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수익 극대가 아니라 올바른 여론 형성 그리고 국민문화 발전과 같은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수신료를 기본으로 하는 재원 구조에다가 공익성이라는 가치까지 더해져서 성격이 그렇죠. 사기업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민영 미디어 기업과도 더욱 다르죠. 그렇지만 현재 방송법에 나와 있듯이 공영방송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이 공영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진짜 어렵죠.
0: 어렵죠.
1: 너무 또 상업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네. 또 공익성만 추구하다가 계속 적자 내고 막 쓰러지면 또 안 되고.
0: 그러면 국민들한테 오히려 부담감을 줘서.
1: 그렇죠. 그럼 또 나중에 뭐 세금으로 지원을 네, 또 받아야 맞습니다.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야, 그 양쪽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또 이게 세상이 엄청 빨리 변하는데
0: 네.
1: AI 시대 아닙니까?
0: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또 AI 시대가 빨리 왔죠.
1: 특히 이제 방송 쪽에서 체감하시는 네. 변화가 많이 큰가요? 어때요?
0: 엄청납니다. 지금 우선 제작 현장에서는 기술적 이유 때문이나 또 제작비 부담 때문에 만들기 어려웠던 장면들을 AI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타 방송이라지만 이미 EBS는 프로그램 전체를 AI로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향후 AI를 통한 1인 제작이 더욱 활성화되고 실시간 자동 번역으로 언어 장벽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향후 지상파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욱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MBC가 AI를 이용해서 시청자 맞춤형 하이라이트를 제공했잖아요. 즉 시청자가 나는 체조스타 시몬 바일즈를 하이라이트만 보고 싶다 하면 직접 만들어준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게 700만 정도가 생성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향후 스포츠 중계권 및 아카이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상파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올림픽이었습니다만 골 넣는 장면만 모아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0: 그렇죠. 저는 손흥민 골 장면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월드컵에 1차 예선부터 본선까지 골 장면을 다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는 거죠.

0: 그런 골 장면 모음 하이라이트가 올라올 때까지 사실은 기다렸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게 바로 온디맨드라고 하는 겁니다.
0: NBC라는 미국 방송사 제공을 한 거예요.
1: 네, 2024년에 해서 700만 건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지상파 플랫폼을 통한 건 아니고요. OTT 플랫폼 피콕이라는 플랫폼을 통하긴 하는데 이게 지상파가 이제 지상파를 넘어서 OTT 플랫폼으로 진출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0: 근데 이런 AI 기술을 잘만 활용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겠으나
1: 네.
0: 또 이제는 누구나 어느 기업이나 AI를 활용을 해서 또 미디어 산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위기라는 게 위험과 기회라는 준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 아카이브의 중계권을 많이 가고 있는 지상파 경우에는 AI 시대에 잘 적응하면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면요. 비록 신문사이긴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경우에는 마크 탐슨이라는 탁월한 CEO 아래 디지털 구독 모델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주가를 보시면 계속 지금 우상향하고 있어요. 10년 동안이요. 그래서 즉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AI에 따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0: 그렇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1: 아, 맞습니다.
0: AI에게 그냥 침공만 당하느냐,
1: 네.
0: 활용을 잘하느냐.
1: 네, 네, 맞습니다.
0: KBS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특히 이제 지상파들은 또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덩치 큰 방송사들은 이 AI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생존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1: 이번에 JTBC 경우를 발레로 삼아서 사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해야 될 건 AI 시대에 맞는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 JTBC 경우를 볼 때만 해도 단순히 콘텐츠만 잘 만든다고 해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우를 보게 된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약간 경영학적인 얘기긴 한데 자기가 나아갈 전략적 방향과 자원의 투하를 잘 정렬을 해야 됩니다. 예, 이번에 이제 JTBC 경우를 보면 아무리 전략적 방향이 잘 맞았다고 해도 무모한 투자를 하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조직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전략적 방향 설정 등 전체적인 과정을 조율할 수 있는 CEO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0: 결국에는 경영.
1: 그렇죠. MC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AI 시대도 경영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넷플릭스가 DVD 배달 업체에서 OTT 업체로 성공적으로 변신하였듯이 레거시 미디어도 AI 시대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적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용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도 많이 낮출 수 있겠고 속도도 또 빠르게 따라갈 수
1: 네,
0: 있는
1: 맞습니다.
0: 거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미디어도 사실 왜 때깔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좀 많이 씁니다.
1: 아, 그 중요하죠.
0: 근데 네. 사실 그게 때깔은 들어간 돈에 비례한다라는 게 과거의 정설이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일반 뭐라 될까 이제 제조업으로 따지면 제품은 정말 기깔나게 잘 만들어놨는데.
1: 네.
0: 시장에서 팔리지 않거나
1: 네.
0: 아니 원가가 너무 비싸서 팔아도 마진이 남지 않는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기업은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원가보다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가치가 더 커야 되고
0: 아하.
1: 그 가치보다 사실 프라이스가 낮으면 이건 이제 PVC 공식이라고 하는데 낮으면 네. 소비자들은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변곡점이 있는데 저는 이게 AI가 이런 변곡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주는 베너핏을 잘 쓴다면 제가 보기에는 레거시 미디어도 지상파 시대, AI 시대에 살아 생존할 수 있고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0: 아까 그 가치.
1: 네,라는
0: 거 이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1: 예, 굉장히 중요하죠.
0: 그래서 KBS에서 자꾸 수신료의 가치 이런 거 띄우는 거 아닙니까?
1: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보다 더 돌려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운명이고 숙명이죠.
0: 그러면서 또 이제 왜 공영 방송으로서 명,
1: 네.
0: 그러니까 이번에도 월드컵 보면 이제 보편적 시청권을
1: 네.
0: 이제 많은 분들에게 더 한번 알려드리게 됐고,
1: 네.
0: 그래서 또 이제 공영 방송도 그렇고 수신료의 가치를 또 느끼시게 된 것 같고.
1: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0: 그러게요. 그러면서도 또 수익은 내야 된다라는 거.
1: 그런 균형감을 잘 맞추는 게 또 공영방송의 숙명이죠.
0: 그렇죠. 지속 가능해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0: 그 AI 시대 공영 미디어 전략. 사실 이게 그 보고서가 아니라 책.
1: 예, 책이었습니다.
0: 거잖아요.
1: 네, 책입니다.
0: 그렇고
1: 네.
0: KBS 미디어 연구소 연구위원인 김정환 박사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 오늘 증시가 좀 크게 반등을 하고 있죠.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8% 오른 8,513. 코스닥도 2.2% 오른 911을 회복한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536원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조선시대로 갑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갈 텐데요. 왜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이야기 늘 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예,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서 뒷목 잡은 어른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말 안 듣던 조선의 선조들 이야기 또 재미나게 만나봅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2: 오늘도 서쪽 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이 서울 30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전은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반면 동쪽 지역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과 포항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차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동해안과 전남 남부, 제주도는 5에서 1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릴 것으로 보여 내일 오전 10시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거리 응원 시간대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AEA 사찰단이 적당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관련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 시기에 대해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며 특히 이란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선 그들은 틀렸고 만약 그들이 옳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4척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4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26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행입니다.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2.95포인트 1.86% 오른 8356.79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 12%대 급락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세를 보이며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증권사 리스크 관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관련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미수거래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하면 추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외환 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SCI는 2026년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선진국이 아닌 이전과 같은 MSCI 신흥국 지수로 분류했습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늘 사고 현장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사고대책위원회와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주최하는 추도식에는 유족 30여 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총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업무 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021년에서 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모스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모스탄 교수가 예정대로 경찰에 출석할 경우 탄 교수에 대한 첫 피의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전주 28도 등 서쪽 지역은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반면 동해안 일대에는 20도대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동해안에는 5에서 10mm,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전남과 제주는 오늘 하루 5에서 1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돌아왔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방송되는 시간.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6글자인데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이제 바뀐 거죠. 청년 미래 적금 이 6글자 정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됐죠. 19세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부를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연 거의 19%에 이르는 효과. 그러니까 이제 세제 혜택까지 다 합쳤을 때 은행에서는 보통 이율은 5%인데 우대금리 다 쳐서 거의 8%씩 주기도 하고요.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의 격차가 더 커지다 보니까 청년들의 미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 상품들은 또 계속 나오고 있죠. 9777님 정답 청년 미래 적금. 청년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셨고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3220 쓰시는 분께서는 저희 딸 대학생 내내 알바를 한 보람이 있네요.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전년 소득이 또 있어야 되다 보니까. 6233님은 아들이 경찰에 합격해서 장기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청년 미래 적금 가입할 수 있나 했더니 작년 세금 납부가 없어서 가입 못하네요. 이렇게. 내년에도 아마 가입할 수 있는 뭔가가 또 있을 겁니다. 예, 한번 기다려보시죠. 7722님. 청년 미래 적금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 긴 시간 동안 돈을 묶어둬야 하는데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정령이 찾아옵니다. 이거 3년이죠. 네, 3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수많은 정령. 사고 싶은 것들이 생겨나죠. 뭐 핸드폰도 바꾸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하지만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만족 지연이라고 하죠. 그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죠. 정답은 오늘 청년 미래 적금이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니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35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223포인트 2.7% 오른 8427 뭐 아까는 8500도 넘어섰습니다만 뭐 어제 낙폭의 3분의 1 정도 회복을 하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904 1.47%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반등폭도 중소형주들이 좀 더 미약하네요. 올라갈 때 반도체 관련주 IT 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는 6.7% 오른 33만 원대, 하이닉스는 3% 오른 260만 원대. 반대로 그동안에 거의 두 배씩 올랐던 SK스퀘어가 오늘의 6% 이 시각 현재는 더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5% 정도 강세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5%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부 조선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애들 싸 뭐뭐 없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요.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우다가 혼나고 그냥 정면으로 막 어른들 째려보고 막 대들고 이게 조선시대 선조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데요. 정말 그랬을지 어른들의 속을 썩였던 조선판 신세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진짜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 이게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6: 이거는 거의 네.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린애들 문제 많다.
5: 말세다 말세야 네, 막 이런
6: 그렇죠.
5: 거.
6: 그렇죠. 그 소문에 의하면 네.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도 그 당시 점토판이나 얘기를 보면은
5: 맞아요.
6: 아들인 게으른 아들을 훈계한 얘기가 나와요. 너 왜 이렇게 놀기만 하니?
5: 진짜 어디 비석이나 점토판에.
6: 예예예. 예, 예.
5: 그렇게 하는 버르장 머리였다고.
6: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동양이라도 마찬가지라서 서경에 있습니다. 사서삼경 중에.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충직한 말을 거부하고 덕망있는 노인들을 멀리하고 못된 젊은이들과 어울린 걸 남풍이라고 한다. 어른 말을 안 듣고 놀아대는 건 진짜 기원전에서부터 계속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5: 기원전부터?
6: 예.
5: 조선이라고 또 예외는 아니에요.
6: 그렇죠. 정말 젊은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담배 피다고 시건방지게 굴다가 예. 아주 그냥 정승의 뒷목을 잡게 한 일인데 네. 예, 그 정조 때의 일입니다. 그 정조 때의 그 좌의정이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정조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재상을 해서 별명이 독상, 혼자서 재상이다. 라는 얘기까지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당파로 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인이 소수였고 당시 그 거대한 야당이었던 것이 바로 노론이었죠. 근데 1790년 이제 최재공이 서대문 근처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5: 네.
6: 젊은 선비 둘 하나가 이제 옷도 대충 입고 담배대를 딱 꽂아놓은 채 최재공을 이제 째려본 거예요.
5: 군방대 같은 거요?
6: 네네네. 군방대죠. 오. 그때는.
5: 사실 요즘에도 이제 젊은 세대가 어른들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 젠지스테어라고
6: 예, 예, 예,
5: 많이 쳐다보는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한다고는 하는데
6: 예, 예, 예.
5: 딱 그거였습니까?
6: 예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게다가 조선시대지 않습니까? 네.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앞에서 쉬 물러거라라고 이제 사람들을 치우게 하고 그다음에 행인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더 신분이 난 사람은 아예 엎드리거나 그러고 그게 보기 싫어서 말을 피해 다니는 피막골까지 있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건 재상이 지나가는데 딱 마주친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이제 담배를 뻑뻑 팔짱 끼고 담배를 뻑뻑 빌고 있고 또 한 사람 옆에서 이제 그 부채로 이제 얼굴을 가리고 있던데 어쨌거나 예의를 갖춘 태도는 아니었죠.
5: 당시에 체제공이면 뭐 영의정
6: 국무총리죠. 그러니까 좌의정인데 그 당시 영의정이 없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에
5: 하여튼 총리예요.
6: 그렇죠.
5: 근데 뭐 막 이렇게 행차급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막 말하고 그 막
6: 우선 높으신 분이 행차면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어르신인데 그 나라의 재상인 게 뻔한데 근데 게다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같이 있던 비서 겸 경호원이 이제 이야기 한 거죠. 담배대 빼라. 이분 재상이신데. 라고 하니까
5: 그것도 조선시대
6: 예, 그 담배 핀 사람이 내가 왜 체제공 제 때문에 담배대를 빼야 돼? 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5: 체제공 저 사람이 뭔데 내가 피우던 담배를 꺼야 돼?
6: 네 그렇죠.
5: 근데 재상인 걸 알고도
6: 그렇죠.
5: 그 체제공이 어떻게 했습니까?
6: 그러니까 체제공이 얘기하기는 자기보다도 이 밑에 있는 그 경호원이 더 화를 내서 이들을 데려다가 그 유치장, 그러니까 전옥서라는데 가둬버립니다.
5: 담배 안 껐다고요?
6: 아니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5: 아 거기 현장에서 좀 이렇게 뭐 실랑이가 붙어서
6: 그렇겠죠. 그리고 또 우선 재상을 모독하고 옛날엔 신분제 사회인데다가 이제 재상의 권위를 모욕한 거니까요. 지금이라도 해도 이제 대통령이나 그렇게 고위 공직자한테 함부로 욕을 하거나 건방지게 굴면 그것도 약간 최소한 유치장에 갈 것 같아요.
5: 행패 부리면
6: 그렇죠. 그리고 모욕죄라는 것도 성립이 될 것 같고요. 저도
5: 뭐 예를 들어 교통 통제한 했는데 또 그 안 지키면 그렇죠. 범칙금이라도
6: 그렇죠.
5: 받을 수 있고.
6: 예. 근데 이 알고 봤더니 이 잡혀간 사람들 이름이 김관순과 김병성이었는데 나름 명문가인 안동 김씨 출신이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잘 나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들은 다 약간 미관 말직 그 하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노론 집안 출신이고 그리고 재상이 남인이라서 그랬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당시 체제공이 70살이 넘은 노인이었거든요.
5: 그리고 나라에 또 재상이고 거의 뭐 총리인데
6: 그렇죠. 예.
5: 근데 그 옆에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좀 껄렁하게 있던 사람들이 김관순, 김병석 이렇게 역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6: 예, 정확히 말하면 담배 핀 사람은 김관순이었고 김병석 어떻게 좀 말리려다가 어떻게
5: 아,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6: 예예예. 예, 예.
5: 역사서가 재밌네요.
6: 그렇죠.
5: 근데 결국에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6: 예예.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은 이 젊은 애 둘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버릇없이.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성균관의 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생들이.
5: 성균관 그러니까 대학생.
6: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감히 선비를 가두다니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 사정이 알려졌는지 아니면 뭔가 이제 부풀려졌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성균관 유생들이 갇힌 애들을 구하겠다 하면서 우르르 때로 몰려와가지고.
5: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생 시위.
6: 그렇죠. 그러면서 감옥을 때려 부수고 얘네들을 구하겠다. 그러면서 막 관리들을 협박한 거예요.
5: 일이 커지네요.
6: 그렇죠. 일이 커졌습니다. 몹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재빨리 그 체제공한테 알리고 체제공은 그냥 다음날 아침에 풀어줄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형조로 넘깁니다. 그 지금 말하는
5: 형조면은 어디 경찰?
6: 그 법원이죠.
5: 아 법원으로요?
6: 예, 더 크게 넘게 경찰서에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5: 유치장에 이제 하루만 두려고 했는데
6: 예.
5: 막 시위대까지 몰려오니까.
6: 그렇죠. 게다가 이 유생들이 그 관리들을 막 너 굉장히 심하게 협박하고 막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 관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 체제공한테 가서 하소연하면서 알린 거죠.
5: 그러니까 이게 학생 시위가 커져서 이제 진압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체제공한테.
6: 그렇죠.
5: 이거 뭐 담배 피는 청년도 혼내다가 일이 커졌습니다.
6: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얘네들은 이 담배 핀 애들은 그 다음날에 이제 풀려나긴 했는데 문제는 유생들이 계속 화가 나서 이제 그 요즘 식으로 말하면 비난 대자보를 쓰는 거예요. 체제공이 선비들을 못되게 굴었다. 욕보였다. 그러면서 이걸 계속 이 음해하는 소문을 돌리게 된 거죠.
5: 아, 대자보 쓰고 계속해서.
6: 예, 예. 근데 정작 그 담배 피고 말썽 부린 사람들은 이제 사고를 치면은 대체로 어른들이 부모님이 나서지 않습니까?
5: 아, 그때도 부모님이 나서서 대신 사과하고.
6: 그렇죠.
5: 제가 우리 아이를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그랬어요? 예.
6: 그러니까 그 담배 피네 부 부모는 직접으로 사고를 안 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사고를 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말리다가 어쩌다가 이제
5: 같이 옆에 있던 친구.
6: 그 친구는 부모님이 직접 와서 그 체재공을 만나서 이제 제가 잘못 그 저희 애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체재공이 말하는데 그 직접 만나 보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그 좋은 사람이더라.
5: 그래도 공직에 있다. 말단 그렇죠. 공직에 있던 사람들.
6: 그래서 그 집은 이제 직접 집안에서 이제 회초리하고 이제 그 곤장 가져가서 애로 혼냅니다.
5: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네. 좀 엄하게 그렇죠. 하려고.
6: 그렇죠. 근데 정작 이제 담배 핀 쪽은 직접 사과는 안 하고 이제 건너가서 아예 우리 집애가 정말 못됐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쪽은 직접 와서 사과할 깜냥도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기는 해요.
5: 이야, 일이 되게 커졌고 결국에는 거의 재상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피웠던 담배 예.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마무리는 된 거예요?
6: 아니요. 근데 아니요? 정작 이 담배 핀 애들은 이제 크게 처벌을 안 받고 끝났는데 네. 아까 감옥 부수겠다고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명이 넘었는데 얘네들은 국가 권력에 직접으로 도전한 거라서 이걸 도저히 내버려둘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체재공을 계속 이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체재공이 화가 나서 이제 사직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의 사유를 적어서 이제 글을 올려요.
5: 그것 때문에 나 국무총리 그만두겠어
6: 네.
5: 한 거예요?
6: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버르장머리 없이 담배 핀 애들 훈계했다고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할 거면은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이거 관두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5: 근데 그게 또 시위까지 벌어지고 막 일이 커졌으니.
6: 그렇죠. 게다가 또 계속 대자보를 올리면서 비난을.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나섭니다. 왕이. 우선 그 감옥을 습격한 애 주모자는 평생 과거 응시 금지.
5: 시위대.
6: 예, 시위대의 대장. 그리고 그 외에 참여했던 사람은 10년간 과거 시험 금지 금지하고 심지어 한 명은 이제 군대에 보내버립니다.
5: 근데 그들이 유생이었으면 그쵸. 어찌됐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었을 텐데.
6: 그렇죠.
5: 치명상을 받은 거예요.
6: 그러니까 생각하면 좀 깊이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5: 너무 또 욱해서.
6: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조가 이제 체재공한테는 그만두지 마라. 라고 편지를 내리는데 이게 이렇게 남이 비방한다고 하나하나 대꾸하려고 한다면 너의 튼튼한 정력으로도 그걸 받아낼 길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게다가 여기서 그만두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공을 들인 것도 잘 허사가 되는데 네가 그만둘 수 있겠냐? 라고 해서 위로를 하는 건지 협박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체재공에게 덤볐던 사람들이 이제 크게 차별을 받게 된 거죠. 젊은이들이.
5: 야, 그러게요. 이게 사실 21세기에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이제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격해져서 사실은 그 본질 사건은 다 잊혀져 버리고
6: 그렇죠.
5: 시위만 커지고 네. 비난만 남고 상처만 남고 또 이럴 수도 있다는 게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좀 당파 싸움으로 흘러간 측면도 있었어요.
6: 맞습니다. 아무래도 체재공이 당시 소수파였던 남인이고 그리고 당시 강력한 힘을 가져온 건 노론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노론의 젊은이가 남인 재상한테 건방을 떨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론들끼리는 계속 그 남인 재상을 얕잡아보고 있었다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당파가 어느 당파가 이 주도권을 잡냐에 따라서 그 성균관의 학생회장이 당파가 갈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5: 학교까지.
6: 예예. 예. 그래서 한 그 윤효가 그 이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남인 쪽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성균관의 선생이 되고 학생회장을 바꾸려고 하자 이제 당시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성균관의 그 중요 문서가 들어있는 상자를 들고 도망가면서 그 나쁜 왕이었던 광해군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그런 일이

0: 있기도 했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당파 때문에 학생회장이 바뀌고
0: 예.
1: 학생회의 성격이 바뀌고 정치 성향이 바뀌고
0: 예.
1: 근데 요즘 당파 싸움은 양반이네요.
0: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그 당파가 달라도 상대방을 이제 존중하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담배를 피우면서 모욕까지 하고 심지어 이름까지 이름 사실 어르신인데 그 이름 석자 또박또박 부르는 건 사실 지금도 보기 안 좋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를 이제 존중해 주면서 해야죠.
0: 예.
1: 당파성. 이거 뭐 숙종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숙종 때도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이 학생회를 바꾸려고 해서 그 문서를 들고 튄 거, 성균관 문서를 들고 튄 거, 교직원이 반발한 거.
1: 예.
0: 그것이 바로 숙종 때였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 얼마나 그 당파 및 그 충돌이 심했냐면 그 성균관에서 당파별로 머무는 기숙사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미 학생 때서부터 서로 당파 싸움 시작하는 거예요.
1: 야.
0: 그랬던 시기입니다.
1: 무슨 당 청년위원회 청년위원장끼리 이제 따로 지내듯이.
0: 그렇습니다. 딱 그렇죠.
1: 야, 그래요. 조금 이제 화제를 바꿔서 그래도 이제 조선시대 우리 그 뭐라 해야 될까 버르장머리 없었던 젊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할 때만큼은 그래도 스승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까요?
0: 전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선생한테 개기는 학생은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이제 성종 때 이제 그 성균관에 네. 선생님들을 쭉 돌아가면서 욕하는 이제 대자보가 붙었어요.
1: 선생님을 욕하는 대자보요? 네.
0: 거기 있는 선생님들 다 누구는 못됐고 누구는 못됐고 이제 그걸 쫙 이제 벽에다 이제 써놓거나 대자보를 붙이거나 그랬는데
1: 아니 무슨 그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유교 나라 조선 아닙니까?
0: 네 전혀 안 그랬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 교장 선생님이었던 황희 그 이황
1: 예.
0: 퇴계 이황 선생님 얘기하면 선생님이 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전부 바닥에 드러누워서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마치 바다포범처럼 드러누워 자기를 바라보면서 인사도 안 한다.
1: 아 진짜?
0: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
1: 아니 그 다른 선생님도 아니고 퇴계 이황 선생님인데.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율곡 그 이율곡 이이가 쓴 거에 보면은 학생들한테 남긴 말이 선생님 몸에 인사하지 그냥 도망가지 마라.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때도 그랬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예.
1: 아니 그러게 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0: 예.
1: 선생님 오시면 특히 이제 마주치기 싫어하고 도망가고 막 이런 그쵸? 게 있었는데
0: 예.
1: 조선 시대에도
0: 그렇죠.
1: 그게 선생님이 퇴계 이황 율곡이인데도 그랬다는 그렇죠. 거예요?
0: 저라면 가서 사인을 받았겠습니다만 아무튼.
1: 그러니까 참 우리의 선조들도 그랬다는 거.
0: 네.
1: 너무 또 아이들한테 뭐 뭐라고 이거 해야 되는데
0: 예, 예.
1: 할 수 있을까?
0: 그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당시 성종 때 당 원로였던 신숙주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유생들은 진정한 학문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출세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풍습이 이렇게까지 아름답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예 젊은 애들을 욕했는데요.
1: 그 여섯 글자로 줄이면 말세다 말세.
0: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1: 예.
0: 역사상 최대의 변절자로 꼽히는
1: 신숙주.
0: 예, 숙주나물 신숙주라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죠.
1: 본인도 출세를 위해서
0: 예.
1: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뭐.
0: 그렇죠. 뭐.
1: 그래서 우리가 또 역사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하지만 항상 개구리는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1: 못한다. 그것도 역사 속에 또 남아있다.
0: 이게
1: 또 교훈이 됩니다.
0: 예.
1: 그러면 선생님 보고 도망갔던 건 조선시대에도 똑같았고
0: 예.
1: 공부하는 방식에서는 어땠을까요?
0: 그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옛날에 영어사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먹어가면서 공부했다. 다 외웠다. 근데 요즘 애들은 전자사전이나 인터넷 사전으로 약해 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 맞아, 맞아.
0: 이게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조선시대 무슨 뭐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근데 책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책들이 원서로 따지자면 한 그 297권 정도 되게 좀 많았거든요. 이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어렵고
1: 원서 전집을 다 읽어야 되는데
0: 예. 근데 이걸 다 구하는 것도 어렵고 하다 예. 보니까 있는 게 요약본 요즘 말로 말하자면 에센스 정수입니다. 아니면 전과
1: 아 전과 무슨 백과
0: 예.
1: 요약본
0: 예.
1: 그거 좋은데 그거
0: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조선시대 말로는 초집 아니면 진짜 정수라고 했습니다. 정수가 에센스잖아요.
1: 아

0: 그러네.
1: 예. 그래서 이걸 사람 학생들이 이걸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0: 학위가 300권짜리 다 있는 것보다는 그쵸? 정수, 에센스, 요약집, 초집. 예.
1: 그렇죠.
0: 읽고자 하는 게 사실 인간은 본성이에요.
1: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일단 가난한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아. 그리고 또 읽기 귀찮고 힘드니까.
0: 그렇죠. 책 다 사기도 힘들고.
1: 네. 그런데 당연히 어른들은 이런 젊은 애들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정석으로 공부해야지.
1: 그렇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성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요약해서 만드는 건 괜찮다라고 하지만 아. 애들은 그렇지 않고 남이 만든 이제 요약본. 족보를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명한 초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쇄가 돼서 판매까지 됐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0: 요약본.
1: 그렇죠.
0: 야, 근데 그게 성호 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 읽고 네가 요약하는 건 참 좋으나 네. 요약본만 보려고는 하지 마라. 근데 그치. 한편에서 요약본 장사가 잘 돼요.
1: 그렇죠. 조선 후기에 진짜 이게 정말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쇄가 굉장히 비싼 일이었거든요. 아무리 목판 인쇄라고 해도 이게 한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건 진짜 불티나게 팔렸던 스테디셀러였죠. 그것도 잘 만들어진 그 명초집본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0: 하여튼 요즘에도 요약본이 잘 팔립니다.
1: 예, 예.
0: 족보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시험 기출 문제 막 이런 거?
1: 그렇죠. 그 이게 말씀드린 동책 정수라고 해서 네. 이게 동쪽에 그러니까 조선에서 쓰여진 책문의 가장 좋은 것들에서 역대 과거 시범 그 답안지 명 답안 중에서 유명한 것만 기출문제. 뽑아서 예 기출 문제 중에서 명 답안 모범 답안
0: 명 답안 모범 답안
1: 예 그걸 다 보면 지금 봐도 명문이에요. 근데 그걸로 이제 책을 만들어서
0: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정조한테 100점 맞은 모범 답안.
1: 그렇죠. 실제로 신숙주하고 성산문에 답안지가 실려 있습니다.
0: 근데 그때는 대부분 주관식이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0: 서술식이고.
1: 그렇죠. 근데 그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시험은 이제 그 논술이고요. 그 전은 암기나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은 생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요약본이 가지고 있으면은 시험 보기가 편해요. 그래서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시험 보고 그래서 합격했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짧은 주관식 같은 거
1: 네네네.
0: 외우는 것보다는 원래 쪽지로 들고 들어가서 부정행위하고
1: 쪽지도 아니고 그냥 책을 아예 들고 들어갑니다.
0: 요즘에는 왜 그 AI 글라스 나와가지고 네네네. 그 화제더라고요. AI 그렇습니다. 글라스 보면서 시험 풀면 예예. 다 맞는다고 막
1: 18분이면
0: 정답이.
1: 18분이면 1등급 맞는다고.
0: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게 초집 요약본이었고 예. 그런 그쵸. 식으로 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왜 어른들이 요령 피우지 말고
1: 그쵸.
0: 정석으로 공부하라라고 하면 말을 들었을까요?
1: 근데 그게 수백 년 동안 반복됐지만 한 번도 지켜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 초 태종 11년에 요즘 유생들이 요약본만 보고 진짜 경전을 안 읽는다라고 이렇게 상소가 올라옵니다.
0: 상소까지 네. 올라와요.
1: 예, 여기에 대해 잔소리한 게 이제 황의정성입니다. 요즘 애들이 진득하게 공부를 안 한다. 그리고 평소에 공부 안 하던 놈들이 갑자기 하던 일 때려치우고 과거 시험 보러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하던 일 갑자기 그만두고 이제 그 수능 다시 보거나 심지어 내신 리셋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대학교 한 2년 다니다가 나 수능 다시 볼래.
1: 예.
0: 아니면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 아니 나 다시 공부할래.
1: 예. 심지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 학년에 다시 고등학교 입학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조선시대.
1: 아니 우리나라에.
0: 아 우리나라에?
1: 예예예.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0: 아, 내신 뭐 이런 것 때문에?
1: 네네네.
0: 근데 조선시대에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뭐. 근데 황의정승 스스로는 이제 음서라고 해서 약간 뒷구멍으로 과거에 들어간 분인데도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로부터 또 시간이 지난 세종 11년에 되면 이제 예. 세종대왕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전부 요약본만 읽고 시험 보니까 글을 잘 못 쓴다. 내가 요즘 애들 쓴 거 답안지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든다. 대체 어떻게 하면 실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0: 잠시만요. 요즘 애들이 요약본만 봐서 글을 잘 못 쓴다.
1: 예.
0: 요즘 얘기 아닙니까?
1: 아닙니다.
0: 요즘 다 저희 타이핑만 치고 AI로 예. 요약만 그쵸. 하고 그래서 생각의 깊이도 짧아지고 글도 그렇죠. 잘 못 쓴다고 하잖아요.
1: 예.
0: 네, 세종 11년에.
1: 예, 1400년대의 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종 11년만 하더라도 이제부터 한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로부터 또 20년 뒤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0: 9969님이 요즘에 영화도 유튜브에서 요약해준 것만 본다고.
1: 그렇죠.
0: 아, 비슷하네요.
1: 예, 예.
0: 세종

0: C 컨트롤 V.
1: 옛날에도 똑같았죠.
0: 옛날엔 그래도 붓으로는 썼겠네요.
1: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어른들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남의 글을 베끼는 건 진정한 글이 아니다. 진정한 공부는 아니다. 어.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공부해서 너의 글을 써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백 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반복돼서 바뀌지 않은 걸 보면 이 초집을 보고 공부했던 사람이 어른이 돼서 정석이 된 다음에 자기 어렸을 때 싹 잊어버리고 요즘 애들은 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정승도. 그러니까 네. 정승이면은 뭡니까? 뭐
1: 그 국무총리나 아니면 장관.
0: 그렇죠. 그 이상인데.
1: 네.
0: 선생님도 요약본 보고 시험 합격하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또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1: 그럴 수 가능성이 꽤 높다고 그럼 봅니다.
0: 또 이제, 아유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네. 그쵸? 또 이랬을 거고. 그쵸? 그게 수백 년 전 이야기예요. 혹시 복장 가지고 막 요즘 애들 버릇없다 이랬던 적도 있습니까?
1: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비싼 바람막이 사야 된다고 해서 이제 등골 브레이커 그쵸,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게 조선 성종 때나 그 역대 그에도 계속 문제였어요. 요즘 젊은 애들 옷을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입냐.
0: 아니 조선은 거의 하얀 옷 입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던
1: 아 그렇지도 건가요? 않았던 것 같은 게요. 일단 조선 성종 때 네. 이것도 성균관에서였는데 네. 이제 그 당시 유생들에게 바람막이 패션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또 그랬어요. 또 옛날에는
0: 등골 브레이커가 조선 시대에 있었다고요?
1: 예, 예. 옛날에는 예. 그 학생들이 전부 이제 그 치미라고 참 그 되게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그리고 신발도 이제 미투리 그 가죽 신발 그런 거를 수수하게 신고 다녔는데 예. 요즘 젊은 애들은 이제 수놓은 신발 신고 그리고 그 자기 방 안에 옷장이 있다. 여러 개의 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렇게 사치스럽냐.
0: 조선시대의 옷장.
1: 예예. 예.
0: 사치스럽다. 그렇죠. 신발도 꽃무늬 막 가죽신 신고.
1: 그러니까 옛날에 뭐 단벌 신사로 다녔다 뭐 거의 그런 느낌이란 거죠.
0: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잘 사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
1: 네. 그게 또 보기가 싫은 거죠. 어른들은. 아,
0: 너무 또 있는 집이라고 꾸미고 그쵸?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1: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엔 걸어 다니는데 요즘 애들은 말 타고 다닌다. 그런 것도 있어요.
0: 저 어른들 걸어 다니는데.
1: 그렇죠.
0: 저 집 자식하고 누구라고 말 타고 다녀? 막 그쵸. 이런 거예요.
1: 뭐 이제 자동차 젊은 애들이 차 뽑고 다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0: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상표
1: 브랜드는 없긴 한데 이제 그 유명한 술집이나 그런 거 있었고 네. 또 비싼 옷이나 수놓은 옷을 그리고 네. 예쁜 색깔로 물들인 염색한
0: 화려한 색상.
1: 예, 화려한 색상.
0: 이야 재밌네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그렇죠? 예나. 또 이제 직장 생활로 한번 가볼까요?
1: 예.
0: 요즘에 그 일부 후배들의 삼요 예.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런 반문을 듣게 되면 선배 입장에 굉장히 이제 난처하게 되는데 그쵸. 설마 조선시대에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1: 그게요. 이제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 하기 싫다는 마음을 이 마음속에 꾹 참지 않고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네. 조선시대 때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 윗사람이 시키는데 예. 그 제일이 아닌데요 하고 뽀대는 거. 그러니까 저 이거 하기 싫어요라는 이야기죠. 네. 심지어 왕을 상대로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승정원 일기라고 해서 예. 이제 실록보다 좀 더 자세한 업무 일지에 나온 것인데 그 당시 그 영조 시대였습니다. 그때 영조의 사위였던 월성이가 자기 집이 뭔가 이제 잘못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벌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대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검단에서 왕릉뷰 아파트라고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맞아요. 그 규정을 위반한 그 높이.
1: 그렇죠. 네. 그 당시 조선시대 때도 남의 무덤이나 이제 남의 중요한 집 같은데 이제 그 뭔가 이 혈맥이라든가 그런 걸 상하게 해서 짐이다 그런 걸 세우면은 이걸로 소송이 되거나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월성이라는 김한신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이 아무래도 이제 그 왕릉 근처에 뭔가 그 금을 넘어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조가 사위이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이경천이라는 신하를 불러다가 네가 좀 가서 살펴봐라. 라고 하니까 이경천이 딱 대답합니다.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0: 그렇다 그러네. 제가요? 예. 이걸 왜요?
1: 그렇죠. 그렇죠.
0: 내일도 아닌데 왜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연히 영조가 화를 냅니다. 내 명령을 받았는데 남한테 미루려고 해? 제 혼 좀 내라.

0: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왕이 예. 임금님이 명하는데도 이럴 수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다 그 납작 엎드려서 뭐뭐 예. 뭐 받들게 싸웁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그것도 당연하죠. 그리고 그게 보통의 약간 좀 성격이 좋은 왕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게 성격이 좋은 왕들한테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그 반항을 해도 상대방이 봐줄 것 같은 착한 왕이 아니라
0: 말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1: 그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 성격 나쁜 곳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영조 앞에서 이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사람의 간담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실 목숨이 두 개도 아니었는데 왜 이랬을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영조가 이 사람을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일을 맡겨서 시킵니다.
0: 일을 잘했어요. 이경천이라는 사람이.
1: 그게 아니라 한번 혼나봐라. 라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0: 그러니까 벌을 일로 내리는 거예요.
1: 그럴 수 가능성도 있죠.
0: 과로로서.
1: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세종 쪽이 더 심했고 근데 영조가 워낙 성격이 괴팍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은 더 혼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0: 와, 진짜 영조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오래 사신 분이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러면 그 신하들도 아주 오랫동안 힘들게 일을 했을 거고.
1: 장난 아니었죠. 무슨 뭐 이제 그 천국한 유생들이 그 상소를 해서 이런 거를 이런 거 반대합니다라고 상소 올리자 영조가 그 상소를 두고 확 패대기 쳐서 상소가 똑 하고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성미 못 이겨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 구호 삶다서 결국 죽게 만들었죠.
0: 사도세자를.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무회의 같은 거 할 때 서류 막 집어던지고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그렇죠. 거죠. 영조가.
1: 말도 심하게 막 욕도 하고 대체 왕자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0: 그렇죠. 그 세자 시절부터 교육을 잘 받았을 텐데.
1: 세자는 아니고 그냥 왕자로 살다가 예. 그 형한테 자식이 없어서 새해 제로 됐다가 이제 됐거든요.
0: 새 제에서.
1: 그렇다 하더라도 그 왕자니까.
0: 왕실내에서 뭔가 교육을 그렇죠. 받았을 텐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욕을 잘해서 가끔 실록이 나와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 하교하셨다.
0: 그러면 아 실록에도 고대로 쓰지 그렇죠. 못할 정도로.
1: 예, 그러니까
0: 육두문자.
1: 그렇죠. 욕을 했구나.
0: 근데 그 앞에서 이경천이라는 신하가 제가요? 왜요? 이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0: 야 대단하다.
1: 이 사람 하나만이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정조 영조 23년 때 일이었는데요. 이제 그 영조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사훈련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용복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네. 신전차비라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화살이나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그 하인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하인한테 가서 너 내가 갈 곳에 먼저 가 있어서 깃발 가지고 와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도 딱 얘기합니다. 제 일이 아닌데요?
0: 잠시만요. 영조가 예. 뭐 활쏘러 갈 때
1: 예. 군사훈련 같은 거 할 때 그 신전차비인 사람한테 그
0: 신전차비
1: 예.
0: 이게 뭐
1: 그러니까 화살이나 그런 걸 이제 화살이나 아니면 이제 그 편지 그런 거를 이제 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메신저 같은 역할로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옆에서 보좌하는 그 하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0: 근데 그 신하한테 깃발 갖고 오라고 했는데
1: 깃발을 가지고 내가 갈 곳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이제 업무 지시를 하니까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0: 와 그때도 뭔가 이제 업무 사이에 정확한 뭔가 구분이 있었던 겁니까?
1: 라기 하고는 또 하기 그러니까 하기 그 있겠지만 그래도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이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0: 저희 일부 때 노무사가 출연하셨었거든요.
1: 예.
0: 왕이 시킨 일인데 이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야, 이거 뭐 조선시대 거의 제 노무사랑 이거 협의하세요. 뭐 이럴 수도. 거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1: 그래서 그 영조는 가만히 있었고 그 당시 영조랑 같이 있었던 게 그 사돈. 그러니까 해영궁 홍 씨의 아버지인 홍봉안이었거든요. 예. 홍봉안이 아니 일을 시켰는데 안 하고 하더니 이거는 처벌합시다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영조가 그건 봐줬어요. 아, 처벌 안 하고.
0: 야, 그 상황을 뭐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쵸? 그냥 뭐 무례하다 그러면서 막 방금 4069님이 이건 목이 떨어질 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극 보면은
1: 그쵸.
0: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1: 예. 그리고 이게 그 영조 때만 아니라 그 사람 손자인 정조 때 일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제 그 주장각의 일이 굉장히 많아서 네. 당시 그 대제하 그러니까 지금 본다면 서울대학교 총장 뭐 그런 문화부 장관한테 여러 가지 일을 시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대제학이 이거는 제 밑에 있는 제조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조한테.
0: 그 사람들 뭐 성격일 수도 있겠고.
1: 아니 그런데 네. 정조도 성격이 나쁘거든요. 아. 그래서 왜 그 성격 좋은 왕한테는 그럼 얼마나 이제 덤볐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근데 문제는 정조가 이 이야기를 다른 신하들한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업무 미루는 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0: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네.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1: 네, 흔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요.
1: 예.
0: 그 왜 아, 요즘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전화하면 자꾸 담당자 전화 돌리는 거. 예, 어디 연결해 드릴게요.
1: 예예 예. 예,
0: 그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요. 어디 연결해 드릴게. 예. 계속 돌리는 거.
1: 그렇죠, 그렇죠.
0: 예나 지금이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1: 그렇죠. 누구나 힘든 일은 하기 싫고 네.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고 심지어 이거를 꼭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말하면서 반항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0: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네. 현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그 요즘 그 드라마 화제던데
1: 네.
0: 참교육을 당한 일이 있어요.
1: 네. 네. 이게 젊고 약간 그 오만한 관리들을 이제 나이든 정승들이 이제 그 다듬어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0: 네.
1: 그 야사이긴 한데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그 황희 정승과 김종서 얘기였습니다.
0: 네.
1: 당시 김종서가 젊은데 능력도 있는데 약간 거만해서 황희 정승이 얘를 이제 야단을 자주 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김종서가 삐딱하게 앉아 있으니까 황희가 목침을 가지고 하인한테 주면서 저 저기 가져가서 이거 좀 귀여워줘라. 자세 삐딱한 거 바로잡게. 딱 그런 식으로 갈궜다고.
0: 김종서가 어디 누워 있었다고요?
1: 아니요.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0: 아.
1: 나무 주면서 좀 귀여워놔라.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 있으라는 얘기를 이제 돌려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0: 돌려서.
1: 예.
0: 그러니까 목침이면 베개 말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제 자세가 삐딱하니까 뒤에 쿠션이라도 받쳐줘라. 거의 이런 거네요.
1: 그러니까 제대로 앉으라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0: 네. 돌려서.
1: 네. 그 외에도 하도 자주 야단을 치니까 당시 다른 원로였던 맹사성이 이제 황희를 불러서 아니 왜 이렇게 야단 치냐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황희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정승이 될 애는 쟤다. 그러면 우리가 쟤를 잘 다듬어서 잘 키워줘야
0: 사람 만들어야
1: 된다.
0: 된다.
1: 그렇죠. 사람 만들어야 된다.
0: 근데 이제 김종서가 나중에 영의정까지 했던가요?
1: 그 좌의정까지 됐는데 네. 그 수양대군이 죽였습니다.
0: 그렇죠.
1: 살해죠.
0: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큰 인물이 될 법한 사람이라는 게 젊은 시절부터 신진 관료 시절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1: 그렇다는 거죠. 싹수가 잘 출중했으니까.
0: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행정고시 수석하고
1: 예.
0: 막 일 제일 잘하는 사무관 이 정도.
1: 그렇죠. 근데 그럴수록 오만하니까 미리 그거를
0: 소년급제.
1: 그렇죠.
0: 그래서 황희 정승이나 이런 분들이 김종서 저거 좀 교육 좀 시켜라.
1: 예, 그렇죠.
0: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은 되게 이제 큰 인물이 됐는데.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세조 수양대군한테
1: 살해당합니다. 계유정난한테.
0: 그렇죠. 야,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제 김종서 이야기까지 왔습니다만.
1: 예.
0: 앞부분의 시작은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 이게 김상훈 님이 015B 노래 중에서 윤종신이 부른 요즘
1: 맞습니다.
0: 애들 버릇 없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그럼. 맞아요.
0: 이것도 한 30년 된 노래예요.
1: 예, 그렇죠. 저 가사 기억납니다.
0: 근데 300년 전, 거의 500년, 600년 전에도 비슷했다라는 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에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4척이 추가로 빠져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2척이 빠져나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18척이 됐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요 증권사 리스크관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관련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밤 통신 시스템 문제로 독일 전역에서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가 점차 재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어떤 게 들어와 있어요?
3: 네, 김은주 님이요. 보험 가입을 할 때 확정금리라는 게 있던데 실제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받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프라임에셋 331 본부 백두현 수석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네.
4: 보험의 구성이 보통 주계약이나 특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 주계약이 아닌 특약이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라는 것이 차감이 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기 때문에 처음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다소 적은 금액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0: 또 다음 질문은요?
3: 네, 1788님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나요? 하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백두현 수석팀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네.
4: 약을 드시고 계시면 어려운 건 사실이나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경미한 증상의 공황장애나 수면장애 등의 경우 정도를 보고 일정 기간만 특정 부분의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심사 통과될 여지가 있으니까 심사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또 다른 질문은요?
3: 네, 유정훈 님이요. 실손보험 청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0: 실손보험, 보험금 받으려고 청구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네. 귀찮죠. 일단 실손24라고 하는 일종의 공공 네.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손24 다운받아서 쓰시면은 진료비 뭐 영수증이나 각종 네. 서류를 떼서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산으로 연계를 해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제휴가 된. 연계가 된 병원만 그렇죠. 가능하고요. 뭐 병상수 얼마 이상이라든지 또 이렇고 또 거기서도 제휴가 안 된 병원들 많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전체 어떻게 의무화를 못하나. 물론 이제 전산적인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네. 빨리 좀 의무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해서 각 보험사 앱 네. 별로 A 화재보험, B 생명보험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원하는 그 서류 같은 거 챙겨서 네. 사진 찍어 올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합니다. 다만 이때도 보험사별로 내야 하는 서류가 또 달라요.
3: 네.
0: 병원에서도 어떤 건지 콕 집어서 알려주질 못해요. 왜? 생명보험이냐 화재보험이냐 이게 상해냐 질병이냐 등등이 다 달라요.
3: 네.
0: 그래서 꼭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체크를 하시는 게 미리미리 중요하고요. 또 가끔 보면은 핀테크 앱에서 마이 데이터 다 불러와서 내가 보험한 보험사들 다 연계를 해서 한 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역시 제휴사가 있다가 빠지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써봤는데 불과 몇 달 전에는 제휴사로 있었는데 그 보험사도 네. 빠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또 이제 막 혼란스럽기도 하죠.
3: 아, 그렇죠.
0: 아직까지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또 다음 질문은요?
3: 네, 2091님이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 중인데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면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이게 논의 중인 사항이라서 구체적 설명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조기 수령이라고 하는 건 본인 연금 수령 시기로부터 5년 일찍 받는 건데 이게 기준 소득을 맞춰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 사업, 부동산, 임대 소득을 합산해서 월 평균 금액이 319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조기 수령하고 있었는데 정년이 늘어서 다시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근로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0: 네.
3: 정상 수령 나이가 되면 또 소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이거는 나중에 또 확정이 되면
3: 그렇죠.
0: 그때도 다시 한번 봐야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아이디 KAK1만님. 서울 외에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하는 지자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0: 저 서울 내에서도 이제 그 어감이 좀 안 좋아서 무임승차보다 이제 무료승차
3: 그쵸.
0: 어르신에게 이제 제공하는 거 65세 기준을 70세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서울시가 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꽤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3: 네.
0: 대전 시내버스 또 마을버스 무료로 타실 수 있고요. 대구에서도 2023년 만 75세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대상 연령을 낮춰서 28년도에는 만 70세 이상까지 전면 무료화할
3: 네.
0: 예정이라고 하네요. 울산도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좀 확대했다고
3: 네.
0: 하고요. 경기도 안산이나 평택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아침도 9시 5분입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의 소셜포비아에는 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희망이 있지만, 세상을 증오하거나 사회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요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불신합니다. 요조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증언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쁠 때 환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감수성 자체가 처음부터 결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조에게는 묘하게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향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조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시코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으로, 요조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 요조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요조는 아내와의 이별 이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은 것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말부, 정신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27이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세었고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자격을 잃었다.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신같이 착한 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다자이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1948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지금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과 전남 남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전 26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 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쪽 지역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강릉과 포항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예년 이맘때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의 최고위원 주재회의는 마지막이라며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며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결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송 의원의 미국 출국 전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당일 송 의원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며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비위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 조사 결과 권 전 서장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집 차례 쓰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4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우리 선원 총 26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행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증권사 리스크관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관련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미수거래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에 대해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하면 추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레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SCI는 2026년 연례 국가별 시장 분류에서 한국을 선진국이 아닌 이전과 같은 MSCI 신흥국 지수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월부터 5월까지 영국과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등 36개국에 거주하는 성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6%로 조사됐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날짜로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7%는 미국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긍정적인 평가는 37%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주 28도 등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반면 동해안 일대는 20도대 초반에 머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흔히 인프라가 부족하고 변화가 더딘 곳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런 아프리카가 중국과 중동 자본의 투자를 바탕으로 전기차 전환에 새로운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막대한 유류보조금 부담에 시달리던 아프리카 정부들이 관세 면제 같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판을 더 키우고 있고요. 또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들은 충전 인프라,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확충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해가는 아프리카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덮치면서 프랑스에서는 최소 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염은 시민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국가 기반 시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가 사상 최악의 폭염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잠시 후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측은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옳다면 당장 회의를 취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재개를 막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4명의 이탈표, 즉 찬성표가 나왔는데요. 이번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의식을 위해 수도 테헤란에 사흘간의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하산자대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작별의식과 기도는 7월 4일과 5일 테헤란의 그랜드 모살라에서 장례 본식은 6일에 거행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헤란주는 이 사흘 동안 휴무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 매체들은 7월 4일과 5일에는 테헤란 지역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장례식이 열리는 7월 6일엔 이란 전역이 공휴일로 지정될 거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독일 국영철도 도이체반 측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밤 통신 시스템 문제로 독일 전역에서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체반은 철도망의 내부 통신용 디지털 시스템인 GSMR의 전국적인 결함으로 현재 모든 열차가 역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운행 중단에 영향받은 열차가 몇 대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신 장애가 왜 발생했는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열린 북중미 월드컵 K조 2차전에서 포르투갈이 우즈베키스탄에 5-0으로 승리했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사상 최초로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골을 기록했는데요. 월드컵 통산 득점도 10골로 늘렸습니다. L조 2차전 경기에선 잉글랜드와 가나가 0-0으로 비겼는데요. 잉글랜드는 슈팅 19개를 기록하면서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고도 가나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L조의 또 다른 2차전이었던 파나마와 크로아티아 경기에선 크로아티아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2: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동상이몽.
1: 미국하고 이란이 종전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핵심 쟁점을 두고 양측에서 계속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 재개 또 동결자금의 제한적 사용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IAEA가 적당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거고 이란이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건 틀렸다. 만약 그들이 옳다면 나는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는 이란이 장기적이고 최고 수준의 핵사찰에 완전히 동의했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요. 앞서 벤스 미국 부통령이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 활동 개시가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IAEA 사찰을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찰 재개 여부는 앞으로의 협상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동결 자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동결 해제된 수십억 달러 달러 규모의 자금이 미국이 통제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들어가게 되고 이란은 이것을 미국산 식량과 의료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옥수수, 밀, 대두 같은 걸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 미국의 농민층이 지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돼줘야 되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많이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지지세가 약화됐다라고 하니까 이걸 의식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발언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2: 네.
1: 하지만 이란은 또 여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동결 해제 자금을 이란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에 이란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미국식 해석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그런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동 방문에 나서면서 이란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수수료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오만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의 해협 통항 관리 여기에 관련해서 제공될 서비스 또 국제 기준에 따른 관련 비용 청구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런 얘기를 내놔서 결이 좀 다르거든요.
2: 네.
1: 그리고 이란은 미사일 능력 제한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양해각서에 지금 이 미사일 역량 제한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앞으로 논의에서 분명히 제기될 거다 또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이란은 한 번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국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 협상을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참 쉬운 게 없네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네. 얘기가 자꾸 다르니까 네네.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시질 네. 않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다음 키워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 미국 상원이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이 이달 초에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제 상원이 지금 10번 만에 승인을 해주면서 이제 그 군사행동에 처음으로 초당적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휴전이 이뤄진 지금이야말로 앞으로의 군사행동을 의회가 통제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폈습니다.
2: 네.
1: 공화당에서도 4명이 이제 찬성표를 던지면서 반기를 들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의원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금 공화당 반대로 그동안 계속 번번이 부결됐던 게 통과가 된 건데요. 가까이스로 좀 통과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을 과연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 네.
1: 이게 결의안이라는 게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지 않는 공동결의안입니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AP통신은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 뉴욕타임스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실제 효력은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2: 네.
1: 반면에 결의안을 지지하는 측은 헌법상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만큼 전쟁 권한 결의는 일반 공동 결의안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공격하겠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공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2: 네.
1: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위권과 긴급 군사행동 권한을 근거로 다시 공습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상원과 하원이 모두 의회의 승인이 없는 전쟁 확대에는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거거든요.
2: 그렇죠.
1: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좀 부담은 더 커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자, 다음 키워드 검색왕 트럼프.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4월 2일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율을 네. 네, 발표했었잖아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2: 네.
1: 백악관을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백악관을 담당하는 두 기자가 23일자로 정권교체라는 신간을 발표했는데요.
2: 네네.
1: 이 책에 상호관세 정책 발표일인 이른바 해방의 날 전후의 백악관 내부 상황이 담겼습니다. 이 발표를 며칠 앞두고요.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연락을 돌려서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 두 장관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국에 우리가 이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보복 조치를 하지 말라 이런 요구만 전달을 했다라고
2: 구체적인
1: 하는데요.
2: 내용을 모르니까요.
1: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 네. 실제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장관에게 알려줄 게 없었다는 건데요.
2: 네.
1: 이 발표 직전까지 관세율이 확정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저자들은 관세 정책이 철저한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온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직관과 고집으로 조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사실 행정부가 공식 자료를 작성

0: 현장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좌관에게 구글에 한번 검색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보도자료는 무역 대표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니다 이게 틀렸다. 중국이나 인도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무역 대표부가 집계한 것보다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한 날 일주일 전에 참모진과 관세 전략 회의를 하면서 네. 아무도 제대로 된 숫자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많이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에게 SNS 게시물이나 뉴스를 검색해서 출력해 주는 보좌관인 나탈리 하프에게 구글에 검색해서 진짜 숫자를 가져와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1: 마음에 드는 진짜 숫자.
0: 네, 그렇죠. 결국 각국의 예. 상호 관세율은 나바로 정책 고문과 상의해서 계산한 뒤에 정해졌는데요. 이 세율이 어떻게 정해졌냐면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에 이걸 또다시 절반으로 나눈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가 딱히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관세율이 발표된 다음 날부터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금리도 그렇죠. 급등했거든요. 거센 비판이 이어지니까 나바로 고문이 이상한 숫자를 내놨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바로 고문을 탓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로 전해졌습니다.
1: 아, 예. 상상 이상이네요. 다음 키워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0: 영국이 2016년 6월 23일에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이제 네.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 혼란이 많이 이어졌죠. 총리들이 그렇죠. 줄줄이 사퇴했고요. 지금도 재가입해야 된다. 아니다. 브렉시트한 게 맞았다라는 주장이 그 국민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10년 전에는 투표권이 없었던 Z세대를 중심으로 브렉시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가입을 희망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디언과 싱크탱크 모어인 커먼이 실시한 조사 결과 18세에서 28세 영국 응답자의 50.2%가 브렉시트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성공이라는 답변은 16.1%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의 61.9%는 두 번째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59.8%는 재가입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여론조사업체 유고부의 최신 발표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7%가 탈퇴한 건 잘못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탈퇴하길 잘했다라는 응답은 30%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가 존 커티스 스트레스 클라이드 대 교수가 이 여론이 변한 주요 배경으로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성인이 된 청년층을 지목을 한 건데요. 네. 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여론이 바뀐 게 탈퇴에 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는데 2016년 당시에 어려서 투표권이 없었지만 지난 10년간 유권자가 돼버린 이 젊은 세대들의 표심이 반영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린 겁니다.
1: 그러네요. 네네.
0: 지금 정치권에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집니다. 국민투표 당시에 잔류운동을 이끌었던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브렉시트는 엄청난 경제적 자해였다. 지금 영국이 EU에 재가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도 강해졌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반면에 탈퇴를 주도했던 페라지 영국 개혁당 대표는 정계가 제대로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스타머 총리가 사임을 발표해서 그럼 차기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버넘 하원 의원은 과거에는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재가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스타머 정부는 EU 재가입에는 반대하지만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관계 재설정이라는 걸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네. 스타머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됐으니까 이 발표가 나온 직후에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과의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새로운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1: 아무튼 혼란의 영국인 것 네.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비교체험 극과 극.
0: 지금 북반구 특히 서유럽 쪽이 초여름인데도 40도가 훌쩍 넘어가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반면에 남반구에서는 때일은 매서운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구 양극단에서 정반대의 극과 극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칠레 기상청이 22일에 수도 산티아고가 속한 메트로폴리타나주를 비롯해서 중부 6개 주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영하 3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칠레의 6월에서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3도에서 4도예요. 영상이거든요. 영상. 네. 근데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진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칠레 정부가 코드 블루라는 긴급 기상 경보를 내려서 노숙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코드 블루라는

0: 하는 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눈과 비를 동반해서 5도 이하로 떨어질 때 가동되는 복지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노숙인들에게 방한복이나 음식도 지원을 하고요. 공공 대피소로 이송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칠레에서는 난방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노숙인들이 종종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달 8일에 올해 첫 번째 코드 블루가 이미 발령이 됐고 네. 이달 들어서 여러 번이나 추가 발령이 된 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남극발 한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비롯한 여러 주에 한파 황색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1: 네.
0: 파타고니아 같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루과이에서도 이번 주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한파로 체감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가 됐고요. 근데 남미가 작년에도 6월 말부터 이렇게 남극발 한파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10년 만에 눈이 내렸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일찍부터 강추위가 시작이 되니까 네.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하여튼 기상 이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이상해도 괜찮아.
0: 중국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요. 연봉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300만 원을 내걸고 흑곰 탈 연기자를 모집하는 이색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 네.
0: 허난성 러허시에 있는 러허 야생동물원이 흑곰 탈을 착용한 채 동물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관람객과 교감할 직원을 찾는 공고를 낸 겁니다.
1: 네.
0: 만 18세 이상으로 신체가 건강하면 누구나 성별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하루 6시간이고 한 달에 4번 4일 휴무가 주어집니다. 다만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관람객과 교감하는 동안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 곰처럼 낮게 으르렁대는 소리 정도만 낼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이 테마파크에서 동물탈 쓰는 분들은 그, 모두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 관람객이 건네는 음식이나 간식을 가리지 않고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도 포함이 됐고요.
1: 네.
0: 그러면서 동물원이 이건 가장 자유로운 직업이다.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멍하니 있어도 되고 힘이 넘치면 뛰고 춤추고 나무를 타거나 물고기를 잡아도 된다. 편한 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네. 설명을 하면서 관람객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엉뚱하게 행동해도 괜찮은데 네.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더 인기를 많이 얻게 될 거다. 이상하면 괜찮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겁니다.
1: 예.
0: 이게 1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채용 인원은 공개가 안 됐는데 며칠 네. 만에 아무튼 다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1: 인기가 많네요.
0: 네. 근데 이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은 건 이 급여 수준이 파격적이다라는 좀 슬픈 현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연봉 10만 위안은 최근 중국의 청년층 또 대졸자들의 임금 현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경우 대졸자 졸업 후 6개월 차 평균 월급이요. 네. 6,199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0만 원이었어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7만 4천 위안 약 1,60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연봉이 10만 위안 2,300만 원짜리 탈 아르바이트가 나왔으니까 청년 구제층이 뛰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1: 네.
0: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둔화되고 대학 졸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취업난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아이쿠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0: 네.
1: 나도 모르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
0: 큰일 납니다.
1: 예.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월드컵 관련된 소식인데 네.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0: 월드컵이 개막한 이후에 현재까지 총 4명의 선수 유니폼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1: 네. 네.
0: 이 유니폼이 다 같은 회사인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국과 체코전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 맞아요.
0: 전반
1: 네,
0: 25번 5분에 네. 체코 선수가 역습을 시도하다가 이한범 선수가 저지하려면서 옆구리를 붙잡혔거든요.
1: 네.
0: 유니폼이 금방 쭉 찢어졌습니다.
1: 맞아요.
0: 12일에도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에서 파라과이 수비수 선수가 그 미국 공격수랑 몸싸움을 벌이다가 옆구리가 찢어졌는데 이 선수는 찢어진 부분을 반바지 안에 밀어놓고 경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서야 갈아입었습니다.
1: 네.
0: 이게 지금 벨기에 이집트 경기에서도 스코틀랜드 모로 모로코 경기에서도 펼쳐졌거든요.
1: 네.
0: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푸마사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푸마가 울트라비브라고 부르는 신소재로 제작을 했대요. 극도로 가볍고 경기 중에 마찰감을 줄이도록 했다는 건데 이게 유니폼 무게가 72g에 불과한데 신축성 있는 원단을 사용했다. 격렬한 착용 테스트도 다 거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있어요.

0: 네네.
1: 근데 지금 몇 차례 경기가 이어지지 않는데 자꾸 찢어지고요. 다른 스포츠 브랜드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비슷한 몸싸움 과정에서도 손상을 입지 않아서 이 유니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K9의 Waving Flag 함께 듣겠습니다. When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제2 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만약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당장 협상 회의를 취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우리 선박 중에 추가로 4척이 오늘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한국 선박은 모두 18척이 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중앙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히고 다음 달에 실질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수첩.
4: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0: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40도를 넘었고 남부 카르팡트라 지역에서는 44도를 웃도는 기온도 관측됐습니다.
1: 네.
0: 특히 이번 폭염은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기온이 2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올여름 프랑스에서 비슷한 폭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 네, 밤에도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힘드시잖아요. 파리 시민들 이 더위를 어떻게 좀 견디고 있을까요?
0: 네, 시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이 높지 않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낮에는 창문과 셔터, 커튼을 모두 닫아 햇빛을 차단하고 밤이 되면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방식으로 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에펠탑 주변 분수대나 센강 주변, 공원 그늘마다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1: 네.
0: 또 파리시는 냉방이 가능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이나 쇼핑센터, 문화시설 등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언론에는 이제는 6월부터 한여름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6월 22일 기준 전국적으로 845개 학교가 임시 휴교했고 약 1,800개 학교가 조기 학교나 수업 시간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1: 네.
0: 특히 오래된 학교 건물들은 냉방 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교실 온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1: 네.
0: 파리시는 폭염 대책으로 공립 유치원부터 순차적으로 학교장 한 대씩 학교 강당에 이동식 냉방 장치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프랑스 교육부는 일부 지역 바칼로레아 구술 시험 일정도 조정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학교가 휴교하거나 모든 시험이 연기된 것은 아니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저는 7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1: 네.
0: 저희 아이가 다니는 국공립 초등학교도 교실이 찜통 더위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어달라는 학교 측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맞벌이 가정 학부모들은 난색을 표현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또 이번 폭염이 일상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0: 네, 그렇습니다. 폭염은 원자력 발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는 론강과 가론강의 수온 상승으로 냉각수 효율 저하 그리고 배출 온배수의 온도 상승에 따라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번 주 원자력 발전소 세 곳의 전력 생산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1: 네.
0: 폭염은 교통과 관광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철도의 경우 프랑스 국영철도 SNCF는 선로 변경 위험 때문에 일부 장거리 열차를 취소했고 일부 노선은 감속 운행하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노선은 정상 또는 부분 운행 중입니다. 또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도 폭염 대응에 나섰는데요.
1: 네.
0: 에펠탑 운영 측은 방문객들에게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하고 오전이나 늦은 저녁 시간 방문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상부 1분 구간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의 여러 관광지는 최근 폭염 시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일부 구간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네, 참 아직 6월인데요. 7월, 8월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더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이번 폭염으로 프랑스 정부는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위를 피해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며칠 동안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 명의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네.
0: 정부는 어린이와 고령자, 만성질환자들에게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번 폭염을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기후변화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더위에 무엇보다 건강

0: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오늘은 이란 전쟁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변화 네. 준비해 주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1: 네, 아프리카는 우리한테는 되게 멀고 낯설고 그렇죠. 항상 낙후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지역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이후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전기 오토바이 네. 그리고 전기 버스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동쪽 그러니까 인도양하고 접해 있는 국가들의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동네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용차 형태의 택시보다는 이제 오토바이
0: 그렇죠.
1: 또는 삼륜차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 가면 툭툭이라고 네, 네. 부르는 예, 이런 형태의 이제 택시들이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급증하는 이유는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전쟁 이후에 휘발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0: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올랐겠죠?
1: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올랐습니다. 전쟁 이전에 아프리카 동부 해안 지역에서 운행하는 오토바이 택시의 하루 평균 휘발유 사용 비용은 한 4.2달러 정도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오토바이다 보니까 연비가 아무래도 좋긴 하죠. 그런데 전쟁 이후에는 이제 5.1달러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1달러 정도 오른 것 같네. 그러면 한 1,500원 정도 수준이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아프리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큰 부담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소득 수준이 좀 높은 이제 케냐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30% 이상 올라서 큰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1: 일단 뭐 어느 기종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엠코파라는 이제 아프리카 핀테크 플랫폼 분석에 따르면
0: 네.
1: 전기 오토바이는 하루에 운행 비용이 2.3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같은 거리를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택시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면 하루에 3달러씩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0: 그러면 수요가 당연히 늘겠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공급되는 전기 오토바이는 이제 중국에서 직접 수입되는 것이 이제 많지만 최근에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서
0: 네.
1: 현지에서 조립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씩 들여오는 바에는 차라리 공장을 짓자.
0: 그렇죠.
1: 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 투자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아프리카 전기차 와 관련된 이제 충전소 같은 이제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들은 한 3억 달러 정도의 기록적인 자금 조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0: 아, 아프리카 지역에도 그런데 이제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이 있었네요.
1: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스타트업 업체로는 이제 스피로라는 이름의 업체가 있습니다.
0: 스피로.
1: 예, 네. 아프리카 최대 전기차 관련 사업망을 구축한 이제 업체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본사는 두바이에 있고 사업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0: 네.
1: 이 업체는 이제 5월 한 달 동안에 전기 오토바이 만 대를 이제 판매를 했고요.
0: 네.
1: 이러한 추세를 더욱더 확대해서 내년 2027년에는 이제 100만 대, 연간 100만 대를 판매한다라는 목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스피로라는 업체는 최근에 중국의 1대1로 관련 펀드인 뉴 트레일스 캐피탈이라는 곳으로부터 5,5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고요.
0: 네.
1: 5월에는 이제 덴마크, 두바이 소재 펀드로부터 합해서 한 2억 1,500만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거고요.
0: 그러네요.
1: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0: 네, 아프리카 정부들이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 보급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1: 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제 휘발유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과는 달리 저개발 국가들은 이제 식량, 에너지, 전력 등의 많은 보조금을 이제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국민들이 이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득이나 빈약한 국가 재정 상당수가 이 보조금 쪽으로 이제 투입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인구도 증가하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제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전기 오토바이가 보급되면 유류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쪽을 선호하는 거죠.
0: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까요?
1: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제 관세 면제. 를 채택하는 거죠.
0: 네네.
1: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 또는 전기차 완제품으로 들어올 때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 부품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으면 야 동네 조그만한 조립 공장이라도 짓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립 공장이 건설되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채용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고용도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0: 네.
1: 정리해 보면 이제 유류 보조금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국 내 제조업 고용도 늘어나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제조업을 위한 기반도 구축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아프리카
0: 네.
1: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실질적으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얼마나 늘었을까요?
1: 일단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0: 아.
1: 그래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르완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네. 1월부터 우리가 흔히 우리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이 신규 등록을 금지를 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새로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 택시를 몰겠다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전기로만 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또는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0: 그러네요.
1: 거죠. 그래서 르완다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뭐 판매량이 한 28% 이상 급증을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것보다 르완다보다 훨씬 그 넓은 나라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도
0: 네.
1: 2024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수입을 아예 금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차를 들여오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11만 5천 대 이상의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등등이 이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의 90%를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네.
1: 나일강이 이 지역을 지나가죠.
0: 그렇죠.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 대신 이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보급이 늘어나면 대기 오염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0: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아프리카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었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돈벌이가 꽤 되겠습니다.
1: 네. 이 중국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3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털을 잡고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1: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 전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3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비아디 자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2023년에는 아프리카에 총 4천 대를 전기차를 팔았는데 조만간 이제 매년 한 3만 대 수준은 충분히 넘어설 것이다라고
0: 네.
1: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도 관심 대상이지만
0: 네.
1: 아프리카 운수 업체들은 이제 전기 트럭 그리고 전기 버스 이런 상용차 쪽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철도가 보급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통 물류가 버스와 트럭 같은 이제 육상 교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0: 네.
1: 아프리카 이제 막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버스보다는 소형 버스들이 이제 많이 운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들을 운행하는 시외 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의 소형 버스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0: 네.
1: 뭐 한 대에서 얼마씩이라도 유지 운영 비용을 낮추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케냐 쪽에서 이 운수업체들 평가에 따르면 이제 내연기관 트럭에 비해서 이제 그 전기 트럭을 만약 운영을 이제 해보니까
0: 네.
1: 5년 동안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최저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덜 들어가는. 그러니까 뭐 경유보다는 전기로 충전하는 게 더 싸다. 라고 이제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연료비가 안 들고. 그다음에 차량 구매할 때도 정부로부터 일정 보조금도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는 차를 많이 운영을 해서
0: 그렇죠.
1: 환불 운수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차로 굴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아프리카 사업자들도 하는 거죠.
0: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전기차는 장거리 운행할 때 좀 불리하잖아요.
1: 네네.
0: 예. 근데 트럭은 장거리 운행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괜찮을까요?
1: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공급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전기 트럭 운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를 겨냥한 충전 인프라 투자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전기차 인프라 관련 스타트업들 말씀드렸는데
0: 네.
1: 케냐와 르완다에서 사업을 하는 카비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동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로 세 곳에 대해서 충전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거리마다 충전소를 이제 건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세 곳, 세 라인에 대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네 개 추가적인 노선에 대해서도 각각 천 대의 트럭을 감당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럼 돈이 좀 많이 들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0: 그쵸.
1: 많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면 한 21억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야 이거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정작 이 업체 관계자들은 투자자 확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케냐

0: 케냐는 이제 해안선이 있죠.
1: 그렇죠.
0: 반면에 이제 우간다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제 긴밀하게 한 1200km 정도의 도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구간에 충전소 아니면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건설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라는 것이 이 지역 전문가들의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남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내가 건설해야지 그렇죠. 라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1: 잘 되려면 이제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수요도 계속 창출이 돼야 네. 잘 돌아가겠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다 돈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나라에 투자하려는 그리고 자기네 자본도 없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 돈들이 이 지역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요.
1: 아.
0: 그리고 중국 그리고 심지어 동남아 지역 자본까지 이제 아프리카 지역으로 점점 몰리면서 네. 자본 확충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냐에 본사를 둔 ARC 라이드라고 하는 이제 업체가 있는데 이 네. 업체를 보면 투자가 참 이렇게 쉽나 싶어요. 그러니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금융공사 IFC라는 곳으로부터 수천만 네.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어요. 이거는 이제 공공자금을 이제 투자받은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중국 최대 전기 오토바이 업체인 야대화라는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 또 오. 투자를 받아서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만 있으면
1: 네,
0: 돈
1: 네.
0: 받는 것은 아프리카 국가가 오히려 대한민국보다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1: 아,
0: 거죠. 보면.
1: 그렇군요. 수요가 늘어나면 관련 산업이 같이 발전한 거죠.
0: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스피로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죠. 2027년부터 아프리카 네. 여러 나라에 생산 기지를 건설해서 공급량을 늘린다라는 이제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중국에서 부품을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자재의 한 90% 정도는 아프리카에서 조달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뭐 배터리라든지
1: 네.
0: 뭐 모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는 다 아프리카에서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선 초반에는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뭐 기자재, 장비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도입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프리카 나름대로 이제 제조업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중국이 사실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에 네.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 좀 빛을 보게 되나요?
0: 뭐 중국은 아프리카 투자를 통해서 사실 큰 경제적 이익보다는
1: 네.
0: 뭐 국가 전략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왔죠. 사실 중국은 이제 오랫동안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1: 네.
0: 아프리카 국가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랫동안 투자 그리고 현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기업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한 80% 이상은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만든 우리가 모르는 상표들이 되게 많아요.
1: 아.
0: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이 스마트폰은 트렌션이라는 트렌션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이제 중국에 이제 기반을 두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 점점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1: 네.
0: 처음에는 당연히 100%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대로 완제품을 아프리카에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는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나라에 점점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그렇게 됐으니까 전기 오토바이, 전기차 비슷한 네. 경로를 따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에 사용되는 여러 광물 자원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1: 네.
0: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기들 자원이 밖으로 그냥 싼 값으로 팔려나가는 것보다는 자기네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 다양한 가공을
1: 네.
0: 통해서 활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장도 짓고 정전시설도 만들고 아프리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나름대로 잘 정착을 하고 있고 사실 중국 업체들이 이제 아프리카에도 지금 여러 가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1: 네.
0: 제일 공을 많이 들이는 곳은 이제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이제 네팔 같은 나라에 이제 많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 근데 네팔하면 히말라야잖아요. 고지대인데
0: 맞습니다.
1: 여기도 전기차가
0: 네 여기 전기차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1: 그래요.
0: 2020년까지 네팔에서 운행되는 전기차는 다 합해서 전국에 합해서 25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이후에 급증을 해가지고 2024년에는 13,000대를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2만 대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1: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0: 이 네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등산이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1: 네.
0: 많이들 가시죠. 그런데 가보시면 우리 생각과는 달리 대기 오염이 네. 엄청 심합니다.
1: 그 얘기 들었어요. 네.
0: 특히 수도인 카트만두는 숨쉬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죠. 그러니까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쌓이는 거죠. 초미세먼지인 PM2.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WHO 권장치의 한 30배. 정도가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1: 심각하네요.
0: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카트만두 시내에만 이제 175만 대의 차량이 있는데 대부분이 인도를 경유해서 들어온 노후차. 다 보니까 배기가스가 엄청 심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네팔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2만 6천 명 정도로 집계될 정도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1: 네. 그러니까 환경 문제 이런.

0: 것 때문에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는 네, 거겠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택시가 이제 빠르게 이제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30km 정도를 운행한다 치면은 하루에 이제 11,000 레팔루피 한 80달러 정도를 버는데 충전 비용은 이제 3.7달러 한 500루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수입이 많아지니까 전기차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팔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해외 원조를 토대로 해가지고 충전소 설치에 적극 나서서 최근에는 한 50km마다 이제 충전소가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충전 여건도 나쁘지 않으니까
0: 괜찮네요.
1: 예, 네네. 괜찮은 투자가 되는 거죠.
0: 그럼 네팔 전기차도 역시 중국산이 맞나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곳에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비스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16만 킬로미터까지 보증 및 무상 정비 제공.
0: 와.
1: 예, 그러니까 유지 운영 비용도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죠.
0: 좋네요.
1: 예, 네. 그래서 네팔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75%는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신차 판매,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나라가 네팔이다라고 네팔이에요. 보시면 되겠고요.
0: 네.
1: 특히 이란 전쟁 이후에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네팔은 수력 발전 비율이 높아서 전기차 도입이 제일 유리한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0: 수력 발전 비율이 높으면 왜 유리한?
1: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하기 위해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전기를 석탄으로 만들면 당연히 대기오염이 증가합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차량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발전소로 가는 이런 효과밖에 없어요.
0: 그러네요.
1: 그런데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는 전력 생산 때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 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감소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나라가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 개도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네팔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입니다.
0: 예,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는데 앞으로 뭐 계속 이런 흐름은 지속되겠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저개발 국가들은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 과정에서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버스 이런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장점, 우월함을 인식하게 됐죠. 그러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그다음에 제조업도 발전시키고 대기오염 네. 감소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런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에너지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으로 토토의 아프리카 전해드립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0: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해 남해안과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과 전남 남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전 26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쪽 지역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대구와 강릉, 포항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예년 이맘때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우리 선박 4척이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선박에는 우리 선원 26명이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며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과 만나 강경투쟁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모스탄 교수가 출석 20분 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을 놓고 내일 남아공과 일전을 치릅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월드컵 사상 최초로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여있던 우리 선박들이 조금씩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두 척에 이어 오늘 추가로 네 척이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 중 네 척이 오늘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기 중이던 선박 네 척이 해협을 통과해 현재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두 척에 이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네 척에는 우리 선원 2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척은 우리나라로, 나머지 세 척은 제3국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 통항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통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통항 신청을 접수하고 대기 중이던 우리 배에 이란 측이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선원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네 척이 빠져나오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18척입니다.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에 탄 75명과 외국 선박에 승선한 22명 등 모두 108명입니다. 해수부는 수리 중인 남우호를 뺀 나머지 선박들도 본격적으로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항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통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5: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만약 그들이 옳다면 당장 회의를 취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0: 이란에 방문 계획이 없다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이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미국 측에 그렇게 말했고 100% 사찰을 기록해뒀다는 겁니다. 만약 이란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IAEA 사찰 합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를 끝까지 부인한다면 전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만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후속 실무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AEA 사찰단이 언제쯤 이란에 들어가게 되느냐는 질문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의 부인에도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중동 동맹국 달래기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게 현존하는 국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이란과 공정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과 만나 강경투쟁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원희 기자입니다.
2: 전당대회 준비기구 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정 대표는 그간의 성과를 하나씩 거론하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최근에 당청 갈등설도 일축하며 사실상 출사표를 내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자신도 성공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배의 선장이 두릴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경쟁하면 안 된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고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 대표라고 맞섰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론으로 시끄러운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과 만났습니다. 장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강경투쟁만 하는 건 이제 안 된다.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다만 당내 갈등을 두고는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지켜보자. 상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형성되는 시기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롭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과거에 얽매여서 서로 잘잘못 따질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로로 엿새째 입원 중인 장 대표는 오늘 퇴원해 당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고 검사 사항을 선정하는 대로 다음 달 정도엔 실지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오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경찰이 약속과는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3: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모스탄 교수. 하지만 예정된 조사 시간 전후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한 교수의 변호인단은 경찰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에 귀청에서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 위반했으므로 부득이 출석 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고 피고발인인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탄 교수가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0: 이에 경찰은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는 오는 30일까지 출국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탄 교수 측이 제출한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뒤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탄 교수 측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늘 저녁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신천지 신도들에게 강요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만 6천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던 겁니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3일에는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총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들이 구속된 만큼 합수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 소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변수는 이 총회장이 올해 95살 고령이라는 점. 이 총회장은 앞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건강 악화로 보석이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축구대표팀이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2강 진출을 놓고 운명의 일전을 치릅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행이 확정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3: 대표팀은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앞두고 마지막 당금질에 나섰습니다. 주장 손흥민 등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하며 결전을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남아공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로 32강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 선수들을 한데 모아 원팀 정신을 강조한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선 방심을 경계하며 필승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무덥고 습한 몬테레이 날씨가 승부의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홍 감독은 선발 라인업 등 전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남아공의 거센 공세를 막아야 하는 중책을 맡은 김민재 역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배수진의 각오로 우리와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KBS는 32강행이 걸린 운명의 3차전을 중계방송합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1: 슈퍼스타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골로 월드컵 사상 최초로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란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4: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슈퍼스타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뜨려 월드컵 6개 대회 연속으로 득점을 이룬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호날두는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K조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호날두는 2006년 대회 이후 이번 대회까지 6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최초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올해 41살의 호날두는 지난 첫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쳐 체면을 구겼지만 2차전에선 전반 6분 선제골에 이어 전반 중반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칸셀루가 측면에 파고들어 만든 크로스를 기습 슈팅으로 골로 완성했습니다. 이 골로 월드컵 개인 통산 10호 득점을 달성한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 역대 월드컵 최다 골 기록도 세웠습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멀티골에 3골을 더해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조별리그 1승 1무를 기록한 포르투갈은 오는 28일 콜롬비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MSCI가 공개한 올해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 따르면 여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란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하면 추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퇴직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독일 정부가 연금 개혁안의 일환으로 퇴직 연령을 2090년 초까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24,521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4월을 기준으로는 출생아 수와 증가율 모두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의 식사를 위해 발급된 아동 급식카드를 일부 부모들이 술집 등 부적절한 곳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해 자동 소멸된 금액도 1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아동 급식카드는 형편은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끼니는 꼭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합동 조사에서 일부 부모들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보니 술집이나 카페, 오락시설 등 부적절한 곳에 결제된 금액이 1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사용된 금액도 전체의 4.4%인 9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일반 마트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편의점은 급식카드로 술과 담배가 결제되지 않도록 차단돼 있지만 일반 마트에는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한 금액도 171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충전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충전 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아동급식카드도 4,8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결제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카드 사용 방법과 미사용 충전액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1: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주들이 폭락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인공지능 AI 관련주의 방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6: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업체 마이크론의 주가가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인공지능 AI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주가도 급락했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종합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률은 8%에 가까웠습니다. AI 관련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불거지며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한 겁니다. 전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폭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전날 뉴욕 주식시장에서 기술기업들이 약세였던 것도 일시적인 후퇴로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AI에 직접 투자하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주가는 전 거래일의 하락을 딛고 반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내리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AI 관련주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할 때라는 의견과 여전히 실적이 견조하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스페이스X는 오르긴 했지만 한때 상장일 개장 가격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달러화와 국채는 강세를 보였고 금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과 미국의 5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1: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증권사 리스크관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오전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관련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미애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감찰 조사 결과 권 전 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하는 등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자산이 3천만 달러, 우리 돈 460억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가 서울에 6,220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산정보 분석업체 알트라타는 2026 세계 초부유층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하고 세계에서 3천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가 많은 도시 가운데 서울이 12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9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7: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8: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올해도 불발됐습니다. 코스피 9000 시대를 말하는 지금 우리 증시는 왜 선진국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잠시 뒤에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염승환 이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제는 1900매 상자 폐기 의혹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개혁신당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무엇을 밝혀야 하는 건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죠.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공부는 뭔지 궁금하죠.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 코너에서 강원국 작가와 진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책 축제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늘 개막했는데요. 예매가 일찌감치 매진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가 흥미로운데요.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봐야 할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문득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배려였을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9: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8: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0: 안녕하세요.
8: 어제 뭐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코스피가 폭락을 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1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장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출발하면서 회복하나 싶더니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0.8% 파란불 켜고 8,1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물량 받아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에 대한 회의론과 금리 인상 우려 여기에 과도한 쏠림에 따른 포지션 청산이 동시에 터지면서 각국 증시가 패닉에 빠졌는데 이번 급락이 단기 과열 해소에 그칠지 더 깊은 조정의 시작일지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고요. 38조 원을 넘어선 B2의 반대매매 공포도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네. 여기에 변동성마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11: 지금 코스피는 8,108.47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다면서요. 역대급 성적표가 예상된다고 하던데요.
10: 네, 메모리 시장 풍향기 역할을 하는 마이크론이 조만간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우에 불과한지 판단할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심히 봐야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업소소 못 판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올해 물량이 사실상 완판된 상황이라 월가에서는 역대급 성적표를 기대하고 있어요. 매출이 1년 전과 비교 하면 뭐 30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치들도 보이고 네. 월급 하우스들도 목표가를 앞다퉈서 높여잡고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세가 다음 분기에도 이어질 걸로 볼 만큼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11: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라면 이제 마이크론 성적표는 역대급 성적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왜 간밤에 마이크론 주가는 폭락했습니까?
10: 이 반도체 업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반도체 업체들의 돈다발을 들고 오는 이 빅테크들의 의문부호가 붙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빚까지 내가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은 이 기대감이 밸류체인을 전부 쭉쭉 밀어 올려줬는데 슬슬 그래서 언제 돈을 버는 거냐 의구심이 올라오면서 투심의 브레이크가 걸린 거고요.
11: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 이게 과연 언제 그러면 다시 입금이 될 것이냐 수금이 될 것이냐.
1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빅테크들이 이렇게 싸들고 오는 돈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막 회사채들 막 찍어내고 있잖아요. 네. 이름값으로 돈을 빌려서 AI 무한 경쟁에 뭉칫돈을 쏟아붓는 흐름이 업계 전반에 번지고 있는데 와중에 장부에 적힌 거랑은 다르게 회계적 착시를 걷어내고 들고 있는 진짜 현금을 계산해 보면요. 네. 대표적인 예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30억 달러에서 3분의 1 수준인 240억 달러까지 쪼그라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이는 것과 달리 돈줄이 얇아지는 와중에 빚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신호고 여기 이제 미국도 슬슬 금리를 좀 올려보자 드릉드릉 하고 있잖아요.
11: 그러니까요.
10: 네, 막대한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현금 흐름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익화가 뒤로 밀리고 투자 랠리가 식기라도 하면 하드웨어 공급망 최전선에 있는 반도체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곧 나올 마이크론의 실적을 볼 때도 분기 매출이야 당연히 잘 나왔을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이 앞으로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잘 뜯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숫자 나오면 다시 한번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1: 알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우리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고요?
10: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염원이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다시 또 불발이 됐는데
11: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10: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보면 이 외환시장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렇게까지 아쉬울 일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MSCI 지수를 세계 각국 증시 순위표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펀드 매니저랑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지수를 참고해서 각 나라에 배분할 투자금을 설정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돈만 자그마치 2경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11: 그렇군요.
10: 예, 뉴욕 증시가 출렁이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우리 증시의 약점도 일부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11: 네. 요 이야기는 잠시 뒤에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또 염승원 이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좀 알려주시죠. 많이 내려갔나요?
10: 네, 삐그덕거리곤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 보이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회복될 조짐이 나타나자 국제 유가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보면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져서요. 약 넉 달 만에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간밤 초대형 유조 조선 세척이 해협을 통과했고 여기에 미국 정부가 이란에 60일간의 제재 유예를 발표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됐는데요. 다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동네 기름값이 떨어지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1: 네.
10: 국제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운송과 정제 유통까지 최소 2, 3주가 걸린다고 하고요. 또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이유로 국내 주유소들이 가격을 내리는 속도도 오를 때보다 더딜 거란 목소리도 있는 데다가 뿐만 아니라 파괴된 원유 시설을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각국 역시도 비축유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안 유가는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서 당장 전쟁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1: 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인상률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제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네요. 어떤 입장입니까?
10: 네, 노동계는 올해보다 약 16% 올린 1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는데요. 바깥보다는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는데 지난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은 2.66%인데 반해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낮은 2.37%에 그친다 강조했습니다.
11: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임금 상승이 못 따라가고 있네요.
10: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영계는 지금 수준도 부담이다. 6년 연속 동결 카드를 꺼내면서
11: 네.
10: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이 G7 국가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고 소상공인들의 고용지불 능력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논의를 거듭해서 액수에 대한 격차를 좁혀가게 될 텐데 워낙 입장차가 커서 법정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지만
11: 얼마 안 남았네요?
10: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 또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1: 네. 남성의 가사노동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요?
10: 네, 수치만 보면 남성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35% 넘게 늘었고 또 증가율만 떼어놓고 봐도 여성의 두 배를 웃돌았다고 하니까 분명 참여도가 높아진 건 맞는데요.
11: 네.
10: 하지만 전체 가사노동의 70% 이상은 여성이 맡고 있어서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청소와 육아 같은 집안일 부담은 노년층인 84세까지 계속됐고 가사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에서는 남성보다 8배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걸로도 조사됐는데 가사 분담이 나아지곤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남아있는 만큼 집안일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네 거 내 거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편들이 조금 더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11: 선우 씨가 요즘 집안일 많이 하시나 보다.
10: 저는 뭐 저희 집에서 무수리로 불리고 있어서요.
11: 네.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10: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모기철 앞두고 살충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데 더 팔아도 모자랄 판의 약국에서는요. 오히려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살충제 제품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살생물 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입니다. 문제는 유예 기간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약사랑 브랜드마다 반품 정책과 공급 일정이 다 달라져 약국들이 재고 처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1: 네.
10: 이 때문에 시민들도 미리 사둬야 하는 것 아니냐, 제품을 개선해서 파는 거면 좋은 것 아니냐가 엇갈린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11: 자, 경제 인사이트 픽이었습니다. 임선은 뉴스캐스터 소식 고맙습니다.
10: 고맙습니다.
11: 자, 요즘 뭐 AI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에게 AI 아닌 사람이 언제 꽃보다 아름답다고 느끼시는지 여러분이 만나고 느끼는 아름다운 사람들 이야기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5008님, 친정엄마가 가장 아름다워요. 80평생 농사일 하신다고 그을린 얼굴, 험한 손이어도 마음만큼은 존경스럽습니다. 7남매를 키우고 출가시키고도 자식들 김치까지 담아주시는 엄마께 효도 좀 해야겠어요 하셨는데 그 여든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아직도 김치 담아주시는군요. 그런 어머님이 계시다는 건 참 행복한 거겠죠. 효도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들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6111님, 바로 어제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이 무더운 날씨에 빨래 봉사하면서 밟고 짜고 빨래줄에 매다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셨고요. 6828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지극정성 어르신을 섬기는 모습이요. 봉사 정신이 없으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요양 선생님이 지극정성 누워 계신 시어머니 보살펴 주셔서요.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셨는데요. 이 시대 어느 분들보다 또 필요한 분들이 바로 요양 선생님들이 아닐까 싶네요. 3095님,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바로 제 딸입니다. 3일 후에 결혼하는 아름다운 신부예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예쁘네요 하셨습니다.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도로를 정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작업 구간에서 사고들 따르고 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 2터널 출구지점입니다. 작업과 사고 여파가 더해졌는데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세 군데에서 작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천터널 부근과 원주 부근 막히고 있습니다.

0: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아니, 증시도 이렇게 출렁이는데 왜 저 우리 염미사님 건강도 이렇게 뭐 출렁이고 있어요. 어? 감기가 드셨어.
2: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1: 네. 네. 너무 경무에 시달리시는 거 아닙니까? 아, LS증권에서 너무 부리는 거 아니에요?
2: 아, 아닙니다.
1: 아니에요? 자, 앞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이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23일에 이제 발표를 내놨는데 네. 그 오늘 아마 새벽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결과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관찰 대상국에 포함을 해요. 1년 동안 관찰을 한다는 거죠.
1: 네.
2: 그리고 이제 합격 판정을 받으면 놓주는 거죠.
1: 이게 쉽지가 않은 과정이에요.
2: 계속 도전하는데 안 됐고 이번에도 이제 몇 가지 얘기도 좀 있어. 환율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제약이 있다. 7월 1일부터 24시간 거래하는 걸로 하는데
1: 네.
2: 이제 요 발표가 6월 말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안 됐고 MSCI가 되게 좀 보수적이에요.
1: 네.
2: 확인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24시간 외환거래 하는 게 좀 부담이 되지만 MSCI가 이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여서 7월 1일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1: 네.
2: 그 부분이 좀 이제 부담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전면 재개한 거는 뭐 괜찮은데 이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한테 좀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시장 감시를 이렇게 굉장히 공매도 강하게 하거든요.
1: 네.
2: 뭐 예전에 불법 구매도 사태가 있다 보니까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 결국 좀 아쉽게 MSCI 선진지수 관찰국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1: 이게 MSCI라는 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인 거예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 있는데. MSCI 지수가 있고
1: 예.
2: FTSE라고 있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1: 네.
2: 거기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FTSE 영국 쪽에서 하는 거는 선진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1: 네.
2: 근데 여기는 아직도 신흥국. 근데 우리가 경제 규모나 이런 시가총액 보면 선진국에 들어가도 되는데 이 조건이 워낙 까다롭습니다. MSCI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 이제 원화 이제 거래하는 거에 대한 좀 제약이 많다. 이런 이유로 계속 좀 MSCI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갔는데 요 지수가 어쨌든 선진국, 신흥국, 맨 밑에 그 개발도상국 세 개로 나눠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맞는 이제 추정 자금들이 들어옵니다.
1: 네.
2: 뭐 예를 들면 코스닥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한다면 뭐 그런 거죠. 1부 리그가 선진 지수.
1: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이제 신용도가 더 올라간다는
2: 그죠. 이제 선진 시장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아직도 MSCI 기준으로 보면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신흥국, 중국 이런 국가들랑 이제 똑같이 거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선진 시장을 이제 그 추종하는 자금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자금도 자금인데 외국계 그 선진 시장 추종하는 장기 자금들이 들어와요.
1: 아, 그럼 조금
2: 굉장히
1: 안정적.
2: 좀 안정적 변동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신흥 시장은 아무래도 좀 이제 이게 변동성을 노리는 자금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1: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에 가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1: 네.
2: 몇 가지 그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완벽한 걸 원하는 것 같아요.
1: 그 우리도 이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던 네. 것 같은데 좀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2: 있었는데 네.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 시장이 7월 1일부터 24시간이고 근데 지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들이 네. 봤을 때 네.
1: 아.
2: 아직 시행은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상태면 내년엔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은 뭐 이 지수의 편입이 되려면 뭐를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까?
2: 일단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거의 할 건 지금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체제로 7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요건 이제 7월부터 하니까 내년에 재평가를 받을 때는 큰 문제가 것이다.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외국인 투자를 좀 감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에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구매도를 발견했거든요.
1: 네.
2: 감시를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0: 정부하고 MSCI가 좀 잘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다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외국인 감시 안 하겠다. 덜 하겠다. 이럴 수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 이번에 MSCI가 요구한 걸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제일 큰 거는 그거거든요. 환율 시장을 옛날부터 24시간 개방해라.
1: 아.
0: 예전에 우리 3시 반에 끝났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이제 영국 시간에 맞춰서 2시인가 끝내요. 새벽 2시. 근데 이걸 이제 24시간 개방해 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거의 맞춰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에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네. 여민사님 그동안 매주 수요일에 이제 한 번씩 나오셨지만은 나오신 이대로 장이 가장 지금 폭락한
0: 어제였죠. 어제 폭락했죠.
1: 네, 어제 많이 네. 떨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9천 돌파하고 오늘 아까 봤을 때는 8천대 초반이었거든요.
0: 네, 이유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거론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삼성자이닉스에 대한 이제 너무 쏠림.
1: 조금 올랐네요. 8,187.
0: 네, 오늘 좀 올랐는데 좀 약간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1: 네.
0: 우리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두 배짜리 막 이런 레버리지 ETF 워낙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를 땐 좋은데 빠질 땐 반대로
1: 네.
0: 역효과죠. 너무 돈이 쏠렸다는 거. 이 부분이 있었고 또 미국에 지금 요즘에 뉴스가 나왔던 게 빅테크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들이 빚까지 내서 왔는데 이제 돈을 까먹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할 거냐. 이건 뭐 늘상 있었던 일인데 어제 또 그런 게 기사화가 됐고 또 어제 장중에 나왔지만 이제 일부 이제 그 특정 당의 그 위원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회를 했나 봐요.
1: 네.
0: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해서 미실현한 손익에 대해서도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실제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1: 네.
0: 그러니까 내가 하이닉스를 1억 갖고 있는데 2억이 됐어요. 그거 과세하자는 거잖아요.
1: 팔지 않았는데.
0: 팔지도 않았는데.
1: 보유하고 이제 시장이, 보유세, 예. 보유세로.
0: 시장이 이제 좀 짜증을 낸 거죠. 이게 좀 말이 되냐. 우리나라는 또 아직 양도세도 없고.
1: 네.
0: 근데 혹시 이러다 또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됐던 그 금투세.
1: 네.
0: 요거 시행하면 어떡하지? 그 세금 이슈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어제 또 그 타이밍이 좀 나오다 보니까
1: 네.
0: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시간에 그 뉴스 나오고 무너지더라고요. 지수가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영향을 일단 좀 주지 않았나. 그리고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우려. 뭐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지금 이번 FOMC 열었지만 그 연준 대다수 의원들이 좀 금리 인상 한 번에 찬성하는 점을 딱 찍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도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차라리 그냥 3월처럼 전쟁 때문에 빠졌다.
1: 네.
0: 이유가 명확하면 좋아요. 하나로. 이거는 근데 명확한 게 사실 없어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한 네 가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0: 근데 복합적이죠. 네. 근데 뭔가 큰 게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보면 그렇게 물론 세금 이슈는 중요하긴 한데 그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고
1: 네.
0: 그다음 금리 인상 한번 한다고 해서 뭐 그거 이미 다 반영은 한 상태고 삼성 하이닉스 과열된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좀 조정이 나왔고 이런 것들 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 수급 문제 이런 게 다 겹친 건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좀 이런 악재들이 좀 너무 과열됐던 이 주가에 대해서 좀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좀 아니, 쉬고 싶었는데
1: 한창 뭐 다른 종목들은 멈춰 있더라도 잘 나갔던 SK 하이닉스나 네. 삼성전자까지 출렁이는 바람에
0: 맞습니다.
1: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뭐 반도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호황기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섣부른
0: 맞습니다.
1: 그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이 논쟁은 작년부터 계속 있어요. 주가 빠지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나오고 사실은 전혀 맞질 않았죠. 사이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1: 네.
0: 지금도 반도체 뭐 미국 빅테크가 줄인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1: 네.
0: 여전히 삼전 하이닉스 이제 내일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거든요.
1: 네.
0: 이제 그거 봐야 되지만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요. 주가랑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음은 항상 나오지만 그게 현실화되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죠.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 왜 할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돈 많은 기업들이 왜 네. 굳이 빚까지 내지?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다급한 건가 지금? 투자를 안 하면?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이잖아요.
1: 여기서 그 시장을 먼저 선점해야 한다.
0: 네. 그 먼저 가야 되니까 네. 현금이 많지만 빚이라도 더 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뭐 사실 구글만 해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돈을 엄청 벌잖아요. 네. 현금으로 매년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누가 1등했다고 확실한 건 지금 없어요. 누구도. 뭐 여러분도 챗GPT 쓰고 제미나이 클로드 이 3파전인데 네. 누가 1등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치고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아, 이들이 1등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당장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클도 아직은 걱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너무 빚내서 투자하니까 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만 예. 저들은 왜 빚내서까지 저렇게 확대하려고 그러지?
1: 망하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0: 그죠. 근데 어쨌든 좀 뭔가 절박한가? 1등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들이 저렇게 어쨌든 치고 이게 받으면 네. 우리는 좋죠.
1: 그럼 연미사님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합니까? 이렇게 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까?
0: 이게 참 어려운데 주기적으로 폭락장이 오잖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3월 또 6월 초에 한번 왔었고 예. 되게 힘든데 이제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 알고 있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업들. 왜 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모르는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산 것도 있고 뭐 방송 보고 샀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기업은 정리하라는 거죠. 몰라서 산 거는 잘라야 돼요.
1: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좀 이해가 공부를 없고. 더 하시든지.
0: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잘라내고. 근데 아.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뭐 삼성자이닉스를 뭐 이런 뭐 공부를 좀 통해서 사이클 계속 될 것 같고 저 빅테크들이 저렇게 투자하는데 명확히 이해를 해요. AI 사이클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원전도 있고 전력기기 다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냥 빠져버렸다. 그럼 그런 거는 아이디어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냥 버티는 거죠. 뭐 빠졌을 때 이걸 공포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거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내가 이 흔들림 속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강한 실적이나 기대감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일단 먼저 속가내세요. 네. 그 왜냐하면 하다 보면 되게 막 섞여요. 주식 투자 하다 보면. 이렇게 계획을 갖고 하면 좋은데 네. 그래서 이참에 정리할 건 정리해버리시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정리하면 좋은 게 다 폭락을 했잖아요. 네. 교체하기가 좋아요. 내가 이거는 분명히 내가 옛날에 사고 싶었던 건데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갈아타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갈아타는 거에 대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사람이 그 손해를 확정하고 교체하는 게 쉽진 않아요. 마이너스 찍히니까.
1: 그렇죠.
0: 이걸 이제 내가 인정해야 되죠. 내 실패를 내가 인정하는 거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리밸런싱을 되게 잘해요. 아닌 거 쳐내고 왜냐면 어떻게 100% 다 수익을 내겠어요.
1: 그렇죠.
0: 이런 언제 하냐면 보통 이게 급락장이에요. 다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팔고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힘들더라도 한번 어제나 오늘 같이 이렇게 좀 흔들릴 때 한번 좀 저는 해보시는 게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러니까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0: 좋은 기업도 다 빠져버렸으니까. 예. 괜찮은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갈아타는 거죠. 내가 몰라서 산 기업이 있다면.
1: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 주구장창 계속 갈 수는 없는 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변수는 좀 어떤 걸로 예측해 볼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에 40조 벌던 회사가 예상이 지금 350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급은 없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공급은 지금 안 늘어나요. 어차피 네. 올해는 공장 짓는데 2년 걸리니까 예. 내년 하반기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고민할 단계 아니고 그럼 수요잖아요. 수요가 는 게 우리가 PC를 많이 사서 수요가 는 게 아니죠. 네.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뭐 젠슨왕도 얼마 전에 한국에 왔었고 AI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우리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빅테크가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할 건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기적으로 한 번씩 흔들리잖아요. 빚내서까지 하고 금리 올리면 이들이 투자 줄일 거다. 이런 생각들 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예요. 과거랑 다른 점은 과거는 PC와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요 메모리 반도체 요 수요에 따라서 경기를 타요. 우리가 PC 살 때는 당연히 반도체도 좋은데 PC라는 게 사고 나면 안 사잖아요. 주기가 있죠.
1: 그렇죠.
0: 그래서 경기를 타요. 그런 사이클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단위로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보니까 이번에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데이터 센터에 좀 많이 넣을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전략 자산인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그럼 전략 자산은 이 경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냥 비싸도 사야 되는 자산이죠.
1: 예.
0: 내가 써야 되면. 지금 그렇게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전략자원이라는 이 논리를 이게 훼손하는 그런 어떤 부분만 아니라면 저는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초반인지 중반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끝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1: 예.
0: 왜냐하면 미국 빅테크 여전히 투자하는데 국가 단위 투자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게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클로드를 제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1: 네.
0: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름이 페이블 파이브. 업데이트했는데 성능이 엄청 좋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근데 딱 3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차단당했어요.
1: 네.
0: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페이블 파이브 외국인 사용 금지 지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버린 거.
1: 예.
0: 너무 성능이 강력해가지고 중국인 해커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요 모델이 아마 그 이 보안도 아마 뚫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제 되게 무섭죠. 근데 이제 민간인이 쓸 수 있게 약간 버전을 달리 만든 건데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런 AI가 하나의 우리가 그냥 쓰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보면은 이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단위의 투자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런 수요라면 지금 사이클을 우리가 주가 단지 많이 올라서 주가 막 흔들리는 것 때문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엔 아직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말씀을 연미사님이 해주셨던가요? 그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그 시점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0: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저기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 썼어요.
1: 근데 그게 저 이제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
0: 그 월요일 날인가 아마
1: 예.
0: 그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본주 기준으로 역전은 맞는데 우리가 시가총액 계산할 때 우선주를 합치셔야 돼요.
1: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반박했는데
0: 그게 맞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본주랑 우선주는 같이 합해줘야 돼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팩트를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역전당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우선주로 따지면 여전히 격차가 네.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이 충격받은 거는 본주 기준으로 어쨌든 넘어갔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 좀 보고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이 당시에 한 달 전에 보고서 썼는데
1: 네.
0: 그게 이제 다시 재조명된 거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역전하면
1: 네.
0: 이제 좀 강세장이 끝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게 나왔는데 마치 예언처럼.
1: 왜 그런 거예요?
0: 이제 과거에도 그 이게 뭐냐면 그 2000년 초반에 IT 버블 터질 때 그때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였거든요.
1: 예.
0: 근데 시스코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통신 장비 회사인데
1: 네.
0: 이제 그때 인터넷망을 막 깔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근데 그 회사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었죠 지금의. 막 이게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인터넷망을 까는데 수혜주로 부각돼서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 이겨버린 거죠.
1: 네.
0: 근데 이기고 나서 약세장이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업종은 서로 다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경우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신기하게 좀 약세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총 2등은 하이닉스고 1등은 삼성전자니까 이게 이렇게 역전됐다는 것도 하이닉스가 굉장히 과열됐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시장이 또 그만큼 과열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좀 이제 흔들리지 않겠냐. 근데 어제 폭락해 버렸잖아요. 공교롭게.
1: 그러니까.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조명됐지만
1: 다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로
0: 네, 다시 올라왔지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는 동의는 안 해요. 왜냐면 과거랑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AI 사이클이고 같은 업종이에요. 둘이 똑같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식스콘은 완전히 달라요.
1: 네, 네.
0: 근데 지금 삼성자이닉스는 이익도 뭐 삼성이 여전히 위에 있지만 둘이 같은 업종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같이 가는 거지 최근에 하이닉스가 오른 거는 그 미국 상장 ADR 좀 네. 특수한 이벤트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급이 더 몰려서 간 거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강세장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저는 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도 또 말씀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염승원 LS증권 이사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1부 마치면서 아바의 Our Last Summer 띄워드릴게요. 1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의 맛을 나타낼 때 달다, 맵다, 짜다, 쓰다, 싱겁다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사람에 대해서도 쓸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짜다는 인색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그 사람은 부자라도 남을 돕는 일에는 항상 짜다라고 한다든지 그 선생님은 학점을 짜게 주신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맵다는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란 뜻으로도 쓰고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매운 시집살이를 하셨다. 그 친구는 손끝이 맵고 야무져서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겁다란 말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주다를 뜻하는데요. 그는 괜히 싱겁게 잘 웃는다. 그런 싱거운 소리는 그만해라 같이 말할 수 있죠. 참고로 싱거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럿 있는데 먼저 고드름 장아찌는 말이나 행동이 싱거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욱 장아찌는 아욱으로 만든 싱거운 장아찌라는 뜻으로 싱거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맞장수는 아무런 멋이나 재미없는 싱거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앞으로 동해안과 전남 남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전남 남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28도, 광주 27도, 대전 26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쪽 지역은 선선한 동풍의 영향으로 대구와 강릉, 포항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릴 것으로 보여서 내일 오전 10시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거리 응원 시간대에는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전망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구 25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에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가 이전하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제2클러스터가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갇혔던 우리 선박 중에 추가로 4척이 오늘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로써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18척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24,5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8% 늘었습니다. 4월 기준 출생아 수와 증가율 모두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13명 증가했습니다. 올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 주말 1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2강 진출을 놓고 일전에 치르는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비기기만 해도 32강행이 확정되는 데에 대해 오히려 그런 생각이 위기를 낳을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청문회 관전 포인트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1900매 상자 폐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부는 무엇일까요?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강원국 작가와 함께 이 시대의 진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정윤경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정윤경 기자와는 오늘 첫 인사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조끼 꼭 입어보고 싶었어요.
2: 잘 어울리세요. 핑크색
3: 감사합니다.
2: 조끼. 자, 오늘 첫 소식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3: 네.
2: 그럼 이제 연임 도전 한 거죠.
3: 네, 그렇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오늘 대표직 사퇴하면서 이제 당대표 연임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 왜 웃으세요, 정 기자님?
3: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 발언이 어떤 걸 의식했는지 좀 짐작이 가기 때문에
2: 그러네요.
3: 그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정 대표의 첫 행보가 나왔는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 정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사실 민주당 안에서 친명계 또 친문계 간의 이제 미묘한 좀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좀 관심이 컸던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선을 그었습니다.
2: 네.
3: 이제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 국제도서전 참석 때문에 서울에 오는 거고 도서 관련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은 전혀 계획돼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2: 그럼 이거는 정청래 대표 쪽에서 나온 이야기.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3: 일단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좀 노출시키고 싶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2: 네. 어떻게 보세요? 정 대표의 이제 정 전 대표인가요?
4: 네. 네네.
2: 사임하겠다는. 대표직을 내려놨으니까요.
4: 네. 네. 일단은 이걸 좀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그냥 대표직을 유지한 채로 해도 되는 거였다면 화살을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현직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일시적인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으나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도전자의 위치로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정청래 대표가 얼마나 살려나갈 것이냐라고 네. 하는 그래서 잠깐의 포지션 이동이라고 해도 사람들한테 달리 보일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 숙제로 남는 것이고 그리고 단독 보도 조선일보 단독 보도의 내용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수사했던 한찬식 전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지명이 됐거든요. 친문계 그 사건의 수사가 잘못됐고 재판 결과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의 친문계로서는 이거는 전쟁 선포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그에 대한 맞불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뭐 연대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이거는 강대강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아예 노골적인 네. 대결로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가 현재까지 해왔듯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포지션 그리고 직접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암암리에 나는 먼저 때리지 않았다. 내가 맞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도 많이 취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까지 모험을 할 생각은 또 아직은 없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완전히 강을 건너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대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하지만 예측컨대 충분히 사활을 걸고 싸우는 네. 싸움이다라는 거는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청래 대표 당대표 도전은 뭐 확실시 된 거고
3: 네.
2: 다음은 이제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대표 의원. 그렇게 3파전으로 네. 치러지는 건가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3자 구도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대표에 맞서서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좀 끄는 건 송영길 의원의 움직임인데요.
2: 네.
3: 오늘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2: 네.
3: 송 의원은 정 대표가 출마하면 나도 출마해서 3자 구도를 만들고 이후에 김 총리랑 단일화하는 방안까지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2: 예.
3: 민주당 관계자들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송 의원이랑 김 총리가 사실 6.3 지방선거 한두 달 전부터 인천의 모 호텔에서 만나서 전당대회 관련 얘기를 좀 논의한 걸로 알려졌고요.
2: 네.
3: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송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노코멘트 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 의원은 원래 사실 이런 정치적 논의 밖으로 새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로 좀 알려지고요.
2: 네.
3: 왜 그러냐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이런 논의, 물밑 논의 같은 게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걸 송 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물밑에서 진행한 거 아니냐.

0: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 보통 노코멘트라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그거는
2: 맞다는 거죠.
1: 긍정입니까?
0: 긍정이죠.
1: 긍정.
0: 왜냐하면 뭐 저희가 물어볼 때 이거 오보대응할까요? 했을 때 오보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김 총리를 당대표로 보내고 송 의원은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그런 그림을 구상하는 거 아니냐.
1: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 의원이 중국어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외국어를 구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외교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건 좀 널리 알려진 얘기라서
1: 네.
0: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사실 송 의원이 대통령 옆에 있는 바로 핵심 총리로 두기에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 존재감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체급이 좀 중중 그렇죠. 너무 무게감이 있다.
0: 네.
1: 네, 우리 김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3: 근데 지금 불거진 시나리오를 보면 이걸 이제 병법에서는 분진 합격이라고 합니다. 나뉘어서 진격한 다음에 결정적일 때 합쳐져서 공격한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그러면 송영길 의원이 뭐 김인석 총리도 만났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고 했는데 박지원 네. 의원한테 다 얘기를 해서 박 의원이 그걸 말했다라고 하는 게 작전을 다 노출한 거거든요. 사실이라면.
1: 네.
3: 그래서 이게 어떻게 중간에서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얘기가 슬쩍 흘러나가기를 송영길 의원이 바랬던 건지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든 아니면 별 생각이 없어서든 그냥 터트려버린 것인지.
1: 아니, 그래서 저도 네. 아까 정 기자가 얘기할 때 그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3: 네. 알고 있는 것도 궁금하고 송영길 의원이 이 박지원 의원이 일종의 발설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인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너무 수가 구질이 다 드러나 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3: 근데 이걸 노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정에 없었던 돌발 사건이 일어난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해지는 것 같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되게 뻔히 예상되는 게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1: 네.
3: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이 역할을 분담하게 될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최근에 행보만 보더라도 더 거침없고 더 직설적이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TV 토론을 할 때에 정청래 대표를 맹공을 하고 거기서 좀 김민석 총리는 점잖은 역할을 맡는 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고 결정적일 때 또 송영길 의원이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걸 최근에 또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3: 호남 대표성이라는 것을 갖고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확 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축구에서도 가끔 섀도우 스트라이커가 킬러 스트라이커를 위해서 적진을 교란시키다가 네. 본인이 골을 넣기도 하거든요. 송영길 의원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잘하면 내가 1차 투표에서 1, 2등 해서 나 쪽으로 단일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모로 염두에 해두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이 정치권의 셈법은 정말 복잡한 것
0: 그렇죠.
1: 같더라고요.
0: 네, 박지원 의원이 송영길 의원이랑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듣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꼭 필요한 얘기는 정말 잘 푼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숨기고 싶은 얘기는 진짜 잘 숨기는데 자기가 꼭 해야 될 얘기는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어떤 속내가 있든 이 얘기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좀 라디오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 네. 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제 내일부터 열리죠.
0: 네.
1: 이틀간 열립니다. 쟁점이 뭡니까?
0: 핵심 다주택 논란입니다.
1: 네.
0: 어떤 얘기냐면 한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이 집 네 채 가운데 세 채를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지금 1주택자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시점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중기부 장관이 된 뒤에도 상당 기간 다주택 상태를 유지하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후에 급하게 처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야당에서는 결국 부동산으로 큰 돈 번 거 아니냐. 왜 장관 시절에는 팔지 않았냐 이걸 좀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자신이 있어 보이는 분위기인데 제가 어제 민주당 대변인이랑 점심을 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좀 물어봤는데요.
1: 네.
0: 민주당 내에서는 한성숙 후보자는 야당이 공격할 만한 결정적인 흠결이 많지 않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검증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1: 네.
0: 청와대 비서관들이 후보자의 전 직장에 전화를 걸어서 대해서 직접 어떤지 평판 조회를 하고 또 다음날 다시 연락을 해서 교차 검증까지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좀 비서관들이 유도 질문까지 하면서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이러진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검증을 한다는 설명이었고요. 주변 사람들까지 불러서 좀 탐문 수사하듯이 검증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한 후보자가 이런 과정 모두 통과한 인물이라는 점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그 총리 같은 핵심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면담까지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실제로 여권에서는 강훈식 실장이나 이 정성호 장관도 총리 후보군으로 검토가 되긴 했는데 일단 본인들이 굉장히 고사한 걸로 알려지고요. 결국 대통령이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한 후보자를 좀 낙점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무난히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어떻습니까? 청문회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까?
3: 뭐 어쨌든 여대야소 지형이기도 하고 청문회 자체야 뭐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그림이겠지만 근데 어떤 의혹이나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이미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뭐 쉽게 장담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그 민주당에서 자신하는 거는 엄청나게 청와대에서 세밀하게 검증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운 전 후보자 검증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더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이번에 검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했던 걸 이번에 또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거져 있는 의혹들 보면 이제 지인이나 동생에게 뭐 부동산 임대를 헐값에 해서 이게 불법 증여 아니냐 이런 논란이
1: 맞아,
3: 불거져.
1: 그
0: 네. 네.
3: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의원은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장관, 국무총리를 못할 만큼이냐.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인에게 호의를 베푼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불법 증여의 경우는 지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 곧 내 마음의 이익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 역시도 사익 추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물론 이제 한성수 후보자도 어느 정도의 해명은 내놓긴 했는데 청문회에서 뜨겁게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서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1: 네.
3: 국회의원 선거 출마한 하정우 전 수석을 포함해서 중용이 됐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네이버는 성남FC 사건 때 그때 성남시에 후원금을 냈고 또 신사옥 건립이라고 하는 민원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도 기소가 됐었는데 네이버 내각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이 쓰고 있거든요.
1: 네.
3: 아마 이거는 딱 떨어지는 뭔가 나오지 않더라도 집요하게 국민의힘에 물고 들어지는 그런 지점이 돼서 이번 인사청문회 중심 키워드 네이버 내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틀 동안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함께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현미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여의도의 숨결. 살아있는 정치의 기록 인터뷰. 여의도 심장박동.
1: 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처럼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검찰 개혁 논란 또 그리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네. 천하람입니다.
1: 지방선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개혁신당 인사는 처음 그 후에 모시는 거라.
4: 네.
1: 성적표는 이제 기초
4: 한석
1: 한 명
4: 네.
1: 됐는데 소회가 예. 어떠신지 궁금해요.
4: 아 저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양당으로 쫙 표가 쏠려 가는데
1: 네.
4: 아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총선 때는 그래도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개혁 소장파를 위한 그 구명정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이준석 뭐 저도 그렇고
1: 네.
4: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좀 안 좋게 좀 핍박받던 사람들 그다음에 조응천 뭐 등을 포함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이렇게 와서 좀 이제 양당의 너무 극성 지지층 또는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 정당을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요즘 그런 게 좀 희미해진 것 같고 개혁신당을 처음 핵심으로 뽑아줘야 되는 원픽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개혁신당 자체가 좀 많이 못 만들지 않았나. 저희 나름대로는 뭐 합리적이고 뭐 나름대로 올바른 소리를 내려고 노력은 해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네. 뭔가 개혁신당을 뽑을 만한 결정적인 이유를 만들어야겠다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나오셨을 때도 이제 그 선거 방법이나 그런 네. 게 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렸거든요.
4: 예, 예.
1: 그래서 결과도 좀 좋았으면 아쉬운 좀 생각이 들기도 네, 네, 하고 네. 또 한 가지 개혁신당의 좀 안타까운 소식은 그 부산시장 후보 예, 예. 나서셨던 분이 네. 또 뭐 테러 그 뭐 자작극
4: 네,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네. 여러 정황상 뭐 본인이 말도 없이 탈당하고 뭐 온라인으로 탈당하고 뭐
1: 그러니까요.
4: 지금 두부불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네. 어찌됐든, 뭐, 이게 당이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막,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했었는데, 아, 이건 저는 당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 송구스럽다, 죄송스럽다밖에 네.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더 공천관리할 때, 또 공천할 때 사람 뽑을 때, 더 열심히 검증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지난 선거 장면에서 아쉬웠던 아유, 뭐,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4: 아쉬운 수준이 아니고 뭐 정말 참담한 수준이죠. 예.
1: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아이고 뭐 예. 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4: 네.
1: 어떻게 보셨어요?
4: 우선 이제 대통령께서 사실은 스스로 까먹으신 겁니다.
1: 스스로 까먹었다.
4: 네, 셀프 지지율 하락을 네.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았던 게 사실은 공소 취소 같은 게 이제 내로남불 논란 또 이해상충 논란이 나올 수 있죠. 권력을 이용해서 어쨌든 내 재판만 안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걸 네.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하고 뭐 조작 기소가 있니 없니 막 얘기를 해도 일반 국민들은 조작 기소가 있어도 법원에다가 그거를 아, 저 억울해요라고 해서 무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소 기각을 받든.
1: 그렇죠.
4: 근데 이거를 대통령만 따로 이제 뭐 VIP 트랙을 따로 깔아 가지고 대통령 사건은 재판 안 해도 되게 해 줄게라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많은 분들이 현란한 얘기를 하시지만
1: 네.
4: 결국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들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깨뜨려 보신 거고 그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스타벅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 다수의 어떤 감각하고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미 국민들은 느꼈는데 네,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4: 네, 느꼈는데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좀 너무 나가시는데라는 그러니까 스타벅스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네. 좀 너무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쭉 좀 그 쌓이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일반 국민의 감각하고 좀 괴리됐나? 그거를 좀 캐치를 하신 것 같고 그게 지지율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다음에 당연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1: 네.
4: 뭐 그 대통령 책임이 아예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정권이 뭐 민주당 정권이 아니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도 엄청 공격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1: 네.
4: 그런 부분들이 쭉 겹치면서 지금 하락 국면이고 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회초리를 때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은 하지 마라.
1: 네네.
4: 서울시장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옐로우 카드 정도를 좀 꺼내 드신 건데.
1: 민주당에서는 이제 압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그렇죠. 했었는데.
4: 네, 15대 1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못했다는 그러지 거죠. 못하고 약간의 옐로우 카드 정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뭔가 반성을 하거나 공소 취소 카드를 완전히 접거나 이러지 않고 그래도 공소 취소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면서 국민들 약간 화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고 날리고 회초리도 살짝 때렸는데 왜 정신 못 차리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빠진다. 그렇게 봅니다.
1: 네.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낮더라고요.
4: 네.
1: 천 대표님은 이제 2030 세대는 벗어나신 거죠?
4: 제가 아직 만으로는 39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예, 근데.
1: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공소 취소나 투표 용지 부족이 2030에서 정말 싫어할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도 그 특권 의식이나 내로남불 이런 거를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2030이지 않습니까?
1: 네.
4: 그러니까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이 요즘 2030이 뭐 보수화됐다 아니면 심한 분들은 극우화됐다. 뭐 우리가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된다. 탱크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2030이 반드시 보수화됐다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고 반기득권 정서가 원래 세거든요. 2030은.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나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분들 집권기에 20대를 보낸 분들은 요즘도 그분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 이게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때.
1: 예.
4: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이미 기득권화된 그 민주당의 모순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는 게 이제 공소 취소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투표용지 부족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국민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냐. 거기에다가 이제 막상 내가 지금 주변에 돌아보니까

0: 뭐 코스피는 엄청 올랐다 그러는데 사실 20대, 30대는 시드머니가 크지 않으니까 나나 내 주변에 떼돈을 번 건 아니고 떼돈 번 사람은 엄청 부럽고 정작 취업 시장은 너무 완전히 지금 메마르다 못해 얼어붙었고 뭐 집 사기도 더 어려워졌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이재명 대통령 뭐 일 잘한다고 뭐 그렇게 추진력 있다고 하더니 제대로 하는 건 없고 자기 살궁리만 하고 뭐 그러니까 국민의 관심이 아니고 민주당하고 자기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것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더 폭발하게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보다는 당장 나에게 닥친 것에서 더 그 분노를 느낀다는 거죠.
0: 그렇죠. 그게 2030 표심이 저희 개혁신당도 한창 20, 30대는 우리가 좀 나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착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2030 세대는 아직은 정당과 라포가 세게 형성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스윙보터적 성향이고
1: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0: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정권 잡고 있는 쪽에 약간 안 반대하는 성향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근데 우리 천원내 대표님은 그 정부가 2034 탈모 치료 건보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죠.
0: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탈모약이 예전에는 되게 부담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요새 카피약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쵸. 제네릭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만 원, 이만 원? 특히 뭐 종로 이런 데 가면 싸게 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탈모 문제로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 지금 건보가 이렇게 적자고 지금 아직 중증질환, 희귀질환 커버 안 되는 것도 많고 조금만 검색해보면은 약이 있는데 약이 너무 비싸다고 건보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희귀질환 앓고 있는 막 소아암 환자들도 막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탈모를 앓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오히려 아니 내가 한 달에 약값 2만 원 쓰는 거 만 원 깎아주는 거 뭔 의미가 있냐. 이럴 바에 차라리 의미 있는 데 써라.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럼 만약에 진짜 제 주변에도 만약에 아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취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저도 쉽게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잘 모르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걸 저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지 말고 복지부에서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아니 대통령이 지금 이거보다는 중증 희귀질환 쪽으로 차라리 좀 늘리는 게 국민들께서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얘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1: 어쨌건 이제 이번에 나온 지지율을 보고 대통령실에서도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 보세요?
0: 전 약간 그냥 하는 말이라고 봐요. 공허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쭉 얘기했지만 공소 취소 같은 이런 특권 의식 있는 거는 포기해야죠. 뭐 그런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이 선관위 문제도 제대로 개혁해야 되고 뭐 근데 여기서 저는 악재가 제일 큰 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정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정청래 대표 이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1: 대표직 내려놨죠.
0: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이 많이 뭐 하고 있고 이제 뭐 김어준 씨를 비롯한 친청 친문 스피커들이 대통령한테도 포문을 열었거든요. 뭐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 얘기까지 하면서 포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싸우면은 국민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 보니까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통령하고 여당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싸우는 거야. 뭐 맨날 싸우니까 그래. 뭐 그런데 이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 국민들이 아, 저 인간들은 이제 하다 지들끼리도 싸우네. 그리고 뭐 그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나? 지금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 윤석열 이준석 갈등 국면 아니면 뭐 윤석열이 김기영 당대표 뭐 올리고 그때 나경원 주저앉히고 만철수 주저앉히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윤석열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지지율 빠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성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당정 갈등의 어떤 중심에 대통령이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새는 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왕 칼 뽑은 것 제대로 내가 썰어버리겠다.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지금의 국면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죠.
0: 네. 예.
1: 우리 천으로 원내대표는 이제 변호사이기도 하시니까 이번에 그

0: 법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연어술 파티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대북 지원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했고요.
1: 네.
0: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이거는 그 공소 취소를 원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공소기각된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아, 공소기각도 나오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는데
0: 네.
1: 저는 그거 자기 발목 찍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십시오. 검찰에서 공소한 게 뭐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거나 공소가 좀 과도하게 됐거나 하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대통령도 자기 공소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받으면 되지 않냐. 요즘 송영길 전 대표 뭐 돈봉투 사건부터 시작해서 법원이 검찰의 증거 수집이나 공소의 적법성이나 되게 엄격하게 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게 공소 취소를 하자는 논리랑 상반돼요. 그러니까 반대 논리로 작동해요. 그리고 메인으로는 연어술 파티가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본질이 조작 기소고 뭐 줄줄이 다 거짓 스토리로 점철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0: 네.
1: 배심원단까지 거치고 법원의 판결이 연어술 파티 진술이 허위다라는 게 어쨌든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어찌됐든 다수당이 있으니 공소 취소 강행하겠다 이러면 지선에서 경고도 받았고 법원에서도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강행한다? 정치적 부담이 아주 커질 겁니다.
0: 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발언을 했죠. 공소 취소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1: 네, 근데 꿈은 꿀 것 같아요. 계속 꿈은 꿀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안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것보다 큰 것 같고요.
0: 근데 아까 천 대표 말씀하신 대로 분명 이번 판결이 공소 취소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1: 미치죠. 네. 그래서
0: 부담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1: 저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은. 부담을 갖게 될 거니까 좀 홀드하거나 좀 포기하거나 할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것들은 다 틀리더라고요.
0: 네, 저는 그래요?
1: 예, 제가 상식적으로 예상하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빨리 해치워버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 전당대회 국면에 설마 하실까 싶긴 한데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이 된다 그러면
0: 네.
1: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 그냥 뭐 공손하게 공소 취소 저희 당에서 밀어붙여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인가. 대통령이 아마 생각이 복잡할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아마 내가 원하는 내 말 잘 듣는 당대표를 세워야겠다는 그 필요성을 대통령이 크게 느낄 거예요.
0: 네.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권한이 아니고 사실 책임입니다.
0: 네.
1: 예,
0: 네,
1: 이게 제 검사하는 친구들 다 요즘 그런 얘기해요. 보안수사권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수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
0: 검찰로서는 좀 편한.
1: 네, 편한 거고 네. 수사 결과에 책임도 내가 안 져도 되는 거고, 기소할 때든지 영장 칠 때든지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경찰 돌려보내면 되는 거고, 책임도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의 정치인 사건을 뺀 나머지 99%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수사하기 싫어합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TV에 맨날 나오는 큰 사건이야 검사들도 신나서 수사하는 거지. 대부분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일 안 할 수 있는 최고의 핑계거리를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0: 네.
1: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상상해 보면은 이게 보안수사권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영장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검사가 구속영장 치기 전에 피의자 불러가지고
0: 네.
1: 영장을 꼭 구속을 시켜야 될지 안 할지 판단을 하거든요. 면담도 해보고
0: 예.
1: 조서도 받아보고 하면 만약에 저한테 수사권이 없으면 제가 검사인데 뭐 피의자를 불렀어요. 아 이러이러해서 혐의 왜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계속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아 검사님 저 구속은 면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자백하겠습니다. 자백할 테니 구속만 좀 면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수사권이 저한테 없으면 자백을 받는 것도 수사거든요. 제가 거기서 멈추라 그래야 돼요.
0: 네.
1: 멈춰. 다시 경찰에 돌아가서 자백하고 오세요라고 해야 돼요.
0: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1: 코미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검사들이 수사 안 한다라고 하는데 수사를 덜 할 뿐이지 법적으로 수사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상황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 경찰하고 핑퐁 치면 이거 공소시효 끝나는 사건. 그럴 때 검사가 직접 수사 못 하게 돼 아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으면 이거는 범죄자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0: 내가 좀 나쁜 짓 해도 안 잡혀가겠다. 아, 이게 저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경찰들이 정치인, 현역 정치인, 특히 여당 정치인 수사를 제도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찰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검사의 신분 보장에 비해서 경찰의 신분 보장은 훨씬 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사들은 하다가 수틀리면 나가서 내가 변호사 한다 이게 있는데 우리가 경찰분들한테 다 변호사 자격 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정치인들은 정말 좋은 거죠. 수사 초동 수사가 제대로 조금만 안 되면 다 빠져 나갈 수 있는 거죠.
1: 천 대표님 얘기는 이제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한다.
0: 네, 당연히 이거는
1: 네. 있어야 한다.
0: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수사하게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 의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하자는 안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처음에 사건을 열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대신에 경찰에서 해온 거를 보안 수사만 할 수 있게 해놨는데 네. 그 정도만 해놔도 검사들이 과도하게 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부작용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나 그 강경파가 얘기하는 건 포퓰리즘입니다. 민주당 내 개딸들 지지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다.
1: 김민석 총리도 이제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0: 거기도 지금 당대표 선거 나가야 되니까 포퓰리즘에.
1: 표를 이제, 얻어야 되니까.
0: 네, 포퓰리즘에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은 되게 망가집니다.
1: 피해를 보는 것도 국민이다.
0: 네, 네. 범죄 피해를 다 입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 거죠.
1: 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열고 특검까지 해야 된다라고 네. 말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0: 예, 이게 진짜 저도 화가 났던 게 선관위가 잘못을 반성하고 말로는 반성한다 그러지만 계속해서 아직 숨기려고 해요.
1: 그러니까 어제 국정조사 분위기를 봐서도
0: 네, 네. 막 사람들도 네. 안 나오고
1: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0: 예,
1: 것 같아요.
0: 자료도 안 내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진상조사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꾸려놓고 그 사람들한테도 회의록도 안 보여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꾸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맹탕조사하고 끝나고 아무도 그게 모르셨을 거예요. 네. 국회에서 하는데 저도 이제 엊그제 저희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이라고 네, 서울시장 네. 출마했던 그 저희 최고위원이 증거 보전 신청도 해놓고 지금 선거 소청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발견한 게 뭐냐면 저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어요. 그 관련한 뭐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나 뭐 이런 것들 다 해놨는데 그게 법원에서 이거 잘 보존해라라고 했는데도 그 전화를 받고도 이걸 다 폐기하고 이거를 폐기를 하는 방법을 보니까 물에 뜨거운 물에 녹여서 이제 종이니까 용해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1: 1900매 뭐
0: 네네 그런 박스도
1: 그겁니까?
0: 그렇고 총 7톤이 넘는 물량을 급하게 용해를 시켜버렸다는데 법원에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1: 보존해라 그런데도 네.
0: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식 공문이 가기 전이지만 전화로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이게 예, 예. 곧 결정문이 가니까 이거는 보존해라라고 하는데 다 용해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극도의 부실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거 부정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1: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0: 예, 저는 물론 지금도 누군가가 선거 결과를 완전히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형태의 부정선거 이런 거는 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거면 오세훈 시장이 왜 당선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선거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말 뭐 의구심이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세게 문제 제기도 하고 특검도 하고 선관위도 사실상 해체시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주 작은 그냥 감독위원회 정도만 남겨두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하는 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1: 2019님께서 방송 들으시면 선관위 도대체 얼마나 엉망진창인 겁니까?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합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리고 뭐 여야도 여기엔 이견이 없으실 없죠? 거라고 보는데 네. 왜 이게 국정조사 특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그렇죠. 국정조사는 일단은 하고 있는데 특검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의 어떤 귀책 사유도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지금 그 부분에서 좀 다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 좀 협상이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특검은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0: 이건 뭐 안 할 도리가 없을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보면은 국회의원들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의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선관위가
1: 불법 선거 감시,
0: 예, 불법 선거 감시하고 실제로 뭐
1: 고발할 수
0: 고발도
1: 있고.
0: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한번 그 문제되면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도 안 받지, 국회의 감시도 제대로 안 받지 이러니까 여기가
1: 그러니까 나오는 걸 보면 무소불위의 기관이에요.
0: 예, 진짜 완전 치외법권처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처럼 되고 그 선거관리위원이라고 이제 그 위원회를

0: 불어났는데 이분들은 비상임에 진짜 사실은 판사 출신 판사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현직 판사라는 이유로 거기 이제 임명받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수당 많이 드리고 적당히 해외 출장 막 사모님 모시고 다니게 해주고 이러니까 선관위 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냥 완전 자기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와 있는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바지사장 얼굴 마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예전부터 친인척 채용하고 심지어는 뭐 사무총장 아들이면 뭐 세자 분이 면접 보러 오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1: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0: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국회에서도 먼저 선관위에 손을 대기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사실은.
1: 한동훈 의원이랑 친하십니까?
0: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네. 뭐 어제 뭐 같이 행사장에서도 인사도
1: 그러니까
0: 하고
1: 어제 토론회 예. 같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의 토론회였죠?
0: 그게 이제 이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해법을 찾는 토론회였는데 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주최한 거고 저는 한동훈 의원은 이제 초대받아서 간 네.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최 측에서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거는 뭐 당이 다르든 뭐 당 바깥에 있든. 이거는 공통으로 선관위의 어떤 해체 수준의 개혁 또 이번 어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강한 어떤 진상조사 이런 거 꼭 필요하다.
1: 민주당 의원은 안 계셨어요?
0: 왜 안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는 좀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가서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참정권이라는 게 그날 이제 투표 못 하신 기다리다가 이거 투표용지 없어서 집에 가신 분들 중에 네.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겠지만 민주당 지지자, 개혁신당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정파를 막론한 국민의 문제인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당파적으로 풀어가서는 곤란하다. 제가 어제 현장에서도 그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참석을 한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지만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1: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네. 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은 또 원포인트 개헌이 무슨 말이냐, 뭔 말이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이거는 조금 가볍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원식 의장 주도로 개헌안을 띄웠다가 그때도 사실 원포인트 개헌에 가까웠죠. 네. 이제 개업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도 개헌을 급하게 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잘 반응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도 지금은 명확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대통령께서도 좀 불편하더라도 야당 주도로 특검을 하자 그러면 뭐 나는 내가 잘못한 거 없다. 남김없이 털어봐라. 그러면은 오히려 아 그래 이건 말이 된다라고 할 텐데 아직 뭐 이게 책임자들이 정확히 특정되지도 않았고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게 완전히 나온 것도 아닌데 이제 개헌부터 먼저 던지시니까 네. 이거 혹시 물타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약간 물타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관위와 관련해서 개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개헌 카드를 오히려 가볍게 써버리면 실제 필요한 개헌 논의에도 안 좋다. 저는 이거는 먼저 특검부터 하고 그다음에 차분하게 선관위 개혁, 개헌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유,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 많죠. 학생은 입시 때문에 직장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은퇴를 앞둔 분들은 또 인생 2막을 위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은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철학이 있는 수요일에 강원국 작가와 진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신간 축하드립니다.
4: 예, 고맙습니다.
1: 아니 언제 또 공부하셔서 공부에 대한 책을 내셨습니까?
4: 예, 그건 뭐 제 업이니까요. 계속 책 쓰는 게 공부고.
1: 예. 예. 왜 이 시점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4: 딱히 뭐 이 시점은 아니고요. 제가 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직장에서 잘리고 또 한 1년여 전에는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을 나갔어요. 네.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사는데 그 한 10여 년 동안 느낀 게 정말 제가 뭘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뭘 고치고 뭐 이런 거 다 아들이 해줬고요.
1: 네.
4: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고 소위 그 자립형 인간이 아니구나. 홀로서기를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디에서 비롯됐나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또 직장 다닐 때
1: 예.
4: 그냥 읽기 듣기 위주의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듣기 속성은 어디에 종속돼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춰주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읽기 듣기라는 게 내가
1: 여전히 그런 것 같은데
4: 주체적으로 뭘 만들고 중심에 서는 게 아니고 일종의 어디 빌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읽기 듣기 잘하면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뭐 쭉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이랬는데 막상 이제 홀로 돼 보니까
1: 네.
4: 그 읽기 듣기로 다져온 어떤 그런 것은 내 내공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홀로 서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오래 산다는 거예요.
1: 네.
4: 그러니까 어디를 나와서도 살아야 될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 기간을 위한 홀로 서기 위한 이제 공부가 사실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못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1: 아니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선생님 같은 분이 누구한테 종속적이었고 나 혼자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4: 아니 직장 내내 누군가를 모시면서 누군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비율을 맞추면서 원래 다 직장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아니 근데 능력을 인정받으셨으니까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하셨고 글을
4: 그게 이제 내 글쓰기 능력이나 내 말하기 능력이 아니고 읽고 듣는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분의 생각을 읽고 그분의 말을 잘 듣는 능력.
1: 네.
4: 결국 그거는 이제 그분에 종속돼 있는 것이고 그분을 모실 동안에는 그 역량이 빛을 발하고 이제 월급도 잘 받고 살 수 있었지만 거기로부터 네. 떨어져 나와서부터는
1: 그러면 지금은 온전히 강원국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겁니까?
4: 아니 그렇게 뭐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1: 네.
4: 그렇게 이렇게 홀로 서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라지니까
1: 네.
4: 그래야 뭐 어떻게 단돈 얼마라도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밑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1: 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4: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정말 세상이 급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또 인공지능 시대여서
1: 네.
4: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해서 뭘 해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를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될 수 있고 그럴수록 지금 같을수록 더 이제 공부를 통해서 나를 연마하고 어떤 그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된다.
1: 그 연령대마다 해야 하는 공부는 조금 그게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 방송 이제 많이 듣고 계실 이제 4, 50대 이상의 장년층들에게는 좀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싶어요.
4: 그게 이제 제가 책의 제목으로 쓴 진짜 공부인데요. 진짜 공부는 나에 관한 공부다. 나를 찾아가는 공부다.
1: 네.
4: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솔직히 정말 자기를 지워가면서 삽니다. 그게 또 생존에 유리하고요.
1: 네.
4: 그런데 이제 직장 나와서는 그야말로 내가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고 뭐를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4, 50대는 이제 정말 자신에 대한 공부, 자기를 알아가는 공부. 그냥 이제 그 공부를 나를 어떻게 그걸 알아가냐. 뭘 읽고 보고 경험하다 보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1: 네.
4: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1: 저도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이거든요. 네가 누군지 알아? 근데 저는 이 지천명이 지나면은 50이 넘으면은 좀 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좀 앞길이 명확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4: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도 네. 어찌 보면 그 세상이 혹은 이 조직이 원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가면서 또 그래야 또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자기를 잃어갈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4: 저도
1: 나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순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4: 그 아마 저는 윤인구 아나운서 안에도 이런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역량 말고
1: 예.
4: 다른 어떤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저는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뭐라 하면 될까요, 저?
4: 이제 그런 그거를 이제 좋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네. 그런 걸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걸 끌어내주기도 하고.
1: 전 그런데. 그분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는 이번에 선생님 그 책은 아직 못 읽었고 그 목차를 쭉 보다 보니까 목차 중에 된 사람을 만드는 공부 그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공부는 기술적인 공부였고 태도 삶의 태도가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4: 우리 저 그거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도덕 시간이라고 있었거든요.
1: 예.
4: 그때 이제 세 사람으로 사람의 유형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난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뭐 난 사람이고
1: 뛰어난 사람.
4: 든 사람은 뭘 많이 배운 사람이고 네. 된 사람은 인간 된됨이가 이제 된 사람인데 이제 그 결론은 어쨌든 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뭐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은 게 이 난 사람이나 든 사람은 경쟁이 있고요. 우열이 있고요. 누구나 또 되기도 어려워요. 누구나 날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된 사람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된 사람은. 그리고 요즘 시대가 든 사람 이제 별 가치가 옛날만큼 그렇지 않죠.
1: 인공지능 시대.
4: 저는 뭐 이미 인터넷 나오면서부터 든 사람은 크게 의미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난 사람도 저는 갈수록 난 사람도 이제 솔직히 뭐 출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1: 네.
4: 그런데 과연 그런 게 이제 소위 출세했다는 게 어디 다니느냐,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제 그런 걸 척도로 보통 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난 사람도 의미가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께서 KBS 아나운서니까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1: 네.
4: 그 윤인구 이름 자체로 여기서 독립해서 프리 선언을 하시고 그래서 자기 가치를 바랄 때
1: 네.
4: 그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1: 지금 그러니까 부추기시는 겁니까? 프리 선언을 부추기시는 겁니까?
4: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된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네. 네, 결국은요.
1: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나를 성장시키고 타인과 나누기 위한 과정이 공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4: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내가 뭘 알려고 하는 공부였어요. 내가 뭔가를 남보다 더 알므로써 남보다 성적도 좋고 석차도 더 낮고 그걸 위한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이제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이제 내린 결론은
1: 네.
4: 아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남에게 알려주려면 나부터 알아야 되니까 하는 게 공부구나.
1: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남에게 네. 내가 습득한 것을 남에게 남과 같이 공유한다는.
4: 네, 거. 그래서 그 제가 보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공부 중독자들이신데 저분들 왜 이렇게 공부에 미쳐 계시고 공부를 좋아하는가 봤더니
1: 네.
4: 결국은 그거 해서 남들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그런 데서 이제 보람을 찾는 거예요. 그분들이 늘 하셨던 말씀이 소수가 알던 것을 다수가 알게 되는 게 역사가 진보하는 거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다. 세상이 좀 더 나아지려면 아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1: 네.
4: 그게 어떤 뭐 깨어있는 시민이건 뭐건 간에.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지려면 알려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0: 사회의 어떤 지도자나 좀 리더들은 그런 알려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도 네. 그 대열에 있는 겁니다. 뭔가를 알려주는 지금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1: 저는 중간에 전달자인 거죠.
0: 어쨌든 네. 그 과정 속에 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는 결국은 이제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 공부를 그렇게 안 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아는 거 친구들한테 알려줬습니까? 어떻게든 안 알려주려고 그랬죠.
1: 네. 8952님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를 찾고 나를 위하고 나만의 삶으로만 산다면 사회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씀이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0: 근데 그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네. 그러니까 출발은 뭐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도 바꾸는 것이고 그런 거죠. 네.
1: 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공부 때문에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고3 수험생들도 그럴 테고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은퇴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분들에게 진짜 공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0: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매일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야 배워서 남주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는 배워서 남주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남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 공부는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공부가 된다.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걸 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공부해서. 그런 공부, 그러니까 써먹는 공부, 남을 위한 공부,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누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사니까.
1: 네. 네. 저 오늘 다 하지 못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모시고 예. 마저 강원구 선생님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마치면서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사이 동해안과 남부 제주지방으로 비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덥겠습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7도, 대구 24도, 전주 28도 등 동서의 기온 차가 나겠습니다. 강릉이 23도로 상대적으로 동쪽의 기온이 동풍의 영향을 받아 낮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소나기 예보는 없습니다. 남부 제주는 흐린 가운데 동해안 남부 제주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중에 비가 밤에 그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남해안 제주 많은 곳 2, 30mm가량 오겠습니다. 내일 역시 동해안과 경남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으로 5에서 4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은 모레 새벽까지 5에서 최대 6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와 경북에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또 해상의 파도도 오늘 오전 조금 낮아졌는데요. 모레부터 동해와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 높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낮 최고 기온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 4척이 이란 측 안내를 받아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선박 18척도 통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엿새 만인 오늘 퇴원해 당무에 복귀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이 두 골을 터뜨린 호날두의 활약 속에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이겼습니다. 호날두는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6개 대회 연속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우리 선박들이 조금씩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두 척에 이어 오늘 추가로 네 척이 빠져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내용에 따라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던 우리 선박 중 4척이 오늘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대기 중이던 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해 현재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전 두 척에 이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겁니다. 4척에는 우리 선원 2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척은 우리나라로, 나머지 3척은 제3국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 통항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통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에 통항 신청을 접수하고 대기 중이던 우리 배에 이란 측이 직접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선원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4척이 빠져나오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18척입니다. 한국인 선원은 한국 선박에 탄 75명과 외국 선박에 승선한 22명 등 모두 108명입니다. 해수부는 수리 중인 남우호를 뺀 나머지 선박들도 본격적으로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항 관련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통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적절한 시기에 이란 핵시설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사찰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만약 그들이 옳다면 당장 종전 협상을 취소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방문 계획이 없다는 이란 측 주장에 대해 그들이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미국 측에 그렇게 말했고 100% 사찰을 기록해뒀다는 겁니다. 만약 이란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당장 회의를 취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IAEA 사찰 합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를 끝까지 부인한다면 전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지난 주말 스위스에서 만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첫 고위급 회담을 가졌고 후속 실무 협상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AEA 사찰단이 언제쯤 이란에 들어가게 되느냐는 질문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현장에 투입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의 부인에도 사찰 재개를 기다립니다.

0: 비정사실화한 겁니다. 중동 동맹국 달래기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게 현존하는 국제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방문해 이란과 공정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옵니다. 배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신천지 신도들에게 강요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 5만 6천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던 겁니다. 합수부는 신천지가 교회 건물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교단 내 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 13일에는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총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간부들이 구속된 만큼 합수부는 이만희 총회장의 혐의 소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변수는 이 총회장이 올해 95살 고령이라는 점. 이 총회장은 앞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건강 악화로 보석이 허가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수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3: 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치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연임 도전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전당대회 준비기구가 구성되기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서 연임에 도전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과 20년 동안 속깊은 대화를 가장 많이 한 정치인이 정청래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면서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차기 당권을 두고 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3: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동안 공개적으로 정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강득구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은 선거 결과가 국민의 경고라는데 정 대표는 승리라고 한다면서 국민이 보낸 경고 메시지까지 다르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배의 선장이 둘일 수 없다 하면서 대통령과 경쟁하면 안 된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고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 대표라고 맞섰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죠. 6.3 지방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 책임론이 당내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에 가세했다고요?
3: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강경 투쟁만 하는 건 이제 안 된다, 실용주의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인 국회 모임 세미나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건데요. 장 대표가 주도하는 전면 재선거 요구 등 강경 노선에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내 갈등을 두고는 서두르지 말고 당분간 지켜보자, 상처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굳이 서둘러서 피를 흘려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원내에 계신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형성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장동혁 대표, 그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오늘 복귀한다고요?
3: 네, 이번 엿새 만인 오늘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퇴원했는데요. 구로구 자택에 들른 뒤에 국회로 출근해서 기자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당대표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무슨 대안이 있느냐고 대표 사퇴론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선관위 사태에 특검을 끌어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1: 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낮 12시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양당에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오쯤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명단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어떤 법을 올릴지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데요. 여당은 일 사는 국회를 위해서, 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해서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서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취약계층 아이들의 식사를 위해 발급된 아동 급식카드를 일부 부모가 술집 등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한 내에 다 쓰지 못해 자동 소멸한 금액도 1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아동급식카드는 형편은 어렵더라도 아이들의 끼니는 꼭 챙기겠다는 취지에서 발행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에서 일부 부모들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아동급식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보니 술집이나 카페, 오락시설 등 부적절한 곳에 결제된 금액이 12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 아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사용된 금액도 전체의 4.4%인 9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일반 마트 등에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편의점은 급식카드로 술과 담배가 결제되지 않도록 차단돼 있지만 일반 마트에는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한 금액도 171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충전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충전 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는 아동급식카드도 4,811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결제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카드 사용 방법과 미사용 충전액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오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스탄 교수는 경찰이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늘 저녁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모스탄 교수. 하지만 예정된 조사 시간 전후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탄 교수의 변호인단은 경찰에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서에 귀청에서 스스로 약속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출석 시간 20분 전 위반했으므로 부득이 출석 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탄 교수를 고발한 겁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고 피고발인인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한 차례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5: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이후 탄 교수가 한국에 입국하자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탄 교수는 오는 30일까지

0: 출국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탄 교수 측이 제출한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뒤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탄 교수 측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늘 저녁 서울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골로 월드컵 사상 최초로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슈퍼스타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뜨려 월드컵 6개 대회 연속으로 득점을 이룬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호날두는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K조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호날두는 2006년 대회 이후 이번 대회까지 6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최초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올해 41살의 호날두는 지난 첫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쳐 체면을 구겼지만 2차전에선 전반 6분 선제골에 이어 전반 중반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칸셀루가 측면에 파고들어 만든 크로스를 기습 슈팅으로 골로 완성했습니다. 이 골로 월드컵 개인 통산 10호 득점을 달성한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 역대 월드컵 최다 골 기록도 세웠습니다.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멀티골에 3골을 더해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조별리그 1승 1무를 기록한 포르투갈은 오는 28일 콜롬비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KBS 뉴스 박주민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윤수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3: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증권사 리스크관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관련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자료를 보면 4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 4,521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8% 늘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0.13명 증가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MSCI가 공개한 2026년 연례시장 분류 결과에 따르면 여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어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늘 사고 현장에서 추도식이 진행됩니다. 유족들은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와 BTS 부산 공연 등 다량의 온라인 표를 반복적으로 판 판매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프로스포츠와 공연 온라인 암표 신고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해 다량 판매 정황이 확인된 1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전남과 제주는 오늘 하루 적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별정 이곳이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별정 이곳은요, 민간인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운영하는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국장이 사망하면 가족이나 추천인이 운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뭐 요즘은 신청자가 없어서 문을 닫는 별정 이곳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뭐 지역 주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데다 우편 업무가 대부분 전산화돼서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농어촌에서는 별정 이곳이 우편 배달부 역할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으로도 자리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실제로 최근 전북 정읍시 옹동면에서는 별정 이곳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7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전북지방우정청에 탄원서를 내는가 하면 직접 방문까지 해서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정도였다고 하는군요. 뭐 이런 노력 덕분에 어쨌든 옹동 이곳은 오는 7월 초에 행정복지센터로 옮겨서 우편 출장소로 새롭게 문을 연다고 합니다. 뭐 하여간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 별정 이곳이 문을 닫는 지역 주민들, 이분들은 어떡하나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기도 하네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곳은 어딜까요? 세 글자고요. 편지, 등기, 소포 같은 우편물을 접수해서 배달하고 예금과 보험 등 금융 업무도 함께 처리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어딘지 아시죠? 초성 힌트 그래도 한번 드릴까요? 이응치읒 기역입니다. 이응치읒 기역. 예, 어딘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정답과 함께 요즘도 혹시 이곳을 자주 이용하고 계신지, 뭐 가시면 주로 어떤 용물을 보시는지, 또 여러분에게 각별한 이곳과의 인연이 있다면 뭐 이런 내용들 좋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회사 내에 이곳이 있거든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잘 안 가요. 요즘은 뭐 택배를 붙일 때도 다른 곳을 이용할 때도 많고 편지를 일단 붙일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명절에 뭐 신권 필요할 때 이럴 때 잠깐 들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도 여러분의 사연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모바일 커피 쿠폰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늘 그렇듯이 오늘도 교통정보 먼저 전해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유하영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제램프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홍제문터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그 사이 한강대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공항 쪽으론 한남대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산분기점 2, 3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도 면원 부근 2차로에서 작업하면서 주변으로 4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24,5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기준 증가율은 18%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펜타닐 패치 처방은 줄었지만 ADHD 치료제 처방은 늘었습니다. 미얀마의 범죄단지 사기 작업장에 여전히 5천 명 이상이 감금돼 있다는 태국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별정 이곳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정 이곳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84곳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현재 660곳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별정 이곳과 농협 등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금융 창구가 되고 있죠. 이런 탓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편지, 등기, 소포 같은 우편물을 접수해 배달하고 예금과 보험 등 금융업무도 함께 처리하는 기관을 뜻하는 이곳 어디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들을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숙 님이 제가 사랑하는 충주시 소태 이곳에는 BTS급 외모의 3인방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소태 이곳 뭐 붐비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어떤 분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분들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네. 2127님. 저는 택배 보낼 때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정말 다들 친절하세요. 엊그제도 갔다 왔습니다 하셨어요. 자주 이용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0157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시골엔 이곳이 꼭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린 말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무조건 없애는 게 능사 아닐 것 같습니다. 뭔가 확실한 좀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0661번 쓰시는 분은 요즘은 택배 보내러 한 번씩 이곳에 갑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택배 이용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여유로움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예전에는 빨간 우체통만 봐도 엽서 한 장씩 넣곤 했는데 말이죠. 아하. 예전에 그 손편지 써서 붙이고 뭐 이랬던 기억들을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편리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뭐랄까 낭만이 없어요. 예, 좀 아쉽기도 합니다. 1570님은 저는 아빠가 멀리 사셔서 택배를 자주 보내는데요. 어플로 택배를 예약하고 집 앞에 놓고 나오면 기사님이 수거해 가시니까 직접 안 가도 되고 편합니다. 그래요. 이곳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심지어 이렇게 집에서 그냥 이용하시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이곳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이곳과 관련해서 예전 추억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들 나눠주시죠.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도록 하죠. 오늘 먼저 대구 소식 들어볼까요? 김민정 리포터.
4: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0: 대구 오늘 날씨 어떤가요?
4: 네, 대구는 오늘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24도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23.1도, 습도는 61%입니다.
0: 대구가 오늘 선선하군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4: 네, 오늘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0: 네.
4: 지난 주말 개막식과 대형 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올랐고요. 현재 대구 곳곳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네, 딤프. 저희도 뭐 몇 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아시아 최대 뮤지컬 축제잖아요.
4: 네.
0: 근데 올해는 더 의미가 있다면서요.
4: 네,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는데요.
0: 네.
4: 그만큼 더 풍성한 공연과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딤프의 대표 창작 뮤지컬인 투란도트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주말에는 성대한 개막식이 열렸는데요. 화창한 날씨 속에 정말 많은 시민과 또 뮤지컬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하면서 축제 제 뜨거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0: 네.
4: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5: 제20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 성대한 막이 올랐습니다.
6: 제대로 끌어 올려. 자, 다들 이 멋진 셰익스피어의 대사를 들어봐. 오, 세상은 하나의 무대.
7: 원래부터 뮤지컬을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딤프 1회부터 대학생 뮤지컬 관람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더 열정이 많고 그 열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듬어진 공연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딤프가 열리고 있어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감사함이 되게 크고요. 좀 오래오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8: 달서구에서 온 김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 블로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20주년 1년이라고 해서 올해는 참여를 해야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뮤지컬을 평소에 현장에서 보는 경우는 저도 잘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뮤지컬을 직관해서 보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구 삭막한 동네 아니냐라는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대구에는 정말 놀거리가 많아요. 문화예술 도시라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지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0: 네, 하여간 올해 20주년인 만큼 규모도 네. 상당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4: 네, 올해는 34개 작품을 준비했고요. 공연장도 대구 전역 16개 극장에서 119회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4: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해외 작품은 물론이고요. 국내 창작 뮤지컬까지 즐겨볼 수 있는데요. 폐막작으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세계적인 작품 인투 더 우즈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0: 예, 아주 라인업이 화려해 보이는데 근데 딤프에서는 뭐 기성 배우들의 화려한 공연도 공연이지만 그뿐만 네. 아니라 이 뮤지컬계의 내일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다죠?
4: 네, 그게 바로 딤프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인데요.
0: 네.
4: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이 이번 딤프의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공연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0: 네.
4: 저는 백석예술대학교의 작은 아씨들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만든 무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탄탄한 연출과 안정적인 연기 또 완성도 높은 무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4: 공연을 기획하고 연기한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9: 백석예술대학교 작은 아씨들 팀에서 학생 연출, 학생 대표를 맡은 이수민입니다. 저희 뮤지컬 작은 아씨들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평범하지만 대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내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딤프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 축제인 만큼 외부 극장에서 새로운 관객분들을 모시고 공연을 올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회와 배움, 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작 소설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이 한 말이 있습니다. 포부는 크고 목표는 당당하게.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배우로서 살아갑니다.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그렇듯 포부는 크고 목표는 당당하게요. 관객 여러분들께서 무대 위에 매그의 따스함을, 조의 용기를, 베스의 다정함을, 에이미의 당찬 모습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10: 이번 작품에서 조 마치 역을 맡은 백석예술대학교 뮤지컬 전공 손세은입니다. 저는 작가를 꿈꾸고 있는 당차고 진취적인 인물인데요. 가족과 함께 사랑과 상실을 겪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인물입니다. 저는 감정의 폭이 넓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려고 노력했고요. 학생 배우이다 보니까 연기랑 노래, 움직임을 모두 균형 있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의 소중함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사람 혹시 뭐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네. 수 있는 것들은 좀 없나요?
4: 공연이 끝난 뒤 배우들과 하이파이브를 해보기도 하고요.
0: 네.
4: 팬사인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0: 아하.
4: 또 백스테이지 투어를 통해서 평소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무대 뒤의 공간을 둘러보면서 이 배우들의 시선으로 느껴볼 수 있고요.
0: 네.
4: 이 밖에도 스페셜 커튼콜과 무대 인사로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공연도 보고 배우들도 만나고 어쨌든 관객들에게는 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어요.
4: 네. 또 만원 의 행복이라고 엄청 반응 좋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세계적인 작품들을 단돈 만 원에 1층 좋은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0: 네.
4: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기도 하는데요. 뮤지컬을 봐야 그 시장이 커진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4: 자세한 이야기를 딤프 기획 문화사업팀 담당자에게 들어보시죠.

0: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처음 뮤지컬 보는 관객부터 뮤지컬 애호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모두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경험을 하고 가시길 기대합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시회, 만원의 행복, 공식 초청작, 창작 지원작,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특별 공연 등 34편이라는 역대 최다 공연 작품을 들고 20회를 맞이했습니다. 성인이 된 딤프의 설레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오는 7월 6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자세한 공연 일정과 다양한 부대 행사가 궁금하신 분은 딤프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2: 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민정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강릉으로 갑니다. 이하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네,
2: 강릉도 날씨부터 전해주시죠.
3: 네, 햇볕이 강하지 않아 살짝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남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22.4도, 습도는 70%입니다.
2: 네, 강릉도 기온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오늘 이하인 아나운서 동해에 있는 아주 특별한 마을을 다녀오셨다고요?
3: 맞습니다. 이번에는 동해시 삼화동에 다녀왔는데요. 이 삼화동은 시멘트 공장으로 잘 알려진 동네입니다.
2: 네.
3: 공장과 함께 사람이 북적이던 동네였지만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활기를 잃어가던 곳이었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 삼화동이 지난 몇 년 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동네 곳곳에 새로운 거점들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준공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 삼색삼화 플랫폼,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거북당, 시멘트 공장의 폐열을 재활용하는 치유농원 온실까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세 공간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요.
2: 네.
3: 먼저 이 사업을 이끌어온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4: 동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현우입니다. 삼화가 세 번 빛나다라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서요. 철광 산업이 이제 그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쌍용이 들어오면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세 번째 빛을 통해서 융성한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에 중점이 되는 사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아나보자라는 그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건물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철거가 된 집들도 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겪으셨죠. 소음도 발생하고 먼지도 날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또 막상 저희 센터가 입주를 해서 이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어르신 분들도 활력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시고 저희가 또 제안을 했을 때 잘 참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생겨나고 있어서
2: 근데 동네에 이런 복합시설이 생기면 뭐 주민들 입장에선 반가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3: 그렇습니다. 삼색삼화 플랫폼은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디지털 헬스케어존, 3층은 스크린 파크 골프존, 4층은 영상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2: 네.
3: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 특성에 맞춰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일상의 거점으로 설계된 건데요. 그런데 삼화동의 변화가 이 플랫폼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그보다 2년 앞서 주민들이 직접 일군 공간이 먼저 있었는데요. 바로 카페 거북당입니다.
2: 네.
3: 2023년 9월에 문을 연 이 거북당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관광객들이 들렀다 가는 곳이 되었는데요. 삼색삼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5: 어서 오세요. 거북당입니다. 거북당인데요. 슈크림팟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라벤더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드셔보시겠어요? 메뉴 나왔습니다.
6: 거북당 시작 계기는 저희가 이제 삼화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어진 거점 시설인데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특산물 판매장이었는데 마을 카페와 이제 지역의 핸드메이드 상품이랑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조합원들이 몇 달간 봉사로 다 해주셔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그 현재는 이제 조합원을 직원으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막 많이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0: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은 것 같습니다. 사마동에 카페가 없었는데 거북당이 생김으로써 약간 외부인들이 좀 가다가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생기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일단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색깔도 이쁘고 또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고요. 거북빵은 이제 처음에는 어머 가격이 비싸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드셔보시면 일반 뭐 붕어빵이랑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들 만족하시고 이제 멀리서 오시면 꼭 한 번은 다 들렀다 가시는 편이긴 해요.
1: 예, 뭐 동네 주민들이 손수 일군 공간이라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고 애착감도 네.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준비도 하고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동네 주민들인 이 조합원들이 메뉴를 개별하고 또 공간을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네. 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한 치유농원 온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2: 버려지는 열로 열대작물과 허브를 키워 주민 소득으로 잇겠다 하는 구성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주민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평생을 사마동에서 살아온 한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3: 76년도에 이 사마에서 태어났고요. 제 태어난 집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잠시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좀 많이 줄어서 약간 좀 쓸쓸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외부인을 좀 더 유입하면서 더 활성화가 되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동네, 주민들이 더 단합이 될 수 있는 동네, 그런 동네가 좀 됐으면 하죠. 80년대 당시에는 여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거의 모든 이제 아버지들이 쌍용 시멘트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었으니까 초등학교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전교생이 1300명 정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현재 10분의 1도 안 돼요. 어린이가 너무 없죠.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시계 고치는 곳, 도장 파는 곳이었단 말이죠. 문을 닫고 있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여기가 오픈이 되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아무래도 거북당이 지금 현재 제일 정감 가는 곳이네요. 그리고 다른 곳도 앞으로는 더 정감 가는 곳으로 만들어야죠.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깨끗해졌고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오고 그런 점이 좋습니다. 사마도 보면은 배틀바위도 생기고 사마사도 있고 무릉계곡도 좋고 거점 시설들을 더 활성화해서 외부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마을을 더 활성화시키는 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좀 바라고 있습니다.
2: 마을 주민이 일군 거북당 그리고 행정이 마련한 플랫폼 산업의 폐허를 다시 쓰는 온실까지 사마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치유농원은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네.
2: 동해 사마동은 가진 것을 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1: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강릉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4: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전북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제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3주가 지났는데요. 하지만 이 당선인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이 사법 리스크가 또 민선 국회 출발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전북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5: 네, 전북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전북경찰청의 집계 결과를 보면 어느 때보다 치렀던 이 고소고발전과 네거티브 공방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246명으로 건수로는 15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4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74.4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1: 네, 그러면 뭐 어떤 유형의 위법 행위가 가장 많았나요?
5: 네, 아무래도 허위사실과 가짜뉴스 유포를 포함한 흑색선전이 117명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금품수수가 48명, 또 공무원 선거 관여가 16명 순이었는데요. 현재까지 38명은 불송치 종결이 됐지만 여전히 20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 네.
5: 도지사 당선인과 전북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해서 군산, 부안, 완주, 김제 등 도내 시군 단체장 상당수가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1: 당선인 상당수가 그렇다는 얘기네요. 도대체 뭐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건가요?
5: 네, 이번 지방선거 후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인의 혐의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압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14비 대납과 기부 행위 혐의입니다. 유원택 전북 도지사 당선인은 지난해 간담회 식비 72만 원을 이 동석한 도원이 결제해서 제3자 기부 행위 위반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하고 있지만 관련 도원이 17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1: 네.
5: 또 한득수 임실군 순수 당선인 역시 당내 경선 전후에 식사비 대납과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선거 혐의도 있는데요.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6,300만 원 상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또 단일화 후보 상대에게 자리를 약속했다는 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고발돼서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 네.
5: 관권선거 의혹도 거센데요. 바로 어제 오전에 경찰이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유희대 완주군수 당선인의 수의 계약 대가 지지 호소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인도 비서실장의 불법선거 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 그 외에 또 뭐 어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지요?
5: 네, 또 허위 사실 공표와 비위 의혹이 있는데요. 김재중 군산시장 당선인은 재산 신고에서 이 아파트 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또 양춘모 남원시장 당선인도 이 허위 사실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이 됐습니다.
1: 네.
5: 권익현 보안군수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서 어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은 천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조사를 받았고요. 또 신덕석 고창군수 당선인은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으로 고발이 됐는데 이 신 당선인 측은 의혹이 악의적이라면서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또 언론인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5: 또 최정우 익산시장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서 고발이 당한 상태입니다.
1: 그때 뭐 쭉 들어봤습니다만 이 정도면 고발당하지 않은 단체장을 찾는 게 더 쉽겠어요. 이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임기 시작 전부터 어쨌든 심리적인 압박을 상당히 좀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를 또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 입장도 궁금해요. 어떤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5: 네, 혼란스럽다는 반응과 또 이러다 재선거 치르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는 고발 단계이거나 이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 향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무분별한 억측보다는 신중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어쨌든 당선 무효 기준이 좀 엄격한 만큼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지역 정가가 또 요동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수사 일정은 그럼 어떻게 진행됩니까?
5: 네, 공직선거법상 이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거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 네.
5: 이 경찰은 오늘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가동 중입니다. 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올해 12월 3일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 시한을 고려해서 늦어도 가을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 짓고 엄정하게 송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법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하여간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모로 어느 때보다 후유증이 좀 큰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무엇보다 또 이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죠.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서 그 전북 지역에서는 개표 입력 오류도 있었다면서요.
5: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 1동의 특정 투표소 결과가 중복 전산 입력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유권자 1,104명의 소중한 표심이 최종 집계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상태로 발표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1: 네.
5: 민주주의 근간인 투표의 신뢰성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행정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최종 입력 전 오류를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현장 대응이 허술해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북 선관위는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또 최근에 경찰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는 등 선거 행정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 네. 뭐 그런가 하면 이 새로운 지방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당선인들이 지금 민선 9기 출범을 위해서 속속 인수위는

0: 꾸렸는데 그러나 곳곳에서 또 잡음과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죠.
1: 네. 통상 인수위 기간에는 이 화려한 청사진을 그리지만 이번 전북 지역 인수위들은 출범과 동시에 이 벼랑 끝 재정 위기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전주시입니다. 이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의 이 재정 분석 보고에 따르면 당장 올해 필요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안 중 최소한 현안 사업비만 1,46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0: 네.
1: 반면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세입은 37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러면 1,000억 원 넘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1: 네. 가용 재원과 필요 예산 사이에 무려 1,087억 원의 규모의 재원 공백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0: 네.
1: 이 때문에 전주시는 사무관리비와 재경비를 유예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이 시간의 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복지경비를 축소하는 이 고강도 긴축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재정 여건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 당선인들이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공약들 이것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겠네요.
1: 그렇습니다. 전주뿐 아니라 전북 내 다른 지자체 인수위들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이 대다수 시군 인수위들은 이 정부의 교부세 감소와 또 지역 세수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선거 때 공약했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이 복지 정책들이 재정난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출범 전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이 전임 시장의 재정 운영을 지적하는 인수위와 또 기존 공무원 조직 간의 감정적 또 행정적 미묘한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인수위가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되어 예산을 쓰면서 정작 구체적인 대안은 부족하고 정치적 공세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0: 네, 이건 쭉 들어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북 자치도의 과제가 참 무거워 보이는데요. 모쪼록 지역 안정을 위한 해법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요즘 집은 전주에 있는데 출근은 뭐 인근 완주나 익산으로 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죠?
1: 네, 최근 전주시의 직장과 주거 불일치 현상이 전북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전국 전주 시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전주시의 고용 기반 직주 비율이 0.598에 그쳤습니다. 이게 도내 최하위 수준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이 전주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취업자 수에 비해서 이 전주 안에 마련된 일자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0: 네.
1: 10명 중 4명꼴로는 일자리를 찾아서 전주 밖으로 나가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0: 생각보다는 비율이 높네요. 그럼 실제로 전주 밖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1: 네, 통계를 보면 전주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근하는 취업자 비율이 2016년에는 18.4%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21.7%까지 늘었습니다. 이 전주로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 상태입니다.
0: 그럼 보통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가시나요?
1: 네, 예상하시다시피 인근 지역들인데요. 완주군이나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이렇게 4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전주에서 빠져나가는 출근족 또 반대로 전주로 들어오는 출근족이 모두 합해서 이 4개 지역의 전체의 67%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특히 완주산업단지나 익산의 식품클러스터 같은 제조업 기반 시설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아주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자칫 뭐 이 전주가 일자리는 부족하고 잠만 자는 곳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근데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부족으로만 보지는 않았다고요?
1: 네, 일자리가 없다라는 문제뿐 아니라 이 전주와 주변 지역이 광역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생긴 구조적인 변화라는 데 주목을 했는데요.
0: 네.
1: 교육이나 문화, 주거 기능은 이 중심인 도시 전주가 맡고 대규모 공장이나 산업 기능은 완주나 익산 같은 주변 지역이 나눠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역할이 분화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시가 쇠퇴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과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묶이면서 이 역할 분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0: 그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1: 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이 전주 안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맞습니다. 마침 전북특별법 개정으로 여러 특례를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전주가 잘할 수 있는 탄소나 바이오 헬스, 첨단 소재 같은 좀 전략 산업을 키우고 또 AI 기반의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자는 이런 결과,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어차피 광역 생활권으로 묶인 이상 이 교통망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 익산 등을 오가는 이 버스 노선을 개편하거나 통근 지원 체계를 강화해서 이 출퇴근하는 도민의 피로를 덜어주고 또 고용 환경의 균형을 맞추자는 제안입니다.
0: 예, 뭐 이 문제는 전주시만의 숙제가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근 지자체들이 머리 맞대고 광역교통망과 산업 연계를 끈끈하게 좀 짜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전북도민일보 김미진 기자였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죠. 웨스트라이프의 클레멘타인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쪽을 위시해서 대부분 지역 덥겠고요. 동쪽은 상대적으로 동풍 영향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부 제주에 비 오는 곳이 많겠고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제주는 30mm 정도 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올 걸로 보입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내륙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소나기 구름은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남 제주는 하늘 바탕이 흐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북의 경우는 모레 새벽까지 5에서 60mm 정도 이어지겠는데요. 시간당 2, 30mm로 강하게 오는 곳이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은 물론이고요. 우박 또한 싸라구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3도, 대전 27, 전주 28도 등 22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 수준 유지하겠고요. 내일도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성 파도 높고 자외선 지수도 오늘 꽤 높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강경투쟁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 관계자 3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오늘 오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던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시위 현장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술집이나 오락시설 등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한 액수가 12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네, 라디오정국일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별정 이곳은 1960년대 이곳이 없는 지역에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나 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줄어들고 이메일이나 문자 등이 대세가 되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었고 또 그러면서 별정 이곳을 계속 운영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시대가 많이 변했죠. 하지만 어쨌든 식료품 가게와 금융기관은 물론 별정 이곳까지 점점 사라지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안 마련에 다 함께 머리를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0: 각종 이곳에서 이곳은 세 글자로 편지, 등기, 소포 같은 우편물을 접수해서 배달하고 예금과 보험 등 금융 업무도 함께 처리하는 기관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뭐 이응, 치읓, 기역,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뭐 정답들은 잘 맞춰주고 계세요. 그리고 뭐 여러 사연들 보내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인터뷰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공동체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 경기도 여주 구양리 햇빛소득마을의 전주영 이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또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내신 문자들을 좀 보죠. 끝번호 1935님. 신권하고 우표 수집하려고 이곳에 많이 갔었는데요. 지금은 적금, 택배, 보험도 취급하고 있어서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이 우편 업무밖에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뭐 금융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고 택배 업무도 있고 참 많은 용도로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598님은 4년 전에 이곳 다니시는 분과 1년 정도 만났는데요. 덕분에 우체국 통장도 만들고 적금도 잘 들었네요. 지금도 이곳만 보면 그분이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아 지금은 그러니까 헤어지셨다는 얘기죠. 아 묘한데요. 네, 어쨌든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2237님 저는 스승의 날이나 특별한 날 선생님들께 선물을 보내는데요. 이곳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괴테가 편지는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념비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저도 가족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뭐 떨어져 사시는지 함께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와 편지가 갑자기 날아온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게서 이건 굉장히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김양수님 전국에서 초등학교가 자꾸 문을 닫고 있는데 별정 이곳까지 없어지니 추억이 더 사라지는 것 같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셨어요. 비슷한 마음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3570님은 가끔 등기나 소포 보내러 이곳을 이용하는데요. 가까운 곳이 폐국돼서 좀 멀리 갑니다. 광역시인데도 작은 동네 우체국은 점차 사라지고 있네요. 그리고 몇 년 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별정 이곳을 운영하는 젊은 국장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온 마을에 이런저런 업무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곳이 없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역에 이곳은 없어지면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곳인데 뭔가 분명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노영혜님 한 분 더 볼까요? 외딴 집에 살다 보니 우리 집 마당께도 우체부 아저씨 오시면 반가워서 난리가 납니다. 바빠도 놀아주고 가시는 가족 같은 분이죠 하셨어요. 바로 이런 거죠. 네, 정말 이 집배원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인구가 없는 곳에서는 어르신들 건강도 살피시고 필요한 일도 도와주시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참 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들 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면 또 불온의 말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하는 지역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충남 태안군의 부실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네요. 뭐 승진 기준을 못 채운 직원이 승진하는가 하면 수십억 원대 계약을 근거 없이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1: 네. 최근 이뤄진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태안군 정기종합감사에서 위법 부당사항 등 74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2억 5,870만 원의 재정상 조치와 공무원 9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이 이뤄졌습니다.
0: 네.
1: 적발된 내용을 보면 태안군은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명의 교육훈련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한 건데요. 이렇게 부풀려진 시간이 총 927시간에 달합니다.
0: 네.
1: 이 중 4명은 중복 인정 시간을 제외하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제나 공연 관련 계약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됐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쟁 입찰 대상인 18건, 13억 원 상당의 계약을 별다른 근거 없이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겁니다. 또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긴 사실도 있습니다. 각각 정직 한 달 처분을 받은 직원 2명이 해당 기간 모두 58차례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엉망이네요. 시정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의 행정구역 체계가 31년 만에 2군 8구에서 2군 9구로 바뀌는군요.
1: 네,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의 행정구역이 2군 9구 체제로 개편됩니다. 현 체제는 1995년

0: 2004년부터 유지돼 왔는데요. 그간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주민 생활권에 맞춰 구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중구와 동구가 사라집니다. 대신 영종도 중심으로 영종구가 생깁니다. 나머지 내륙 지역은 재물포구로 재편됩니다.
1: 네.
0: 인구 60만 명이 밀집해 있는 서구에선 검단 지역이 검단구로 독립합니다. 남은 서구 지역은 서해구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1: 예, 31년 만의 변화군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충남 서산의 한 사육시설에서 늑대개 7마리가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아직도 뭐 3마리는 수색 중이라면서요?
0: 네. 지난 16일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민간 사육시설에서 늑대개 11마리가 탈출했었는데요. 당일 7마리는 포획했지만 나머지 4마리가 달아나 소방당국이 수색 중이었습니다. 어제 4마리 중 1마리는 시설로 돌아온 상태로 남은 늑대개는 3마리입니다. 수색을 이어가던 중 오늘 오전 6시와 9시 두 차례에 걸쳐 당진시 정미면 인근에서 늑대개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남은 3마리 중 1마리는 성견이고 2마리는 5개월 된 새끼인데요. 당진시는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늑대개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일주일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포획이 안 되고 있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요즘 지역에서 그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가 잇따라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데요. 전남 나주혁신도시와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도 이달 말에 폐지된다고요?
0: 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서울행 통근버스를 운영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통근버스 폐지를 지시한 일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엔 통근버스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자리한 한국전력공사는 앞서 4월 서울과 경기로 오가던 통근버스 10대를 없앴고 지금은 대전, 대구, 부산, 창원, 전주행 버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통근버스 5대를 폐지하고 청주행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직장하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당장 수도권 본가를 옮길 수 없는 직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1: 네.
0: 주말 KTX 표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교통편 확보 전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이었고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경기도 여주시에 자리한 구양리 마을이 요즘 아이돌 스타처럼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웬구하니 전라남도 신안군처럼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체가 투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태양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햇빛 소득 덕분에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마을 복지가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요즘 제2의 구양리가 되고 싶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고 해요. 이게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걸 지금부터 구양리 전주영 이장을 전화 연결해서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영 이장은 참고로 구양리 햇빛 두레발전협동조합의 감사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햇빛 소득 마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 여주 구양리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구양리가 어떤 마을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3: 예, 구양리는 여주에 세종대왕 릉이 있는데,
1: 네.
3: 세종대왕 릉이 있는 세종대왕변에, 저기 세종대왕 릉 근처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1: 네.
3: 한 70가구 정도, 한 130여 명이 살고 있고요.
1: 네.
3: 논농사를 주로 짓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1: 정말 뭐 큰 마을은 아니네요.
3: 예, 맞습니다.
1: 그리고 구양리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규모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 저희가 총 한 1메가와트, 1000킬로와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마을 부지

0: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체육시설, 또 창고 지붕, 그다음에 또 마을이 소유한 농지 이렇게 해서 총 6군데에 저희가 태양광 패널이 한 2016개 정도에 들어가 있는 1메가와트 시설을 갖고 있고요.
1: 네.
0: 월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올리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1: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한전 측에?
0: 예,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수많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그렇게 전력 시설을 갖추려면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0: 예,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7천이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이 2022년도 2월 달에 산자부 햇빛들의 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1: 네.
0: 이 사업은 사업비의 10%가 자부담이고 90%가 융자입니다.
1: 아하.
0: 그래서 정책자금 장기 저리 융자입니다.
1: 네.
0: 그래서 결국은 이제 90% 장기 저리 빚을 내서 10% 자부담하고 해서 저희가 16억 7천으로 저희가 마련한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90% 용자 받는데 은행권에서 대출이 좀 안 됐었어요.
1: 그래요?
0: 마을이 갖고 있는 자산은 좀 많은데 마을이 갖고 있는 자산은 이제 담보로 인정을 안 해줘서 정책 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대출을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제로는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한 1호기부터 6호기까지가 완공이 돼서 1메가와트의 수익이 모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실제로 2024년도 5월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제 한 2년 조금 지난 거네요.
0: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1: 네.
0: 사실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잖아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1: 그렇죠.
0: 반드시 국가가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데 탄소 중립으로 국가가 가는 길에 자칫하면 농촌 주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수익 개방보다도 오히려 더 큰 화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방법은 결국은 우리 농촌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에 직접 주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
1: 네.
0: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게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태양광 발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 주민들이 주인 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특성상 농촌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농지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만 풀어서 빨리 가려고 나라에서 하면은 결국은 외부 자본이 농지를 잠식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안 되면 결국은 외부 자본에 의해서 농촌 주민들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지금도 농촌 소멸의 위기가 심각한데
1: 네.
0: 예, 또다시 이제 이런 그 탄소 중립의 길에 농촌 주민들이 또 밀려나게 된다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농촌 주민들도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서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주인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런 길을 가게 됐고
1: 예.
0: 산자부 사업을 또 이렇게 딱 합당하게 맞게 만들어져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 뭐 90% 정책자금 융자받는 그것도 이제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그간의 과정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1: 예,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태양광 발전소 운영에서 얻은 햇빛 소득을 지금 마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마을 복지를 위해서 전액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0: 사실은 지금 마을 복지로 쓰고 있는 거는 저희가 우선은 이제 사무실에 사무실 개조하고
1: 네.
0: 사무장을 고용해서 사무장을 이제 고용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마을 버스도 승합차 스타리아 9인승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고 또 마을 식당을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민이면 누구나 다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마을 탁구장 또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거를 이제 개조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의 문화 행사 관람이라든가 또 그리고 마을 여행이라든가.

0: 주민들 이런 복지로 저희가 100% 쓰고 있습니다.
1: 야, 뭐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단지에만 뭐 식당이 있고 이렇게 아침도 드시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 마을 주민분들이 점심을 저녁 식당에서 해결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무료로.
0: 네, 맞습니다.
1: 부럽습니다. 뭐 식사는 다들 만족해 하시나요?
0: 아, 예. 저희가 그 우리 여주의 노인회관에 식단을 이제 매달 나오는데 그
1: 네.
0: 식단표를 준용해서 저희가 매달 식단을 짜서 운영을 하고요. 실제로는 그 식단보다도 더 첨부해서 저희가 더 잘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오시는 분들도 다 만족하고 주민들이 다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마을 식당 다음으로 혹시 뭐 반응이 좀 좋은 혜택은 또 어떤 게 있나요?
0: 아,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유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함께 놀이 같은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은 마을에 하우스 탁구장을 쳐서 탁구장을 운영을 해서 농한기 때 진짜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아, 주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탁구도 같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난로도 설치했기 때문에
1: 네.
0: 주민들 사랑방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하고 또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걸 개조해서 저희가 이제 또 그 그라운드 골프도 사람들이 좀 배우고 칠 수 있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좋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전남 신안에 자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그쪽은 이제 햄뺀 연금이라고 해서 그 소득의 일부를 지역 주민 개개인에게 배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양리 마을은 그렇게 안 하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선택을 하신?
0: 네, 저희가 그런 선택을 주민들이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 저희가 개인이 참여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마을의 자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전체 결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걸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1: 네.
0: 마을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본소득으로 나누려면 금액도 좀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 자칫하면 마을의 이 자치활동의 발전하고는 무관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좀 높이고 자치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켜가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리고 추후에 사실 소득을 나누는 거는 그 이후에 해도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우선 저희가 복지로 먼저 쓰고 나중에 2차 사업을 하거나 3차 사업 하면서 소득이 더 많이 생기면 그때 가서 우리가 소득을 좀 나누는 주민들에게 나누는 것도 그때 가서 저희가 결정하자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1: 물론 뭐 그 뜻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뭐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내 지갑으로도 소액이라도 좀 돈이 들어오는 걸 바라는 주민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합의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 좀 하시지 않았나요?
0: 근데 사실 주민들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호응을 해주셨어요.
1: 그래요.
0: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마을에 그전부터 주민들이 옛날부터 이제 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자치를 계속적으로 해왔던 마을 공동체잖아요.
1: 네.
0: 품앗이도 같이 하고 다 동네 일을 많이 하면서 함께 해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자연스럽게 저희는 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누가 불만족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1: 아, 좋네요.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을 다 이렇게 해결하시면서 하는 게 이거 종신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아, 무슨 아닙니다. 저희는 임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예. 2년이 임기인데
1: 네.
0: 한 번까지만 연임이 가능하고
1: 아하.
0: 네, 그러니까 4년까지 할 수가 있고 그 이유는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신 결과 이 햇빛 소득을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떤 변화들이 좀 실제로 찾아왔는지 또 말씀해 주세요. 마을에.
0: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네.
0: 사실 굉장히 좋은 점이 원래 이사 오셨던 분들 신규 주민들이
1: 네.
0: 5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얼굴 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1: 네.
0: 이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다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1: 네.
0: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1: 어허.
0: 그러다 보니까 금방 친숙해지고 이분들이 또 마을에 이런 그 여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합니다. 마을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1: 네.
0: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유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 간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화 관람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1: 네.
0: 그래서 주민들 간의 유대감 또 행복감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가 보면 그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그 해피 소득이 주민들의 진짜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1: 아주 공동체가 더 단단해진 모습을 정말 이 전국의 어떤 모범 사례로 되고도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참 아유, 예, 고맙습니다.
1: 이게 어떤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어쨌든 잘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앞으로의 또 어떤 계획 같은 것도 뭐 이장님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예.
0: 예. 지금 사실은 1메가와트의 이 정도의 저희가 행복감을 좀 느껴가는데
1: 네.
0: 사실은 추가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추가로 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개인들 집집마다 사실은 난방비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해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사업이 되면은 이제 주민들의 소득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1: 네. 네,
0: 이런 사업들 추가로 저희가 해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저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단합되고 이런 행복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구양리 햇빛 발전소를 이제 모범 사례로 삼아서 실제 올해 500곳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전국에 2,500곳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뭐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 구양리 마을 많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 약간 뭐 그런 분들도 이 돈보다는 이렇게 공동체를 앞세운 게 가장 큰 비결이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찾아가시는 분들 좀 잘 설명해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예.
0: 아, 예,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아, 예, 고맙습니다.
1: 네. 구양리 태양광 발전소가 정말 우리 농촌 마을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길, 앞으로도 잘 운영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주 구양리 전주영 이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정답 우체국이었습니다. 네, 뭐 9042님 결혼 전 남편과 펜팔로 편지 주고받았던 때가 아련하게 생각나신다고 우체국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도 떠오르시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주로 택배 그리고 뭐 편지 그리고 예금 이런 것 때문에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체국이 정말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어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을 또 드리고 홈페이지도 게시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의 소셜포비아에는 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희망이 있지만 세상을 증오하거나 사회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요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불신합니다. 요조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증언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쁠 때 환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감수성 자체가 처음부터 결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조에게는 묘하게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향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조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시코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으로 요조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 요조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요조는 아내와

0: 이별 이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은 것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말부, 정신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27이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세었고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자격을 잃었다.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신같이 착한 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다자이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1948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는 글로 남기고 누군가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자신의 목소리로 100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계 유일의 100세 현역 테너 성악가 홍운표 씨입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광복의 기쁨을 경험했는데요. 6.25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기도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노래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현역 성악가로 지금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100세 현역 테너 홍운표 성악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성악가 홍운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100세 현역 성악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네. 경우가 진짜 처음이죠?
1: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0: 네.
1: 전무후무이신 얘기가 되는 거죠.
0: 지금도 무대에 서시는 거죠?
1: 물론이죠. 어제도
0: 네. 네.
1: 저 음악회 하고 노래 부르고 왔어요.
0: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1: 어제는
0: 네.
1: 너는 왜 울지 않나 이태리 간손에
0: 네.
1: 이태리 민어 그 불렀죠.
0: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1926년생이세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제가
1: 4월 3일생.
0: 1926년 4월 3일생이니까 만으로도 100세가 지나셨네요. 네. 그 제가 이런 말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저보다 더 고우세요.
1: 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0: 예.
1: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80대신데 귀가 좀 어두우신데 듣는 것도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1: 이 정도는 대화 같아요. 지장이 없어요.
0: 예. 네. 보청기 도움 안 받으시고.
1: 네. 그런 거 없죠.
0: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들리면 노래하시기 힘들 텐데.
1: 잘 들리죠.
0: 예.
1: 저 현재로서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0: 그리고 다니실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아, 지하철 타시면.

0: 시장은 가끔 이제 자리도 양보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1: 별로 그런 건 없는데.
0: 네.
1: 앉으려고는 안 씁니다, 제가. 왜냐하면
0: 예.
1: 생각해보니 저는 운동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저 골프를 친다든가
0: 네.
1: 헬스나 뭐 수영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운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의 저 일상 운동은 걷는 거죠.
0: 예.
1: 걷는 게 좋아요.
0: 아유.
1: 그래서
0: 네.
1: 뭐 천천히 타면 뭐 암만 서서 가더라도 15분, 20분이거든요.
0: 네.
1: 그럼 이렇게 앉는 것보다 서면 이렇게 운동이 돼요.
0: 예.
1: 그게 바로 운동이죠.
0: 네.
1: 그래서 내가 앉으려고는 앉는데 자리가 펴 있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서 있는 것도 멋쩍지 않아요?
0: 예.
1: 그래서 앉는 거죠. 그리고 양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쩌다가
0: 네.
1: 진짜 앉아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많이 노인들이 타요.
0: 네.
1: 나보다도 더 늙어보고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데 그걸 보고서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0: 네.
1: 양보
0: 네.
1: 이제 가끔 있는 일이에요. 가끔.
0: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시는 분한테 자리를 양보했더니 그분이 아유 내가 연세가 85세라고.
1: 아하,
0: 그러니까.
1: 네. 집사람하고
0: 네.
1: 가는데 내가 양보를 했어요. 하도 딱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양보 받고 나니까 보니까 나도 나이 좀 먹어 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저 자기가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0: 어.
1: 나가 지금 83살인데 80이 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이런 얘기를 해요.
0: 예.
1: 그게

0: 그 나이 들어서 지금 성악가로서 현역으로 무대에 서신다는 게 이 발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나운서로 방송활동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방송하던 거 하고 지금 들으면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목소리 관리를.
1: 근데 저는 성악가 아닙니까?
0: 네.
1: 그 참 저는 일생을 성악으로 지내온 사람이거든요.
0: 예.
1: 그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예. 너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성악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성악에 대한 건 아무한테든 제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0: 예.
1: 그러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이 성악과 이 생활과 연결하는데 치중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0: 네,
1: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 제일 중요한 성악에 있어서는 우선 호흡이에요.
0: 예.
1: 발성하는 데도 호흡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의해서 내가 그걸 아니까 그 호흡 마침 다니면서도 이 호흡을 저 연습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요.
0: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훈련을 하셔요?
1: 그럼요.
0: 예.
1: 나도 이렇게 100세까지 한다는 건 그전에 생각 못했죠.
0: 그러면 따로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오늘 비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1: 예, 그 비법이라기보다도 네. 소리가 파열이 생기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성을 해야 되겠다.
0: 네.
1: 그러면 이때까지 발성 갖고는 안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해서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발성이 중요해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발성을 합니다.
0: 어떻게 하는지 조금 시범을 좀 보여주시라는. 예.
1: 저 이 발성이요.
0: 네.
1: 그 성악가마다 자기 나름대로
0: 예.
1: 발성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발성도 있고 그야말로 테크닉 발성도 다 있죠.
0: 네.
1: 그런데 사실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제대로 발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발성이 중요한 겁니다.
0: 네.
1: 기초 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이런 발성
0: 네.
1: 이게 기초 발성이거든요.
0: 예.
1: 거기에 보태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야 이때까지의 발성은 그냥 소리 내는 데 치중하는 이 호흡도 중요하지만 소리에 치중했지만 우선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0: 예.
1: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고
0: 예.
1: 그럼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는 호흡법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0: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목을 푸시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들려주실 수
1: 여기서요?
0: 있으세요? 예, 예.
1: 이런 말씀.
0: 지금 호흡을 내보내면서 앞으로 소리를 밀어내는
1: 네.
0: 지금 연습을
1: 내가
0: 하시는 건가요?
1: 기술적인 건데
0: 네.
1: 그럼 밀어내면서 소리를 누르면서 바깥으로 쭉 밀어낸다. 그런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 왜 저 대성악가가 저렇게 저 기초적으로 저래나 소리를 내나 이렇게 보죠. 그러나 저는 그게 이제 실용적이다. 실질적인 이게 진짜 발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그전에는 뭐 한 10분 5분 발성 해볼게 하고 나갔거든요.
0: 네.
1: 지금은 그게 아니고 발성 위주니까 그냥 틈만 있으면 집에서 소리 냅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0: 2시간 정도를 이걸 하시는 거예요? 2시간 정도를?
1: 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보다 보면 시간이 되죠. 좀 몇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0: 하나만 요소를. 좀 하나만 들려주세요.
1: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깊이 그 호흡을 저 내면서 거기에 맞는 소리를 처음에서 낸다.
0: 네.
1: 이것이
0: 네.
1: 내 건강에도 좋고 소리도 유지가 그래서 소리가 유지가 돼요.
0: 그 호흡을 항상 의식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100세신데 사실은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게 쉬운 건 정말 아니죠.
1: 쉬운 게 아니라.
0: 예. 식사 잘하시죠?
1: 잘하죠.
0: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1: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가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식도락이라기보다도
0: 네.
1: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0: 예.
1: 좋아하는 건 갈비찜 참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갈비찜.
0: 이가 튼튼하신가 봐요. 갈비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1: 참

0: 이런 예.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 나이 먹으면요 냉면집 가서 막 썰어서 먹고
1: 네.
0: 갈비도 그냥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내가 속으로 무서워요.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냥 먹어야지.
1: 아,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니.
0: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치아도 좋고.
1: 거기다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신 게 지금 현역 성악가로 무대에 서시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돈도 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100세에 돈을 버는 분이 주변에 진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0: 찾아 100세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1: 아,
0: 그래서
1: 예.
0: 사실은 이런 얘기는 네. 사적인 얘기인데
1: 예.
0: 지금 돈 얘기가 나왔는데 나가면 그래도 그냥 저 예비도 그 금일봉 주고 금일봉 나오고 그래요.
1: 예.
0: 또 아주 내가 또 보면 딱 한 행사가 있잖아요.
1: 예.
0: 내가 보더라도 이건 돈도 많이 들고 수입이 전혀 높겠구나. 내 후배 전부 지금 출연하고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 후배 아니면 제자들 아닙니까?
1: 예.
0: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뭐 내가 노래 한번 해줬다고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 내려놓고 올 수도 있고
1: 네.
0: 또 봐서 괜찮으면 또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카드를 줬어요.
1: 예.
0: 그래갖고 아버지 쓰시라고 대충 50만 한 달에 얼마 전에 그 카드를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시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당분간 하지 마라. 아. 내가 내 스스로 너 네가 안 해줘도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1: 야.
0: 그것도 반납하고.
1: 그러니까 내 용돈벌이는 아직 내가 한다
0: 아,
1: 이 얘기잖아요.
0: 내 용돈벌이 아니라
1: 예.
0: 내 소녀딸이 물론 크죠.
1: 예.
0: 소녀딸이 나한테 뭐 선물도 많이 해지만 내가 또 용돈 주는 게 기분 좋잖아요.
1: 그렇죠.
0: 그 소녀딸도 좀.
1: 세계에서 유일한 100세 현역 테너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초청 오는 데가
0: 와요.
1: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 주로 많이 서세요?
0: 다양해요.
1: 예.
0: 뭐냐면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라든가 또는 무슨 장학기금 기구라든가 또 내가 또 속하고 있는 한국예술문화원이라고 있어 문화원 그 저 30년 됐는데 그게 아마추어지만 그게 아주 아카데미 한 단체
1: 네.
0: 거기에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연주할 때는 내가 꼭 나가서 해줘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1: 오히려 지금이 전성기시네요.
0: 예, 전성기죠. 아주
1: 예.
0: 어저께도 연주하고 왔어요.
1: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100세의 전성기를 맞으셨다니까 저는 아직 전성기도 올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요.
1: 예.
0: 내가 기뻐하는 건
1: 네.
0: 저도 인해서 70, 80대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100세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1: 네.
0: 지가 이제 100세다. 100세가 노래한다.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쏟죠. 그러고 환영을 하죠. 그러나 저는 100세의 그 성악가 이 소리 듣기보다도 그냥 현역 성악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역들하고 좀 맞먹고 싶다 이거죠.
1: 아.
0: 그런 욕망이 있어요.
1: 네.
0: 물론 그건 제 욕망이죠. 그러나 제 노래를 듣고 현재도 외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왔던 지금 저 현역 교수들도 찾아와요.
1: 네.
0: 선생님 나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그 발성을 좀 선수받고 싶습니다. 많이 와요.
1: 많은 성악가들한테 롤 모델이 또 돼주고 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26년생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시절에 성악으로 일본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0: 네. 내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좋아해서 했거든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다 이거죠. 중학교에서도 제 노래 들으면 아, 잘한다고 찬양했죠. 그런데 3학년 때 일본 음악 선생님 오셨어.
1: 네.
0: 근데 그분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1: 아.
0: 근데 그 당시에는 음악가라도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황홀했죠.
1: 예.
0: 그래서 난 따라서 이제 부르죠. 그렇게 내 노래가 튀어나오니까 너 나와서 한번 노래 불러봐라. 내가 항상 부르던 노래를 불렀더니 놀래.
1: 예.
0: 그러더니 한국 더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산타루치아라는 걸 내가 잘 불렀거든요.
1: 산타루치아를.
0: 예. 예. 그 당시 뭐 옷을 입으면 다 불렀어요. 그 당시 산타루치아 불렸더니 놀래가지고 너는 청학을 전공해야 된다 말이야.
1: 그래서 일본 이제, 유학을 가셨나 봐요.
0: 그래갖고 예. 나한테 용기를 줬죠. 너는 성악을 전공해야 된다. 크게 늘림물이다고.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을 갖게 된 거죠.
1: 일본 유학 가셔서도 뭐 전설적인 성악가 밑에서 또 수학을 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본 가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첫 번 그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 교수한테 받았죠. 그 일본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음악회도 많고. 그러나 조선 학생들은 전부 유학이 지금 같으면 이태리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 통치에 있었으니까 못 가고
1: 네.
0: 대부분 일본으로 다 갔죠. 원외교에 누가 있고 원외교에 누가 있고 다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가서 뭐 1학기도 안 됐는데 딱 퍼졌어요 소문이. 신은 적어도 예? 막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 부르는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내 레슨 받으려면 좀 한 30분 40분 받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여러 군데서 내 선배들이지
1: 예.
0: 와서 그냥 내 노래를 듣고 박수 쳐주고 그 소문이 딱 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당시 최고의 소프라노가 계셨어요. 미우라 다마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그 지금의 한국으로 따지면 조수미에 속한 정도죠.
1: 이분이 푸치니하고 예, 사진도 찍고
0: 왜냐면
1: 또 나비 부인의 주역을 하신
0: 그렇죠. 그 주연이 아니야 그냥 세계를 무대를 아주 독점해서
1: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악가 그 당시에
0: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저 나비 부인은 이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푸치니 작곡이거든.
1: 네.
0: 그 푸치니하고 유럽에 많이 순회 공연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그 푸치니 작곡가하고도 서로 사진도 찍고 근데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죠.
1: 그분한테 배우셨다는 거잖아요.
0: 저는 이제 그분이 예. 제 소리를 듣고
1: 네.
0: 그분이 나를 픽업한 거예요.
1: 아.
0: 내가 가르친다. 너는 내가 가르친다. 그런데 그분은 개인 레슨을 안 해요.
1: 네.
0: 일본 성악가들한테도 안고 아무도 안 해요.
1: 그러시겠지만 조수미 씨가 뭐 하겠어요. 개인 레슨 바쁘셔서 못 하시겠죠. 네.
0: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훌륭한 또 스승도 만나셨고 네.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사실은 우리 한국인 소프라노 김천혜 씨하고 또 예.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예, 들었는데요.
0: 그 왜냐하면 선배가 되죠.
1: 네.
0: 저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가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김천혜 교수님이 굉장히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졌어요. 한국에서도 전부 알아졌고. 저하고 이제 많이 같이 공연을 했죠. 그 숙대 음악 학장 지내고
1: 네.
0: 또 오페라에도 출연 많이 하고 또 저하고도 같이 합동 연주회를 많이 가졌어요.
1: 근데 이 김천혜 선생님이 김천혜 선생님이 사실 그 당시 일제 시대에 그 한복을 입고
0: 네.
1: 봉선화를 불러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좀 파란을 일으켰다고.
0: 예, 그런데 그 당시는요.
1: 네.
0: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민족의식이 다 있었어요.
1: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일본한테 탄압을 받던 시절이잖아요.
0: 많이 탄압받죠. 그야.
1: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1: 예.
0: 왜냐하면 일본서 공부했어요. 무사시논가 나오셨는데 저를 굉장히 제 노래를 아꼈죠. 사랑하고. 그래서 난 또 그 당시는 이제 내가 약관이니까 김천혜 선생은 10년 선배니까 저 한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한국에서 활동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한일 이? 성악 그 마듬 연주회가 있어요. 그 일본서 공부하니까 일본서 이제 초청을 했죠.
1: 그럼 예.
0: 저는 또 김천혜 선생 목 저 연주를 듣고 싶어서 그냥 그 일본의 동경에 있는 시비아 공예당이라고 있어요.
1: 네.
0: 거기 한 1,900명 한 2,300명까지 들어가는데
1: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공연장이죠.
0: 거기서 많이 연주했죠. 큰 음악회
1: 네.
0: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2학년 될 때
1: 그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가신 거예요?
0: 아, 물론 가죠.
1: 네.
0: 아, 그때는 뭐 다 그런 데 찾아다니죠. 그 당시는 되게 일본 노래 아니면 예국 저 이태리 간선연에서 예국 노래들 많이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이분은 한국 가곡을 딱 내파들 집어넣은 거예요. 봉숭아 홍남파 작곡 봉숭아. 굉장히 기대 프로그램 같은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그날은 내가 직접 봤으니까 하얀 조어리 치마를 입고
1: 아.
0: 그리고 머리에다 좀 멋내서 나는 좀 우대석이 아니고 전 학생이니까 저 뒤에서 봤는데 네. 여기에 꽃인데 그게 아마 무궁화 꽃일 거예요. 아. 좋아하는지는 모르고 키우고 곰신 신고 하얀 곰신 네. 신고 그러고서 봉선화 불렀더라고요.
1: 울 밑에선 네. 봉선화야 그러니까 내 모습이 처량하다.
0: 그때 온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한국 여학생들 한국 교민들이 많이 왔죠. 그리고 일본 관객들도 많이 왔고 전부 그냥 박수치고 하던데. 그런데 그 탄핵 문제가 사건이 돼가지고.
1: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0: 아, 거기 이제 바로 그냥 저 호출당했죠. 그 호출당해가지고 크게 본병은 안 당해서도 그 워낙 유명한 신분이고 그분은 한국에서도 노래 부르려면 그냥 꼭 한복 입고 그 불러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참 동경이 가죠.
1: 아,
0: 성악에서도 동경이 예. 가고.
1: 그 서슬이 퍼렇던 시절에 그 일제 그 앞에서.
0: 그래서 그게 그때 네. 아마 그게 아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봉숭아는 이제 금지곡이 됐고
1: 네.
0: 금지곡이 됐고.
1: 그 노래 부르는 거 그때 그 객석에서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0: 아유, 떨리고 그냥 눈물이 나죠. 그리고 잘 불렀어요.
1: 네.
0: 류라 다마키 선생의 비교가 될 정도로 잘 불렀어요.
1: 아, 참 그 공연 실황이 남아 있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글쎄. 예. 한국에서 한 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1: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았고 또 6.25도 또 겪으셨잖아요.
0: 예, 6.25도 저는요.
1: 예.
0: 해방이 45년 해방됐잖아요.
1: 예.
0: 8월 15일 날 그때 이제 1년 동안은 학교도 휴학했었어요. 막바지니까.
1: 네.
0: 하나 폭격이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학교 전 일본이 다 휴학되고 다 문을 닫았죠.
1: 예.
0: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 마치지 않았거든요. 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해서 내가 귀국한 우리나라 정부가 48년
1: 네.
0: 48년 10월 달에 왔죠. 들어왔죠.
1: 아, 그때 들어오셨군요. 뭐 사실은 그 격변의 시기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래. 노래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0: 그런데 저는요.
1: 예.
0: 음악인들이 다 힘들어요.
1: 예.
0: 힘들고 참 가정 그 이어나가기도 힘들 정도죠. 뭐 유명은 유명돼도 힘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데도 힘든데 다만 저 생활에 저 기초가 되는 건 학교 선생이죠.
1: 아, 선생님 네. 교단에 오래 서셨군요.
0: 네, 오래 섰죠. 때때로 이제 유언조를 하고.
1: 교단에 평생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100세가 되신 은사께서 현역으로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거를 지금 아마 제자들도 뭐 70, 80 뭐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보면 무대에 서신 거 보면 제자들이 감동할 것 같습니다.
0: 제 제자들이요. 92세짜리도 있고.
1: 아이고.
0: 또 예. 여자 제자는 뭐 오래 가르치진 않았어도 96세짜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4살에
1: 네.
0: 귀국해가지고 이제 활동하니까 개성요구라는 저 카톨릭 요구가 있잖아요.
1: 예.
0: 거기서 뭐 신부님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내 음악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레케 와라 우레케 와라 해서 그때 가르친 그 제자들이 나하고 연 차이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1: 예.
0: 사변나 6.25 사변나니까 다 휴학했다가 또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죠.
1: 예.
0: 그럼 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70, 80이 아니고 현재도 90된 제자들이 10대 명
1: 네.
0: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요.
1: 아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건강하시니까 그 제자들도 마음이 예 좋으실 것 같아요.
0: 음악회도 와서 예. 참여해주고 다 그러죠. 네.
1: 자, 우리 테너 홍은표님의 노래를 끝으로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0: 그 부친 도스카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그야말 듣는 노래가 있어요. 예. 별은 빛나건만.
1: 아, 네. 별은 빛나건만.
0: 좋죠. 그 예. 지금 애창해요.
1: 오늘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세계 유일한 100세 현역 성악가 홍은표 테너와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푸치니 오페라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테너 홍은표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서부 지방의 구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서쪽 위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름 성격도 이쪽은 높은 구름이라 비를 품은 구름이 아니고 오늘 소나기 예보도 없습니다. 반면 오늘 동해안과 남부 제주는 흐린 하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5에서 10mm 정도 되겠는데요. 남해안 제주 산지에는 2, 30mm 정도 올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 소나기 내릴 때 강하게 내리겠고 천둥, 번개, 돌풍, 또 쌀악, 우박이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양 5에서 40mm 정도, 시간당 2, 3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고요. 강원도와 경북의 경우는 모레 새벽까지 5에서 최대 60mm 안팎의 강우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7도, 전주 28도, 대구 24도 등으로 동쪽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등 딱 평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와 경북 위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불겠고요. 서해남부먼바다, 남해먼바다, 제주해상의 물결이 모레부터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제주해안의 너울성 파도 높으니까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채원입니다. 국내 증시 극심한 변동성 보인 끝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루 변동폭이 46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0: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7.18포인트 상승한 8,471.02에 코스닥 지수는 17.79포인트 상승한 909.31에 마감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등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지만 코스피 시장 전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면서 4.5% 넘게 오름폭 키웠습니다. 이후 하락 반전하는 등 널뛰기 장세 펼친 하루였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4조 5천억 원 동반 매수를, 외국인은 4조 6천억 원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시가총액 1, 2위 자리 다툼은 오늘도 치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8%, SK하이닉스는 1% 상승했습니다. 한편 제약바이오와 로봇 관련주, 항공과 화장품주, 건설 대표주와 철강주, 석유화학과 원전주가 좋은 흐름 보인 반면 가온전선과 효성중공업, 삼화콘덴서 하락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54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요 증권사 리스크관리 책임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국내 10개 주요 증권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증권사들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관련 위험을 더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미수거래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관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확정이 되면 기업들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에게 설명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예고되어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B2 확대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금융 불균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가계 신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된 데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늘어나며 5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생률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공개한 2026년 4월 인구 동향을 보면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8% 늘었습니다. 출생아 규모는 4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0.13명 증가했습니다.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식음료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모레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합니다. 커피업계도 가격 조정에 나서 메가 MGC 커피는 19일부터 제품군 3종의 가격을 각각 200원씩 인상했습니다. 이리아 커피도 지난달 6일부터 매장 내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제품 가격을 최고 15.2% 인상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에는 5mm에서 10mm까지 비가 오겠고 전남과 제주는 오늘 하루 비슷한 양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권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 마칩니다.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K-뷰티 열풍이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달에는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화장품이 5대 소비재 가운데 수출 1위로 올라섰는데요. 여기에 최근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한국 화장품 기업을 선정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장원영 틴트 등 스타가 홍보한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화장품 시장도 바꿔놨다는 분석인데요. 점점 다양해지는 K-뷰티 트렌드 살펴보고 K-뷰티가 확산되는데 변수는 없는지 한국 화장품 산업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증시부터 정리해볼까요?
2: 어제는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컸다면 오늘은 위쪽으로 변동성이 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시장은 안 좋았는데 오늘 코스피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코스피 오늘 종가로 3.2% 올라서 8,471에 마감됐는데 장중에 8,570까지 가서 8,600선대에 대한 기대감 살짝 낮긴 했는데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의미 있었던 것도 코스닥이 2% 이렇게 오르면서 900선을 회복했다라는 거. 그래서 909로 네. 마쳤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5-6%급의 또 큰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어제에서 오늘도 개인과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오늘 4.6조 어제 4.1조 해서 이틀 동안 거의 9조 순매도를 좀 해서 외국인의 순매도 흐름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초반부터 살짝 뭐 보합권했다가 바로 반등을 하면서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급등을 좀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장 중간에 푹 꺼졌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걸 어떤 이유가 네. 크게 보면 일단 김영보 실장이 오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훈 토론회에서 초과세수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뭐 또 기업들 초과세수를 뭐 걷는다 이런 식으로 또 지난번 같은 똑같은 식으로 해석이 시장에서 되면서 오늘 이게 시장을 좀 끌어내린 이유 중에 하나였고, 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투세 부활 얘기 다시 나오고 그다음에 포괄세제 얘기,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한 주식을 포함해서입니다. 부동산 주식을 포함해서 포괄세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뜩이나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오늘 장중에 상승폭을 굉장히 좀 지웠었던 이유로 좀 해석이 좀 되고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오후장부터 이제 반등을 좀 크게 했습니다. 이유는 3년간 90조의 자사주 매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네. 해석이 나와서 주주환원 정책을 정말 삼성전자가 세게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낳았던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더 이제 부채질을 했던 거는 노무라증권이 목표가를 또 올렸는데 67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원래 노무라가 59만 원으로 기존 목표가도 업계에서 가장 높았는데 여기서는 더 치고 나간 거고요. 그 이유는 성과금융 충당금이 예상보다 그렇게 덜 쌓아도 된다. 이게 뭐 조단이니까요. 몇 조를 덜 써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결국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노무라 정권의 목표가를 대폭 높였던 게 오늘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이유가 됐고요. 결국 삼성전자 오늘 9.8% 올라서 34만 원대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어제 12% 떨어진 거 오늘 하루 동안에 3분의 2를 단숨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하이닉스는 오늘 좀 변동성이 되게 컸습니다. 오늘 거의 10%포인트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래도 끝날 때 0.9%가 올라서 258만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270만 원을 잠깐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반도체만 오늘 좋았던 게 아니라 조선, 방산, 원전 등 오늘 괜찮았고, 특히 코스닥을 끌어올렸던 거는 바이오, 로봇, 2차전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시총 상위권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 오늘 좋았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뭐 잠시 오늘 그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도 하시겠습니다. 화장품 또 미용기기도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고요?
2: 네. 이 얘기가 좀 몇 달 됐는데요. 처음에는 뭐 이게 사실 몇 달 전에 나왔던 거는 뭐 이제 그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전한다. 사실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방선거 이달 초에 끝나고 난 다음에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다 얘기가 나왔고, 조금 더 구체화됐던 거는 패키징 공장, 후공정 쪽에 패키징 공장이 광주에 들어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다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내일 좀 이재용 회장을 또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호남권의 반도체 투자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구체화 좀 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마침 앞서 말씀드린 김영범 통화정책실장이 관원 토론회에서 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더 지으려고 해도 반도체 공장을 더 지으려고 해도 땅도 없고 전력도 없고 용수도 없다. 물도 없다. 그렇다고 이게 안보적인 분야인데 안보 분야인데 해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용인 클러스터의 이전이 아니라 새로운 제2의 클러스터를 추가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김 실장의 얘기를 좀 뜯어서 보면 호남권이라는 거 외에 용수, 전력, 땅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호남권이 지금 부족한 부분들, 수도권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용인 클러스터의 이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또 밝혔던 거는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용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노이즈들을 완전히 잠재우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가 있겠고요. 오늘 그래서 소부장도 장 초반에 되게 좋았다가 뒷부분에 조금 상승폭이 줄긴 했습니다. 소부장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뭐 좀 뭐 몇십조에서 좀 500조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펩 하나당 보통 뭐 한 50조, 40조 들어간 걸 생각을 하면 펩이 서너 개 정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용인 클러스터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런 얘기에 종점은 이번 30일에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합동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제 최근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제 급락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레버리지 ETF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2: 맞습니다.
1: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돼서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당국에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7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평균 손실이 마이너스 25% 어제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줄었을 건데 특히 삼성전자 어쨌든 마이너스 25% 달하고 있다라는 점 평균치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10% 급락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장이 내가 누워서라도 이 상품 출시를 막았어야 됐는데라는 후회 얘기를 했던 것도 역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일각에서는 뭐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되고 있어서 아마 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좀 커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장 그 다음 날인 오늘 안전장치에 대한 얘기가 좀 빠르게 나온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요약을 하면 현행 천만 원인 기본 예탁금을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내용. 투자자 교육을 현재 각 1시간씩인데 그걸 2시간인데 이걸 더 뭐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거. 수수료를 대폭 높여서 이제 수수료가 비싸서 단연 종목 레버리지는 못 사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하겠다라는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 평가들을 좀 쭉 들어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안 사겠어. 지금 반도체밖에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얼마나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하는 걸 급하게 했길래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나서 이제 손실이 20%가 넘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냐. 뭐 그런 지적이 하나가 일단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가 지난달 27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한 달도 안 됐거든요.
1: 네.
2: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과밀하게 정책 당국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훨씬 먼저 유럽 그다음에 미국 홍콩 뭐 이게 있습니다. 근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국내에서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온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투자라는 것 자체가 원래 원금 손실이라는 걸 언제든지 동반할 수가 있는 행위인데 지금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렇게 손실이 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래 만에 또는 규제를 세우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다. 차라리 이런 상품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손실도 보고 이익도 보면서 스스로 시장 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을 이렇게 좀 스스로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 랜딩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부자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가 크게 올랐다.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1: 사실 우리는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습니다. 뭐 불로소득 등등등 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하는데요. 한 리서치 조사기관이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매년 당당한 부자 대국민 설문조사 이런 식의 부자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사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점수,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10점 만점에 부자들에 대한 평균 점수가 5.98점, 거의 6점에 이제 달하는 점수가 나왔다. 거고요. 호감 응답이 43%에 달했고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15%로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연령대로 보니까 역시 2030의 젊은 세대들이 부자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고 50대가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로 좀 나왔고요.
0: 네.
1: 저는 좀 중요하게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부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한다. 이 응답이 35%로 역시 최대치로 나왔는데 물론 30% 가지고 뭐 이렇게 대단히 높은 거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조사 이후 최고치라는 데서 있고 왜 그런 부자들을 존경하냐 물어보니까 아 고용 창출과 같은 국가 경제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좀 나왔다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떤 뭔가 변화의 조짐이 아니냐 좀 보여지고요. 또 하나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부자들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거는 그만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돼. 이런 응답들을 한 분들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 상위권을 보면 보통 노블레스 오블리주 얘기, 그다음에 자수성가를 했다라는 거, 혁신이나 미래 비전들을 이들이 제시하고 있다라든가, 또 도전정신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중에서 하나 정도가 부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식이 바뀌는 거로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서구권과 같은 그런 식으로 부자들의 어떤 인식이 변화, 또 부자들이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모습도 좀 바뀌는 스스로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하나하나 좀 나와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해 화제입니다. 도대체 이 IPO가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IPO는 우리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비공개로 운영되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공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자금줄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이스X처럼 천문학적인 연구 비용이 드는 기업들은 IPO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상장하는 순간 치러야 할 대가도 큽니다. 첫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 팔다 보니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속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사가 되는 순간 재무 상태나 주요 경영 활동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IPO는 투자자에게는 성장 기업에 탑승할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더 높이 날아오를 발판이 되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다음 무대는 또 어디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IPO,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올해 반도체뿐만 아니라 한국 소비재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화장품이 농수산식품을 제치고 5대 소비재 가운데 수출 1위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방문객들도 올리브영에서 한국 화장품을 싹쓸이하는 것은 물론 3개월마다 예정된 올리브영 세일 시즌에 맞춰

0: 한국을 재방문할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KBT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세봄 시그나이트 디렉터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시그나이트 이세봄입니다.
0: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단 KBT가 정말 어느 정도 열풍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실적 데이터들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네, 올해 그러니까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데이터인데요. 그동안은 우리 5대 소비재 중에 가장 큰 수출 품목은 농수산 식품이었어요.
0: 농수산 식품.
1: 네, 근데 최초로 26년 들어서 K-뷰티, 즉 화장품이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0: 어마어마하네요.
1: 네.
0: 이게 지금 그러면 수출이라는 게 뭐 어느 나라로 나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그럼 주로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1: 거의 전 세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 202개국으로 나간다는 게 통계거든요.
0: 그러면 202개국이요?
1: 그냥 네, 202개국이요? 그냥 전 세계 어디든 K-뷰티가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 예.
1: 이게 작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26년 1월부터 5월까지가 20%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소위 십몇 년 전에 화장품 섹터를 볼 때는 네. 중국으로 좀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그러면 중국 비중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면 중국보다 더 많이 팔리는 나라가 있어요?
1: 네. 이게 24년까지는 중국이 1위였거든요.
0: 네.
1: 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0: 네. 어플리케이션 네. 콩과 유튜브로 화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1: 24년까지는 중국이 1위였는데 25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한국이 가장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 1위가 돼요. 중국은 여전히 2위긴 한데요. 사실상 중국은 역성장을 하는 중입니다. 점점 수출 물량이 줄고 있고
0: 네.
1: 미국은 약 14% 성장을 했어요. 24년 대비 25년이. 그리고 3위는 일본인데요. 일본은 4.9% 성장.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 이제 중국 중심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다국가, 아까 202개국
0: 네.
1: 전 세계로 나가는 K-뷰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보통 화장품들은 우리나라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소위 한국보다 뭔가 더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브랜드의 제품들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품이 그러면 이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가요?
1: 네. 특히나 미국의 젊은 층, 그리고 미국에는 되게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중에서도 한국 화장품을 제일 선호하는 게 히스패닉이에요, 사실.
0: 아, 그렇군요.
1: 히스패닉과 아시안을 중심으로 네. 그다음 백인, 가장 침투율이 낮은 게 흑인. 네, 그래서 다인종 국가이며 또 외모에 관심이 많은 히스패닉 중심으로 네. 뭐 스킨케어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될 게 미국에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수입 화장품 중에 1등이 한국이라고 해도 내수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한국 네. 화장품이 미국 전체 화장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안팎입니다.
0: 아, 지금 우리나라 수출 1등이 미국인데 그게 미국 전체에서는 2%밖에 안 돼요?
1: 네. 미국이 수입하는 전체 수입 화장품 중에서는 24%인데요. 수입 비중이 워낙에 내수보다 낮다 보니까
0: 거의 없는 나라네요.
1: 네, 네, 네. 근데 다 일본도 마찬가지긴 해요.
0: 아, 일본도 네. 그러면은 수입 중에서는 한국이 비중이 높은데 네. 일본 자체는 내수 나라군요.
1: 네, 일본도 한국이 4년 연속 1위고요.
0: 네.
1: 일본의 비중이 더 높아요. 수입 화장품 중에 31%가 한국 화장품인데
0: 네.
1: 여전히 한 자릿수다. 전체 화장품 시장에 비하면.
0: 아, 그러면 국내 이런 화장품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자릿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시장 침투율이나 뭐 업사이드가 네네. 엄청 크다고 느끼겠네요.
1: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더더욱이 해외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침투를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게 원래는 화장품이 소위 유럽 화장품 같은 게 이런 뭐 명품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럭셔리 이미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팔렸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집니까? 그 한국 화장품들에 대해서.
1: 일단 보면 럭셔리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0: 네.
1: 우리나라 화장품은 처음에는 가성비로 침투를 했고요.
0: 네.
1: 싼데 괜찮고 재밌네 이렇게 침투를 했다가 이제 효능도 좋고 발라보니 뭐 제형도 좋고 정말
0: 제형.
1: 효과가 있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구나.
0: 네.
1: 일단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게 프랑스가 여전히 화장품 전 세계 수출 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을 수출을 하는데 프랑스가 수출하는 걸 보면 향수, 럭셔리 화장품 이런 걸 중심으로 유럽 국가와 미국, 중국 등에 주로 수출을 하고요.
0: 네.
1: 한국은 그거보다는 스킨케어.
0: 스킨케어 네, 중심으로.
1: 합리적인 가격의 스킨케어 중심으로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에 수출을 한다.
0: 아.
1: 그래서 좀 포지셔닝이 완전히 다르고요.
0: 네.
1: 프랑스가 뭐 럭셔리, 헬티지 이런 걸 강조한다면 한국은 합리적인 혁신, 사용감,
0: 네.
1: 뭐 SNS에서의 바이럴,
0: 네.
1: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 한국 화장품이 그냥 우리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저희 엄청 빠르잖아요.
0: 네. 뭔가 새로운 것도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1: 네.
0: 바로 신제품 나오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좋아지는 배경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품 성능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문화적인 부분도 있는 거니까 이게 최근에는 K컬처 얘기도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업계에 좀 오래 계시면서 뭐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느껴지십니까?
1: 이게 여러 가지 뭐 분석 보고서를 보면
0: 네.
1: K컬처에 대해서 K뷰티와 연관성을 많이들 지으세요.
0: 네.
1: 근데 저희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K컬처의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다.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0: 의외의 답변이네요.
1: K컬처가
0: 네.
1: 문을 열어주긴 해요.
0: 네.
1: 결국 그 화장품이라는 것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0: 네.
1: K-pop, K-드라마 이런 것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0: 네.
1: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건 사실인데 그걸로 100억 달러 수출을 할 수는 없거든요.
0: 아,
1: K-pop이 잘 됐다고 예. 화장품이 100억 달러 팔리는 그 상관관계는 아주 높진 않다고 저는
0: 네.
1: 보고 있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K-컬처가 열어준 문에 우리나라 창업자들의 그런 기획력,
0: 네.
1: 화장품에 대한 기획력, 그리고 트렌드를 읽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제조 생태계, 그리고 유통 채널,
0: 네.
1: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0: 네.
1: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소위 화장품 수출 뭐 2기라고 하면은 1기 때가 뭐 중국 때문에 갔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하고
1: 네.
0: 지금 2기라고 하면 2기를 이끄는 거는 뭐 새로운 세대들의 등장이군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들이 좋은 상품과 좋은 어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침투하는 거고 K컬처는 좀 보조적으로. 그런데 K컬처일 수도 요즘 뭐 장원영 틴트다 뭐다 하면 엄청 팔리잖아요. 이런
1: 네.
0: 거 그럼 K컬처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뭘로 보는 겁니까?
1: 장원영 틴트.
0: 네.
1: 그런 연예인의 영향력은 오히려 기초 제품보다는 색조에서 더 많이 발휘가 되는데요.
0: 네.
1: 특히 색조의 여러 수출 시장 중에서도 일본 시장. 일본 시장은 여전히 연예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오프라인 그런 뷰티 샵에 가보면
0: 네.
1: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 거의 반반 있을 정도로 색조 제품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
0: 네.
1: 그리고 뭐 트와이스, 장원영 등등등 일본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또 일본향으로 모델 계약을 해서
0: 네.
1: 전개를 하는 경우도 많죠.
0: 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제품 카테고리나 그것 따라서 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1: 그렇죠. 반대로 뭐 미국에서의 스킨케어다
0: 네.
1: 하면 특정 한국 연예인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기보다는
0: 네.
1: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내 주위에 있을 법한 사람이 추천하는 그런 바이럴 콘텐츠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나라별로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그 너무 쉽게 모든 판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부문 쪼개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도 그런 방식으로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지금 보면은 그런데 최근에 이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뭐 대기업 화장품들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인디브랜드 화장품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1: 그 과거에는 우리가 특히 중국 시장 중심으로 플레이를 했었을 때는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었고요.
0: 네.
1: 거기에 주요 프레스티지 이상의 라인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갔고 채널도 중국 총판을 통해서 또는 중국의 따이공들 통해서 이렇게 많이 나갔었어요.
0: 네.
1: 연세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의 K-뷰티 붐은 그런 대기업 브랜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인디 브랜드들이 끌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0: 네. 인디 브랜드 어떤 것들이에요?
1: 흔히 아시는 거예요. 아까 장원영이 광고하는 그 색조 브랜드 뭐 어뮤즈도 있고
0: 어뮤즈.
1: 그리고 최근에는 장원영이 또 기초도 하죠. 닥터 엘시아 모델도 됐고요.
0: 그렇군요.
1: 그 외에 전 세계로 많이 나가고 있는 뭐 APR의 뭐
0: 네.
1: 메디큐브라든지 뭐 아누아라든지
0: 조선미녀,
1: 토리든
0: 네.
1: 스킨천사 등등등등.
0: 조선미녀를 아니까 굉장히
1: 네.
0: 그래도 조선미녀 알았는데 아까 뭐 어뮤즈 이런 건 처음 들어가지고 확실히 인디 브랜드가 많아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인디 브랜드 정말 많고요. 네. 올리브영만 가봐도 저도 모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브랜드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한국에 이렇게 인디 브랜드들이 많을 수 있는 뭐 배경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부분이에요?
1: 일단 인디 브랜드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일단 브랜드의 컨셉과 기획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ODM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0: ODM이라 하면 이제 주문 제작을 외주로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1: 네,
0: 건가요?
1: 네. 우리나라 ODM, OEM 산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네. 규모 면으로 봤을 때도 콜마나 코스맥스의 규모가 전 세계 1위, 2위거든요.
0: 아, 그거 엄청 크군요.
1: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품을 빠르게 생산을 해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인디 브랜드 창업자들을 보면 되게 아이디어가 번뜩이고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고
0: 네.
1: 그래서 제품 기획을 하고 컨셉 성분을 정하고 그냥 큰 틀에서의 줄기를 정하면 이런 콜마코스맥스 같은 ODM 기업들의
0: 네.
1: 또 그런 브랜드를 담당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 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아모레는 아모레 공장에서 생산하고 네. LG도 LG 공장에서 생산을 하지만
0: 네.
1: 이런 인디 브랜드 담당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품 기획부터 개발부터 제형부터 성분의 뭐 함량부터
0: 네.
1: 이런 것들을 같이 짜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안 만들어 본 사람도
0: 네.
1: 굉장히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0: 아, 그 ODM이라는 거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셉이 있으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네요.
1: 네, 그렇죠.
0: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소위 좀 젊은 세대들로 구축된 뭐 그런 인디 브랜드 대표들이 그런 걸 잘 포착을 해가지고 그 ODM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침투가 잘 된다.
1: 네.
0: 네. 아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되게 뭔가 유통망도 그렇고 침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뾱뾱 침투가 잘 됩니까? 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 예를 들면 저도 네네네. 만들 수 있잖아요.
1: 아 네. 내일도 만드실 수 있어요.
0: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네. 어떻게 미국에 침투할 수 네. 있냐고요. 그게 그런 부분을 이제 결국 돌파를 일으키신 건데
1: 네네네.
0: 그럼 뭔가 허들을 어떻게 좀 넘었는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1: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다년간의 학습을 통해서 네. 이제 그들도 많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미국 시장을 보면
0: 네.
1: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마존 USA예요.
0: 아마존 USA.
1: 네. 아마존 US고 네. 거기에는 아마존 FBA라고 하는 또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내가 내 제품을 그 창고에 잔뜩 보내놓고
0: 네.
1: 아마존에서 팔리면 아마존이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할 거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 맞게 만드는 것.
0: 네.
1: 해외 인허가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리스팅 해놓고 아마존 안에서 광고를 돌리든
0: 네.
1: 아니면 틱톡 바이럴 일으키든
0: 네.
1: 고객을 유입시켜서 구매까지 일어나게 하는 거. 일단 그게 거의 진입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제 그런 것도 도와준 회사들도 있겠네요.
1: 네, 당연히 있고요. 대부분 잘하시는 브랜드들은
0: 네.
1: 인하우스를 직접 다 하세요. 아마존은.
0: 아.
1: 사실 미국에 직원이 없어도 한국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마존이잖아요.
0: 예.
1: 직접 하시는 경우 많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직 안 해봐서 처음 노하우를 에이전시랑 같이 쌓고 싶다
0: 네.
1: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운영 대행해주는 에이전시도 있고요.
0: 네.
1: 혹은 내가 완사입을 해서 내가 팔고 마진은 내가 먹는다 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0: 아, 그쪽도 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1: 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0: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ODM이나 이런 아웃소싱 관련한 인프라가 한국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가 뭔가 왜 이렇게 좀 잘 돼 있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뭐 이런 인프라는 왜 잘 된 겁니까?
1: 일단 저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긴 하거든요.
0: 예.
1: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고 또 각 K-뷰티의 유통 단계를 보면
0: 예.
1: 이제 각각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쪼개져서 전문 회사들이 생겨났어요.
0: 아.
1: 그래서 그 회사들이 거기에서 자기 경쟁력을 키우려다 보니까
0: 네.
1: 그들도 노하우가 쌓이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커머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0: 네.
1: 그 점도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0: 아, 그러니까 한국 시장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다른 나라 이커머스 상황을 봐보니까 우리만큼의 그 강도는 없었다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거
1: 네.
0: 예,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나라는 다르지만 좀 친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아까 한국 코스메스 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화장품의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1: 네.
0: 어, 이게 맞는
1: 맞는 표현이죠. 아. 네, 그들이 있었기에 인디 네. 뷰티가 있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리고 그런 ODM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0: 약간 TSMC 네. 같은 느낌이군요. 네, 그들은 네. TSMC고 TSMC가 꽉 차면은 뭐 인텔 파운드리 가고 네. 삼성 파운드리 가고 네.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렇게 보니까 네. ODM, OEM도 그런 시장이 펼쳐져 있는데 코스메스 콜마가 거기에 정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1: 맞습니다.
0: 아, 세상 진짜 대단하네. 네. 저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시청자 질문이 제일 많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글로벌 소비자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찾는 KBT 제품이 도대체 어느 쪽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 제품이 요즘에 조금 좀 많이 찾는 카테고리 제품입니까?
1: 사실 K뷰티의 수출의 75%가 스킨케어거든요.
0: 아, 스킨케어.
1: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색조는 글로벌 확장을 하기가 제한적이죠.
0: 네.
1: 그 나라별로, 인종별로 네. 컬러 톤의 차이, 선호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스킨케어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스킨케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0: 네.
1: 뭐 토너 패드, 세럼이나 앰플, 네. 마스크팩, 선크림, 클렌저, 크림, 정말 수도 없는 이제 제품들이
0: 진짜 머리가 아파오기 있고
1: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무엇 하나가 잘 팔린다. 뭐 네. 크림만 잘 팔려, 아니면 마스크팩만 잘 팔려 이런 건 아니고요.
0: 네.
1: 브랜드들마다 주력으로 미는 스킨케어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양하게 스킨케어 안에서 잘 팔린다고 네. 보면 되고 최근에는 성장률로 치면 헤어케어의 성장률이 굉장히 커요.
0: 헤어케어요?
1: 네.
0: 아. 탈모용 제품들이나 이런 거구나.
1: 네.
0: 네.
1: 뭐 예를 들어 뭐 샴푸린스는 아니고요.
0: 네.
1: 그거는 워낙에 무겁고 싸다 보니까 물류비 생각하면 브랜드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보다는 탈모 앰플이라든지 뭐 에센스, 트리트먼트 네. 이런 기능성 제품들 위주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침투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까 그 스킨케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스킨 부스터라고 하나요? 뭐 리쥬란이나 주베룩이나 뭐 리투오 같은 그런 거를 막 고민하고 저희가 어디 길만 가도 그 피부과 있는 그런 건물들에서는 그런 건물들이 엄청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온다고들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그런 거 시술 받으러 온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수출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서 받는 거랑 이런 건 조금 다른 부분입니까?
1: 일단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0: 네.
1: 그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201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25년도에만. 네. 그리고 이들이 와서 뭘 하냐. 단순 시술만 받는 건 아니고 시술하고 호텔 가고 올리브영 가서 화장품 사고
0: 아.
1: 그리고 돌아가서 내가 좋았던 화장품 현지에서 또 사고
0: 네.
1: 약간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술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뭐 리쥬란이다.
0: 네.
1: 가장 유명한 게 리쥬란이라고 하면 한국에 와서는 인젝터블로 시술을 받죠. 이제 주사기로
0: 아, 네.
1: 얼굴을 꽂는 거죠. 의료기기 허가가 나 있으니까.
0: 네.
1: 근데 예를 들어 미국만 하더라도 리쥬란이 이제 허가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 허가가 안 났어요.
0: 아.
1: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주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네. MTS나 이런 걸로 그냥 타피컬로 위에 도포하는
0: 네.
1: 형식.
0: 네.
1: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거 주사 맞을 수 있어.
0: 그, 아, 주사를 넣는 거죠. 건 진피칭에 넣는다는 거니까 효과가 네. 확실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군요.
1: 네, 의사 재량으로 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네. 수술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0: 아, 그럼 한국 와야
1: 네.
0: 되겠네요.
1: 네, 한국 와서 네. 리쥬란을 주사하고 싶으면 한국 와야 되고요. 그리고 몇 배가 더 싸요, 한국이.
0: 아니, 그게 더 깜짝 놀랄 소리. 한국이 더 싸요?
1: 한국이.
0: 아, 그거는 뭐 수출 가격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1: 아니요. 네. 결국에는 물질의 네. 가격도 차이가 있지만 서비스의 가격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0: 아.
1: 한국이 중국보다 싸고 태국보다 싸고 미국보다 싸고 거의 전 세계 시술 가격이 최저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보편화돼 있잖아요. 시술이
0: 예.
1: 누구나 시술을 할 수 있고 한국인 분들은 시술에 대한 어떤 교육 수준이랄까? 이런 것도
0: 네.
1: 굉장히 높고요.
0: 네.
1: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의료 관광객의 반 이상이 성형외과 피부과인 이유가 또 실력과 서비스 낮은 서비스 가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네. 제품이 좋은 거를 넘어가지고 시술까지 총체적으로 봐도 제일 싸다는 게 일단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네요.
1: 그렇죠. 관광과 시술을 겸해도 뭐 남는 네. 장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0: 와, 그러네요. 아까 그 수출 얘기를 하실 때 수출 중에서는 그 디바이스 수출이 좀 많다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1: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뭐 피부과에서 우리가 커다란 장비로 시술을 많이 받았고 그게 비싸잖아요. 막 1회에 10몇만 원, 몇십만 원을 하는데

0: 개인 홈 디바이스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메디큐브의 AGR인데요. 네. 그런 개인용 디바이스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메디큐브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근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디바이스 시장은 스킨케어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시장이긴 해요.
1: 아.
0: 그리고 메디큐브가 우리나라에서 그 메디큐브 AGR이 가장 잘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아주 오래된 회사들이 많거든요.
1: 스킨케어 그 디바이스를 다루는 네, 회사들이요?
0: 디바이스를 다루는 회사들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아직은 요 AGR 제품이 상위권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오히려 뭐 필립스라든지 네. 뉴스킨, 야만, 뉴페이스 이런 오래된 제품들이 네. 아직은 점유율 측면에선 상위권인데 가장 뭐 성장이 빠르고 가장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이제 AG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 디바이스는 어떤 특장점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선호를 많이 받는 거예요?
0: 이게 컨셉을 보면 피부과나 에스테틱의 시술을 집으로 가져왔다. 그래서 유사한 원리를 차용하고 있어요.
1: 네.
0: 동일한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고주파라든지 그리고 초음파, 뭐 미세 전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제품은 뭐 피부를 이제 끌어올려준다 네. 이런 것도 있고 타이트닝을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앰플하고 같이 쓰면 흡수도가 높아진다라던가
1: 네.
0: 그런 효능들이 있어서
1: 그러니까 단순히 바르는 게 아니라 기계의 그 출력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진피 가까운 쪽으로 보낼 수가 있군요.
0: 네. 그렇게 보낼 네. 수도 있고 또 이 디바이스가 브랜드 입장에서 좋은 건
1: 네.
0: 이걸 팔면서 화장품을 계속 같이 팔 수가 있어요.
1: 아, 거기 발라야 되는 거를?
0: 네. 뭐 젤을 바르고 쓰세요. 특정 앰플과 함께 쓰세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단 가격도 높고 그리고 화장품의 반복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다
1: 네.
0: 보고 있습니다.
1: 아 근데 그런 것도 화장품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그 디바이스를? 아니 저는 이게 약간 전자제품 수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약간 경계가 조금
0: 경계가 네. 좀 모호하죠. 화장품 이제 유관 카테고리라고 봐야죠.
1: 아 그렇군. 네. 그럼 아까 그 화장품 수출이 그 소비재 중에서 1등 했다는 건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0: 포함하지 않은.
1: 아, 안 네. 포함해가지고 1등. 네, 네, 그럼 네. 진짜 1등이네.
0: 네, 진짜 1등입니다. 네. 네.
1: 그럼 이것까지 포함하면 더 커지는 거겠네요?
0: 네, 더 커지긴 하는데 아직 이 디바이스의 수출은 화장품 대비해서는 아주 크진 않아요.
1: 아, 화장품이 더 많이 수출되는 네. 거고요? 아, 저는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그 APR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주가가 성과도 굉장히 높았고 시가총액이 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를 넘었다 막 이러면서 새 시대가 도래됐다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수출이라든가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순수 화장품이 훨씬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0: 네. 그 메디큐브 브랜드 안에서도 뭐 제로 모공 패드를 비롯한 스킨케어 쪽이 디바이스보다 훨씬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대신에 디바이스가 좋은 점은 마진이 많이 남아요.
1: 네.
0: 아. 단가가 높기 때문에 광고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공원 이익이 일반 스킨케어보다는 훨씬 크죠.
1: 그렇구나. 네.
0: 그래서 APR이 시총을 아무래도 시총을 넘어선 게
1: 네.
0: 아마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났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 자주 사연을 보내주신 EJTK님이 계신데 한국 연예인들이 예쁘죠? 외국인 방문객들 1일 장원영 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줘 보내셨고요. 그리고 마지연님은 콩으로 보내셨는데 얼마 전 오프라인으로 스킨케어 두 종을 각각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구매를 했는데 금액 대비 퀄러티가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보는 브랜드여서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브랜드가 굉장히 늘어난 만큼 재고가 굉장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0: 맞아요. 그 한국에 예를 들어 특히 일본 관광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한국 사람들도 잘 안 하는 체험들을 많이 하세요.
1: 아.
0: 예를 들면 한국에 와서 1인 세신샵 가서
1: 네.
0: 때밀기
1: 네.
0: 그리고 헤드스파 받기 그리고 한국 메이크업샵 연예인 메이크업샵 가서 메이크업 딱 받고 프로필 사진까지 찍기 이런 거를 투어에 많이 녹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그러시군요.
0: 네, 우리도 중국 가면 왕홍 체험 이런 거 하듯이
1: 네.
0: 네. 그런 K-뷰티가 단순히 그냥 화장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어쨌든 지금이 인디 브랜드들의 시대라고 하면은 뭐 인디 브랜드들이 아까 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좀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마냥 장점만 있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보이는데 뭐 장단점을 좀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0: 일단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 네.
0: 특히나 지금 뭐 상장을 했거나 아니면 비상장이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큰 규모로 자리를 잡은 회사들은 선순환이 되는 구조거든요.
1: 네.
0: 물건을 팔아서 거기에서 번 돈으로 마케팅에 투자하면 또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1: 네.
0: 지금 이제 막 성장해야 되는 또는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그냥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K-뷰티가 미국 인플루언서 비용 다 올려놨다. 광고 비용 다 올려놨다.
1: 네.
0: 고객 획득 비용이 너무 높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최초의 K-뷰티가 미국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이러지 않았던 것이 점점 높아진 것이죠.
1: 네.
0: 서로 경쟁을 하면서.
1: 그렇군요. 이쪽도 진입 장벽이 엄청 커지는 거네요.
0: 네. 이제는 자본력이 곧 진입 장벽이다. 자본이 있어야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몇몇 브랜드들은 관점을 바꿔서 그럼 나는 미국 시장 먼저 안 한다. 나는 오히려 누구는 동남아를 먼저 할 수도 있고
1: 네.
0: 누구는 아까 히스패닉이 많이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1: 네.
0: 나는 남미 콜롬비아부터 간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1: 그러니까 전략이 이제 좀 네. 달라지는 거군요.
0: 전략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1: 와, 근데 뭐 남미 콜롬비아를 간다, 뭐 중동을 간다 이래도 그 갈 수 있는 인프라는 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0: 그럼요. 우리나라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러시아나
1: 네.
0: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총판을 좀 껴야 되는 구조긴 해요.
1: 네.
0: 총판이라 하면 뭐 특정 리테일 채널에 대해서 또는 브랜드 전체에 대해서 계약을 맺어서 이제
1: 네.
0: 나만 팔 수 있어 이런 유통 계약을 맺는 것이죠.
1: 네.
0: 이런 걸 통해서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채널은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온라인 채널의 오퍼레이션은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또 최근에 많이 그 브랜드사들께서 활용하시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스 스타일이나 뭐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바나 이런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의 특징은 물류 창고가 이제 거점 물류 창고가 딱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예스 스타일 같은 경우는 홍콩에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한테 완사입을 해서 홍콩 물류 창고에서 전 세계로 배송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런 인프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1: 네. 이게 신기하네요. 그 VC를 오래 하시면서 이런 K-뷰티 쪽에도 이제 투자를 오래 해오셨죠?
0: 네.
1: 그 VC 쪽에서 요즘에 이런 K-뷰티의 트렌드를 오랜 트렌드를 쭉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과거랑 요즘에 어떤 방식으로 좀 트렌드가 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 중에서 좀 주목하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0: 일단 글로벌을 잘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스킨케어 중심으로 자기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거나
1: 네.
0: 유지하려고 많이 하시고요.
1: 네.
0: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아마존은 당연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틱톡샵에 또 많은 투자를 하고 계세요.
1: 아.
0: 유통 채널 중에 틱톡샵은 바이럴 컨텐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면서
1: 네.
0: 그 페이지에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커머스거든요.
1: 아.
0: 그런 투자를 또 많이 하시고
1: 네.
0: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그런 거에 좀 적응을 잘하고 대응을 잘하고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에
0: 네.
1: 좀 높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0: 네. 그런데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거는요.
1: 네.
0: 그런 거 다 하는 거 좋은데
1: 네.
0: 그래서 공원 이익이 나느냐 이거든요.
1: 아.
0: 이제 소비재다 보니까
1: 네.
0: 돈을 쓰면 팔리는 구조예요. 뭐 광고비를 1억 써서 안 팔려?
1: 네.
0: 2억 쓰면 1억 쓴 것보단 더 팔리겠죠. 광고비를 쓰면 쓸수록 팔리는 구조긴 하기 때문에
1: 네.
0: 단순히 매출을 보진 않고요. 그 매출의 질을 봅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 광고를 써서 억지로 밀어낸 매출인지
1: 네.
0: 아니면 B2B로 밀어내기를 한 매출인지
1: 아.
0: 이런 것들 보고요. 네, 그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 네. 네네.
0: 네.
1: 근데 이세범님
0: 네.
1: 그 오셔가지고 굉장히 온화하게 얘기하셨는데 이 본업 모먼트가 나오니까 굉장히 표정이랑 그 톤이
0: 네, 네.
1: 아주 진지해지셨어요.
0: 네. 네,
1: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네, 항상
1: 기대되네요.
0: 본업을 네. 할 때는 진지해야 되잖아요.
1: 네.
0: 네, 다 멋있는 거 좋은데
1: 네.
0: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항상 뜯어보는 거죠.
1: 네, 좋습니다. 네.
0: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K-뷰티가 넥스트 트렌드가 뭘까를 미리 알아야 초기 기업에서부터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더마 메디컬 뷰티.
1: 더마 메디컬
0: 아까
1: 뷰티.
0: 말씀하신 그런 피부과나 에스테틱의 어떤 키워드들을 갖고 와서 화장품화하는 것들.
1: 아.
0: 그리고 근거 중심, 효능 중심의 화장품.
1: 네.
0: 단순히 예전에 뭐 컨셉 성분만 조금 넣어서 또는 뭐 쌀이다 이런 원물만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과학적인 근거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의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서 네. 이제 시술 후 화장품 시장이 또 커지고 있어요.
1: 시술 후 화장품이요?
0: 아, 우리가
1: 시술 네. 받고 나서 좀 바르는 네네네. 게 있는데 그런 거요?
0: 우리가 뭐 레이저 시술을 받거나
1: 네.
0: 아니면 리프팅 시술을 받고 좀 그걸 유지하고 싶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피부의 장벽을 케어해주고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시술 후 화장품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리쥬란도 리쥬란 코스메틱 라인이 있고요.
1: 아.
0: 주베룩도 네. 주베룩 코스메틱 라인이 있습니다.
1: 네.
0: 그거는 일반 리테일 통해서 확산되는 것도 있고 피부과나 그런 클리닉에만 납품하는 제품도 별도로 있고요.
1: 그렇군요.
0: 그러한 라인들.
1: 그럼 그걸 받고 네. 그 코스메틱 제품을 또 그 병원에서
0: 구입해서
1: 또 네, 하게 되는 네, 거군요.
0: 네.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1: 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그럼 외국인들은 와가지고 시술을 하고 나갈 때는 그걸 또 사가고 나가고.
0: 그쵸.
1: 그럼 네네. 계속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뚫어서 하게 되면은 그게 공원 이익이 정말 큰 부분이 될 것이다.
0: 네.
1: 이런 결론이 나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유통 채널이 엄청나게 다변화되었어요.
1: 아.
0: 옛날에 단순 올리브영.
1: 네.
0: 이게 아니라 국내만 해도 올리브영, 약국, 뭐 시코르, 병원향, 약국도
1: 네.
0: 화장품 파는 약국 체인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우리 뭐 옛날에 약 사던 그런 약국이 아니라요.
1: 네.
0: 최근에 뭐 레디형 약국 해가지고 화장품 전문 약국들 그리고 거기만 납품하는 전용 제품들
1: 아.
0: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1: 네.
0: 외국인들이 특히 약국 채널 많이 가고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을 가면은 일본 그 약국에서 화장품이라든가 다른 것들 많이 사잖아요.
0: 네네네.
1: 네, 우리도 네. 조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
0: 맞습니다.
1: 보네요.
0: 맞습니다.
1: 아, 지금 이제 그 K-뷰티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냥 화장품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좀 투자자 관점에서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투자 전략을 잡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짧게 요약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0: 일단 최근 저는 사실 비상장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1: 네.
0: 최근 상장 주식도 봤을 때 사실 K-뷰티의 성장 펀더멘탈이 훼손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 야.
0: 전혀 훼손되지 않았는데
1: 네.
0: 사실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또 인디 브랜드나 뭐 ODM이나 디바이스나 다 업황이 너무 좋은데
1: 네.
0: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못해서 그냥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장기적으로는 화장품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단순 매출 탑라인이 아니라 그래서 광고비를 얼마 써서 이 매출을 일으켰고 이익이 얼마인지 또는
1: 아.
0: 원가율이 얼마인지
1: 네.
0: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도움되는 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세범 시그나이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24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싶다 내일의 성공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음식의 맛을 나타낼 때 달다, 맵다, 짜다, 쓰다, 싱겁다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사람에 대해서도 쓸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짜다는 인색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그 사람은 부자라도 남을 돕는 일에는 항상 짜다라고 한다든지 그 선생님은 학점을 짜게 주신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또 맵다는 성미가 사납고 독하다란 뜻으로도 쓰고 결기가 있고 야무지다란 뜻으로도 씁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매운 시집살이를 하셨다. 그 친구는 손끝이 맵고 야무져서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겁다란 말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한 느낌을 주다를 뜻하는데요. 그는 괜히 싱겁게 잘 웃는다. 그런 싱거운 소리는 그만해라 같이 말할 수 있죠. 참고로 싱거운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럿 있는데 먼저 고드름 장아찌는 말이나 행동이 싱거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욱 장아찌는 아욱으로 만든 싱거운 장아찌라는 뜻으로 싱거운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맞장수는 아무런 멋이나 재미없는 싱거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부터 내일 낮 사이 동해안과 전남, 경남, 제주 등지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될 수 있겠고 중부 지역과 경북 지역으로는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중부와 경북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mm, 그 밖의 지역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 예상되는데요. 특별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총량을 보면 강원도와 경북은 5에서 최대 60mm, 전 내륙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 양을 잡고 있고요. 또 비의 양은 남해안과 제주 산지 2, 30mm 정도, 그 밖에 동해안은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에 또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경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동해안, 당분간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높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21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낮 기온 22도에서 30도 정도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며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여러분들의 역량도 강화해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박 4척이 해협을 빠져나와 정상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26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 행입니다. 역대급 급락장을 기록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26% 오른 8,471.02에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4조 348억 원 어치를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2조 572억 원, 1조 8,670억 원 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전자가 9.84% 급등하며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연기금 투자풀로 조성된 대체 상품 가운데 최단기간에 자금 1천억 원을 모집했습니다.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는 기금 여유자금을 통합해 구성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해 조성됐습니다. 연기금 투자풀로 조성된 대체 상품 가운데 일주일 만에 누적 모집 금액 1천억 원을 넘긴 것은 처음입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을 시행하는 주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학부모 대다수도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서울과 인천 경남 소재의 초중고생 학부모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정보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97%에 이르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무총리실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12.29 여객기 참사 해결을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됐지만 위원장의 장기 공석과 전문조사관 충원 지연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총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오후 1시 50분쯤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며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입니다.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5단독 황지현 판사는 오늘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동해안과 부산, 울산, 경남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항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을 위해서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이재명 정부가 중도 정부를 주창하지만 개혁은 멈출 수 없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재선거 거듭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 재개도 촉구했습니다. 당대표 거취는 당원이 결정한다며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을 만나봅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와 당 쇄신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근 한 달간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를 받아보니까 도박을 해봤다고 고백한 청소년이 294명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박 실태, 베프의 범죄 도시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우리 아주 재밌는 얘기 방송 전에 했었는데 그 얘기, 그 얘기는 나중에.
3: 방송에 나가면 안 되지 않아요?
2: 하기했습니다.
1: 네. 자, 그 얘기는 방송 전 얘기였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연임 도전을 위한 수순입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4: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당 안팎의 저항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말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뒷받침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하루라도 개혁을 멈추면 쓰러집니다. 어제의 개혁을 다 했다 하여 오늘의 개혁을 멈추면 내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주창하지만 한시도 개혁의 과제를 멈출 수 없습니다. 개혁을 멈추면 전진 동력도 미래 동력도 멈춥니다.
1: 자,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개혁 멈추면 전진 동력도 미래 동력도 멈춥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출사표의 어떤 그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그게 좀 떠오릅니다. 자, 당 안팎에서 친명계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 불출마 압박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정 대표가 출마로 가닥을 잡은 이유, 출마 결심한 이유, 전수미 대변 뭐라고 보세요?
3: 정치인이 뭐 당대표라든가 어떤 직책에 대해 도전을 하는 거는 본인의 네.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치인 선택이고 평가는 바로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하신다. 이거를 뭐 왜 연임 도전하냐, 왜 사퇴하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한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행태가 그 순간에는 굉장히 후련하고 기분이 좋으시겠죠. 근데 당원분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순간에는 후련하고 뭐 속 시원할 수는 있는데 지난번 박찬대 이제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모습하고 지금 굉장히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61%로 압도적으로 승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에서도 이정희 의원이 난 내가 대통령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당신 떨어뜨리려 나왔다.
1: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준 거죠.
3: 네. 그러니까 피해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 고민을 사실을 많이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번에 많은 조리돌림이나 좀 악의적인 이런 비평이나 비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특히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구로 인해서 좀 이게 그 출마 결심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1: 자, 전수미 대변인님 말의 행간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 사퇴 압박 받고 막 조롱도 받고 이게 나중에 득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3: 득표 계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코어 출마를. 지지층에게는 좀 대표님 제발 나가주십시오. 당신이 나가셔야겠습니다라고 그런 목소리를 더 크게 내게 하지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자, 정청래 전 대표 이제 전자를 붙여야겠네요. 전 대표를 향한 어떤 세력이 있을 겁니다. 빅보이스들도 있고. 자, 출마한 그 세력적인 측면에서의 출마 이 부분은 손수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5: 세력적으로 이제 칭하자면 뭐 네. 이른바 이제 친청과 친명 명청 대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른바 팀 김어준이라는 세력을 붙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청래 전 대표의 이 연임 출마는요. 이제 결국 액면 그대로 보기에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이 달린 지도부이기 때문에 공천권을 휘두르겠다. 결국은 이 여의도 정치권 내에서 가장 권력 정점에 있는 총선 공천권 그것을 위한 대표 도전은 뭐 본인의 자유겠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세력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른바 친문 세력의 복귀도 저는 점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팀 김어준으로 불리는 이 세력 뒤에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세력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정청래 대표가 네. 사퇴를 하고 바로 만나시는 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5: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정권 하에서 조금은 소외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리고 비명 행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공천에 소외를 받았던 그 세력 친문 세력들이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통해서 다시 민주당 내부의 세력으로 복귀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분석해 봅니다.
1: 네네. 그러니까 차기 당 대표가 이제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지기 때문에. 참 그 중요성은 뭐라고 말해도 이제 저기 작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정청래 대표 자신 노무현 키즈다 강력한 개혁의 깃발을 올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원팀 원보이스 뒷받침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재명 정부가 중도 정부 주창하고 있지만 뭐 개혁은 멈출 수 없다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한다 자 개혁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하고 충돌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수미 대변인.
3: 그 중도 실용과 개혁이 꼭 충돌한다고만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데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노사모의 핵심 멤버이기도 했고요.
1: 네.
3: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역사가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제 계속 그 실용 가치가 논의됐고 노무현 대통령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 뭐 엄청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문재인 대통령 때는 180석을 몰아줬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 뽑아줬는데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 각종 개혁, 언론개혁부터 뭘 했냐라고 했을 때는 기억에 남지 않고 그냥 인상 좋은 사람 좋은 대통령 이렇게만 기억이 된 그렇게 지지율 코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3: 막판까지 지지율 40%대로 유지하시고 내려오셨잖아요. 지금도 물론 사랑받는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고 그럼 지금도 간절히 끝나지 않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들 이제 우리가 미완의 이 개혁들을 이제는 제발 망설이지 말고 끝내야겠다. 그 개혁의 방점을 두고 민주 진영의 정말 소원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노사모의 핵심 멤버이자 민주당의 정통성을 가진 내가 아닐까 아마 그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예컨대 또 법조인이기도 하시니까
3: 네.
1: 개혁 얘기 나왔으니까 검찰개혁이 이제 마침표가 보안수사권을 어떻게 네. 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이 당대표 경선에서 좀 어떤 쟁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3: 네,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손수자 대변인께 죄송한 소리지만 제가 국민의힘이 잘 돼야 민주당이 잘 된다 항상 강조를 드리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1: 네.
3: 국민의힘이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우선은 12대4로 졌는데도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하시니까 민주당도 우리도 그러면 당대표를
1: 네.
3: 강경 노선으로 해야 개혁을 완수할 수 있지 않겠냐. 바로 검찰개혁의 방점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이지 않겠냐. 이거를 완전히 폐지를 시켜야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개혁의 완성의 하나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당 내에서나 당원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국민의힘이 강성으로 갈수록 민주당도 강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서로가 강성으로 가서 국민 편이면 다행인데 이게 개파 갈등으로 가면 더 크게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네. 국민 편으로서 민생 문제에 좀 주력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1: 자, 손수조 대변님. 원팀 원보이스 얘기했지만 당대표 된 이후에 정청래 전 대표가 정부 이재명 정부 청와대하고 여러 번 좀 엇박자가 났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리고 명청 당청 갈등이라 그럴까 이게 사실 좀 위험수위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20년간 속 깊은 대화 대통령과 가장 많이 한 사람 나다. 뭐 2년간도 아니고 20년간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저도 성공한다. 걱정 말아라.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도 정청래다. 이 대통령과의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자, 친명 인사들 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생각하세요?
5: 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5: 이미 정청래 대표는 뱉지 말아야 될 말을 뱉었어요. 정권이 유한하다, 정권은 짧다라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1: 야당 대표가
5: 그렇죠.
1: 할 만한 얘기?
5: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앞에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 정권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이 말을 이미 뱉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와서 우리가 뭐 이재명 보유국이고 이재명과 끝까지 갈 사람은 나고 이런 얘기를 해도요. 당원분들 그 지켜보신 국민들은 그걸 고지 곧대로 안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너무 강경이라서 우리도 정청래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그냥 너무 갑자기 국민의힘 머리채를 쥐어잡는 것 같아서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이 명청 전쟁이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워딩도 보십시오. 보시면은 결국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입니다. 결국 팀 정청래 쪽에서는 이 검찰 개혁 특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중도 실용을 주창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1: 네.
5: 이게 결국은 명청 전쟁의 핵입니다. 이거를 두고 사실상 6.3 지방선거 전에는 이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관련된 그런 재판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명청 전쟁의 핵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1: 네.
5: 전혀 그 둘 세력 간에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연임 선언을 하면서도 이 개혁 이야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노무현 키즈라는 거 결국은 정통성 강조거든요. 이 말은 즉승 이재명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돌려 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그 ABC론도 말씀하셨었잖아요.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뭐 아닌지 그런 그룹을 얘기했었었는데 그 똑같은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사안들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1: 네.
5: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제 그 팀 김어준 쪽에서는 같이 연대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생각으로 가치와 가지 않으면 결국 지지율 계속 빠질 거다. 우리의 코어 지지층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에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팀 김어준 쪽이 팀 이재명 쪽과 가치가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 이 보안 수사권 문제로도 서로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통성 문제에서도 우리와 이재명은 다르다라는 자꾸 이 디커플링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명청 전쟁은 이미 발발이 됐고 서로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건널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전수미 대변인.
3: 예,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분열 유시민 뭐 전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ABC론 하면서 그렇게 분리하는 거는 갈라치기로서 솔직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 본인 스스로가 또 그 60 이후부터는 논평하면 안 된다. 뭐 나이 든 사람 본인 스스로 말하시고 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1: 58개띠.
3: 아, 58개띠시군요.
1: 네.
3: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치연대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 조국혁신당의 지속적인 바람으로 인해 조국 대표를 사면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율이 8%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래? 2030 누구라도 납득하지 못하는 조국 대표로 상징되는 그 진보, 뭐 강남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진보의 어떠한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2030이 등 돌렸고 이것이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성 없이 이거 같이 연대를 얘기하면서 마치 뭐 합당 안 하고 연대를 안 해줬다. 이거를 이제 민주당 탓으로 하고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건 스스로가 자정작용 없이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를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연대는 가치를 같이 해야 돼. 연대 뭐 정확하게 보셨지만 기본적으로 공통된 가치도 있고 공통되지 않은 가치가 있지만 적어도 진보 영역이 민주당이 아니면 진보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당들이 위성과 기만의 정당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거를 말하는 뭐 조국혁신당이나 그거를 말하는 그런 이제 영역에서 스스로의 자정작용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가치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발음이 똑같네요.
5: 어렵네요.
1: Value together, value 네. together 이거네.
3: 오늘 가치를. 명언 나왔네요. 가치를 같이 한다.
1: 자꾸 이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3: 카피가만 나오네요 이제.
1: 그죠? 네. 가치. 네.
5: 민주당에게 필요한.
3: 우리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1: 자, go together.
5: 맞아. 네.
1: Value 이제 얘기하신 거고. 자,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출마도 예.

0: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이 요거 하나만 더 전수미 대변인한테 여쭤볼게요.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 의원이 3자 구도로 가서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하는 방안 결선 투표에서 표심이 모이는 결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고 그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전했습니다. 자, 일단은 3자 구도로 가는 건지 최근에 이제 송영길 의원과 대통령이 이제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 네. 함께 만났는데 거기서도 이 당대표 선거 얘기가 과연 안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해요.
1: 네, 자, 맞습니다.
0: 어떤 모습의 그 경쟁 구도가 지금 그려집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1: 우선은 이제 지금 거론됐던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정청래 전 대표, 그다음에 네. 김민석 총리 이 세 분이 나오는 건 거의 이제 사실상 이제 확실시 기정사실화? 됐고 기정사실화 예. 됐고. 근데 세 분의 후보가 나오고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만약에 박지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선 투표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선 투표 가면은. 이제 제3자 구도에서는 결국에 결선이 현실적인 변수가 이제 될 수밖에 중간에 나오다가 이제 드랍하시면서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하겠다. 결국에 그게 누구한테 승리의 어떤 구심점을 줄 수 있는 이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특이점이 있다면 그냥 누가 잘하나.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거 있으시고 그러니까 살아 돌아오면 능력이 있으니까 써줄게 이런 편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염두에 두시 그 내각의 입각을 염두에 두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면접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같이 이 사람이 뭐 공무회의나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송 대표가 이제 세 명 구도로서 하다가 이제 본인이 어떤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고 내각에 입각할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이제 상상이 가능할 것 하지만 그래요. 지금으로서는 3자 구도로 가고 결선까지 갈 수 있다. 이거는 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손수조 대변인 보시기에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셋이 나와가지고 송영길, 김민석 단일화해서 누구 하나에게 표를 몰아주면 그게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너무 미리 상상하는 것 같긴 하지만.
2: 글쎄요. 이제 결국 3자 구도에서 네. 3자 구도에서 지금 점쳐지기로는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께서 단일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표가 어쨌든 2대 1의 구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조금 그려지는 장면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왜 초반에 박찬대 정청래 두 분 붙었을 때는 사실 전수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뭐 딱히 누구를 민다 뭐 해석은 분분했지만 당연히 박찬대 후보를 미는 걸로 해석은 분분했지만 딱히 드러나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안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시그널이 잘 안 내려가서 이번엔 좀 세게 대놓고 밀어야겠다.
0: 그래서 김민석을
2: 네 그렇게 해서 밀고 그래서 이번 그 외국 순방을 해외 나가실 때도 정청래 대표를 전 대표를 안 부른 게 시그널을 우리 당원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내려야겠다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닐까.
0: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아주 극찬에 가깝게 평가를 했죠.
2: 예, 평가도 그렇고 왜 정치권에서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있지 네네. 않습니까? 대통령 옆에 김민석 총리를 세우는 것, 그 투샷을 만드는 것 자체도 저는 이미 생각을 하시고 대통령께서 둔 훈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순방 나가 있을 때도 정청래 대표는 사실상 예전부터 순방이 나가 있을 때 계속 아젠다를 던져서 조금 미움을 샀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 안 계실 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런 것들을 던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확실히 디커플링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상 김민석 총리라든지 이제 그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약간 화기한 모습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셨거든요. 오셔서 부르긴 불렀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기한 그런 통합의 모습도 결국은 연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대놓고 세게 이번에는 미루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자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처음엔 뭐 김민석 총리부터 해가지고 정청래 대표, 그 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 저기 홍익표 저기 정무수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악수하고 제일 나중에 공군 특수임무 그 단장 그분까지 한 9명, 10명을 악수를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엔 20초가 안 걸렸어요.
2: 예, 18초로 끝냈다고
0: 18초죠?
2: 합니다.
0: 18초죠. 예. 예, 20초. 내가 딱 보는 게 20초. 네. 그럼 어느 정도 속도냐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2: 맞습니다.
0: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권은 짧다 말해서 수고했나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무표정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무표정으로 지나가고 다른 사람도 다 무표정으로 지나갔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고 지나간 그런 모습들. 근데 이거 질문을 한번 전수미 대변인께 드려볼게요. 대통령이 만약에 시그널을 좀 강하게 줬다면 네. 대통령 뜻대로 되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그게 만약에 대통령 뜻대로 안 된다.
1: 네.
0: 리스크도 큰 거 아닙니까? 그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1: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님은 정말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리스크 테이킹을 굳이 그렇게 크게 하실까요? 어느 한 명을 대놓고 밀어줘서 혹시라도 안 됐을 때 그 뒷감당이나 그 힘듦을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을.
0: 리스크 테이킹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1: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굳이 김인석 총리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는 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게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김인석 총리가 과거에 했던 이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천회 대표가 아까 말했던 그 이유가 저는 이게 뼈가 있는 말이라고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 정청래고 그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 이 말을 한 게 그리고 저희랑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도 그 대통령 시계 1호로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0: 정청래.
1: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시계가 나오자마자 준 사람이 정청래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두 분의 인연이 뭐 20년 이상이나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 정말 수많은 이제 배신을 당하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한 사람한테 권력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그래서 레이스로 누가 누가 잘하나 지켜보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난 거고 봤을 때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대통령께서 의도를 가지고 김인석 총리를 네. 공항에서 그 옆에 붙이고 김인석 총리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근데 그 박찬대 의원처럼 김인석 총리 졌을 때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 본인한테 리스크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총리 다음에 당대표 실패하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정치 생명까지도 걸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의 힘을 특정인에게 실어주고 뭔가 그렇게 해석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 테이킹 측면에서도 너무 난이도기 때문에
0: 네.
1: 과도 해석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0: 그래요. 자 김민석 총리 본인의 뭐 정치 생명이 좀 이렇게 뭐 끊긴다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축소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개인의 문제에 가까운데 대통령이 만약에 리스크가 와가지고 그게 어떤 역작용이 있으면 그건 국정운영에 관한 얘기니까 훨씬 더 큰 사안이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은 손수 대변인.
2: 예,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명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과연 어떤 리스크를 테이킹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세력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친명이 그 리스크를 질 건지 친청이 질 건지 정말 목숨 건 싸움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김민석 총리를 밀었는데 또 박찬대가 지듯이 또 김민석이 지면요. 저는 조기 레임덕 만큼이나 그 리스크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도 이번 싸움에서 지게 되면요. 거의 정치 생명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총선권이라는 것을 두고 어떤 세력이 다음 차기의 민주당을 이끌어 가느냐를 두고 하는 싸움인데 여기에 뭐가 걸려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걸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 나가기 직전에 1주년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검찰더러 실수가 있다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어쩌면
0: 공소 취소에 대한 명확한
2: 네,
0: 시그널이다.
2: 시그널을 줬었고 어쩌면 내가 갔다 오는 동안 특검을 통과시켜놔라라는 메시지였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전혀 건들지 않았고 지금 특검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론도 지금 안 좋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더 떨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명청대전이 끝나면 그 각각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세력이 굉장한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자, 실제로 명청대전 하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참여한 마지막 최고위 회의에서도 친명계 강득구 의원하고 친정청래계 문정복 최고위원 두 최고위원이 서로 이제 언성을 높였어요. 자, 문정복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선장, 민주당 선장은 정청래 뭐 이랬고 강득구 친명계 의원은 선장은 하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배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호흡해야 한다. 뭐 이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쟁을 예고를 했는데 이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니원 전 국민의

0: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직함이 총재였는데 이게 회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향후 대통령 인준 거치면 회장 직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이다. 혹은 계엄 탄핵 당시 입장 뭐 탄핵을 반대했고 뭐 이런 것들 두고 지금 논란이고. 자, 이 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수미 대변인.
1: 네,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인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대통령께서 여기 몇으로
0: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면 청와대에서 이 인사를 보고 있을 텐데.
1: 그렇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네. 첫 번째가 대한 이 적십자사 그 중앙위원회가 선출을 하고 대통령을 네. 명예회장으로서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 그래서 곧바로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한 인사다라고 단정을 짓는 거는 이제 사실관계 약간 다르고
0: 네.
1: 대통령 물론 인준이 남아 있는 것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인사에 대한 물론 검증은 최종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인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송민영 전관이나 이해운 뭐 후보 그런 분들을 전혀 쓰지도 않고 지금 권우을 그 예 뭐지 보훈부 장관님이나 정말 네. 곳곳에 저희가 보수 인사 분들 중에서 정말 좋으신 분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시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네.
1: 윤 대통령이 사람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라고 국민들 인식이 있고 실제로 탄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태도가 어떤지 그런 검증 과정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손수자 대변인 윤 한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인사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 인사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2: 일단 이제 인용한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께서 내려놓으셨죠. 직을 의원직 네.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서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이후의 인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란이나 계엄이나 뭐 이런 단어를 연관 단어로 그렇게 떠올리실 분들 전 오히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는 결국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죠. 저는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이 롤 관련해서 역할이 이거에 이제 적합하냐 아니냐 그것만을 두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민정수석, 사회수석 각각 요 부분도 지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당내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들은 결국 왜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우리 진영에서 기다린 사람도 많고 한데 왜 우리 사람 안 써주냐라는 그런 류의 아우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지금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돌발 상황도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입니다. 가양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퇴근길 교통량 맞물리면서 영동대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노들로 성산대교 방향 여의 하류에서 양화대교 쪽으로도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1, 2차로 2개 차로 막고 처리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후법분기점에선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인데요. 진출로 2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이후 덕평에서 양지터널까지 8km 가다 서다 반복하고 양지 부근 4차로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교터널에선 조금 전 버스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5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주변이 다소 혼잡한데요. 신갈분기점부터 2km 정도 어렵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 구간, 이후 부곡에서 둔대분기점까지는 각각 6km씩 밀립니다. 경부선 부산 쪽으로 영락 부근에도 사고 있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뒤쪽 1km 정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번 엿새 만에 퇴원해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무 복귀는 기자회견으로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지금이야말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 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다시 우리 당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붙이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0: 일부 세력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보이스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 6.3 지방선거 결과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처음에 15대 1 정도로 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선거에서 15대 4 그리고 지난 이제 탄핵 국면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 그러니까 2018년도죠. 그때와 대비해서도 굉장히 수치적으로도 선전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장 대표의 거취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국이라고 지금 6.3 지방선거 때 이 투표지를 미지급한 사태 참정권이 유린된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제1야당 보고 제대로 좀 이제 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여의도 이 원 내에서는 장 대표의 어떤 거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멋이 중헌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고 똘똘 뭉쳐서 좀 제대로 이 난관을 같이 이제 헤쳐가보자.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퇴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원내 일부의 목소리지 그렇게 뭐 힘을 받는 목소리도 아닙니다.
1: 근데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게 이제 선거 패배 책임인데 그래도 선전했다는데 과연 장동혁이 선전했냐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이나 뭐 이런 데서 이긴 게 그 거의 장동혁 대표를 피해 다닌 사람들이 극적으로 이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울이 그랬고 유이동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부산 같은 경우 부산 북갑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3위로 밀려나면서 그렇게 진 거는 또 저기 당대표 책임일 수도 있고 부산 시장 선거에서 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거를 따져본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자 어떤 강성 보수보다는 조금 뭐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같이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좀 중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보수가 앞으로 중심이 돼서 가라는 메시지라는 그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장동혁 개인이 저기 미워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두 가지 포인트.
0: 일단은 장동혁 대표를 피해 다녀서 이겼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잘못된 분석 같고요. 경남이라든지 뭐 공부청이라든지 이긴 것도 훨씬 많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공천했었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 공천의 문제를 잘 마무리했고
1: 전전긍긍했다고 하던데.
0: 그렇게 따지면 전전긍긍해서 지고 이기고를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피해 다녀서 이겼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1: 과장이다.
0: 과장이고 이건 조금 나이브한 분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분석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이 다 같이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꼭 대표를 갈아치워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백투베이직으로 가서 대표의 거취 문제를 흔드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도 최고위원 중에 두 분 더 지금 양양제 우재준 최고가 사퇴를 얘기했으니까요. 두 분 더 그러니까 네 명이 사퇴 의사를 표현해야 물리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전혀 가능하지 지금 않은 상황이라는 거.
1: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0: 뭔가요?
1: 지금 만약에 사퇴하면 자녀 임기 뽑는 대표를 뽑는 거래요. 그 2월이 돼야
2: 2월 이전에
0: 6개월 남아서
1: 2월이 돼야 그게 6개월 남아가지고 새로 뽑는 새로 공천권을 지는 제대로 된 대표지 그게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0: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위해서 차기 공천권을 위해서 누군가를 옹립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를 흔드는 거라면 자녀 임기만 하지 말고 다음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사퇴 말하는 게 결국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얘긴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철없다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대표 흔들기를 지금 이 시국에 한참 우리가 참정권 유린 사태를 가지고 싸워야 될 이때에 그 얘기를 당내에서 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무가치한 갈등을 조장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 대표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상황도 안 되고 또 오늘 나온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수 우파 지지자 중에선 거의 60%가 거의 장 대표의 연임을 지금 원하고 있다라고 또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차기 보수 우파의 차기 지도자 대선 지지자 1위로서 장동혁 대표가 탈환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1: 대표직 고수 말하는 거죠.
0: 대표직
1: 연임이 아니라
0: 고수. 그러니까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1: 그러니까
0: 이런 수치적인 여론도 뒷받침되고 당원 수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퇴해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물어야 한다면. 원내 의총에서 이거는 다룰 이슈가 아니고요. 당원들에게 물어야 될 이슈다라는 것은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죠.
1: 네. 당 일각에서는 또 이제

0: 정부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사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잘 그 야당 입장에서 잘 챙겨서 가기 위해서는 좀 새 얼굴이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의 기능 중에 견제 균형 협치예요. 그러니까 싸우라고만 하는 게 야당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폭우와 폭염이 옵니다. 지금 그 정말 책임 정치를 하셔야 되고 민생을 지금 보셔야 되는데 국회의원 지금 법사위원장 하나 때문에 국회를 완전 스탑시켜놓고 지금 후반기 국회가 문 연 한 달 됐습니다. 하나의 상임위도 구성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원구성을 얘기하고 그러면 6월달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 7월달 그럼 또 협상으로 시간 보내고 8월달 또 휴가철 그럼 9월달도 옵니다. 정해 그때까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감도 이제 예산심의도 다 이제 다가오고 그럼 상임위에서 시작하는데 이거 하나도 지금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들 국회를 식물국회 멈춰버리게 지금 하는 그런 책임이 당대표에게 있지 않으면 누가, 지금 투쟁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민생 현안 산적해 있는 이 문제 재난 문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느냐 선관위 문제 아 당신 당대표 자리 유지하려고 청년을 방패로 쓰네. 12대 서로 완벽하게 졌는데도 그렇게 자리 유지하고 싶어 하네.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이거 이 두 가지 사안들을 당대표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면 국회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 보전을 위한 방패로 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손수조 대변인이 쭉 이제 설명을 하셨지만 오세훈 대표도 이제 의원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 혁신 포럼 의원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연구 모임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세미나에서 강연했는데 장정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다. 선거 크게 치렀는데 피 흘려가며 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좀 약간 속도 조절 이걸 막 그런 얘기했는데 이거 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좀 현실을 반영한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은 들고 그래서 전체 분위기 예를 들어서 김재원 그다음에 신동욱 의원도 아이 지금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재선거 지방선거 재선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법원이 결정할 문제거든요. 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2: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제 국조특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 이 국조특위를 지켜보신 국민들이 더 아마 우라통이 치밀었을 것 같아요. 일단 출석조차 하지를 않았고요.
0: 아, 진짜 예, 이건 놀라운 너무, 일들의
2: 네,
0: 연속이죠.
2: 너무했죠. 네.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태도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비웃는다고 할까요? 이제 희죽희죽거리면서 왜 와이프와 같이 갔냐 뭐 이런 질문에도 이때까지 다 갔으니까 갔다는 투로 얘기한다는 둥.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밥 친구로 알려진 이제 위철한 이분 직무대행 이분도 뭐 이분이 지금 사실은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 선관위에 이때까지 나온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전혀 사과한다거나 잘못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보여줬던 국조특위의 정말 이 장면들은 더구나 여기가 특검이 필요하구나라는 그러한 여론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빌미를 오히려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제적인 어떤 특검을 통해서 정말 선관위를 정말 탈탈 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투표 자체가 선관위 스스로도 이게 재투표를 첫날에 검토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림픽공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밤을 새워가며 지세는 우리 국민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투표, 재선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법률 쪽에서도 이제 법적인 그런 이제 판단이 잘 나오기를 바라고요. 정치권에서는 특검, 반드시 야당 주도의 특검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0: 네. 자, 뭐 재선거는 어차피 그 이후의 얘기고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수미 대변인한테도 여쭤보면 부부 동반으로 이제 해외 출장 간 거에 대해서 비용을 부인 비용까지 다 한 거. 지금까지 전부 그렇게 해와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고 이제 대답. 필요한 비용 돌려줄게라는 얘기도 했고 11월에 지난해 11월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왜 그때 체크 못했냐 그랬더니 기억나지 않는다. 와 그래서 야 역시 그 출석 부분

0: 의원도 입이 딱 벌어졌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다 서울시 선관위원장 이런 사람들 다 안 나와서 오후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랬는데 이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그런 모습이었고 이 선관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수미 대변인님.
1: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미 정답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죠. 해체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독립기관이라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네. 한동훈 대표였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감사원 밑에다가.
2: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네. 내가 무소속 한동훈. 네. 지금. 안 전혀 가능성이 없나요?
2: 없죠.
1: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소속 운동은 의원이 그거를 이제 본인 1호 이제 법안으로 이제 했는데 1호 네. 법안은 여러 가지 문제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제 선관위의 참정권 유리 사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1호 법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거 독립기관의 대통령 직속기관 감사원 밑에 둔다. 여기에서 저는 진정성이 안 느껴졌거든요. 법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로 이 법안을 발의하셨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었고 네. 노태학 이제 선관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투표인지 보조 사태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부부 동반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정말 현저히 못 미친다. 과거에 했는데 내가 운이 안 좋게 걸렸네. 어쩌라고 딱 이런 태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 이거는 공직자의 해명의 언어가 아니죠. 정말 특권층의 언어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우리 세금이 당신네들 관행으로 그런 일도 하라고 쓰이는 돈이 아니잖아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사후 공개도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선관위의 독립성이 절대로 어떤 무책임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기관일수록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 실체. 그러니까 왜 선관위를 왜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 조사한 결과입니다. 유선 전화 면접과 무선 자동 응답 조사 병행해서 유무선 임의 전화 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거를 한번 선수조 대변인께 질문 드려볼게요.
2: 네.
0: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중진 역할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은 보면은 중진들이 무슨 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모여가지고 좀 이렇게 뭐 지혜를 준다 그럴까요? 이렇게 뭐 정대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쭉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게 좀 약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권영세 의원 여기 출연하셨을 때도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그건 좀 뼈저리게 그 받아들인대요. 그런 지적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예, 좀 약한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당을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은 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늘 이 언론에다 대놓고 집안 싸움 하듯이 다 노출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좀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원보이스가 나오도록 하는 역할들이 당연히 당내에서 필요합니다. 네. 중진분들께서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부분 조금 약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도 조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2: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의 힘도 다음 총선 이런 것들을 또 바라보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당 내의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목소리들을 좀 통합해서 원보이스로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을요. 네. 당원 주권주의에서 그것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0: 당원 주권주의.
2: 네, 민주당도 정치는 대표
0: 네,
2: 늘 이야기하지만 네. 당연히 당원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지는 이 당 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원 주권이 생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뭐 중진도 중요하고 의원님들도 중요하고 그래서 의총도 중요하지만요. 백투베이직으로 늘 우리 이제 근본으로 들어가서 네. 이 당을 지지해 주시고 오랫도록 단돈 1,000원이라도 내서 기여하시는 당원분들의 뜻을 많이 받드는 당원 주권주의로서 좀 바로 세워지는 국민의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오늘까지가 국회의장이 제안한 뭐 이제 내라는 거죠. 원구성 그 계획 내라 이제 여당은 낸 것 같고 야당은 아직 법사위원장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러고 안 낸 것 같아요. 자, 전수미 대변인께 짧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놓을 가능성 몇 퍼센트입니까?
1: 0%입니다.
0: 0.1도 안 돼요. 0.1.
1: 0%.
0: 0%. 네. 이유는?
1: 법사위는 정말 중요한 창구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행태를 봤을 때 뭐 일하지 못하는 국회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실제적 법이 모이고 지금.

0: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라도 법사위 역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세 분의 후보, 당대표 후보도 이 법사위의 중요성을 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사위로 넘겨주는 것도 0%고 지금 이제 상임위 구성하는 것도 저희는 명단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그 명단을 위주로 해서 지금 상임위 구성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내십시오. 안 내면 손해이십니다. 전 국민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자, 근데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정청래, 추미애, 서영교. 자, 이 법사위 운영을 과연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부분.
0: 네.
1: 그러니까 야당의 발목 잡기만 과연 그 비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독단적으로 네. 너무 한 당의 이해관계대로 간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네. 어떤 지적을 또 하는 분들도 있냐면 이분들이 법사위원장을 자기의 다음 정치적 어떤 행로를 위해서 그 강성 지지층을 막 끌어들이는 용도로만 활용한 거 아닌지 이런 또 비난도 있거든요.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0: 네, 뭐 그 역대 하셨던 분들이 워낙 강성이시긴데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아마 당정청 시스템에서 이재명 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는 사실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이제 법사위원장 그 열고 닫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그 길목에서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미 국민분들은 충분하게 과거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의 의지이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그러면 법사위원장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그 원구성이나 국회 자체를 멈춤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대안은 무조건 없이 법사위원장 내놔라고만 하시면서 이런 바리게이트 이제 정치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법사위원장이 어떤 협상의 여지나 뭔가의 의지가 있으시면 네. 대안을 제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손수조 대변인님. 아니, 야당이 법사위원장 갖고 네. 가야 된 이유가 뭡니까?
2: 아니 0%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협치를 이야기합니까? 0%라는 거나 협치할 마음이 아예 없다는
0: 지금의
2: 거잖아요.
0: 지금의 국민의힘은 0%다.
2: 그럼 언제 국민의힘과 하겠습니까?
0: 대안을 제시해 아니, 주시면.
2: 저는 이번 연어 술파티 이거 위증으로 유죄 나온 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이렇게 대한민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정말 가짜뉴스인 거잖아요. 들었다 놨다 해놓고 조금이라도 반성에 기미가 있다면은 법사위 이렇게 독재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법사위라는 것은 사실상 이때까지 국회의 관행으로 봐서나 균형 잡힌 그런 의회를 위해서나 법사위는 야당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 법사위는 무조건 사수해야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면 이때까지 정청래, 추미애, 서영고 이런 강성분들이 결국은 본인의 정치적 그런 디딤돌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판 여론을 인지하신다면 그리고 이번 연어 술파티 이 위증 유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신다면 이런 원 구성 정도는 조금 타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원 구성 타협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마는

0: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우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KBS 58분 날씨.
2: 초여름 날씨를 겪으면서 봄처럼 변덕스럽다는 느낌도 들게 됩니다. 어둑한 하늘에 투두둑 소나기가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시원했다가도 여름 태양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소나기 소식은 없습니다만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을 각각 받기 때문에 내일까지 동해안과 남부 제주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진 않겠습니다. 5에서 10, 많게는 2, 30mm 정도 오겠고요.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내륙으로 5에서 40mm 1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도와 경북의 경우는 5에서 최대 60mm 정도, 시간당 2, 30mm로 매우 강하게 올 수도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그리고 심지어는 쌀아구박까지 동반될 수 있어서 이 대기 불안정이 심할 걸로 보여집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영남 제주는 하늘 바탕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28도 등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단 낮겠지만 내일도 이맘때만큼 덥겠습니다. 동풍 영향으로 동쪽은 오늘처럼 선선할 걸로 보이고요. 동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이 계속해서 강하게 일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오찬 간담회를 갖고 평화도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획기적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건설 중인 용인 클러스터 이외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과 충청 등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과로로 입원한 지 엿새 만에 복귀해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여성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회식,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당무 복귀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광한 최고위원과 함께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나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 당 쇄신책 관련한 얘기 또 조광한 최고위원님 본인에 관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조광한 최고위원님을 만약에 이제 방송에서 요즘 방송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네. 주로 이제 장 대표 거취. 이것도 예. 오늘도 저도 집중적으로 예. 요리조리 많이 물어보겠지만
4: 예.
3: 저희는 조금 다르게 조광한 최고위원님은 본인이 네. 스스로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저요? 예. 저는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3: 네.
4: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3: 약자에
4: 해요.
3: 약자에 대한 배려, 예. 정치의
4: 그렇죠.
3: 아, 덕목이다.
4: 예. 예. 강자에 예.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하고 약자는 좀 더 가슴으로 품어안는
3: 네.
4: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3: 그래요.
4: 가 제 소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그 저의 시선을 거스르는 아킬레스 건 같은 부분이 있어요.
3: 네.
4: 그럴 땐 제가 조금 그 과격해지죠.
3: 말의 강도가 조금 세지시죠.
4: 세지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가장 이 중요한 기준이
3: 네.
4: 아, 사람은 좀 더 겸손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
3: 네네.
4: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싸우더라도 품격 있게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3: 네네.
4: 요즘은 이제 여야 관계도 그렇고, 당내 문제도 그렇고, 너무 막가파식으로 그 예의도 없이 또 품격도 없이 그리고 그 정치의 본질을 외면한 채
3: 네.
4: 본인 자신의 그 이익만 너무 그 집요하게 그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뭐 많이 봐왔죠. 근데 네네. 요즘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좀 참다가 제가 이제 지방선거 전에는 조금 더 직선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혹시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아시다시피 저는 장동혁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이거든요.
3: 네네.
4: 그러면 그 이 상도 이상 저는 장동혁 대표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직언을 드려야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그 설명하거나 또는 그 이 이제 옹호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3: 네네.
4: 그래서 지방선거 전에는 제가 혹시 대표님께 누가 되고 또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조금 더 직선적인 얘기를 참았는데
3: 네.
4: 이제는 지방선거 끝났잖아요. 그리고 해도 좀 너무해요. 그리고 도가 지나쳐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마치 본인들이 굉장히 그 교과서적으로 문제 없는 것인 마냥
3: 네네.
4: 이렇게 그 목소리를 높이고 패거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하죠. 네. 그래서 직선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3: 네.
4: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 수위를 넘나들기는 하는데
3: 네네.
4: 제가 그렇다고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몰상식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3: 자, 얘기를 먼저 해 주셨으니까 예. 제가 저쪽 뒤에 있는 질문을 앞으로 좀 끌어와서
4: 예.
3: 주로 이제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하고 예. 이렇게 좀 말이 부딪히는 그 예.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우재준 최고위원 얘기는 어린 놈이라는 나이 비하성 폭언을 들었다. 최고위원께서는 어린 친구라고 했지 어린 놈이라고 하진 않았다. 뭐 했는데.
4: 네. 그럼 정확하게는.
3: 정확하게 어떻게
4: 어린 친구가 매사가 저런 식이야.
3: 아 그렇게
4: 참 저기 그 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전에 뭐가 나왔냐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선출직 최고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3: 우재진,
4: 얘기를
3: 우재진 최고위원이
4: 예. 예. 저는 예. 기억을 못했는데
3: 네네.
4: 이제 그때 회의에 참석했던 배석자들이 나중에 엊그제 알려줘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저는 뭐 말 같지 않은 얘기 이렇게 그 떠들면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고 잊어버리는데
3: 네.
4: 저도 아 제가 왜 그 어린 친구가 매사가 저런 식이야라는 조금 더 감정이 실린 발언을 했나를 곰곰이 그 고민을 했는데
3: 네.
4: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최고위원이고 사실은 나이는 뭐 한 3, 40년 차인데 뭐 정확하게는 제가 안 해봤지만은 굉장히
3: 실례지만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님이 몇 년생이시죠?
4: 58년생
3: 아.
4: 76학번입니다. 저는
3: 아,
4: 58년 2월생이어서
3: 그러시군요.
4: 그리고 예. 저 한국
3: 되게 얼굴이
4: 예 동안이죠.
3: 예. 예, 예. 예. 좋은 겁니다.
4: 예, 제가 76학번인데요. 그 한국 정치를 그래도 제가 36년을 지켜봤거든요. 요즘 같이 그 제가 뭐 민주당은 뭐 다른 집안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네네. 안 하겠는데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요즘 같이 경우 없고 그 다음에 막대 먹은 그런 행태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3: 그래요.
4: 제가 의원총회 딱 한 번 들어갔는데 그때 네. 들었던 얘기도 그거예요. 어디서 감히 국회의원도 아닌 게 여기를 들어와. 이거였어요.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3: 네. 근데 그래서 설정이 됐어요. 제가 네. 기억이 나요.
4: 네. 네. 국회의원도 아닌 게. 그때도 이제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나 좀 봅시다. 나와봐. 네. 이거였는데 그때도 이제 본인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저보고 욕했다고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3: 아,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4: 네.
3: 자, 장동혁 대표 거치는 요런저런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여쭤볼 테니까 일단 우리 조광한 최고위원님이 남양주 시장 때 민주당
4: 예.
3: 의원이었습니다.
4: 예.
3: 그죠?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국민의힘으로 넘어오시게 된 계기랄까요? 그걸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4: 지금
3: 것 같아요.
4: 지금 대통령인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와의
3: 자주 부딪히셨어요.
4: 갈등이었죠.
3: 예, 예.
4: 제일 컸던 거는 얘기를 하려면 좀 복잡해요. 그건 정책적 사안이어서.
3: 네, 조금 짧게.
4: 그래서 짧게 예. 말씀을 드리면
3: 예.
4: 이런 거죠.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가지고
3: 네.
4: 저는 원래 70%만 지급하겠다고 그 굉장히 그 이 강경한 입장이었죠.
3: 예, 예.
4: 나중에 정부가 100% 하니까 100%를 했는데 그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3: 네.
4: 그 이유는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급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고 서울에서 쓰나 경기도에서 쓰나 남양주에서 쓰나 저는 그게 다 같다고 봅니다. 솔직히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 그거 가지고 저를 보복 감사를 8번 9번째 했어요.
3: 경기도에서?
4: 예. 그리고 제가 다 참다가
3: 네.
4: 그 마지막에 이것 가지고도 감사를 했어요. 저의 업무 추진비와 그 판공비
3: 네.
4: 그거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예, 예. 이제 그 옛날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그냥 전해 듣는 얘기로는 본인은 뭐 카드 깡도 하고 그랬다라고 저는 전에는 들었어요.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모르죠. 그런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그 법카를 좀 그 개인 전용으로 좀 개인이 그 전용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찾다 없으니까 이것도 유명한 건이에요. 커피 상품권 2만 5천 원짜리를
3: 예.
4: 10장을 20장을 구입을 했는데 10장은 코로나 그 해당 부서에 주고 10장을 지원 부서에 줬다고 그 10장을 그 지원 부서에 그 지급한 저희 비서실 팀장을 그 징계 처분하고 그랬어요.
3: 오.
4: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그게 전부 무효가 됐죠.
3: 아,
4: 그 과정에 얼마나 이게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입니까? 2만 5천 원짜리 10장 합쳐서 25만 원입니다. 그거를 두 달인가 세 달인가를 제 업무 추진비와 그다음에 그 판공비 뭐 이런 것들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혹시나 그 뭐야 저 좀 이렇게 뭐 망신 줄 만한 거 잡을까 해가지고
3: 잡은 게 그거였다 이거죠.
4: 그게 잡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그것도 제가 참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못 참은 거는 아홉 번째 보복감사를 나왔거든요.
3: 예.
4: 그게 뭐냐면 본인 기사에 댓글 달았다고 부정적인 댓글 달았다고 그 홍보실에 8급 여직원을 징계하겠다고 감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연히 맞서지 않으면 그 직원 징계받았거나 아니면은 네. 옷을 벗게 될지도 몰라요.
3: 그러니까 그 세게 맞서셨군요.
4: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공무원들 다 빠져라. 불이익 받으니까 그 뭐 불이익을 받든 그다음에 내가 저 뭐 그 엉망이 되든 내가 맞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딱 피켓 들고 보복성 감사 언제까지 더 받아야 됩니까 하고 전투를 시작했죠.
3: 그래요.
4: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 전국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3: 네.
4: 이제는 그 위임 사무 그러니까 도가 위임했거나 국가가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는 그 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요. 그런데 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줬어요.
3: 그래요.
4: 제가 만든 선거입니다.
3: 아.
4: 이거 굉장한 선거입니다.
3: 그러네요.
4: 그리고 예. 상급기관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갑질하는 건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정치의 본질이에요.
3: 네.
4: 그런데 상급기관이 그 감사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하급기관을 윽박질러요.
3: 네.
4: 그것도 자기들의 권한도 아닌 걸 가지고 본인들의 권한을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제도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도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을 해왔던 그 나쁜 관행을 제가 뿌리 뽑은 거죠. 그래서
3: 네.
4: 이제 그 어긋났는데 이제 우리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을 장악해 들어갔잖아요.
3: 네네.
4: 그래서 제가 저하고 그렇게까지 그 대립이 됐었고 전 뭐 이것도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제가 현직 시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당원 300명 모집한 걸 가지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저는 그 배후에 이 그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당에 있겠습니까?
3: 자, 당 이제 좀
4: 네.
3: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거
4: 네.
3: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4: 네.
3: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4: 네.
3: 장동혁 대표와는 어떤 인연으로 가까워지셨습니까?
4: 그거는 이제 그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를 거치면서
3: 네.
4: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3: 예.
4: 저는 늘 제 직분과 직책에 충실합니다.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으로서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는 맞아.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혹독하게 얻어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3: 네.
4: 그런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3: 네.
4: 장동혁 그 당시 후보께서 정말로 솔직 담백하고 과감하게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부분을 굉장히 정확한 메시지로 저는 치유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당의 정말 멍에와 같은 상처에 대해서
3: 네.
4: 우리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너무 짓밟으니까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함을 장동혁 대표가 적절한 메시지와 수위로 치유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3: 네네.
4: 그래서 아 이분은 제가 좀 좋아해도 되겠다. 그리고 좋아할 만하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 줄에 섰어요. 이제
3: 네네.
4: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지내다가 작년 12월에 장동혁 대표께서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동혁 대표 지역구에 계셔가지고 보령으로 찾아뵀어요.
3: 예, 예.
4: 힘들어하시니까 저라도 좀 위로를 해드릴까 해가지고 정치 경험은 제가 많으니까
3: 예, 예.
4: 그래서 그때 이제 소주를 몇 병 마시면서
3: 이런저런 허심탄회하게 예, 했군요.
4: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36년 정치 생활 제가 해오면서 야 이런 분이 진짜 괜찮으신 분이다. 그리고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그 이 자세와 뭐 전 용기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 맷집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 이분이 그 집단적인 그런 저기 그 우리 정치 환경 속에서 네. 어려움을 처한다 하더라도 저라도 좀 이분 곁에서 그 보필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3: 네.
4: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3: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쭉 그 이전 얘기를 쭉 해서 조광한 최고위원님이 장 대표와 어떤 관계고 왜 장 대표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긍정적인 면이 많은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4: 네.
3: 자 이제 당내에서 나오는 이제 사태론 관련해서 제가 예. 몇 가지 각도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이제 결과죠. 이
4: 예.
3: 결과가 사실은 그 크게 지면 대부분 당대표가 사퇴를 해온 게 지금까지 뭐 관례라면 관례입니다. 그런데
4: 예.
3: 이제 예상보다 예상이 막 저기 뭐야 경북 빼고 다 진다 이런 것까지 이런 예상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서울을 건지고 그다음에 뭐 평택을 같은 데도 건지고 뭐 하면서
4: 경주도 건졌어요.
3: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를 또 장 대표의 공훈으로 볼 거냐 이런 좀 논란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어쩐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분석이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퇴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의 메시지가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게도 경고를 주고 야당에게도 경고를 줬다고 민심이 이렇게 경고를 줬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야당에게 준 경고는 뭐 서울시장에서 드러나듯이 어떤 좀 강성 보수보다는 좀 외연 확장력이 더 강한 중도 보수가 앞으로 좀 이 보수 진영을 이끌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배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더 어떤 찬스를 갖고 더 당이 제1야당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얼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선거 책임도 그렇지만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 글쎄 이제 여러 말씀을 주셔가지고
3: 예, 예.
4: 제가 다 또 잘 설명을 드리려는지 모르겠으나 선거는요.
3: 네.
4: 동일하고 비슷한 조건의 선거와 비교를 해야 돼요.
3: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하고 비교를.
4: 그럼요. 하신,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역대 국민의힘이 최고로 성적을 올렸던 선거와 비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봐야겠죠.
3: 네.
4: 그 사람을 찍어내기 위한 악의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최악의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가 2018년 선거고 2026년 선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받아든 성적표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의 성과를 올린 선거예요. 이 선거가.
5: 네.
4: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흔들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아전 인수적 선거 결과 분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
5: 네네.
4: 억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중도 외연 확장인데 저희 당이
5: 네.
4: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5: 네.
4: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갖 그 모욕을 다 감내해 가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중요한 전제는 제가 최고위에서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 당이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9년 6개월이 지났어요.
5: 네.
4: 당의 간판이 28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8번 바뀌는 동안에 최악의 참패는. 뭐
5: 비상대책위원장 합해가지고 그렇게나 그렇죠. 바뀌었어요?
4: 그럼요. 예.
5: 와, 많이도 바뀌었군요.
4: 이거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5: 예, 예.
4: 그리고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6사람인데 6분이에요. 그 6분 중에 임기를 다 채운 분이 한 분도 없어요. 14개월 채운 분이 최고로 많이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9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당대표를 갈아치웠는데 그러면 이 당이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의 최악의 패배는 2024년 총선이에요.
5: 네.
4: 2024년 총선.

0: 이 2021년 총선보다 더 최악의 패배를 겪었거든요.
1: 네.
0: 그때 당대표가 누구예요? 한동훈 씨예요. 최악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동훈 씨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뻔뻔하게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전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리고 본인 전당대회 나와서 당선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총선 패배한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당대표를 했어요. 당대표가 돼가지고 한 일은 대통령하고 갈등 빚다가 계엄나고 탄핵 동조하고
1: 네.
0: 대선 패배하고 그래서 당의 간판 바꾸고 당의 얼굴 바꿔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굉장히 무책임한 그리고 대안도 없는 그저 장동혁 흔들기에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1: 네.
0: 우선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절절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선 달래놓고 그다음에 뭘 가야죠. 그분들한테 그냥 상처 주고 집 식구들을 그냥 저기 내몰고 그다음에 바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위로하고 그래야 되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우리 집안이 흔들릴 때는 우리 집안 식구들을 더 다독이고 또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집안을 안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외연 확장으로 가는 것이죠.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게 가면 외연 확장이 오히려 더 어렵거나 불가능한 방향으로 간 거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28번 당의 간판을 바꾸면서 그때마다 주장했던 게 외연 확장이었어요.
1: 네.
0: 외연 확장 됐나요? 그리고 또 그때마다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지만 언론의 주목 좀 받은 사람들 중에 그다음에 이제 실력은 참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당에 도움이 됐나요? 도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난 10년, 15년의 한국 정치를 보면
1: 네.
0: 언론에서 주목받고 각광받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생산적으로 잘했던 기억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언론에 어마어마한 저희 그 주목을 그동안에 칭송을 받았던 분들 꽤 계세요.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얼마나 언론에 주목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줬던 모습 대한민국 국민들 다 평가할 겁니다. 알아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1: 네.
0: 지금은 중요한 건 당의 간판이 누구냐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이 지금 이 상황인데 조직과 연수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형으로 생산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그다음에 전략 기획 기능은 우리가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홍보는 지금과 같이 좀 그 임팩트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홍보 전략은 없겠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갖다가 해줘야 그것이 정상적 사고고 정치에 대한 예의인 것이죠. 그런데
1: 당 내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1: 네네. 네. 자, 근데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아전 인수고 이제 일종의 억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평가 보도자료 보니까 네. 뭐 2018년하고 비교해서 선방했다. 최악의 네. 조건에서 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맞다. 이제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 예.
1: 장 대표가 56차례 지원하며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래서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건 자화자찬 보고서다. 뭐 이런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을 하는 이제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본래 조금 정밀하게 좀 객관적으로 그 선거 큰 선거니까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서를 내잖아요. 근데 네. 백서는 따로 안 내나요?
0: 글쎄 그거는 집행부가 하는 일이기 그래요? 때문에 아. 제가 백서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그 하기에는 적절치 않고요.
1: 예.
0: 그 2018년 선거와 2026년 선거를 비교 분석한 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1: 예, 예.
0: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올렸어요.
1: 네.
0: 그다음에 그 자화자찬이라는 표현을 하면은 그건 뭐 제가 정말 참 막말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방송이니까 빼기로 하고
1: 네.
0: 더군다나 KBS니까.
1: 어쨌든 자화자찬이라는 말은 절대로 인정 못 하신다.
0: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1: 네. 네.
0: 58번이라고 했네요. 56번이라고 했네요. 당 대표께서 혼신 힘을 다해서 돌아다니신 건 사실이잖아요.
1: 네.
0: 그거를 왜곡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0: 그리고 뭐 그 새벽부터 활동을 하셔가지고 밤늦게까지 활동을 안 하시고 네. 형식적으로 그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니셨다. 이런 거를 뭐 어우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그 하시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모르겠는데 네. 제가 같이 거의 그 저희 그 전 일정을 동행을 했습니다. 제 수행원들이 녹초가 될 정도로 다녔어요. 저는 그런 대로 버텼지만 그러면 정말 절절한 심정과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닌 건 사실이잖아요.
1: 네.
0: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나요? 그냥 적절하게 하고 말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 단체장도 떨어졌어요. 그래놓고 뭘 본인들이 좀 더 그 완벽하고 본인들의 성과가 있을 때 다른 것을 이렇게 그 폄훼하고 또 그 깎아내리는 건 좋겠지만
1: 네.
0: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왜곡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2018년 선거와 2016년 선거를 단순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 네. 한 건데 그거를 문제 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1: 억지다.
0: 억지라기보다는 참 졸렬하다고 보는 거죠.
1: 네.
0: 예.
1: 자, 그러니까 그리고요. 저 최고위원님 그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극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0: 네.
1: 무소속 의원. 자, 그래서 여하튼 당의 파이를 키우고 어떤 그 뭐 힘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한동훈 복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잖아요. 뭐 저기 당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또 장동혁 지도부가 있는 한 아마 한동훈 복당은 어려울 거다 이런 관측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복당 문제.
0: 그분이 몸담았던 조직은 늘 갈등과 분열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발자취를 보면.
1: 네.
0: 그리고 우리 당원들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주셨어요.
1: 네.
0: 우리 당원들이 용납을 못합니다. 우리 당원들 제가 뭐 그냥 이쪽 저쪽 전원으로 듣고
1: 네.
0: 그냥 지표로 봤을 때 적어도 최소한 65% 가까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원들의 확고하신 그 판단이에요. 다만 아 우리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가 당권을 장악하고 다음번 공천을 받는데 유리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어쩌면은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 그 속셈이 숨겨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1: 자,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맞서자 이렇게 이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장정욱 예. 대표께서 자. 뭐 물론 야당이라는 거는 영어로도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0: 예.
1: 정부의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이렇게 좀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거잖아요.
0: 그렇죠.
1: 자, 그래서 지적하고 강력 투쟁하는 거는 좋은데 자 장동혁 지도부에서 지금 당 쇄신책이나 좀 국민들이 아, 이 정도면 수권 정당이구나 할 만한 좀 그런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0: 저는 뭐 개발할 거라고 보는데요.
1: 네네.
0: 이 쇄신이란 표현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공감은 안 하는데요. 당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요.
1: 네.
0: 왜냐하면 좀 더 외연 확장도 해야 되고 우리 당원들한테 어쨌든 자긍심을
1: 네.
0: 불러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중지가 더 모아지는 것이 맞다고 봐요.
1: 네.
0: 그거를 통해서.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는 걸 보면 허구한 날 그냥 직업 그러니까 그 일상사로 그냥 그 밥 먹듯이
1: 네.
0: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것이 하나의 그냥 그 일과처럼 돼버리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 너무 무책임하게 흔든다.
0: 그럼요. 예.
1: 네.
0: 그리고 이것이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이렇게 따져봐가지고
1: 네.
0: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장제원 대표의 그 사퇴를 심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당원들은 상당히 장제원 대표를 지지하고 있어요.
1: 네.
0: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재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구를 얼마나 날렸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전투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박수 받을 만한 일을 뭐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와글와글 떠드는 사람일수록 의정활동 중에서
1: 네.
0: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저 국회의원 그 직책을 그 갑질하면서 즐기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를 끌어내리고 대표 사퇴 요구하기 전에 헌법기관 개개인이 과연 이 당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되돌아봐라.
0: 본인의 이런 임무를 말씀.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제가 36년 정치했다고 하잖아요.
1: 네네.
0: 사실 지난번 저 그 이재명 정부 이 국회 민주당처럼
1: 네.
0: 야당을 완전히 짓밟고 무시한 그런 저기 그 의회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런 국회의원 해서 뭐 하자. 우리 의원직 사퇴합시다. 이런 얘기 한 의원 한 명을 갖다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쨌든 아시겠지만
1: 네.
0: 세게 맞붙고 투쟁을 해야 그래도 뭘 좀 얻잖아요. 네네. 야당이라는 게.
1: 네.
0: 뭘 얻었어요? 아무도 못 얻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당내 분란으로 장동혁 대표 괜히 말 같지도 않은 주장으로 흔드는 것보다는
1: 네.
0: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의회는
1: 네.
0: 그다음에 원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간절히 지금 저 이거 분노하고 있는 이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특검을 어떻게 해서 그 달성하고 이루어내면서
1: 네.
0: 이 지금까지 국민의 불신을 받은 선거 관리 내지 선거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표현이 격하지만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1: 네.
0: 논어에 나오잖아요.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군주는 군주 일을 하고
1: 네.
0: 신하는 신하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당을 지키고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당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고
1: 네.
0: 전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뉴스 화제 외신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지난 주말 동안 스위스에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 실행 후속 협상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네.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1: 네. 일단 그 MOU는 14개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MOU를 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란 당국자가 만났습니다. 스위스에서. 그래서 이제 고위급 1차 회담을 개최했는데 네. 핵심 내용은 앞으로 60일 동안 MOU에 적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행에 좀 옮겨보자라는 네. 것이 핵심 사항인데 네네. 어떻게 옮길 거냐. 이 부분을 두고 미국과 이란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이 21일, 22일 날 스위스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20일, 23일 날 이란의 국회의장, 갈리바프 의장 그리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만에 가서 외무장관과 만나서 호르무즈협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해서 실무 협상 그룹을 만들자라고 서로 합의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오만 측에서는 네. 국제법을 준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없이 안전하게 통행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란 언론은 아라가치 외무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이번 60일간 협상을 하고 어쩌면은 또 다시 추가적으로 휴전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60일만 무료로 항의한다로 돼 있고 이란 측에서는 그건 맞지만 안전상 이유에서 서비스료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비스 비용을 받더라도 미국이 받겠다.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측 간에 이 호르무즈해를 둘러싸고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이란 핵 문제 특히 이제 핵물질 처리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이번 MOU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일단 60일 동안 핵 프로그램의 영구적인 해체 방법을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보면은 이란 측에서는 우라늄을 추가적으로 농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희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60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 방식을 좀 확정을 해보자. 여기까지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이란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란 측에서 우리는 그런 말한 적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핵시설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 전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하는 기존 절차는 따르겠지만 지금 이란에 있는 그 핵시설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들어가서 핵시설을 보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얘기는 실제 협상 결과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추가 양보라고 보기 어려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이란 입국 타진을 성과로 포장을 하고 있고 이란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결국은 양측 모두가 협상 결과를 두고 이제 좀 대내용으로 선전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군사위원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책임 있는 어떤 정치인들이 이러려면 뭐 하려고 전쟁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1: 그
0: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제한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통과 했습니다. 표 대결이 좀 아슬아슬했죠?
1: 네, 맞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을 경우에는 못하도록 한 결의안이 찬성이 50표, 반대가 48표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빌 캐시디 포함해서 4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거죠. 이탈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존 퍼데몬 의원이 이제 반대표를 던지면서 반대에 나온 건데 1973년 전쟁 권한법에 근거해서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 행위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전쟁 권한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되긴 합니다만 이번 표결에 실질적인 효력을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하원, 상원 다 통과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제약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또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국민들의 의견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눈치 보는 것 아니냐. 트럼프 편에 섰다라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에 대해서 대가를 미국 국민들이 치른 거다라면서 공화당을 공격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입장을 반영해서 대이란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긴 합니다만 다시 전쟁할 가능성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뭔가 좀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전쟁 장기화에 대해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국내로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60일 동안 뭐가 되든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전 세계 36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이 무려 76%로 나왔습니다. 신뢰하는 대답은 23%에 그쳤는데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네.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란 전쟁 도중이었거든요. 그때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 일본 등 36개 나라 성인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0: 이 신뢰한다는 대답은 23%에 불과했고요. 응답제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고
1: 네.
0: 긍정적인 대답은 37%에 불과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관계자는요.
1: 네.
0: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외교 도선 때문에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백악관 측에서는 아니다. 조 바이든 정부 때 4년 동안 미국이 약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미국의 힘이 강해졌다.
1: 네.
0: 회복됐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1: 그래요.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짧게 여쭤볼게요.
0: 네.
1: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 브렉시트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재가입 목소리가 영국에서 커지고 있다고요.
0: 네. 지금 브렉시트 하고 나서 10년 지났는데요.
1: 네.
0: 총리가 7명 바뀌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이제 22일 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7번째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렉시트 찬성 국민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에
1: 네.
0: 사이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시작해서 지금 영국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싱크탱크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의 한 관계자는 스타머 총리의 능력은 별개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브렉시트 하고 나서 영국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여론사를 보더라도
1: 네.
0: 48%가 유럽연합에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나왔고요. 반면에 아니다. 그냥 브렉시트 유지하자는 대답이 27%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세월이 지나면서 영국 국민들도 아, 괜히 나왔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

0: 괴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자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는 시간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괴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괴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얼마 전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람 다리 일부. 결론은 요양병원의 실수였습니다. 요양병원 측이 자진신고하면서 이제 결론이 난 건데, 이 얘기 처음 결론 들었을 때 어떤 생각부터 들으셨어요?
1: 두 가지인데요. 네. 시스템의 배신, 그다음에 기록되지 않은 오판. 딱 두 개거든요. 네네. 시스템의 배신이라는 것은 의료 폐기물 처리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0: 아, 예.
1: 이럴 수가 없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다 이제 바코드나 이거 찍어서 하는데 그 역시 이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수술이 요양병원에서 있었는데
0: 네.
1: 문제는 그 수술이란 게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의 책임을 묻기가 참 어려운. 왜냐하면 그래요? 그 요양병원은 사실은 되게 선의를 베푼 거거든요. 사실 현실에서는요. 괴사가 진행되는 고령의 노인분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상급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뭐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수술도 못해요. 입원도 못해요. 그럼 저기 ER 응급실에 자리도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나요?
0: 그냥 마지막을 맞는 거예요?
1: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요양원에 가는데 요양원은 의사가 없습니다.
0: 예.
1: 그럼 요양병원으로 가서 요양병원도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병원은 되게 선의를 가지고 받아준 건데 문제는 받아줬는데
0: 관리가 잘 안 됐군요.
1: 왜냐하면 그런 상태인지는 그렇게까지 급박한지는 몰랐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거기는 의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절단 일종의 시술을 한 건데
0: 예.
1: 결과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사각지대입니다. 이거 시스템의 배신인 거죠.
0: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의료법 위반하셨다 그랬는데 요양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거예요?
1: 수술실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수술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실 자체가 없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마취도 안 되고 마취 시설이 없으니까요.
0: 예.
1: 마취과 의사도 없는 거고. 그럼 거기서 수술을 했다는 거냐? 근데 수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나가기 직전에 것을 근육만 좀 잘라낸 거예요. 그럼 그게 수술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0: 그 당시에는 생존에 있었어요.

0: 있어요?
1: 예,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온 몸이 다 괴사가 상태라서
0: 얼마 버티기는 쉽지 않으시겠네요.
1: 그렇죠. 거의 구순 되시는 분이니까. 야. 이게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인대 시스템 배신인데
0: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예, 예, 그렇죠. 그러니 이게 법적인 문제 있지만은 노인 복지에 관련된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0: 그래요. 예. 자, 100명 넘는 경찰이 투입돼서 CCTV 확인하고 인력 투입 규모도 그렇게 컸다는 건데 자, 처음에도 의료 폐기물 가능성도 제기가 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이 부분은 되게 좀 가능성을 낮게 본 것 같아요. 강력 사건으로 본 것 같아요.
1: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경찰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네. 뭘 판단했냐면요. 국과수의 부검인들이랑 이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합니다. 이게 아. 강력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예. 경찰이 단독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제가 기록되지 않은 오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과수의 부검인들도 이게 실수했다는 것보다는 네. 이런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간과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실수인지 간과인지 아니면 가능성을 낮게 보신 건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0: 네.
1: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그 퍼센트를 예. 경찰 지휘관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건 강력 사건이야 밀어붙여?
0: 예.
1: 이것도 해 저것도 해가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 최악의 거로 가자라고 인천경찰은 판단한 거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100명의 경찰들이 쉽게 말하면 그 더운 날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한 겁니다.
0: 아, 그랬군요.
1: 예, 일주일. 그런데 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저 오판이 좀 줄어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존재합니다만 이것도 시스템의 사각지대입니다.
0: 경찰이 큰 고생만 네. 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갑니다. 최근 OTT에서 인기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교육. 무너진 교권, 학교 폭력 문제 정면으로 다루는 드라마인데 여기 이제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실태를 다룬 내용도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드라마가 묘사하는 게 현실과 유사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1: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청소년 학교 내 도박이 294건이 네. 신고되고 네네. 보고가 되는데
0: 네.
1: 실제로 강원도 지역에서 말하자면 강원랜드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48명의 학생이 신고되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0: 네네.
1: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집단화된 어떤 조직화된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고등학교는 어떤 누군가의 조직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이버 도박을
0: 네.
1: 그 청소년들이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학교도 사실은 있는데 이렇게까지 조직된 거는 사실은 경찰도 사실 충격인 거죠.
0: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진신고한 거긴 하지만 그중에 이제 남학생이 93%를 차지하는데 일단 남학생들이 도박에 더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1: 아마 또래의식 같습니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서로 일종의. 뭐 누가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 따라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고나이 또래는 굉장히 강한 그 네. 결속력이나 또래 의식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여기서 빠지면 이제 일종의 왕따가 되는 느낌이 되니까 그걸 이제 일종의 재미 형태로 막 하다 보니까
0: 네.
1: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경쟁이 만 원 냈다 10만 원 되고 우습죠 공 하나 붙는 거니까.
0: 비슷한 얘기를 예. 그 게임에 빠진 자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예.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게임 회사에서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1: 그렇죠.
0: 거기서 못 빠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1: 절대 못 빠지죠. 왜냐하면 네. 친구들이 그거 하면 노는데 어떻게 자기가 빠집니까?
0: 그러니까요.
1: 특히 이제 이런 도박이라는 게
0: 네.
1: 말씀하신 게 이게 포카 게임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홀짝 게임 같은 거 되게 탄순한 겁니다.
0: 그래요.
1: 예. 그리고 거기다가 소위 말하는 이번에 월드컵 하는데 월드컵에
0: 예.
1: 뭐 누가 골을 넣는다 이거 배팅어 이런 것들입니다.
0: 아. 예. 진짜 도박이네요. 예, 예. 도박 금액이 평균 300만 원이라고 하던데 학생들이 이 돈이 어디서 난 건가요?
1: 말하자면 주식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용돈인데 네. 용돈으로는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일종의
0: 예.
1: 가정 내 절도라고 집에서 뭐가 없어지는 겁니다.
0: 엄마 지갑?
1: 아니 어떤 물건이 저기 당근으로 나가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들놈이 거기 가서
0: 아들이
1: 예,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 내
0: 감정을 잘 전해 주셨어요.
1: 예, 가정 내 절도라고 합니다.
0: 그래요.
1: 예, 가정 절도가 사실은 용돈의 한 10배가 되는 걸로 되면서
0: 결국은 2차 범죄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도박도 하고 예. 절도도 하고.
1: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소위 이 각 학폭에 의한 쉽게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삥뜯기가 되는 거죠.
0: 아, 돈까지 뜯기는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예. 되고 그래서 돈을 뜯어가지고 그거 갖고 또 도박을 하는.
1: 도박을 하게 되고
0: 이야.
1: 그게 또 되는 게 쉽게 그다음 넘어가는 게 야미바이토라는 일본 말로.
0: 무슨 뜻입니까?
1: 야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예. 어둠의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저 대행 폭행이라든 대행 뭐 뭘 던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0: 예, 예.
1: 그런 것들을 하는 불법 탈법 알바를 그 조직에 도박 조직에서 알선해 주는
0: 그래요.
1: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0: 거기서 또 돈 조금 벌어와가지고 또 도박을 쓰라고.
1: 예. 왜냐하면 그 중독시켜야지 반복되기 때문에.
0: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군요.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드라마에서는 웹툰 보다가 그 사이트에 있는 광고 통해서 도박에 빠지는 걸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어요. 문자로 사이트 링크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누가 봐도 위험한 광고 문자인데 그걸 아 이거 좀 위험하지.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누르는 그 심리는 뭐예요?
1: 사실 웹툰인데 웹툰이 아니라 그 게임이다 게임. 게임이라고
0: 네.
1: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흔히 말하는 뭐 축구 게임이나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 옆에 창을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거기서
0: 돈을 넣게.
1: 예, 거기 창을 붙여갖고 네. 사이트 광고가 계속 나갑니다. 거기를 호기심에 클릭 한번 하면 바로 촥 나오게 됩니다.
0: 네네.
1: 그럼 거기에 뭐 한 처음에는 100원, 1,000원 정도로밖에 안 합니다.
0: 아, 그걸로 살살 꼬시는군요.
1: 예, 예.
0: 할 수 있는 금액으로
1: 딱 만 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가 더 붙죠.
0: 예.
1: 그게 이제 이들의 수법입니다.
0: 그래요. 예.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꽂아놓고 그다음에 사람이 잃으면은 흥분해가지고 또 자꾸 하게 되니까 금액을 그때 올리네요.
1: 그럴 때 따게 해주죠.
0: 한 번은 따게 해주고.
1: 그렇죠. 다섯 번에 한 번은 따게 해주고. 따는 액수가 한 2만 원.
0: 예.
1: 그러면 거기에 아 그거에 들어가서 다시 또.
0: 그걸 못 잊고 또 한다.
1: 따면 20만 원 되는 거죠.
0: 야 개인만 놓고 보면 가해자 피해자 중독자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도박판을 만든. 조직 여기에 이제 어프로치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범죄 접근하는 여러 틀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 보통 합니까?
1: 그러니까 심리적 이유기에 있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니까 독립성이 강한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부모한테 알려주기 싫어요.
0: 네.
1: 내가 요렇게 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래끼리 뭉쳐갖고 뭘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박을 좀 넣어주는 거죠.
0: 거기다 돈이란 요소가 들어가는 거죠.
1: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은 처음에는 용돈 안에서.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용돈의 10배가 되는.
0: 네.
1: 아주 교묘하게 움직이는 중독 요소를 아주 쉽게 하는 거죠.
0: 그래요.
1: 그러다가 일부는 탈법이 되는 거고 불법이 되게 하고. 근데 이게 희한한 게
0: 네.
1: 모두를 완전히 망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1: 예. 그 중에 3분의 1 아래쪽만 망치면. 그러면 모두를 망치면은 큰 문제가 돼서 본인들이 추적당하기 때문에
0: 네.
1: 소수만 망칩니다. 그들의 전략입니다.
0: 이야 그런 세밀한 전략인데 자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릴게요.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도박의 초기 징후 어떤 게 있습니까?
1: 일단 피곤합니다. 공부에서 피곤한 게 아니라 잠이 부족하죠. 집중하니까.
0: 아 애가 너무 피곤해 보여. 네,
1: 그런데 네. 성적은 안 올라.
0: 예.
1: 그죠 이상하죠.
0: 예.
1: 그리고 친구 관계가 변화합니다. 평소에 알았던 애보다 조금 다른 애를 알게 돼요.
0: 예.
1: 그거는 도박 쪽에 있는 애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친구 관계의 변화를 명확히 보시고 잠이 부족하고 거기다 하나 더 하는 건 용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하거나 그러고
0: 물건이 없어져요.
1: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0: 야.
1: 가정 내 절도가 간간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부모랑 아이가 같이 도박 중독자들 같이 손잡고 가셔야 됩니다. 애만 보내면 안 됩니다. 같이 받아요.
0: 같이. 네. 같이 상담하면서 빠져나오도록
1: 그렇죠.
0: 해야 된다. 초기 징후. 피곤해 보이고 잠이 부족하고 친구가 달라지고 용돈을 좀 더 달라고 하다가 어느새 보니까 집안에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1: 그렇죠.
0: 그럴 때는 손을 잡고 센터로 같이 가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소프라노 강혜정의 비목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영월의 기온 29.7도를 최고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9도를 기록했습니다. 맑은 지역과 흐린 지역 비중이 엇비슷합니다. 구름이 빽빽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았고요. 이외에 맑은 지역은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면서 다소 더웠습니다. 폭염 수준은 아니었고요. 내일도 평년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풍권역은 25도를 밑돌아 선선한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전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5에서 40mm 정도 되겠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최대 60mm, 시간당 2,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또 싸락, 우박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등 21도에서 28도로 내일도 서쪽 위주로 덥겠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와 경북 지역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오늘 동해안에 당분간 제주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남해안 제주의 바람 강한 편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내일 오전 남아공과 월드컵 본선 32강 진출을 놓고 일전을 펼칩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행이 확정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내부 보고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특단의 공급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개 토론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의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내일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월드컵 본선 32강 진출을 놓고 운명의 일전을 치릅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행이 확정되는데 홍명보 감독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위기를 낳을 수 있다며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대표팀은 32강 진출이 걸린 남아공전을 앞두고 마지막 당금질에 나섰습니다. 주장 손흥민 등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하며 결전을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남아공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조 2위로 32강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 선수들을 한데 모아 원팀 정신을 강조한 홍명보 감독은 기자회견에선 방심을 경계하며 필승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무덥고 습한 몬테레이 날씨가 승부의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홍 감독은 선발 라인업 등 전술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남아공의 거센 공세를 막아야 하는 중책을 맡은 김민재 역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남아공의 브로스 감독은 배수진의 각오로 우리와 맞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KBS는 32강행이 걸린 운명의 3차전을 중계방송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 슈퍼스타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멀티골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골로 월드컵 사상 최초로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의 슈퍼스타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6개 대회 연속으로 득점을 이룬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호날두는 미국 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K조 2차전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로써 호날두는 2006년 대회 이후 이번 대회까지 6개 대회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최초의 기록도 세웠습니다. 올해 41살의 호날두는 지난 첫 경기에선 무득점에 그쳐 체면을 구겼지만 2차전에선 전반 6분 칸셀로가 측면을 파고들어 만든 크로스를 기습 슈팅으로 골로 완성했습니다. 이어 전반 39분 페르난드스의 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두 번째 골을 추가했습니다. 이 골로 월드컵 개인 통산 10호 득점을 달성한 호날두는 포르투갈 대표팀 역대 월드컵 최다 골 기록도 세웠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힌 잉글랜드는 가나를 상대로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부디미르의 결승골을 앞세워 파나마를 1-0으로 이겼습니다. 콜롬비아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1-0으로 제압하고 2연승으로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부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담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선관위 내부 보고 상황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 서울시 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잠실 7동 등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들을 담당하던 실무진입니다. 합수부는 선거 당일 일지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선 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내부 메신저 등에선 선관위 측이 용지 부족을 보고받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투표관리원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선관위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선 직원들 사이 오간 통화 내역과 개인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 시간별 보고 상황과 순서, 조치 등을 정밀하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특히 실무진이 이 사태를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누군가 고의로 조치를 늦춘 게 아닌지 규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합수부는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선 여성에 대해선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KBS의 취재 결과 정교 유착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수시로 지시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네트워크 본부장을 직접 만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5: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오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시켰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정당법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합니다. KBS 취재 결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신천지 간부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 안에서 10만 명이 돼야 한다며 수차례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장이자 이 사건 키맨으로 꼽히는 오모 씨를 이 총회장이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이 총회장은 피의자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천지 전 간부가 오 씨에게 당원 가입 신도 명단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오 씨는 KBS에 신천지 측과 엮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증거를 영장심사에서 제시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합수본이 출범한 올해 1월 초 신천지가 컴퓨터 초기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는데 이즈음 이 총회장이 간부들과 수사 관련 대책회의를 소집한 정황이 파악된 겁니다. 앞서 이 총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황인데 이 총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주식시장 활성화와 반도체 부문의 역대급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공급 부족 문제까지 겹쳐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에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는 공개 토론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6: 주가 수준과 기업 이익을 볼 때 지금은 특별한 호황의 시기라고 재차 진단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수요와 유동성은 크게 늘었는데 반대로 지난 2, 3년간 공급은 줄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대단히 쉽지 않은 국면에서의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법으론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무조건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벨트라 안 된다, 공업지구라 안 된다,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냐며 가능한 곳은 다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보유세, 양도세 조정에 무게를 실으며 대신 세제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공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해외 사례도 도시마다 다 다르다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용인 외에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어제 역대 최대의 낙폭을 기록했던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한 가운데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오늘 6.04% 급등하면서 94.8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5일 83.58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 거래소가 해당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한국 증시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현재 시간 23일 MSCI가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 따르면 역외 외환 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어제보다 2.7원이 오른 1541.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54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9일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8월 전당대회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원들과 만나 강경투쟁보다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2: 전당대회 준비기구 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기 위한 수순입니다. 정 대표는 그간의 성과를 하나씩 거론하며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고 최근에 당청 갈등설도 일축하며 사실상 출사표를 내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자신도 성공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 배에 선장이 두릴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경쟁하면 안 된다고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호의 선장이고 민주당 호의 선장은 정 대표다라고 맞섰습니다. 과로로 입원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엿새 만에 복귀했습니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요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의 거취는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냐며 투표용지 사태 특검 등 대여 투쟁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경 투쟁만 하는 건 안 된다 견제하면서도 당내 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형성되는 시기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롭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이런 핵시설에 대한 전면 사찰이냐 아니냐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사찰이 회담의 조건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규모 구출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7: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의 입국을 허용했던 미국 측 주장과 딴판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틀렸다며 만약 이란 말이 맞다면 당장 회의를 취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고 부인하면 전체 협상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란의 주장엔 국내 정치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각자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공개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재차 꺼내든 호르무즈 해협에선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개방됐다곤 하지만 선원 1만 천여 명이 여전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 국제해사기구 IMO는 오만 등 역내 연안 국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오만이 안전하지 않은 기존 항로를 대신할 임시 항로를 마련했고 IMO가 선박들과 통항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오만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항행의 자유 보장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간 상선은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36척으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었던 한국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26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울타리 설치와 도로공사, 지뢰 매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지만 유엔사는 위반이 아니라면서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입장이 다른 이유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최근 비무장지대 내 눈에 띄게 증가한 북한군의 활동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북한이 중화기와 드론을 반입한 증거가 없고 울타리와 도로 건설, 지뢰 매설은 군사 분계선 북측의 방어 목적이라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군의 장애물 설치가 정전협정에 명기된 완충지대로서의 비무장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이 같은 시각차, DMZ 내 북한군의 의도를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 정책이나 국경화 작업 등 북한의 정치적 변화나 대남 정책까지 고려한 반면 유엔사는 순수하게 군사적 측면만 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엔사는 또 대한민국도 비무장지대 내에 도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면서 남북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는데 남북 모두에게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DMZ 출입 승인 권한을 두고 정부와 유엔사가 충돌한 데 이어 이번에 한국군의 DMZ 내 활동까지 명시한 것도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유엔사의 책임을 존중한다면서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1: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귀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며 군인 귀순은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살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 어르신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석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살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식음료 업계가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모레부터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등 44개 품목의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합니다. 커피업계도 가격 조정에 나서 메가 MGC 커피는 19일부터 제품군 3종의 가격을 각각 200원씩 인상했습니다. 이디야 커피도 지난달 6일부터 매장 내 스틱커피와 커피믹스 제품 가격을 최고 15.2% 인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경찰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단은 당초 오늘 오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모스탄 교수를 불러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탄 교수 측 변호인은 경찰이 개인정보 보조

일을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통지해 오늘은 불출석한다며 보호조치 전제하에 기일을 협의해서 재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 대다수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서울과 인천, 경남 소재 초중고생 학부모 5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8%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정보 노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97%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4,521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서 18% 늘었습니다. 4월을 기준으로 출생아 수와 증가율 모두 2019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93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0.13명 증가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타격왕에 도전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시즌 5호 홈런포를 포함해 2안타 1볼넷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정후는 오늘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홈런 포함 2안타 1득점 1타점 1볼넷 1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이정후는 홈런과 도루를 모두 시즌 5개째로 늘렸고 타율은 3할 3푼 1리를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오늘 밤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권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80mm, 충북과 경북에 최대 60mm가 내리는 등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의 19도 등 전국의 16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20일이 넘었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죠.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여권 내 당권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분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을 자세히 짚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태규 전 국민의힘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반기

0: 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이 최대 쟁점이 역시 법제사법위원장인데 방석현이 이거 좀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매번 여야는 이 법사위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이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역사적인 그런 어떤 기원이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다 법사위로 모이게 됩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1: 법사위가 깔때기입니다.
0: 네.
1: 근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는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체계 잡고 심사를 법사위가 해라라는 취지인데 이게 이제 그런 기술적인 품질 관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발목 잡기 도구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0: 네.
1: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단계에서 법안을 홀딩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무슨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이래가지고 뭐 한 330일을 경과해야 그 법안이 겨우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되면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달라. 그러나 여당은 그렇게 발목 잡기를 하게 되면 법안이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네. 이 싸움을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1: 원래는 이게 1998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15대 국회였는데요. 15대 국회 후반기 때부터 그 관행이 정착이 됐어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여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으로
0: 양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1: 예.
0: 보면.
1: 그런데 이게 이제 21대 국회 때 깨져버렸어요.
0: 네네네.
1: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하면서 법사위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러면 다 가져가라 모든 상임위를. 당시에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0: 그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때.
1: 독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0: 기억납니다.
1: 근데 이제 역풍이 부니까.
0: 네.
1: 후반기 원구성 협상할 때는 다시 돌려줬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법사위는 또 안 돌려줬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21대 국회 와서는, 지금 22대 국회 와서는 이제 그 논란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여서 저는 여당이 전혀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0: 지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1: 네.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또 이제 지난번처럼 다 가져가라 그럴 바에는 법사위만 말고 이렇게 아예 그냥 다 줘버리고.
0: 네.
1: 그리고 결과에 책임져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법사위를 지렛대로 실리를 취하든지 다른 이제 중요한 상임위 노른자 상임위라는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뭐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그런 데를 야당 몫으로 배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는 오늘 이제 명단 다 내라 그랬는데 야당 아직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국회의장이 다 상임위를 배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파행이거든요. 그렇게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상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0: 협상이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줄 가능성이 0%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1: 안 줄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실리를 취해야죠.
0: 실리라 하면?
1: 다른,
0: 이제 다른 위원장
1: 실속이 있는 자리. 상임위들을.
0: 네네. 기재위라든가? 네.
1: 기재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0: 정무위. 네네.
1: 이런 데를 가져야죠.
0: 그렇게 협의가 될까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사위 아니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2: 이게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를 견제와 균형의 어떤 구도로
0: 네.
2: 만드는 차원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분리, 분점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여야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기싸움의 어떤 핵심 고리로 이게 좀 작용하고 있어서
0: 네.
2: 또 굉장히 여야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정치적 성과 뭐 이런 부분에 상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2: 이제 서로 다 이 부분을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옛날 2016년도에 지금 아마 국회 최고참이실 텐데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맞는 것이 그것이 순리다.
0: 네.
2: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었는데 그때 그 새누리당 여당보다 의석이 단 한 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우리가 의장을 하겠다 했을 적에 이제 여당이 한 석 차이지만 민주당한테 의장을 양보하고 대신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은
0: 네.
2: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다 이제 분리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0: 네네.
2: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싸움보다는 그래서 국회에서 어쨌든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건전한 구도 속에서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안목적 합의 또 이런 용인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여야에는 존재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있었죠. 그런 감성이 있었죠.
2: 예,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시면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이제 의장도 갖고 법사위원장도 갖겠다. 이 부분에 견제와 균형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냥 힘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0: 네.
2: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1당과 2당이 나눠 갖는 이런 어떤 국회의 좋은 관례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고 정착된 측면이 강하거든요.
0: 네.
2: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자기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좋은 관행들을 관례들을 지금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필요한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자신들의 정치적 상징 자본으로 또 활용하잖아요. 저는 이것처럼 모순되고 정말 이중인격적 정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민주적 차원에서 명분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0: 네.
2: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서 쓰고 본인들이 내줄 때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2: 거잖아요. 자기들이
0: 정말
2: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0: 네.
2: 자신들의 상징 자본으로 이렇게 쓰고 싶고 그 부분을 잘 따르고 싶다면 이런 정치 행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0: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0: 네.
2: 저는 그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0: 그게 그러니까 법의 견제와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내용이다.
2: 당연히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우선이고
0: 네.
2: 힘에 의한 정치를 해가지고 정치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다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했을 적에 정치의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지
0: 그렇죠.
2: 힘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정치가 만들어진 사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0: 지금 분위기로 관련해서는 좀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금요일까지 26일이죠.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다고 최후 통첩했고요. 국힘은 법사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조정식 국회의장은 일단 명단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26일 12시로. 그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사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당이 정부 2년 차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 입법을 위해 자신들의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창룡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3: 전 야당의 말이 맞는데.
0: 야당의 말이 맞아요?
3: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가지면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되도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법을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잖아요.
3: 두 분이 말씀 잘 하셨잖아요. 법사위원회가
0: 네.
3: 게이트키퍼라고 돼 있어요. 골키퍼 비슷해요. 목각이 막는 거예요. 말하자면.
0: 네네.
3: 그게 이제 체계와 자구심사의 기능이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와 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법사위를 거쳐야 돼요.
0: 네.
3: 여기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체계나 자구심사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와 자구심사도 전 국회법을 바꿀 때가 됐어요.
0: 바꿀 때가 됐습니까?
3: 아니 법사위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0: 네.
3: 국회 각 상임위에 다 전문가들이고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가들이. 근데 뭘 저희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냐고요.
0: 법사위 권한을 좀 힘을 빼야 된다고
3: 그걸
0: 보십니까?
3: 그걸 빼야 돼요. 빼면 은 그런 네. 지금 양측의 논란이 사라질 수가 있죠.
0: 아, 그렇군요.
3: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0: 네.
3: 여당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국정운영을 하려는데 참 야당이 발목 잡으니까 우리가 아, 관행이었지만 이거 관행 뜯어고치겠다는 게 여당의 얘기고 야당은 견제와 균형이 안 맞지 않냐. 둘 다 맞는 말인데 둘이 입장이 바뀌면 서로 다른 점은 똑같이 해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기본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신들이 여당이 될 때와 야당이 될 때 전혀 말이 달라져요.
0: 네.
3: 그러니까 그거 자꾸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0: 전통을 따질 필요 없다.
3: 의미 없어요. 의미 예. 없는 거고. 제도적으로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법사위원회를 분리하든가 그러니까 사법위원회로 해서 이제 법무부 검찰 이런 것 일반 상임위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 대신 체계 자꾸나 다른 상임위가 해서 고구마하게 거기서 딱 통과되게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이 이렇게 서로 쟁탈전은 안 부릴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0: 민주당이 독식하는 아, 것은 말이 안 된다.
3: 승자 독식이라는 게 그게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게 미국 정치에서 나온 거예요. 엽관제가 미국 우리나라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 상임위를 다 독식한다? 이게 총선 2년 남았는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그 선거 기간 중에 기소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 일반적인 분석이 그렇잖아요 지금.
0: 네.
3: 근데 어떻게 또 독식을 하겠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정치적 수사 이게 짓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0: 독식하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진다고
3: 했습니까?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1: 네네.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13대 국회 1988년도 그 이전까지는 우리도 여당이 독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13대 이전까지의 국회는 사실상 통법부였어요. 그냥 정부 들러리였지. 네네. 국회가 삼권 분립의 한 주체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13대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일종의 합의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매우 형식화된 겁니다. 말만 네. 합의제지 사실은 서로 간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독주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국회 상임위에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이런 게 기능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문제가 저는 그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20대 국회 후반기였던가 21대 국회 후반기였던가 야당한테 그때 법사위원장을 줬었어요. 근데 법안 진짜 통과 하나도 안 됐어요.
0: 그렇죠.
1: 국민의힘이 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0: 네네.
1: 그 경험 이후로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마 뼈저리게 법사위원장만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이걸 이제 다짐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답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과거의 관행을 존중해서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관행이 20년 넘게
0: 이어졌었죠.
1: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존중해서 소수당한테 법사위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줘봤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고 결국 현실적으로 네. 지금 단계에서 협상이 어떻게 일단락이 될 건가 이게 남았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의 상임위를 독식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협상력을 서로 간에 발휘해서 법사위를 못 얻더라도 야당으로서는 법사위만큼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네. 다른 실속 있는 상임위를 챙기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좋은 거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0: 좀 나눠주고
1: 일부는 야당한테 좋은 것도 네. 넘겨주고
0: 정치가 필요한
1: 해야 되지
0: 시간.
1: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이게 개헌할 때마다 이 원구성 확대가 나온 얘기예요.
0: 계속 나오죠 이 얘기.
3: 아, 지겨워 죽겠어요. 제가 87년부터 들은 얘기인데.
0: 아니 법사위 안 그래도 엄청 싸우는데 그 전부터 싸우게 되잖아요.
3: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이제. 네. 이걸 아예 법으로 규정해야 돼요. 국회법
1: 제도 개선해야죠.
3: 해야 돼요.
0: 아 오히려 그냥 법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3: 그때 협상이 되는 나라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 예, 정치가.
0: 예. 네.
3: 아예 법에다가 여당은 어느 상임위 갖고 야당 가져라.
0: 아예 나눠서.
3: 나는 될 거 아니에요. 법은 개정할 때 하든가.
0: 그것도 지금 의논해봐야 되겠는데요.
1: 예. 아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의 타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적 심사권을 없애면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미 국회 법제실과 같은 사무처의 입법 보조기구들의 전문성이 법사위의 그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 사무처의 그런 기능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이 법률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독립성을 부여해서 반드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 국회 법제실의 체계적구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0: 네.
1: 그래야만 그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럼 간단한 문제예요. 왜 안 합니까? 법사위 갖고 싸우지도 않아요.
0: 아니,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왜 안 바꾸는 겁니까?
1: 이게 서로 간에 그걸 갖게 되는 힘이 있으니까 안 바꾸고 있는 거죠.
0: 아니 근데 이태규 의원님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 지난번이 추미애 의원이었단 네. 말이죠. 그 전에가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너무 좀 강성의 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법사위원장이 되니까 국민의힘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좀 중대성향을 가지고 계신.
2: 그 부분에 있어서.
0: 네.
2: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이제 불신이에요. 우리 정치가.
0: 네.
2: 그러니까 야당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저 또 발목 잡게 할 거다. 시간 끌 거다. 이런 불신과 의심.
0: 네.
2: 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맡게 되면 이것도 강행 처리하고 밀어붙일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체계 자꾸 심사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0: 네.
2: 체계 자꾸 심사권의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0: 남용이 문제죠.
2: 그러니까
0: 예.
2: 체계 자꾸 심사만 하면 돼요.
3: 그래서 그러니까.
2: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사실 체계 자꾸 심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적이 기술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사위원들보다는 오히려 국회 사무처의 법제실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 맡겨두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이제 체계 자꾸 심사는 안 하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붙들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불신하고 뭐 이런 이제 장으로 전락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번 기회에 저는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0: 네.
2: 그냥 법제실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하고
0: 의장 직속으로
2: 예, 법사위는 네. 그냥 법원,
0: 네.
2: 검찰, 법무부, 감사원 뭐 이런 법이나 감사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그 정부 부처를 얘가 관장하는 그런 그냥 일반 상임위를 이렇게 좀 정리해내는 거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0: 네.

0: 그래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동안 심의하지 않으면 바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나 또는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는데
1: 그래요. 몰랐네요. 네. 예,
0: 그렇게 쓰면 됩니다. 다수당이. 네네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을 경우에 그럼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회부를 해버립니다.
1: 네네네.
0: 그 저기 소위원회.
1: 아, 회부를 하는군요.
0: 근데 법사위에 그 법안을 다룬 소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야당이 맡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쪽으로 회부를 해버리니까 네. 거기서 이제 갖고 있으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렇다면 차라리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주고 두 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을 조금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어떤 그 정치 문화를
1: 그러네요.
0: 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각도로 좀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 부분이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실리를 챙기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방향이라면
1: 네.
0: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법사위원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1: 그렇죠. 그런 협의가 있어야죠.
0: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본다면
1: 네.
0: 아마 뭐 야당도 한번 검토해볼 수는 있겠죠.
1: 그렇죠.
0: 제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검토 개혁 법안의 개혁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다 독식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1: 결국 그 법사위 내 힘의 균형을 약간 힘을 좀 빼는 느낌으로 양당이 협의를 봐야겠네요.
2: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체계적 심사권을 줬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국회 사무처의 그런 입법 지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고도화되기 이전에 법을 만들었는데 뭐 위헌 논란이 있다든지
1: 네.
2: 타 법과의 어떤 상충과 뭐 중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사위에서 한 번도 봄으로 인해서 어쨌든 입법의 품질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법제실 얘기했듯이 국회 사무처의 그런 입법 지원 기능이 국회의원이 아이디어만 주면 법 조문까지 만들어주는 수준이에요.
1: 네.
2: 다 검토해서.
1: 그렇죠.
2: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런 기술적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기구가 아닌 그 사무처의 그런 조력이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모든 상임위에서 이 소위원회를 둘 때
1: 네.
2: 법제심사 소위원회를 따로 두면 돼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원스톱으로 끝내도록 네. 법사위로 안 가도록
1: 네, 네.
2: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임위에 보면은 법안심사 소위가 있고 뭐 청원심사 소위가 있고 예결 소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법안 내용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 말고 법제심사 소위를 따로 둬가지고 상임위에서 원스톱으로 끝내고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든가
1: 네네.
2: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미국은 우리처럼 법사위 같은 데로 모으는 제도가 없습니다.
1: 법사위 자체가 없습니까?
2: 네, 상하원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은
1: 네.
2: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 본회의에서 상하원에서 통과돼가지고 백악관에 공포를 위해서 보내기 전에 의회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애놀링이라고 그러는데
1: 네.
2: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체계작고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서 백악관을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임위 통과 이후에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혹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에 일종의 별도의 체계작고 심사 기구를 둬가지고
1: 네.
2: 그야말로 체계작고만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법사위가 상원처럼 그 군림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온 법안들을 내용 마음에 안 든다고 홀딩하고 그 정치적으로 발목 잡고 이거는 안 돼요.
1: 네, 이거 좀 내용을 바꿔야지 이제 좀 내용을 바꾸면 좀 덜 싸울 수도 있나요? 어때요?
3: 이 우리나라 이 지금 대통령제 아니에요?
1: 예, 예.
3: 대통령제인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의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와 균형이 안 돼요. 여대 야소일 때는 완전히 이 당과 정부가 또 한 일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소 야대가 되면 완전히 또 국정 발목을 잡고 이 법사위도 그런 격이에요.
1: 네.
3: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무조건 이제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켜서 차기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어쨌든 집권 세력을 이제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법안을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입법이에요. 입법 가지고 정책을 하고 개혁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는 거예요. 말하자면.
1: 네네.
3: 여당은 이제 야당에 됐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내각제적인 요소와 대통령의 제적인 요소가 아주 교묘하게 혼합돼 있어가지고 대통령제의 단점과 내각제 단점이 그대로 들어간 제도가 우리나라의 혼합 대통령제입니다. 저 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회 제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금 운영하면 가능해요. 뭐 체계 잡고 심사하라고 했죠. 언제 홀딩하라고 했습니까?

0: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이걸 완전 법에다가 국회법에다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처벌 조항까지 줘야 돼요. 처벌 조항을 국회법에다 해놓고 만약에 처벌 조항 없으면 넘어가도 그만.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잡아갑니까? 아주 아주 강경하게 해놔야 돼요. 이거
1: 강경하게 해놔야 된다.
0: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1: 네. 네. 이게 네.
2: 저는 사실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법사위원회를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바탕에는 이걸 야당이 맡으면 안 된다. 야당한테 못 준다. 여당이 독점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법사위원회를 상대방이 맡으면 합리적으로 운영 안 할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이 불신 구조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제도나 구조 행태가 다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사실 당대표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당대표예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고
1: 네.
2: 또 이번에 의회에서 여기 보니까 아직 다수당이 힘으로 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독점적 행태. 한국 정치를 보면 전부 독점적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그 법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0: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고 인식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제도의 개혁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국회가 이상하게 제도 개혁을 안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수시로 나왔어요. 국회개혁, 정치개혁이 입에 달고 다녔는데 아예 얘기 안 해요. 언제부터는 협치라는 단어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치라는 단어가 그래도 수사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협치라는 단어도 완전히 사라졌고 제도 개혁합시다, 무슨 저기 변화합시다, 뭐 개혁, 국회 개혁 이런 얘기도 아예 사라졌다고요.
1: 네.
0: 의원들 책임이 커요. 이거는 사실 여야 의원들의 책임.
1: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아니, 생각을 해야 되나요?
0: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 관심이 없다.
0: 공천에 네. 관심이 많고 네. 공천 애만이라고 하기엔 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자기의 이익과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데 또 같이 물려가고.
1: 그러네요.
0: 강경 발언할 때도 묻어가고 말이죠. 공천 받고.
1: 네.
0: 그게 약간 당대표하고 똑같아요. 당대표도 이따 당대표에게 나오겠습니다만 당대표 권한도 빼야 돼요. 이대로 가면 당대표가 아주 사단납니다, 진짜.
1: 오늘 안 그래도 오세훈 씨는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이야기는 저 뒤쪽에서 네. 잠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힘이 있는 곳에는 꼭 문제가 생기네요. 선관위 문제도 그랬고.
0: 워낙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1: 네네. 네. 확실히 법사위도 어느 정도의 견제 기능은 세 분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보니 어느 정도 법사위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보시기에 다수당의 단독 원구성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단독으로 또 할 거잖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거야? 아니면 의회 독주가 또 시작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원석 의원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글쎄요. 뭐 아니 저는 뭐 그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이 아직도 안 됐는데요.
1: 네.
3: 이게 매번 그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저는 조금 책임감을 그 여야가 모두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석수가 비슷하면 그나마 좀 덜해요. 근데 지금 의석 차이가 너무 커요.
1: 많이 나죠.
3: 그러다 예. 보니까는 네. 뭐랄까 이제 힘의 균형이 그 자체로서 지금 뭐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예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뭐 정청래 추미애 그러니까 전반기 2년 동안에 한 분을 아까 빼트려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춘석 의원이 있었어요.
1: 아 그러네요.
3: 그분은 네. 사실은 조금 강성이 아니고 조금 이제 톤다운 하려고 그분을 임명했는데 그분이 주식거래 뭐 이러다가 안 됐잖아요.
1: 짧게 예 하고 이제 나가셨죠. 아예 근데, 못하셨죠.
3: 그런데
1: 예.
3: 전반기 2년 하는 동안에 법사위원장이 4명 바뀌었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야당은 간사도 임명을 못했습니다. 야당 간사를 굳이 나경원 의원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1: 간사도 임명
3: 그걸 또 끝까지 또 여당이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1: 그때 당시에 간사를 좀 시켜줄 수 있지 않나
3: 아니 저도 국회에 네. 있어봤지만 네.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국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저는 서로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법사위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그 국회 상임위를 보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법률안 뭐 예산안 심의보다도 그 상임위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그냥 국회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 국민들 눈에는 비춰지거든요. 그건 곧 이제 정치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요. 네. 누워서 이게 누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입법부가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깎아먹고 누워서 침뱉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3: 그렇다 그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스스로 뭐 이 얘기를 제가 백날 해도 소용없지만 좀 자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법사위를 떠올리면은 진짜 저는 사실 KTV 자주 보거든요. 저는 이제 심심하면 KTV 틀어서 그 법사위라든가 여러 의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법사위는 정말 안 싸우는 때가 없더라고요. 안 싸우는
0: 법사위만
1: 때가.
0: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법사위가 좀 심한 거죠.
1: 아,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정말.
0: 근데 우리나라 이 국회는 여야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1: 네.
0: 싸우는 게 직업이에요, 그냥. 네. 원래 그런 성품들이 아닌 분들인데 훌륭하고 다 지금 좋으신 분들인데
1: 왜 거기만 가시면
0: 모르죠. 안 해봤어요. 두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한번.
3: 아니, 저는 안 싸웠습니다. 이태규님들은 안 싸우십니까?
0: 네. 아, 점점 네. 네.
2: 원래 의회라는 것이 네. 싸우라고 만들어놓은 공간이잖아요.
1: 그렇죠.
2: 예? 예. 그러니까 논쟁을
1: 합리적으로
2: 해라. 예. 그래서 어쨌든 타협안을 도출해내라. 이렇게도 싸울 공간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1: 네.
2: 각자의 이익들을 대변하면서.
1: 그렇죠.
2: 저는 이제 그런 그 재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정치나 사회나 뭐 시장이든 어쨌든 독주, 독점 이건 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독주하고 독점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역사적 사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1: 단 한 차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2: 예. 그러면 네. 지금 저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이 독식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할 때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1: 네.
2: 그리고 다수에 의한 어떤 힘의 정치를 해서 최소한의 견제도 받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럼 적어도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맨날 홍보하는 집단이고 세력이잖아요. 그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인식과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
1: 네.
2: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총선 그 민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인 건 분명하지만 171석인가 그래요. 이 171석을 가진 정당이 300석의 국회를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거 이것이 과연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거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국회법정신에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 앞에 대답할 수 있냐 자신 있게 저는 한번 이걸 묻고 싶어요.
0: 네.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뭐 제도개혁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양보해보고.
1: 통크게 양보 한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뭐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네네. 저에 대한 경고라고 받아들일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 게 100%인데.
1: 네. 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0: 어쨌든 뭐 100% 뭐 안
1: 아니 법사위원장 양보할 게 0%라고 얘기했다는
0: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치를 못 틀어요.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전세력하고는. 그 대신 민주당 국민의힘에 강력히 뭔가 요구를 해야죠. 각서 쓰라든가.
1: 네.
0: 각서가 법률적인 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1: 네.
0: 정치적 효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여야 대표가. 그래서 우린 졌다. 법사위원장. 당연히 네. 잘 하시오.
1: 네.
0: 근데 야당이 똑같이 한다. 그 공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뭔가 좀 바뀌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똑같은 그런 이런 게 그게 이른바 이제 도끼인 개끼이에요. 야당 주장도 들어오면 야당 주장도 일리가 있고 여당 주장이 여당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요. 각자 입장에 바뀌면 똑같은 주장 그대로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럴 땐 좀 여당이 통합법 포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행정 입법 지방권을 다 가졌고
1: 네.
0: 뭔가 좀 양보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그런 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야당도 양심이 있죠.
1: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하면 지지율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1: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좀 뭔가 바뀌어야지 네, 이대로만 똑같은 네. 소리 들어요 그럼 결국은.
1: 아,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3: 아니 결국은 이제 네. 뭐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상상력의 산물이고
1: 그렇죠.
3: 또 정치는 어쨌든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1: 네.
3: 이게 이제 윈윈이 아니고 누구도 승자가 없는 그런 모두가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협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1: 그 모두가 실패하는 거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3: 아, 그거는 저는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3: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1: 네.
3: 해봤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1: 그렇긴 했죠.
3: 협상용으로 하는 얘기라고 보고
1: 네.
3: 근데 오늘 뭐 한명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까지 협상하겠다라는 걸 봤을 때 뭐 조만간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1: 네. 절충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2: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이
1: 네.
2: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대신 이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의 어떤 합리적 운영을 약속하고 뭐 이런 선에서 좀 타협이 됐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1: 합리적 운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뭐 소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지점들이죠.
2: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조건 어떻게 발목 잡기, 시간 끌기 이런 거 안 하겠다. 네,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1: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 몇 번 당했잖아요. 뭐 안 하겠다고 라 했는데 아니, 계속 발목 잡고 이러니까.
2: 이제는 이제 자기 말에 대한 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들이 심판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1: 아, 심판 받을 수 있게.
2: 예,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절충과 타협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는 거.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꼭 가져가야 한다면 그 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다 양보하고 대신 올해 안에 법사위원회를 개선하겠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런 시비가 없도록 그래요. 없도록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절충점들을 조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1: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검찰개혁 뭐 보안수사권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민생법안이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또 국민들이 또 호응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신건일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법사위원장이 양보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 숫자가 유권자들의 뜻 아닙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게 우선인 듯 합니다라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피스메이커 님께서 내란 논란이 생기고 나서 국힘의 권한을 더 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64님 여당이 너무 독주하는 느낌 듭니다.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라고 민주당이 항상 이 네 글자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이 문자를 항상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님께서 여당 야당 다 나라 살림 잘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건데요.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건전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좀 건전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오늘 국회의원분들이 좀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려나요? 좀 듣고 합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로 인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됐죠. 원구성 협상과 주요 개혁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대표 공백이 이제 여야 협상이나 당정관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요 막판에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3: 글쎄요. 뭐 그건 이제 원래 그 여야 협상은 그 원내대표의 소관이고
1: 네.
3: 원내대표의 소관 범위를 넘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큰 주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대표들이 나서는 아니면 뭐 탄핵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협상 창구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3: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대야 강경 노선이었지 않습니까?
1: 네.
3: 그에 비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라는 위치도 있고 본인의 정치 스타일도 있고 조금은 좀 그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3: 여야 간의 소통이 조금은 더 원활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1: 네.
3: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그 내부의 역학 구도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이 실리고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장동익 대표 체제에 대한 이제 당 내부의 회의나 불신이나 이런 게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원내대표 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서 거기도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원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여야 간에 그 협상하고 대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1: 네.
3: 우선 이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만둠으로 인해서 그 이제 전당대회 모두가 열린 거죠 확실히
1: 그렇죠.
3: 민주당
1: 예, 예.
3: 같은 경우는
1: 네네.
3: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전당대회 분위기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생각해봐야 될 건 이게 무엇을 위한 격렬함인가 그게 아직 좀 분명하지 않고
1: 얻어가는 게 무엇인가
3: 네, 세력 다툼 권력 다툼 네. 여기에 이제 그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야당이면 모르되 여당은 전당대회를 그렇게 치르면 안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빠삐용님께서 국회의원들은 AI 같아요.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어, 동의하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동의 안 하십니까?
2: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을 대변하고 네. 자신들이 지지적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적 기반이라든가 어떤 지역적 기반은 이건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 불가피하다.
2: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정치가 꼭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정치가 좀 선문답 같기도 하지만 꼭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지는 정치가 나중에 이기는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2: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치를 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양보 못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1: 맞습니다.
2: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예. 두 원내대표께서 좀 큰 모습을 한번
1: 큰 모습 때
2: 보여줬으면 좋겠다.
1: 네네.
2: 이런 바람이 있죠.
1: 저는 개인적으로 지는 정치 멋있는 것 같아요.
0: 이게 예. 비슷한 얘기인데
1: 네.
0: 너무 강성들이에요. 양당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존. 적대하면서 욕하면서 서로 사는 것. 사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이 빼진도 연장하겠죠.
1: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아, 모두 다 죽는 것이다.
0: 이거 전 이런 생각들이 이거야말로 네. 진짜 이거 뭐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공허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네. 됐건 지역구에 출마했던 분이건 간에 국민을 대표한다면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봐서 너무 나이브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들도 뭐 사람 나름이긴 한데 공부만 보고 교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1: 아, 그럼요.
0: 저 학생을 가르친다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1: 그럼 교수 못 합니다. 어, 그렇게.
0: 용인대학 저기 시골에 가지고 시골은 아닙니다만
1: 네.
0: 어제도 강의했는데 강의하고 시험 보고 그럴 때.
1: 거기 시골이 아니고 반도체 거의 난리 났어요.
0: 그 생활은 시골은 아닌 거.
1: 좋은 동네죠. 서울은 아니다.
0: 예, 예. 근데 그런 마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서울의 메이저 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0: 근데 네.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국민 대표라는 것. 내가 다음에 국회는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내가 정해감 있게 이거 한다. 뭐 이런 거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자부심이 있어야
0: 그게
1: 한다.
0: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런 게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을 때 타협도 하자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뭔가 우리 양보하자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볼 때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그런 말씀, 이태규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양당의 지금 원내대표들이 좀 합리적이에요. 지금 이 강성 이 지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네.
0: 이럴 때 그분들이 그런 모범을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1: 알겠습니다.
0: 그러면서 양보한 정치. 그게 네. 오히려 이기지 않느냐는 말을 공감하는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강인규 님께서 책임감이라 하 이거 정치인 국회의원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래요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 보면 안 됩니다. 사실.
0: 그 현실이니까 네. 그렇죠.
1: 이런 말 들으면 국회의원분들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국회의원 아니실 때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 많으셨습니까.
0: 아, 물론이죠. 지금도 많죠. 물론.
1: 이 네. 판에 들어오시고 약간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0: 밖에서 안 그러시다가 들어오면 오면 이상해져요. 육군 참모총장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1: 네.
0: 뭐. 비어당입니다.
1: 특히 법사위. 네. 네. 그쪽을 좀 어느 정도 개혁도 좀 이루어 좋겠다는 마음들이 문자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로고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옵니다. 아, 그래 가자님께서 시대가 변했는데 정치권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1: 그대로가 아니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0: 그대로면 차라리 난 건가요?
1: 그대로면 차라리 난데.
0: 그렇군요.
2: 악화되고 있다고.
0: 네, 그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0184님. 우격 따진 말고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최상진님께서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오늘 문자들이 굉장히 좀 그렇죠.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문자 들이 많이 옵니다.
2: 법사위원장이 그만큼 대단했던 모양이고.
0: 예, 오늘따라 이 정치인의 의미,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보내주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6772님, 공론화된 자리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김철호님, 패널분들 말씀 잘하시네요. 아우 속이 다 시원합니다라고 함께 주셨습니다. 아, 저도 좀 속이 시원하네요. 오늘 또 법사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그 문제점들 그리고 고쳐야 될 방향점에 대해서 짚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오늘 좀 공감하면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불멸의 밤을 지새웠다라고 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뭐 전격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이제 전당대회를 앞에 있으니까 뭐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이렇게 좀 사퇴를 하잖아요.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연임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평가와 당내 견제에 따른 승부수다 뭐 이렇게 분석이 교차되고 있는데 세 분은 정 대표의 이번 결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최창렬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연임을 위한 정지 작업이란 말이나 뭐 당내 견제에 따른 승부수란 말이나 같은 말인 것 같고
0: 네, 네.
2: 같은 말인데 예상했던 바에 역시 이거 사퇴를 하네요.
0: 네.
2: 저는 그래도 대통령과 집권 아직 초기이고 집권 2년 차도 얼마 안 됐잖아요.
0: 네.
2: 그래서 뭔가 정 대표가 좀 이제 좀 또 다른 모습.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전당부에서 다른 모습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물론 가능성은 크다고 보진 않았어요.
0: 네네.
2: 근데 결국은 이제 예상대로 다들 예상했던 대로 가긴 가는 건데 참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2024년도에 연임할 때 딱 24일에 사퇴했어요. 그때
0: 네.
2: 재작년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거는 좀 다르다 보면 그때는 같은 정당 집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건 집권 세력이거든요.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어쨌든 각을 쓰는 모양이에요. 물론 정 대표가 이제 이 사퇴하면서 여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하다.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속 내용은 뭐 상당히 이 각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대립 갈등 관계인 것이고.
0: 그래 보이죠.
2: 아, 그럼요.
0: 네.
2: 그래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여권 내에서 야당의 전당대회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나요? 야당의 전당대회나 여당의 전당대회는 달라야 된다고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인지. 그러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0: 네.
2: 거기에 해당돼요. 이게 너무 이제 강성으로 치닫고 과열된 말이죠. 그럼 누구를 위한 이 권력 다툼이냐 이런 얘기.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 투쟁이 원래 정치의 동력이에요. 권력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상주의 정치도 있고 현실주의 정치도 있는 겁니다만. 근데 지금 여권 내에서 이건 정말 무엇을 위한 투쟁이지? 이런 말이 나올 법해요.
0: 네네.
2: 그러지 뭐 저기 이 방송에서 이게 인용하기도 좀 그런 이런 멸칭 비슷한 것도 생겼잖아요. 이제. 양쪽에다 뭐 사람들 이름이 약자 비슷하게 따가 특징을 따가지고 한 말들.
0: 네네.
2: 이게 완전 여권 내에서 상대를 비하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대로 가다가 이게 만약에 정 대표가 이기게 된단 말이죠. 또 지금 이 김민석 의원이나 아니 김민석 국무총리나 송영길 의원이 출마한다고 돼 있는데 이쪽 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하게 당내 그 경선이 치열해요. 모든 게. 대선 후보 경선도 치열하고 전당대회도 치열한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 조금 출발 자체가 모르겠어요. 중간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발이 너무 과열돼 있어요.
0: 과열돼 있긴 하죠.
2: 조금
0: 예.
2: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과 뭐 친이명 네. 이재명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세력과의 좀 당내 경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대한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단 전격 사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출마하겠다라는 얘기와 같다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3: 아니 저기 그 연임 도전 안 할 거면 네. 사퇴할 일이 없는 거죠.
0: 사퇴할 일 없죠.
3: 예, 왜냐 계속 당대표직을 하면서 전당대 관리를 해야 되니까.
0: 네네네.
3: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연임 도전을 하겠다는 이제 그
0: 그렇죠.
3: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고.
0: 100% 출마하겠다.
3: 네. 100% 예, 출마하겠다는 예. 부분이고 그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바로 가서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0: 네네.
3: 이렇게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2: 맞아요.
3: 그 얘기는 내가 개인이 아니고 이제 친누나 친문 세력이 어떤 대변하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반명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지 않습니까?
0: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3: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친노 친문 쪽의 어떤 그 세결집도 도모하면서 대통령하고는 또 각을 안 세우는. 그래서 이재명 밑에 정청래와 김민석이 있는 것이지. 예? 저 이재명과 정청래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립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피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아마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데
0: 네.
3: 저는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집권 2년 차 대통령하고 맞서 가지고 당의 권력 투쟁을 하는 부분이 또 내가 볼 때 뭐 당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인은 저는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아,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3: 왜냐하면 대통령이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노골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를 사실 비판하면서 이번에 당대표에 정청래가 나오면 나는 싫어.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왜 경쟁을 하지 싸움 전쟁을 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당의 어떤 내용이나 균열을 본인이 우려하지만 이거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식 화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좀 전당대 대통령이 분명히 개입을 한 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의사표명을 할 수 있지만 저건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 제스처로 보여져요.
0: 네네.
3: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로 다 이렇게 거의 멸칭을 쓰면서 지금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0: 어느 정도 이 문제에 시발점은 대통령한테도 있다.
3: 개입은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0: 네.
3: 뭐 과거에 저번에 아마 박원석 의원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직접적이고 거칠게는 안 하더라도
0: 네.
3: 분명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럼 사실 이 부분에서 그럼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아, 나에 대해서 어떤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니까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0: 네.
3: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 대통령도 아마 이미 그렇게 된 이상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아마 어느 정도 더 개입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민석이든 뭐든 정청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를 시키기 위한 최대한 어떤 그 정치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될 경우에
0: 네.
3: 대통령이 있는 정치적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볼 때.
0: 근데 이게 대통령 입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겼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이런 글들이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씀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대표와의 불협화음이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여당이 이제 1년 차 시기인데 그럼 여당에서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3: 그러니까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 관계
0: 네.
3: 또 그 속에서 만들어진 협력 관계가 저는 이제 당정 관계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당정 관계가 대통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도 결국은 저는 그것이 대통령한테 도움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3: 여당의 대표라면 독자적인 정치적 자율성 뭐 이런 부분 그 속에서 제가 된 지지층과 국민들 속에서의 어떤 신망 이런 부분을 같이 갖고 가야 대통령이 어려울 때 나서서 대통령의 보완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0: 네.
3: 일방적으로 정말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말 부하 같은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면
0: 예.
3: 운동장을 되게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3: 그 왜 당내 정치는 그렇게 못합니까?
0: 근데 대통령한테 머리 너무 대통령들 따르면 국민의힘처럼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겼어요.
3: 안 좋죠. 그러니까 예. 뭐든지 예.
0: 적당한 머리에 예.
3: 독주 독점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0: 네.
3: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긴밀하게 협조 관계는 분명하지만 거기서 건강한 긴장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0: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1: 네. 이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고 늘 어느 정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0: 네.
1: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당은 대통령의 통치기구였어요. 통치를 위해서 정당을 조직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당의 출발점입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었고
0: 네.
1: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정당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생기고 당이 나중에 생겼어요. 민정당도
0: 그러네요.
1: 마찬가지고.
0: 네.
1: 그러나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 민주화 시대에 와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통치기구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은 총재였습니다.
0: 그렇죠.
1: 당의 모든 것을 완벽히 장악한 총재였어요. 그때까지는 이른바 이제 뭐 당정 관계라는 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수직적 관계였고 당이 어쨌든 대통령 밑에 있는 이제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0: 대통령을 도와주는.
1: 그러나 네. 이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시대 이후부터 오면서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가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탄핵 소추됐던 배경에는 여당을 확실하게 대통령이 당으로 만들지 못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열린우리당이라는 소수 정당을 나가서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소수가 되면서 탄핵까지 국회에서 됐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든 아니면은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든 늘 당정 관계가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파열음이 나고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은 서로 생산적인 어떤 긴장, 견제 그러면서도 협력.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그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여당이 너무 일방통행이 관계가 되면
0: 네.
1: 이게 이제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게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 그래서 여당하고 대통령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이 국정이 안 돼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도 감정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당대표 쫓아내고 전당대회 아주 난폭하게 개입해가지고 거의 당대표 만들다시피 했는데 그 만들다시피 한 당대표도 또 선거 결과 안 줬다고 또 쫓아내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탄핵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0: 네, 그러니까
1: 아무런
0: 네.
1: 통제도 안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급기야 내란까지 하고
0: 네.
1: 적골이 난 건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전에 그런 정권들의 당정관계를 다 지켜봤을 거고 무엇보다 지난 정권의 반면교사를 충분히 새기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1: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0: 네.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개입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를 개입이라고 또 비판적으로 보거나 역풍이 불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혹은 여당의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여당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언급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네.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아, 그러나 그 얘기의 행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건 해석의 영역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얘기는 해석의 영역에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그걸 너무 명시적으로 드러내면 그건 진짜 개입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재미있는 차이를 발견했는데 국민의힘의 그 당원 당규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당무개입 금지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에는 그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직을 못 맡게 돼 있는 조항이 있고 당론 형성에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민주당 당원이에요. 당원으로서 당론 형성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민주당 당원 규정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도의 대통령의 언급은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문제는 그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사람에
1: 대통령은
0: 따라
1: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정청래 대표는 승리한 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당 내에 그런 인식의 차이가 여권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집권 2년 차 들어가는 대통령이 좀 더 힘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정 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고 그러기에 어떤 당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이 당원들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고 이미 이제 정청래 대표는 출마했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좀 출마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였다고 보는데.
0: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죠.
1: 그런데 이제 사실상 네. 이미 출마한 거예요.
0: 네.
1: 출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이 더 이제 개입을 하시면 안 된다.
0: 아, 더 이야기 나오면 안
1: 된다. 이제는 게임에 맡겨둬야 된다.
0: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것도 역시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1: 네.
0: 대통령 유럽 순방 귀국 당일이잖아요. 18일 날에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송영길 의원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날 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좀 많이 피곤하셔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송영길 의원을 불러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라는 거는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만남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2: 이건
0: 겁니까?
2: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0: 거의 이거는
2: 해석 영역이
0: 예.
2: 아니라면
0: 네.
2: 그래서 또 정청래 대표도 거기 화답을 했어요. 국민을 영원하고 정권인지 알다. 화답이 여러 개 있어요. 네. 뭐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뭐 도종환 시인의 시도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번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네. 다 속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0: 속내가 있다.
2: 양쪽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일 이제 걱정스럽고 위험하게 보이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관계로 자꾸 이게 치환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정 대표가 그걸 걱정하니까 이 구도를 프레임을 이제 정청래대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대 송영길 또는 정청래대 김민서로 가려 하겠죠.
0: 네.
2: 근데 정치하는 해설자들이나 방송이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갈 거예요. 아마 대통령과 정청래대와의 각 대립 이런 얘기. 왜냐 그런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어요.
0: 그렇겠죠.
2: 대통령도 그랬고
0: 네.
2: 정 대표도 그랬고 말이죠.
0: 네네네. 그러니까
2: 이게 계속 그걸로 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평적 당정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수평적이어서도 안 돼요 사실. 일체감은 갓돼 긴장 관계라 되는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0: 네.
2: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수직적 이 당정 관계인데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여당과 집권당과 대통령의 권력이 충돌한 양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전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이번 이제 오늘부터는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당무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
0: 조심해야 됩니다.
2: 야당이 그걸 계속 이제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2: 일상적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기 전에 정당의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텐데
0: 네.
2: 그걸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런 빌미도 주면 안 돼요.
0: 행동 하나하나 뭐 말투 하나하나.
2: 지난해 박찬대 의원이 나왔잖아요.
0: 네네.
2: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편이 나의 편이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0: 그렇죠.
2: 지금은 그 말이 그 말을 얼마나 믿을까라는 그 걱정이 있어요.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실어준 건 분명하잖아요.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도 김민석 총리 극찬했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일이고. 또 귀국행사 환송행사 할 때 정대표 한다고 국무총리 나왔고
0: 네.
2: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저기 정청래 배제로 읽혀지기에 충분해요.
0: 네네.
2: 근데 아무튼 지금부터 절대로 오면 안 된다.
0: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송영길 의원과의 통화 내용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해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근데 실제로 김민석 송영길 연대가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이제 뭐 정청래 대표는 출마한 거를 공식화했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도 출마가 확실시되고 송영길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또 단일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되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1: 저는 네. 송영길 의원은 아직 출마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0: 아 지켜봐야 됩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의 그 회동을
0: 네.
1: 송영길 의원의 출마 그리고 대통령의 그에 대한 뭐.

0: 정치적 동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 조금 달리 봐요. 왜냐하면 네.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가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마한다는 의미는 페이스메이커로 출마를 하는 건데
1: 그렇죠.
0: 당대표까지 지내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 좀 민망한 어쨌든 그 송영길 대표로서는 장면일 수밖에 없고
1: 송영길 의원이 출마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니, 생각을 해야 됩니까?
0: 이게 이제 뭐 굳이 단일화 같은 게 필요 없는 게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각자 뛰어보고 1, 2등이 결선에 가는 거니까 인위적 단일화는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권 그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신주류 친명이라고 하는 쪽에 흐름이 뭔지를 송영길 대표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마해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건 격에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1: 페이스메이커는 송영길 급이 안 맞다.
0: 네. 그래서 네. 전당대회 구도에 관한 얘기를 했을 텐데 과연 출마할까. 출마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메시지 그런 뭐 행위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있어요.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1: 네.
0: 그러나 출마한다는 건 좀 어색하다. 당대표까지 했던 분으로서. 그리고 입각 가능성이 한편에서 계속 나와요.
1: 외교부 장관 이야기 나오죠.
0: 네. 근데 꽤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 네. 이번에도 국회의장 특사로 지금 미국에 가는
1: 계시죠.
0: 거거든요.
1: 네.
0: 그것도 어떤 향후 행보와 연관지어서 그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몸값 키우려고 덩치 키우려고 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네. 송영길 대표가 이미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굳이 뭐 미국 갔다 와야 몸집이 커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측면의 저는 행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다는 시그널이 계속 있었어요. 네. 정 대표 나오면 나도 나오겠다.
1: 네네.
0: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그 이 전당대회 구도가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굳이 나올까? 그보다는 이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막는 그런 어떤 캠페인에 나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1: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아무래도 좀 호남 쪽의 당원들의 득표를 네. 위해서는 좀 투입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아니 어쨌든 이제 당내 그 지지 기반이 있죠.
1: 네. 예,
2: 그리고 이제 여론 지표를 받더라도 일정한 지분이 있고 영향력이 그렇죠. 있는 것은 예. 이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2: 저는 그래서 아마 대통령하고 송영길 의원하고 만나서 뭐 외교안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엊그저께 순방 갔다 바로 온 사람이 외교안보 이야기 하겠습니까?
1: 그렇죠. 그날
2: 그래서
1: 바로인데.
2: 예,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이 아마 송 의원이 전대 출마할 건지 한다면 완주 의사가 있는지 또 중간에 김민석 총리하고 어떤 연대 의사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송영길 의원도 대통령이 당대표에 대한 어떤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겠는가.
1: 네네.
2: 그리고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고 또 그거 자기가 그러면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제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고 본인은 이제 아까 뭐 입각설도 나오고 그러지만 자기가 차선체 뭐 이거는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 의사타진들을 대통령하고 송 의원이 해봤던 거 아니겠는가.
1: 네.
2: 전 이제 상식적으로 좀 그렇게 조금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보여준 어떤 메시지나 행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알겠죠.
1: 네.
2: 다만 아까 저기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의원을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둘이 만찬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다시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준 거거든요.
1: 네. 그렇긴 하죠. 사실 이 소식이 나왔 그렇죠. 것만으로도 아 이건 뭔가 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 정청래 대표의 촉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2: 조건석 의원님도 네.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나 이런 건 이제 해석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지만
1: 그렇죠.
2: 제3자가 봐도 너무 분명하게 자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1: 너무 보이는 해석이다.
2: 예, 그래서 저는
1: 답안지를 공개한 겁니까?
2: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그 당정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당 총재직을 겸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파워의 핵심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권 대권 분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건강한 당정 관계, 긴장 관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원칙적인 부분 왜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켰는지 그것이 왜 좋은 정치 개혁의 사례로 남았는지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3: 거기에 덧붙여서 당대표 권한도 좀 줄여야 돼요.
1: 당대표 권을 줄인다.
3: 제왕적 대표예요 지금.
1: 네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원내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3: 그 모르겠는데.
1: 아 그러시군요.
3: 지금 당대표가 지금 사실은 원내대표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1: 네네네.
3: 원내협상도 원내대표의 소관인데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뭐 대표가 얘기할 수 있죠. 공천권 행사하죠 대표가.
1: 네.
3: 그다음 당 장악하죠. 사무총장 임명하죠. 그다음 당의 재정 이런 거 다 인사 당직 주요 당직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이런 당대표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미국에 이런 당대표가 없다고요.
1: 권한이
3: 당대표직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1: 폐지하면 또 원내대표가 당대표급으로
3: 아니, 원내대표 원내정당으로 제도를 만들면 돼요. 네.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제도화를 통해서 뭔가 자꾸 다전화가 생각을 안 하고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대단히 훌륭해서 뭐 구태다 안 일으켰어 미국 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1: 네.
3: 한국 군인도 육사에서 구태다 일으키라고 가르쳤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3: 제도화 시키고 자꾸 법을 개혁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냥 개인들이 맡기니까 그래요. 당대표 권한이 너무 많고 공천 행사하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라고.
1: 네네네.
3: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 권한도 이건 이번엔 치우고
1: 줄이자, 이번에.
3: 뭔가 줄이고 예. 아까 독점 안 된다며요. 그거 하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퇴원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될 때고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라면서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약간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박원석 의원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는 뭐 예상됐던 행보라고 봅니다.
1: 예상됐던 행보다.
0: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명분도 뭐 그게 이제 당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니 우리가 선거 결과가 최악은 아니었지 않냐. 그리고 지금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1: 네.
0: 그리고 저 선관위 저 투표 그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민심의 이반이 지금 현재 여당으로부터 혹은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내부에서 나를 흔드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다가 뭐 제도상으로도 버티면 끝까지 방법이 없어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1: 네 명이 사퇴해야죠.
0: 근데 최근에 이제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의 이제 흐름을 보니까 네. 장 대표하고 모종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버티는 모드로 물러나지 않는 모드로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방법이 마땅히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지루한 공방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당원총 투표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방법이 나 등장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 일성도 당대표의 진퇴는 몇몇 당원들 아니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당원의 총의를 물어야 될 얘기다. 이 얘기로 봤을 때 여차하면 최후의 수사는 당원총 투표로 묻겠다. 그럼 본인 자신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 문제는 뭐냐면 의제가 없습니다.
1: 네네.
0: 여전히 다시 재선거 부정선거 그럼 결국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변화는 못 만드는 거죠.
1: 네. 아유 또 의견을 다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 정동혁 대표 얘기를 너무 짧게 예 짧게 한 말씀만 들을 수 있을까요?
3: 장 대표
1: 10초 이내로 예
3: 이러면 안 됩니다.
1: 이러면 안 됩니다. 이태규 의원님도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2: 어쨌든 재진임 기류는 없지만
1: 네.
2: 또 압도적 또 퇴진 기류도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한계 네,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봐야죠.
1: 그러네요. 사퇴 얘기가 병원에서 쏙 들어가긴 네, 했네요.
2: 대표는 있지만 대표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룡 의원,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네, 국회에서 자리는 늘 명분으로 포장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였는지 말이 아니라 결과가 말해줍니다. 정치는 자리를 차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차지한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겠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한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쇼파가 있었는데 이게 쇼파를 다 빼고 이한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쇼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한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한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한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휴가로 자리를 비운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다음 주까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이 내일 경기를 앞두고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두세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남아공과의 A조 조별리그 최종전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K조의 포르투갈이 멀티골을 터뜨린 호날두의 활약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을 5-0으로 이기고 대회 첫 승을 거뒀습니다. 호날두는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6개 대회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는 기록을 썼습니다. 같은 조의 콜롬비아는 콩고 민주공화국을 1-0으로 이기고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L조의 잉글랜드는 골잡이 해리 케인의 침묵 속에 가나와 득점 없이 비겼고요. 같은 조의 크로아티아는 파나마를 1-0으로 이기고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포수 양의지가 KBO 올스타전 투표 결과 역대 팬 투표 최다인 260만 5,510표를 얻어 2위인 LG 오스틴을 21만 2천여 표 차이로 제치고 올스타전 최다 득표자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5호 홈런을 치며 3-1의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타수 2안타 볼넷 1개로 시즌 타율 3할 3푼 1리를 기록한 이정후는 더그아웃에서 박수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축구대표팀에 대한 응원을 건넸습니다. 전하영과 김정미, 서지연, 최세빈으로 구성된 펜싱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아선수권 단체전에서 3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는 박상영, 권호민, 손민성, 남현호가 출전해 카자흐스탄, 일본에 이어서 동메달을 합작했네요.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그리고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와 함께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은 김지한 기자만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정 PD가 아무래도 월드컵 때문에 바쁘시겠죠.
2: 네, 이 시간에 이 KBS2에서 ETV에서 네. 하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나우 방송을 제작하고 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함께하지 못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또 아마 나올 것으로 네, 그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1: 근데 다음 주에도 못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아 맞네요. 32강전에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예, 예,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안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당장 이제 내일이죠. 운명의 남아공전이 있으니까 정말 네. 정 PD님 너무너무 분주하실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매체든 지금 스포츠 기자분들이 월드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뭐 저도 매일 이 월드컵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에서 또 후배 기자가 현재 멕시코 현지에 지금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2: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뭐 아시안 게임 이런 큰 대회들 같은 경우에는 각 매체마다 전사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대표팀의 또 이제 좋은 성적에 기원하면서 네. 또 하루하루 또 의미 있게 뜻깊은 취재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다리 뻗고 편안하게 좀 토너먼트를 가나 좀 기대했었는데 네. 또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어요.
2: 네.
1: 시청자분들 머리 안 아프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2: 네. 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내일 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상대로 해서 경기를 이기거나 비기면 네. 일단 조별리그를 통과를 합니다.
1: 이기거나 비기면.
2: 네. 그러니까 비기는 거
1: 비기기만
2: 이상.
1: 비기기만 해도.
2: 네.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1: 네.
2: 그렇지만 지게 된다면은 조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에 또 경기가 이제 치러지는
1: 네.
2: 이 체코와 이 멕시코의 경기 결과를 또 봐야 하는데요.
1: 네.
2: 만약에 멕시코가 경기를 이기거나 이 경기가 이제 비기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은 우리나라가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반면에 체코가 이기게 된다면 조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거든요.
1: 네.
2: 탈락합니다. 우리나라가.
1: 네. 지금 조 순위표를 한번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2위죠.
2: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A조에서
1: 네.
2: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하면서 2위에 올라있고요. 멕시코가 이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승점 6점 확보하고 일단은 조 1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체코가 승점 1점으로 3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역시 승점 1점이지만 득실차로 갈리면서 4위에 올라있는데요. 이제 내일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순위표는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이기면 무조건 프리패스 32강에 진출을 하는 거고요.
2: 네.
1: 근데 우리가 비기면 비기기만 해도 유리하기는 하죠.
2: 맞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만약에 이제 체코가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승점 4점입니다. 하지만은
1: 네.
2: 이번 대회에서는 이 이제 승점 다음으로
1: 네.
2: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승자승입니다.
1: 승자승 원칙이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팀끼리 만약에 이제 동률인 경우에
1: 네.
2: 그 팀 간의 이제 상대 전적에 따라서
1: 예,
2: 이 여기서 이제 이 이제 승패에 따라서 이게 이제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를 상대로 2대 1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점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체코보다가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1: 네. 우리가 졌을 경우에도 32강은 갈 수 있다는 거죠?
2: 네.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조 3위를 네, 이제 조 3위에 놓이면서 다른 이 전체 12개 조의 이제 전체 결과를 아마 봐야 할 겁니다. 12개 조 중에서 상위 8개 팀, 그러니까 조 3위 팀들 중에서
1: 네.
2: 이 팀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제도가 이번에 생겼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 3위에 오르더라도 남은 결과에 따라서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1: 네. 이제 우리나라가 남아공과의 경기를 펼치고 이제 체코와 멕시코전이 열리잖아요.
2: 네.
1: 근데 여기에서 변수가 멕시코가 체코전에 1군을 내보낼까 하는 점이

0: 골키퍼죠. 기에르모 오초아 선수가 출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현지 매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고를 받은 선수들이라든가 좀 네. 컨디션 조율이 필요한 그런 선수들은 대부분 체코전에서 휴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예.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시원하게 이겨버리면 맞습니다. 되는 네. 건데 그리고 또 남아공이라는 상대가 또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이기도 하잖아요.
0: 기본적으로 이 FIFA 랭킹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25위고요. 남아공은 60위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전력 차가 분명히 있고요. 네. 남아공이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두 경기를 치르면서 필드골이 없습니다. 체코와의 경기에서 넣은 골은 페널티킥 골이었고요.
1: 아,
0: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본선 경기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 치렀던 평가전 뭐 친선 경기들의 결과들을 보면 이긴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1: 네.
0: 여기에다가 이제 앞선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경고 누적으로 이제 퇴장을 당한 선수가 지금 두 명이 있거든요. 미드필더의 모코에나 선수 또 그리고 이제 1차전 이제 멕시코전에서도 이제 퇴장당했던 선수가 이번 또 한국전에도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 이런 부분들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경기를 펼칠 가능성은 높습니다.
1: 네. 핵심 선수가 이렇게 빠진 남아공을 상대로 홍명보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포지션의 소폭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나요?
0: 네. 오늘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1: 네.
0: 이 두세 포지션에서 이제 기존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이제 아무도 작전을 바로 이렇게 내는 그런 그러니까 작전에 대해서 뭐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그동안에 이제 원톱 공격수로 계속해서 활용을 해 왔거든요.
1: 네.
0: 손흥민 선수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측면으로 이제 돌리면서 이제 원톱 공격수로는 그동안에 교체로 이제 출전을 했던 오현규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지금 또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차전 때 굉장히 또 이 측면 그 수비 자원과 관련해서 이 서령우 선수의 이제 활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3차전에서는 그동안 기용하지 않았던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의 이제 출전 여부가 예,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1: 드디어
0: 있고요.
1: 출전하는 건가요?
0: 네, 뭐 물론 이제 내일 이제 봐야 알겠지만
1: 봐야 알겠지만
0: 네, 그렇지만은 지금 옌스 선수의 어떤 이 저돌적인 그런 움직임, 공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공과의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그러니까 효율적인 그런 이제 축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때문에 옌스 선수의 이제 출전 여부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하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이 공격 라인에서 또 좀 네. 변화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내일도 이 시간에 정말 기분 좋은 월드컵 30 2강 진출 소식을 꼭 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0: 네. 꼭 그렇게
1: 좋겠어요.
0: 반드시 이기는 그런 네, 소식을 이 시간에 꼭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1: 네.
0: 바람입니다.
1: 자 이제 뜨거운 열기를 국내 프로야구 이야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위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0: 네.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는 LG 트윈스가 KBO 리그 단독 선두 지금 질주하고 있고요.
1: 네.
0: 이어서 KT 위즈가 LG와 3게임 차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라이온즈가 3위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4위를 달리고 있고요. 중위권 싸움 5위부터 지금 7위까지가 상당히 좀 촘촘하게 지금 게임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한화이글스가 5위 두산베어스가 6위 NC다이노스가 7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 롯데자이언츠의 기세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1: 그렇더라고요.
0: 예, 6연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만은 지금 5위 한화와의 게임차를 4경기 차까지 좁히면서 이번 주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SSG 랜더스가 9위, 키움 히어로즈가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네. 롯데가 이 기세대로라면 오늘 7연승 갈 수 있나요? 지금 NC와 경기를 하고 있죠?
0: 네. 현재 NC와 롯데의 경기 지금 이제 부산 사직에서
1: 네.
0: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가 지금 상당히 팽팽하게
1: 팽팽합니다.
0: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현재 7회 말.
0: 예, 7회 말이 진행이 되고 있고 2대2로 맞서 있는데요. 먼저 NC가 앞서갔습니다. 2번 이우성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리드를 했는데 4회 말에 롯데가 곧장 레이에스 선수의 2루타로 동점을 만들었고요. 이어서 5번 나승엽 선수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또 NC가 5회 초에 2사 만루 상황에서 이 데이비슨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점수를 얻어내면서 2대2 이 상황이

0: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 선발 투수 이 로드리게스 선수가 상당히 좀 오늘 이제 호투를 이제 이어왔거든요. 5이닝 동안 8탈삼진 5피안타 2실점 네. 기록을 하고 이제 마운드를 내려왔고 이후에 현도훈 선수, 정철환 선수가 중간 개투 요원으로서 지금까지 NC 타선을 이제 일단은 이 중간 개투 요원들은 무실점으로 막고 있고요. NC에서는 테일러 선수가 6이닝 동안 3탈삼진 2피안타 2실점으로 아직까지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1: 네, 다른 경기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함께 보죠. 경기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0: 네. 상위권에 올라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삼성과 LG의 잠실 경기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LG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키움의 고척 경기. 이 경기는 조금 전까지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까지가 3대 3으로 봤는데 6회 초가 진행 중인 네. 가운데서 기아 타이거즈가 9대 3까지 네. 예, 6점 차로 점수차를 크게 벌린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지금 현재 7회 초고요. 지금 현재 기아가 10입니다. 10대 3.
0: 아, 점수가 지금 더 났네요. 네. 네, 10대 3으로 점수가 지금 더 벌어졌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열리고 있는 두산과 한화의 경기. 이 경기 7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두산이 5대 0으로 역시 또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SSG와 KT의 수원 경기. 8회 초 지금 이 5개 구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원정팀 SSG가 5대 1로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제 선두 LG와 3위의 삼성의 대결도 눈길을 모으고 있는데
0: 네.
1: LG가 오늘도 승리를 하면 5연승이잖아요.
0: 아, 네.
1: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현재 지금 8회 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이 오스틴 선수가 홈런포를 오늘도 가동을 했습니다. 4회 말에 이제 삼성 선발 오러클린을 상대로 해서 좌월 솔로 홈런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홈런으로 시즌 22호 홈런을 이제 터뜨리면서
1: 네.
0: 기아 김도영 선수와의 격차를 2개 차로 벌리면서 홈런 단독 선두 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홈런은 올 시즌 10개 구단 타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전 구단 상대 홈런 기록 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오스틴 선수의 홈런포와 함께 마운드에서는 지금 LG가 토로스트 선수가 6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 이어서 김윤식 선수, 김진성 선수가 또 삼성 타선을 무실점으로 지금 잘 막아내면서 현재까지의 양상만 놓고 봤을 때는 LG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눈길을 모은 게 한화의 5위 복귀입니다.
0: 네.
1: 두산과 한화의 5위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치열할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현재 한화와 두산이 한 경기 차로 5위와 6위를 각각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순위는 뒤집힐 수 있고요.
1: 네.
0: 어제는 한화가 노시환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두산을 3대 2로 제압을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두산이 아주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금까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먼저 선제 솔로포를 기록을 했고 특히 박준순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한 게 두산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1: 네.
0: 오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1: 오.
0: 3회에 이제 무사 2루 상황에서 투런포를 이제 쏘아 올리면서 또 복귀 이후에 지금 처음 또 홈런을 이렇게 또 때려냈고요. 여기에다가 또 두산의 이제 마운드를 이제 지키고 있는 최민석 선수 6회까지 6탈삼진 단 안타는 두 개만 내주면서
1: 네.
0: 지금까지 무실점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1: 네. 한편 기아와 또 키움의 경기를 한번 보면 오늘 선발 투수들의 이름을 보면 눈길이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0: 네.
1: 기아의 대투수 양현종
0: 네.
1: 그리고 키움의 안우진 이렇게 네. 에이스의 맞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0: 네. 에이스 맞대결이었습니다만은 이 안우진 선수가 사실 최근에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굉장히 안정적인 피칭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1: 네.
0: 오늘 경기에서는 5회 까지는 꽤 잘 버텼는데
1: 네.
0: 6회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이제 6번 한준수 선수에게 2루타를 맞고 결국 리드를 허용했고요.
1: 네네.
0: 이후에 이제 키움 이제 중간 개투 요원들이 아주 크게 무너지면서 지금 점수 차가 꽤 많이 벌어진 그런
1: 네.
0: 상황입니다.
1: 6회에서 기아에 6점이나 줬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중간 개투진이 많이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기아는 이 양현종 선수가 5회까지 또 이제 버티면서 4탈삼진 5피안타 안타 3실점 나름대로 이제 제 몫을 다하고 일단은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1: 네. 자, 고청 못지않게 지금 수원도 뜨겁습니다. KT는 안현민 선수의 복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근데 오늘 경기 네. 상황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0: 네. 안현민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를 한 뒤에 연일 지금 맹타를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홈런포도 때려내고 그러면서 KT가 또 선두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안현민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는 안현민 선수가 지금 3타석에 들어섰는데 아직까지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고 있고요. 볼넷만 2개를 얻어낸 그런 상황이고 SSG가 전반적으로 이 마운드가 사실 올 시즌에 이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좀 활약이 여러모로 좀 아쉬웠는데 네.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KT를 상대로 해서 지금 안타를 11개를 뽑아내면서 네, 앞서가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서 이정우 선수가 뜨거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는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야구 열기에 이어서 이제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요즘 이정우 선수 덕분에 네. 아침마다 이 메이저리그 타율표 확인하는 재미로 맞아요. 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이정우 선수 그리고 오늘 마치 또 저희 이 방송 이 코너를 기다렸다는 듯이 네. 홈런포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와. 오늘 이제 애슬레틱스와의 홈 경기에서 이제 2회 말에 5월 솔로 홈런을 쳤는데요. 네. 오늘 그리고 이정우 선수가 또 눈길을 끌었던 게 네. 이제 홈런을 치고 나서 더그아웃에 들어와서 이제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거든요. 축하를 딱 받고서 카메라가 이제 본인한테 이제 딱 왔을 때 짜작짜작짝 대한민국 그런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 대표팀을 응원하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담아서 예, 이 세리머니를 펼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정우 선수가 또 4회에도 내야 안타를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27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즌 타율도 3할 3푼 1리로 올라가면서 내셔널리그 타율 2위를 이제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0: 그럼 이 경기의 활약에 따라서 타율 순위가 또 한 번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을까요?
1: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선두에 올라있는 마이애미의 오토 로페즈 선수와의 지금 차이가 얼마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로페스 선수가 현재 타율이 3할 3푼 7리고요. 네. 이정후 선수가 3할 3푼 1입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의 현재 타율 차이는 5리 차이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로페즈 선수가 내일 경기에서 안타가 없고 이정후 선수가 안타를 2개에서 3개 정도 때려낸다면 이거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이정후 선수의 타율 순위표가 몇 위에 올라있는지 이거 보시려고 하는 팬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근데 이정후 선수는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팀 순위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 너무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오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32승 46패 그러니까 승률이 5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에 올라있는 LA 다저스와의 게임차가 무려 18경기 차이고요. 그리고 2위에 올라있는 샌디에이고와의 차이도 지금 9경기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두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이제 와일드카드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이 와일드카드를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뭐 한 10연승, 15연승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해야 이 가을 야구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메이저리거들의 활약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1: 네, 다른 선수들도 함께 뭐 동반 활약하는 소식 많이 좀 전해드렸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 샌디에고의 송성문 선수 애틀랜타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 타점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도루도 함께 기록을 했고요. 송성문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선발에도 한 번씩 이제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준수한 활약을 좀 펼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틀랜타의 김하성 선수 이렇게 송성문 선수가 이제 나오면서 또 이 김하성 선수와의 코리안 더비도 사실 좀 기대를 모았는데
0: 그러니까요.
1: 김하성 선수는 오늘 10회에 이제 대주자로 이제 출전을 했다가 또 10회 말에 또 대수비로도 출전하지 못하고 아쉽게 타석에 들어서는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했고요. 예, 김하성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이 김하성 선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아쉬운 그런 평가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김하성 선수의 반등을 간절히 응원해 보면서 또 이어서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는 다시 메이저리그로 콜업이 될 수 있을까요?
1: 아무래도 지금 김혜성 선수는 다른 선수들의 어떤 부진, 부상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대하는 그런 또 눈치도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일단은 이 카일 터커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지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가 과연 이 전력에 다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김혜성 선수와 관련해서 조금 이제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0: 어떤 뉴스죠?
1: 마이너리그 지금 트리플A에서 김혜성 선수가 뛰고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올스타 팬 투표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내셔널리그 2루수 부문에서 김혜성 선수가 65만여 표를 획득을 하면서 와. 4위에 올라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국인 선수 중에서는 단연 지금 가장 많은 표고 네. 이정우 선수가 지금 내셔널리그 외야수 부문에서 19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지금 트리플A 강등이 됐는데 김혜성 선수가
0: 인기는 네. 여전하네요.
1: 그렇죠. 그래서 김혜성 선수가 물론 이제 4위는 이제 아무래도 올스타에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순위는 아닙니다만은 네. 아, 이 김혜성 선수의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또 가치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또 좀 돋보였던 그런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김혜성 선수가 뛰고 있는 이 다저스에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가 있죠. 네. 오타니 선수. 이 오타니 선수는 올스타 팬투표 최다 득표를 바라보고 있다면서요.
1: 네. 이 오타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활약을 한 지는 지금 한 7년, 8년에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올스타는 계속해서 뽑혀왔는데 올스타 팬투표에서는 아직까지 1위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1차 투표에서 231만 유표를 획득하면 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질주를 했고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토론토의 어니 클레멘트 선수가 2루수 부문에서 205만 유표를 차지하면서 오타니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전체 2위 득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메이저리그 소식을 넘어서 또 어떤 소식들이 스포츠 팬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또 좋은 그런 소식을 또 들려줬는데요. 네. 오상욱 선수가 사브르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2관왕을 달성했고요. 또 오늘은 여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금메달 3개를 따내면서 또 아시아 펜싱 강국으로서의 또 위상을 또 넓혔고요. 또 이 2년 만에 윔블던 예선에 지금 권순우 선수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예선 1회전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예선 2회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밤에 예. 예선 2회전을 앞두고 있고 윔블던 개막 일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1: 네, 예선을 만약에 오늘 2회전을 이기게 된다면은 이제 한 번 더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고 그 경기를 이제 이겼을 때 이제 권순우 선수가 윔블던 본선에 나갈 수 있거든요. 네. 윔블던 1회전 이제 개막일은 이달 29일부터고요. 예, 결승은 다음 달 12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0: 아, 다음 달 12일에 네. 치러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펜싱 대표팀의 또 승전보 소식. 아, 근데 여기에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장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이제 봉쇄 시위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으면서 이번 대회에 이제 우리 펜싱 대표팀이 이제 다른 이제 장비를 빌려서 이제 이번 대회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선수들 말 그대로 장비 탓하지 않고 정말 좋은 성과 내면서 또 아시안 게임에서의 전망도 환하게 밝혔습니다.
0: 네, 아시안 게임이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어서 더 반갑기도 하네요.
1: 맞습니다.
0: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 김 기자는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홀로 풍성한 스포츠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내일도 8시 30분에 뵙죠.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 집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산에는 44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이들 지역의 비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동풍 영향은 내일도 받습니다. 동쪽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27도, 강릉이 21도에 머물겠고 전주 26, 부산 2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은 좀 덥겠습니다. 내일 날씨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예년만큼 더운 가운데 오후부터 전 내륙에 걸쳐 강한 소나기가 내린다는 걸로 정리 가능합니다. 모레 새벽까지 5에서 60mm 정도 오겠는데요.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에는 시간당 2, 3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 또 싸락, 우박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낮 최고 기온 예년 수준으로 서울 27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경북에 순간풍속 초속 15m의 강풍이 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당분간 동해안과 더불어 제주해안의 너울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비기는 걸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진다. 월드컵 대표팀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드디어 내일 32강 진출 여부를 결정할 남아공전이 열립니다.
1: 내일은 전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2: 몬테레이의 불볕 더위에도 우리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했습니다. 대표팀은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32강에 오르지만 비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며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비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보면 저희는 또 반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꼭 승리한다라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 홍명보 감독의 두세 포지션에 변화를 시사해 손흥민이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는 손흥민 시프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수비진의 리더 김민재는 처음에는 백스리 전술에 헤맸던 선수들의 경기력이 올라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4: 저는 뭐 끌고 간다기보다는 제가 뒤에서 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표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하나 돼서 이제 경기장에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조 2위를 차지해 손흥민이 뛰는 LA에서 32강전을 치른다면 30만 교민의 뜨거운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습니다. 대표팀이 원정 월드컵 최초로 조별리그 2승 달성에 도전하는 가운데 노란 유니폼을 입은 상대에게 유독 강했던 손흥민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설지도 관심입니다.
5: 모든 준비를 마친 대표팀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그리며 역사적인 순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방금 보셨듯이 이번엔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세우는 이른바 손톱 대신 다른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의 공존, 이른바 손흥공 전술 등 예상되는 변화를 신익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6: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손톱 말고 홍명보 후 전술에 해당하는 용어, 손흥민의 손과 최전방 원톱을 합친 말, 손톱. 일명 손톱은 단점이 많았습니다.
7: 골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받거나 사이드로 빠져서 받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6: 데이터가 가리킨 손톱이 잘 통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고립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멕시코전 공을 받으려 36번 움직였지만 연결된 패스는 단 7번, 슈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아공과의 3차전에선 공격진의 재편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름을 손오공으로 붙여봤습니다. 손흥민의 손, 오현규의 오, 그리고 공존을 뜻합니다. 그동안 원톱에 나섰던 손흥민을 왼쪽 측면으로 돌리고 최전방에 오현규를 투입해

0: 전방 압박과 연계를 강화하는 카드입니다. 후반 승부처에선 조규성의 높이도 가동됩니다. 조규성은 멕시코전 교체 투입 13분 만에 머리로만 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등에 지고 싸우는 부담을 내려놓고 왼쪽 측면에서 마음껏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측면 공격 강화도 핵심입니다. 실제로 크로스 시도 13회 6번을 성공시켰던 체코전을 승리했고 크로스 시도 6회 단 2번만을 성공시켰던 멕시코전은 무득점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옵션 카드 옌스를 왼쪽 윙백으로 기용하는 것도 유력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KBS 이영표 해설위원은 전반 휴식시간 전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표 위원 역시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 배치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이준희 기자입니다.
2: 남아공전을 대비한 대표팀의 마지막 훈련을 맨눈으로 지켜본 이영표 위원. 경기 초반 조직력이 어설픈 남아공을 상대로 전반 22분 전에 첫 골이 터지는지 여부에 따라 승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 32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전반전 특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전에 선취 득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이른 시간 선제골을 위해선 역시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원톱 대신 측면에 배치한 것이 공격력을 한층 더 극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그 대각선 45도 슈팅이 정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분데스리가 주전임에도 대표팀에선 소외되는 듯한 윙백 옌스 카스트로프에 대해서도 남아공전에선 출전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3: 공격적인 어떤 성향의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더 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옌스 선수가 뭐 선발이 될지 아니면 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장에 나올 가능성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이영표 위원은 32강에 진출할 경우 캐나다와 스위스 어디를 만나도 우리가 한 수위의 전력이라며 16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4: 운명의 3차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너먼트에서의 승승장구를 위해서라도 남아공전 시원한 승리는 필수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순입니다.
1: 우리 상대인 남아공도 한국을 반드시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기 1순위는 역시 손흥민 선수임을 내비쳤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결전의 장소 몬테레이 스타디움에 잔디를 밟으면서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던 남아공 선수단. 마지막 공식 훈련이 시작되자 원터치 패스를 가다듬는 등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담금질을 이어갔습니다. 32강 진출을 위해 무조건 승점 3점만을 생각 중인 휴고 브로스 감독은 순위표상 유리한 고지에 있는 한국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6: 무승부를 노릴지 아니면 승리를 노릴지 선택해야 하니까 한국 입장에선 더 까다로울 수 있죠. 남아공 축구대표팀 감독이 될
5: 만한 어떠한 속내도 드러내지 않았던 브로스 감독. 여전히 한국의 위협적인 선수조차 말해줄 수 없느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6: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활약한 손흥민은 모두가 잘 알죠. 워낙 훌륭한 공격수인 만큼 바짝 붙어서 득점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5: 객관적인 전력과 별개로 변수가 될 수 있는 몬테레이의 폭염. 이와 관련해서는 브로스 감독보다 남아공 선수들이 더욱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6: 남아공 날씨와 거의 비슷해요. 더위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남아공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5: 아직 월드컵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한 경험이 없어 한국전에 대한 동기부여는 더 커진 상황. 반드시 승리해 새 역사를 쓰겠다는 남아공을 상대로 이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7: 지난 경기 큰 아쉬움을 남겼던 호날두가 이번엔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두 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6개 대회 연속 득점이란 대기록을 썼습니다.

0: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1차전에서 침묵했던 호날두의 득점포는 전반 6분 만에 폭발했습니다. 칸셀루의 크로스를 논스톱 슛으로 연결하는 골 감각은 여전했습니다. 전반 39분, 역습 상황에선 절묘한 스루패스를 득점으로 완성했습니다. 호날두는 전매특허인 세리머니로 6회 연속 월드컵 골을 자축했습니다. 호날두는 이번 대회 개인 기록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는데 골이 아닌 명품 연기도 뽐냈습니다. 전반 17분 프리킥 기회에서 공을 찰 것처럼 연기해 수비수를 속였고 그 사이 누누 멘드스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골문을 열었습니다. 물오른 연기는 후반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 프리킥 상황에서 공을 찰 듯 달리다가 지나칩니다.
2: 예, 호날두!
1: 직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벽을 지나간 호날두에게 절묘한 패스를 올려줬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자책골과 레앙의 득점까지 나오며 포르투갈은 이번 월드컵 첫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호날두는 경기 직후 카메라를 향해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입니다. 우리 선수들과 가족들이 함께 단결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 메시와 음바페, 홀란드 득점왕 경쟁자들이 한 발 앞서간 가운데 호날두의 득점 행진도 이번 월드컵 최고 볼거리로 부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잉글랜드는 가나의 숨막히는 수비를 뚫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에서 해리 케인의 슛이 공중으로 떠버렸습니다. 곽우진 기자입니다.
4: 0대0의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41분. 잉글랜드에 찾아온 결정적인 기회에서 해리 케인의 슛이 하늘로 향합니다.
5: 다시 한 번! 주장 해리 케인의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4: 분데스리가 득점왕 출신답지 않게 크게 빗나간 슈팅에 잉글랜드 관중석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생애 두 번째 월드컵 득점왕을 노리던 케인의 입장에선 두고두고 아쉬운 왼발 슛이었습니다. 케인이 공을 잡으면 수비수 3명이 순식간에 에워쌀 정도로 가나의 밀집 수비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전매특허인 간결한 슈팅도 가나 아사레 골키퍼 품에 안깁니다. 케인과 사카 두 핵심 공격수들의 득점포가 침묵한 잉글랜드는 가나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잉글랜드의 공 점유율은 78.8%. 패스 성공 횟수도 4배 이상 많았지만 잉글랜드는 가나 수비에 가로막혀 날카로움을 잃었습니다.
6: With how they defended, how they set up, you know, credit to them.
7: 가나가 어떻게 수비하고 경기를 운영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가나는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었고 우리는 끝내 그들의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4: 잉글랜드는 월드컵 무득점 경기 사상 최고 점유율이라는 달갑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32강 조기 확정에 실패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크로아티아 주장 모드리치가 동료들 품에서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모드리치는 A매치 200번째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며 역사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8: 수많은 크로아티아 팬들이 운집했고 모드리치의 역사적인 200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모드리치가 하이파이브를 한동안 하며 비장한 각오로 출발했지만 경기 초반 분위기는 파나마 쪽이었습니다. 전반 22분. 로드리게스의 멋진 헤더가 골대를 막고 튀어나오는 등 도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역시 저력이 있었습니다. 후반 9분 스타니시치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골문으로 달려가던 부디미르가 해결했습니다. 월드컵 5회 출전에 빛나는 모드리치는 후반 12분 역습 상황에서 절묘한 패스로 기막힌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추가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후반 36분까지 경기를 소화하며 주장 완장을 넘긴 모드리치. 모드리치의 라스트 댄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게 됐고 경기 후 수많은 팬들 앞에서 받은 행갈의 세리머니는 조별리그 최고의 이벤트로 남게 됐습니다. 경기 역시 1대0 승리로 끝나면서 크로아티아는 겹경사의 날이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0: 콩고 민주공화국은 콜롬비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 음파시의 슈퍼맨 같은 선방쇼는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9: 경기 시작 4분, 콜롬비아 아리아스가 찬 공을 콩고민주공화국의 은파시가 막아냅니다. 튕겨나온 공에 무뇨스가 달려들지만 골대 밖으로 벗어납니다. 전반에 콜롬비아가 쏘아올린 슈팅만 14개.
10: 가메스 로드리게스 왼발! 골키퍼 판칭입니다.
9: 리오넬 은파시 골키퍼는 콜롬비아의 쉴 틈 없는 공세를 온몸을 던져 막아냈습니다.
10: 세션! 골키퍼 전해입니다.
11: 은파시 또 선방인가요?
9: 후반 31분까지 잘 버티던 은파시는 콜롬비아의 끈질긴 슈팅에 단 한 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콜롬비아 무뇨스의 슛이 동료인 하푸아디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공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0: 슛! 골! 다니엘 무뇨스! 다니엘 무뇨스!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9: 콜롬비아는 이 결승골 한 방으로 1-0으로 이겨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첫 패배를 당했지만 조 3위에 올라 마지막 희망의 끈은 남겼습니다.
7: 우리는 전술적으로 잘 준비해왔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투지와 회복력으로 마지막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9: 환상적인 슈퍼세이브 9개로 이름만큼이나 빛나는 활약을 보여준 리오넬 은파시. 비록 콜롬비아에 지긴 했지만 은파시의 선방쇼는 전 세계 축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0: 호날두의 시원한 득점부터 은파시의 화려한 선방까지 오늘의 월드컵에서 만나보시죠.
12: 자, 박스 안에 숫자 많습니다.
13: 예, 치고 올라갑니다. 낙교!
14: 제스가 올렸습니다.
15: 지금 올라가는데요.
14: 들어갑니다.
15: 다시 한번 일단 멈춰 세웁니다.
14: 아, 지금은 네. 네, 그 전에 크로스가 넘어가기 전에 온라인 아웃 반칙이 먼저.
10: 하메스 로드리게스. 와.
12: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다면은 예. 여지없이 득점이었을 것 같아요.
10: 자, 아주 헤더! 네. 골대! 다시 한 번! 주장 헤리케인의 슈팅이 뜨고 말았습니다.
16: 네, 라일리 선수가 굉장히 좋은 헤딩을 보여줬고요.
10: 네.
16: 또 마지막에 헤리케인 선수에게 정말 좋은 찬스가 왔는데요.
10: 아, 여기서 이게 골대를 맞고 나왔고.
16: 네, 여기서 정말 완벽한
10: 결정적인 기회.
16: 네, 조금 힘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17: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16: 물론 앞에 수비가 있었긴 하지만
13: 지금도 우사의 전형을 잘 갖추고 있어요.
17: 그렇습니다.
13: 네. 아, 좋아요.
14: 뒤로 빠지는데요. 스타미시체
13: 북입니다.
16: 자, 결국에는 크로아티아가 후반에 변해준 우디미르의 골로써 앞서 나갑니다.
14: 네. 승관자의 수비 가담이었습니다.
13: 네, 됐어요.
10: 아, 넘어졌는데.
13: 네, 잘했어요.
10: 자, 슛. 다니엘 무요스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다니엘 무요스 오늘 경기 선취 득점.
13: 또다시 오버래핑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오늘 경기의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10: 후반 31분 다니엘 무요스의 선취 득점.
13: 다른 선수가 있어요?
10: 크리스티아스 오른발. 자, 크리스티아스 오른발.
13: 제가 보기에도 조금 앞섰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쉬워.
14: 다니엘 무뇨스 우리는 옵사이드 아니라고 합니다.
0: 한편 우리 축구대표팀의 남아공전을 앞두고 한때 가슴 철렁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 중계권을 갖고 있는 중앙그룹 계열사가 중계권료 일부를 내지 못하면서 피파가 송출 중단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JTBC에 대한 긴급 의견 청취에 나선 건 오늘 오후입니다. 방미통위는 JTBC 대표 등을 불러 월드컵 중계 차질 여부 등을 캐물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행보에 나선 건 북중미 월드컵 중계가 한때 끊길 뻔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어제 우리나라 중계권을 가진 중앙그룹 피닉스 스포츠에 미납된 중계권료를 내지 않으면 중계화면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는 물론 자칫 KBS, 네이버의 월드컵 중계까지 모두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아공과의 경기를 이틀 앞두고 터진 악재에 중앙그룹과 방미통이,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기관들까지 총출동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피파가 정상 송출을 약속하며 블랙아웃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중앙그룹 계열사가 6년 뒤인 2032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국내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데 7천억 원대 규모로 알려진 중계권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월드컵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대회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19: 호르무즈 해협에서 종전 양해각서 체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 등 우리 선박 4척이 해협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배들도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20: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있는 대형 유조선 유니버셜 글로리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지 약 넉 달 만에 우리나라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합의 이후 이란 측 공식 승인을 거쳐 귀환하는 첫 번째 우리 선박입니다. 항로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란 측이 제시한 대체 항로대로 오만이 아닌 이란 쪽으로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이 배에 이어 컨테이너선 등 모두 세 척이 비슷한 항로로 잇따라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 측이 직접 해당 선박들과 접촉해 통항 여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남은 선박은 18척, 우리 선원은 108명입니다. 선사들은 물꼬가 트인 만큼 후속 움직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피격으로 수리 중인 남우호 외 다른 선박들은 통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 지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같이 몇 개 놓은 걸 알고 있습니다.
20: 다만 통항 여부가 전적으로 이란의 의중에 달린 만큼 다음 차례가 누구일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22: CGSA의 사이트에다가 다 등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 48시간 이내에 그거를 알려주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 없고.
20: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 배들이 몰려 있어 선박들의 안전 운항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19: 아직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선박과 선원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UN도 나섰습니다. UN의 구출 작전 두바이를 연결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김경 특파원, UN의 작전은 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23: 네,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가 주도해서 사실상 어제부터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24: The large-scale operation will be carried out in close cooperation.
25: 이번 대규모 작전은 이란과 오만, 이 지역의 다른 모든 연안 국가들은 물론 미국과 해양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수행될 것입니다. 유엔 대변인입니다.
23: 호르무즈 해협에는 현재 11,000여 명의 선원과 600여 척의 선박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선박별 통과 날짜와 항로가 개별 통보되고 있습니다. 오만은 두 개의 임시 항로를 마련하고 우선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는 한 개 항로의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해상 여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 네, 해협 통행료도 계속 논란입니다. 이란이 오만과 협의하고 있다는데 오만도 찬성인가요?
23: 네, 오만이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에 찬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발표한 공동성명엔 양국이 실무그룹을 통해 해협 항행 관리 방식과 서비스, 비용 문제에 합의하기 위해 대화를 지속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 외무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무료 통행 원칙을 확약했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중동 언론에 따르면 오만은 지난달 28일 베센트미 재무장관에게 통행료 부과 계획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약서 5조를 보면 이란이 해협 관리 방식을 오만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오만이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동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는 국제수로라며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결국 오만 입장에선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9: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가 서해에 실전 배치됐습니다.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구축함을 완성한 김정은 위원장은 해군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구축함 최연호가 취역해 물살을 가릅니다. 지난해 4월 진수한 이후 1년 2개월 만에 서해함대에 실전 배치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간 열세였던 해군 전투력이 경이적이게 되었다며 해상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2: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국가 핵무력의 다각적이며 효과적인 운용을 실현하고
1: 지난 3월과 4월 잇따라 전략순항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한 최연호는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북한 해상 핵전력의 핵심 자산으로 꼽힙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5년간 5,000톤급 구축함을 1년에 두 척씩 건조하고 만톤급 전략함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강건호도 곧 작전에 투입하고 세 번째 구축함은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10월 10일까지 건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연호를 당초 예상과 달리 동해가 아닌 서해에 취역한 건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3: 북한이 남북 국경화에 따라서 서해 해상 경계선에 대한 아마 향후 경계 강화를 상당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북한이 해군력 강화로 지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미사일 공격 역량을 키우면서 우리 방어체계에도 더 큰 위협과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19: 6.25 전쟁 76주년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해 최전방 연평부대를 찾아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병제 구상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4: 6.25 주간을 맞아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K9 자주포와 천무 등 장비를 시찰하고 실탄 사격에도 나섰습니다. 장병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가장 튼튼한 안보라며 평화도 적을 압도할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여러분의 역량도 강화해서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4: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찾아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6: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선 늘 너무 와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6: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6: 차는 너무 와있는 걸 눈뜨고 가면 놔두는 거죠.
4: 중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방법을 의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참전용사 및 유가족과 위로연을 갖고 모레는 안보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9: 최근 북한이 비무장지대에서 울타리를 치고 지뢰를 묻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해 우리 정부와 유엔사 입장에 갈리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 대전차 방벽과 울타리 설치, 도로 개설과 지뢰 매설까지 최근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
28: 정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를 그 명백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27: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이에 반박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을 냈습니다.
2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 여성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제기됐던 회식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최근 세월호 참사 생존자 사망과 관련한 온라인상 조롱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와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등 IMS 모빌리티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24,5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는 글로 남기고 누군가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자신의 목소리로 100년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분입니다. 세계 유일의 100세 현역 테너 성악가 홍운표 씨입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광복의 기쁨을 경험했는데요. 6.25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기도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지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노래를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현역 성악가로 지금도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100세 현역 테너 홍운표 성악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성악가 홍운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100세 현역 성악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네. 경우가 진짜 처음이죠?
1: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0: 네.
1: 전무후무이신 얘기가 되는 거죠.
0: 지금도 무대에 서시는 거죠?
1: 물론이죠. 어제도
0: 네. 네.
1: 저 음악회 하고 노래 부르고 왔어요.
0: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1: 어제는
0: 네.
1: 너는 왜 울지 않나 이태리 간손에
0: 네.
1: 이태리 민어 그 불렀죠.
0: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1926년생이세요?
1: 네, 그렇습니다.
0: 와, 제가
1: 4월 3일생.
0: 1926년 4월 3일생이니까 만으로도 100세가 지나셨네요. 네. 그 제가 이런 말씀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저보다 더 고우세요.
1: 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0: 예.
1: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80대신데 귀가 좀 어두우신데 듣는 것도 진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1: 이 정도는 대화 같아요. 지장이 없어요.
0: 예. 네. 보청기 도움 안 받으시고.
1: 네. 그런 거 없죠.
0: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잘 안 들리면 노래하시기 힘들 텐데.
1: 잘 들리죠.
0: 예.
1: 저 현재로서는 보통 사람과 똑같아요.
0: 그리고 다니실 때도 대중교통 이용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아, 지하철 타시면은 가끔 이제 자리도 양보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1: 별로 그런 건 없는데.
0: 네.
1: 앉으려고는 안 씁니다, 제가. 왜냐면.
0: 예.
1: 생각해보니 저는 운동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저, 골프를 친다던가.
0: 네.
1: 헬스나 뭐 수영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운동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의 저 일상 운동은 걷는 거죠.
0: 예.
1: 걷는 게 좋아요.
0: 아유.
1: 그래서
0: 네.
1: 뭐 천철 타면 뭐 암만 서서 가더라도 15분, 20분이거든요.
0: 네.
1: 그럼 이렇게 앉는 것보다 서면 이렇게 운동이 돼요.
0: 예.
1: 그게 바로 운동이죠.
0: 네.
1: 그래서 내가 앉으려고는 앉는데

0: 겹쳐 있으면 나이 먹은 사람이 또 서 있는 것도 멋쩍지 않아요?
1: 예.
0: 그래서 앉는 거죠. 그리고 양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쩌다가
1: 네.
0: 진짜 앉아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많이 노인들이 타요.
1: 네.
0: 나보다도 더 늙어보고 나보다도 더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보고서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1: 네.
0: 양보
1: 네.
0: 이제 가끔 있는 일이에요. 가끔.
1: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시는 분한테 자리를 양보했더니 그분이 아유 내가 연세가 85세라고
0: 아하,
1: 그러니까
0: 네. 집사람하고
1: 네.
0: 가는데 내가 양보를 했어요. 하도 딱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양보 받고 나니까 보니까 나도 나이 좀 먹어 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저 자기가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1: 어.
0: 나가 지금 83살인데 아, 80이 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아이, 이런 얘기를 해요.
1: 예.
0: 그게 집사람이 저분이 몇 살인지 아세요? 예. 이거 몇 년 전 얘기예요.
1: 예.
0: 저분 몇 년 되면 100살이 돼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도 어. 쳐다보고
1: 예.
0: 그분 벌떡 일어나더니 아프다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1: 한참 형님이신데
0: 글쎄, 그런
1: 그쵸.
0: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예.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네. 화제가 됐죠.
1: 아, 근데 뭐 건강하신 것도 참 부럽습니다만 사실 그 나이 들어서 지금 성악가로서 현역으로 무대에 서신다는 게 이 발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아나운서로 방송 활동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방송하던 거 하고 지금 들으면 목소리가 좀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목소리 관리를.
0: 근데 저는 성악가 아닙니까?
1: 네.
0: 그 참 저는 일생을 성악으로 지내온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1: 예.
0: 너무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성악이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성악에 대한 건 아무한테든 제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이 성악과 이 생활과 연결하는데 치중하죠. 그러다
1: 어.
0: 보니까 아 내가 이거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면에서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이제 살아나가는
1: 네.
0: 데 있어서 호흡이 제일 중요한 성악에 있어서는 우선 호흡이에요.
1: 예.
0: 발성하는 데도 호흡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내가 그걸 아니까 그 호흡 맞으면 다니면서도 이 호흡을 연습을 많이 하고 관심을
1: 아,
0: 가져요.
1: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훈련을 하셔요?
0: 그럼요.
1: 예.
0: 나도 이렇게 100세까지 한다는 건 그전에는 생각 못했죠.
1: 그러면 따로 어떻게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오늘 비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0: 예, 그 비법이라기보다도 네. 소리가 파열이 생기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성을 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러면 이때까지 발성 갖고는 안 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해서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발성이 중요해서 지금은 집중적으로 발성을 합니다.
1: 어떻게 하는지 조금 시범을 좀 보여주시라는. 예.
0: 이 발성이요.
1: 네.
0: 그 성악가마다 자기 나름대로
1: 예.
0: 발성을 해요. 그러니까 기초 발성도 있고 그야말로 테크닉 발성도 다 있죠.
1: 네.
0: 그런데 사실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제대로 발성시키기 위해서는 기초 발성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기초 발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이런 발성
1: 네.
0: 이게 기초 발성이거든요.
1: 예.
0: 거기에 보태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야 이때까지의 발성은 그냥 소리 내는 데 치중하는 이 호흡도 중요하지만 소리에 치중했지만 우선 발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1: 예.
0: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고
1: 예.
0: 그럼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기 위해서는 호흡법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1: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목을 푸시는지 궁금해서요. 한번 들려주실 수
0: 여기서요?
1: 있으세요? 예, 예.
0: 이런 말씀.
1: 지금 호흡을 내보내면서 앞으로 소리를 밀어내는
0: 네.
1: 지금 연습을
0: 내가
1: 하시는 건가요?
0: 기술적인 건데
1: 네.
0: 그럼 밀어내면서 소리를 누르면서 바깥으로 쭉 밀어낸다. 그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 왜 저

0: 깊이 그 호흡을 저 내면서 거기에 맞는 소리를 처음에서 낸다.
1: 네.
0: 이것이
1: 네.
0: 내 건강에도 좋고 소리도 유지가 그 소리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 호흡을 항상 소리가 의식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100세신데 사실은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게 쉬운 건 정말 아니죠.
0: 쉬운 게 아니라.
1: 예, 식사 잘하시죠.
0: 잘하죠.
1: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0: 좋아하는 음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은 가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식도락이라기보다도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건 갈비찜 참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갈비찜.
1: 이가 튼튼하신가 봐요. 갈비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0: 참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 나이 먹으면요. 냉면집 가서 막 썰어서 먹고 갈비도 그냥 고기를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내가 속으로 무서워요. 그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냥 먹어야지.
1: 아,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니.
0: 그래서 아직까지는 치아도 좋고.
1: 거기다가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신 게 지금 현역 성악가로 무대에 서시니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돈도 버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100세 돈을 버는 분이 주변에 진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0: 찾아 100세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사적인 얘기인데 지금 돈 얘기가 나왔는데 나가면 그래도 그냥 좀 예비로 그 금일봉 주고 금일봉 나오고 그래요. 또 아주 내가 또 보면 딱 한 행사가 있잖아요. 내가 보더라도 이건 돈도 많이 들고 수입이 전혀 높겠구나. 내 후배 전부 지금 출연하고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 후배 아니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거기서 뭐 내가 노래 한번 해줬다고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려놓고 올 수도 있고 또 봐서 괜찮으면 또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이 카드를 줬어요. 그래갖고 아버지 쓰시라고 대충 50만 한 달에 얼마 전에 그 카드를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또 다시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야 당분간 하지 마라. 내가 내 스스로 너 네가 안 해줘도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반납하고.
1: 그러니까 내 용돈벌이는 아직 내가 한다 이 얘기잖아요.
0: 내 용돈벌이 아니라 내 소녀딸이 물론 크죠. 소녀딸이 나한테 뭐 선물도 많이 하지만 내가 또 용돈 주는 게 기분 좋잖아요.
1: 그렇죠.
0: 소녀딸도 좀.
1: 세계에서 유일한 100세 현역 테너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초청 오는 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무대 주로 많이 서세요?
0: 다양해요. 뭐냐면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라든가 또는 무슨 장학기금기구라든가 또 내가 또 속하고 있는 한국예술문화원이라고 있어요. 문화원. 그저 30년 됐는데 그게 아마추어지만 그게 아주 아카데미 한 단체 거기에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연주할 때는 내가 꼭 나가서 하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1: 오히려 지금이 전성기시네요.
0: 전성기죠. 아주 어저께도 연주하고 왔어요.
1: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100세의 전성기를 맞으셨다니까 저는 아직 전성기도 올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서요. 내가 기뻐하는 건 저도 인해서 70, 80대 된 사람들은 거의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이고 선생님이 100세도 이렇게 하시는데 지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지가 이제 100세다. 100세가 노래한다. 뭐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쏟죠. 그러고 환영을 하죠. 그러나 저는 100세의 그 성악가 이 소리 듣기보다도 그냥 현역 성악가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냐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역들하고 좀 맞먹고 싶다 이거죠. 그런 욕망이 있어요. 물론 그건 제 욕망이죠. 그러나 제 노래를 듣고 현재도 외국에서 많이 공부하고 왔던 지금 저 현역 교수들도 찾아와요. 선생님 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그 발성을 좀 선수받고 싶습니다. 많이 와요.
1: 많은 성악가들한테 롤 모델이 또 돼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26년생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일제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성악으로 일본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0: 내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좋아해서 했거든요. 이제 중학교

0: 들어갔다 이거죠. 중학교에서도 제 노래 들으면 아 잘한다고 찬양했죠. 그런데 3학년 때 일본 음악 선생님 오셨어.
1: 네.
0: 근데 그분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1: 아.
0: 근데 그 당시에는 음악가라도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황홀했죠.
1: 예.
0: 그래서 난 따라서 이제 부르죠. 그렇게 내 노래가 튀어나오니까 너 나와서 한번 노래 불러봐라. 내가 항상 부르던 노래를 불렀더니 놀래.
1: 예.
0: 그러더니 한 곡 더 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산타루치아라는 걸 내가 잘 불렀거든요.
1: 산타루치아를.
0: 예. 그 당시 뭐 옷소리면 다 불렀어요. 그 산타루치 불렀더니 놀래가지고 너는 청학을 전공해야 된다 말이야.
1: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셨나 봐요.
0: 그래갖고 예. 나한테 용기를 줬죠. 너는 청학을 전공해야 된다. 크게 늘림물이다고.
1: 예.
0: 그래서 이제 자신을 갖게 된 거죠.
1: 일본 유학 가셔서도 뭐 전설적인 성악가 밑에서 또 수학을 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저는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일본 가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첫 번 그 레슨을 받았어요. 레슨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 교수한테 받았죠. 일본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이 우리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음악회도 많고. 그나 조선 학생들은 전부 유학이 지금 같으면 이태리면 가지만 그 당시는 일본 통치에 있었으니까 못 가고
1: 네.
0: 대부분 일본으로 다 갔죠. 원외교에 누가 있고 원외교 누가 있고 다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가서 뭐 1학기도 안 됐는데 딱 퍼졌어요 소문이. 아, 신은 적어도 이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 부르는데 그런 소문이 나니까 내 레슨 받으려면 좀 한 30분 40분 받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서 여러 군데서 내 선배들이지
1: 예.
0: 와서 그냥 내 노래를 듣고 박수 쳐주고 그 소문이 딱 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그 당시 최고의 소프라노가 계셨어요. 미우라 다마케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그 지금의 한국으로 따지면 조수미에 속한 정도죠.
1: 이분이 푸치니하고 예, 사진도 찍고
0: 왜냐면
1: 또 나비 부인의 주역을 하신
0: 그렇죠. 아, 주연이 아니야 그냥 세계를 무대를 아주 독점해서
1: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악가 그 당시에
0: 예예.
1: 예.
0: 그래서 이제 그 저 나비 부인은 이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푸치니 작곡이거든.
1: 네.
0: 그 푸치니하고 유럽에 많이 순회 공연도 가고 그랬으니까 그 보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그 푸치니 작곡하고도 서로 사진도 찍고 근데 그만큼 유명하다는 얘기죠.
1: 그분한테 배우셨다는 거잖아요.
0: 저는 이제 그분이 예. 제 소리를 듣고
1: 네.
0: 그분이 나를 픽업한 거예요.
1: 아.
0: 내가 가르친다. 너는 내가 가르친다. 그런데 그분은 개인 레슨을 안 해요.
1: 네.
0: 일본 성악가들한테도 안고 아무도 안 해요.
1: 그러시겠지만 조수미 씨가 뭐 하겠어요. 개인 레슨 바쁘셔서 못 하시겠죠. 네.
0: 그런 식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훌륭한 또 스승도 만나셨고 네. 그 일본 유학 시절에 사실은 우리 한국인 소프라노 김천혜 씨하고 또
0: 예.
1: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예, 들었는데요.
0: 왜냐하면 선배가 되죠.
1: 네.
0: 저보다 한 10년 이상 선배가 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김천혜 교수님이 굉장히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졌어요. 한국에서도 엄청 부가 알아졌고. 저하고 이제 많이 같이 공연을 했죠. 그 숙대 음악학장 지내고
1: 네.
0: 또 오페라에도 출연 많이 하고 또 저하고도 같이 합동 연주회를 많이 가졌어요.
1: 근데 이 김천혜 선생님이 김천혜 선생님이 사실 그 당시 일제시대에 그 한복을 입고
0: 네.
1: 봉선화를 불러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좀 파란을 일으켰다고
0: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1: 네.
0: 저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민족의식이 다 있었어요.
1: 그때는 이렇게 하면은 일본한테 탄압을 받던 시절이잖아요.
0: 많이 탄압받죠. 그야.
1: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0: 그러니까
1: 있었던
0: 건가. 그러니까 대단한
1: 겁니까?
0: 분이죠. 예. 왜냐하면 일본서 공부했어요. 무사시농가 나오셨는데 저를 굉장히 제 노래를 아꼈죠. 사랑하고. 그래서 난 또 그 당시는 이제 내가 약관이니까 김진애 선생은 10년 선배니까 저 일본에서도 많이 알려주고

0: 한국에서 활동해 줄 때예요. 그런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한일 이? 성악 그 맞음 연주회가 있어요. 그 일본서 공부하니까 일본서 이제 초청을 했죠. 그럼 예. 저는 또 김천의 선생 목 저 연주를 듣고 싶어서 그냥 그 일본의 동경에 있는 시비아 공예당이라고 있어요.
1: 네.
0: 거기 한 1900명 한 2300명까지 들어가는데
1: 그 당시로는 상당히 큰 공연장이죠.
0: 거기서 많이 이제 큰 음악회 네.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2학년 될 때
1: 그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가신 거예요?
0: 아, 물론 가죠.
1: 네.
0: 아, 그때는 뭐 다 그런데 찾아다니죠. 그 당시는 되게 일본 노래 아니면 이 외국 저 이태리 간사련에서 외국 노래들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이분은 한국 가곡을 딱 내 받을 집어넣는 거. 봉숭아 홍남파 잡고 봉숭아 계속 기대 프로그램 같은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그 당시 그날은 내가 직접 봤으니까 하얀 조오리 치마를 입고
1: 아.
0: 그리고 머리에다 좀 멋내서 나는 좀 우대석이 아니고 전 학생이니까 저 그 뒤에서 봤는데
1: 네.
0: 여기에 꽃인데 그게 아마 무궁화 꽃일 거예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고 곰신 신고 하얀 곰신 네. 신고 그러고서 봉선화 불렀더라고요.
1: 울 밑에선 네. 봉선화야 그러니까 내 모습이 처량하다.
0: 그때 온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한국 유학생들 한국 교민들이 많이 왔죠. 그리고 일본 관객들도 많이 왔고 전부 그냥 박수치고 하던데 그런데 그 탄핵 문제가 사건이 돼가지고
1: 일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0: 아, 거기 이제 바로 그냥 저 호출당했죠. 그 호출당해가지고 크게 본병은 안 당해서도 그 워낙 유명한 신분이고 그분은 한국에서도 노래 부르려면 그냥 꼭 한복 입고 그 불러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참 동경이 가죠.
1: 아,
0: 성악에서도 동경이 예. 가고.
1: 그 서슬이 퍼렇던 시절에 그 일제 그 앞에서.
0: 그래서 그게 그때 네. 아마 그게 아마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봉숭아는 이제 금지곡이 됐고
1: 네.
0: 금지곡이 됐고
1: 그 노래 부르는 거 그때 그 객석에서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0: 아유, 떨리고 그냥 눈물이 나죠. 그리고 잘 불렀어요.
1: 네.
0: 류라 다마키 선생의 비교가 될 정도로 잘 불렀어요.
1: 아, 참 그 공연 실황이 남아 있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글쎄. 예. 한국에서 한 건 남아있는 게 있어요.
1: 네. 그 유학 가서 공부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을 맞았고 또 6.25도 또 겪으셨잖아요.
0: 네. 예, 그래서 저는요
1: 예.
0: 해방이 45년 해방됐잖아요.
1: 예.
0: 8월 15일 날 그때 이제 1년 동안은 학교도 휴학했었어요. 막바지니까
1: 네.
0: 하나 폭격이 막 쏟아지고 그랬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학교 전 일본이 다 휴학되고 다 문을 닫았죠.
1: 예.
0: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됐는데 그 마치지 않았거든요. 제 과정을 다 마치지 못해서 내가 귀국한 건 우리나라 정부가 48년
1: 네.
0: 48년 10월 달에 맞죠, 들어왔죠.
1: 아, 그때 들어오셨군요. 뭐 사실은 그 격변의 시기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래. 노래를 놓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0: 그런데 저는요.
1: 예.
0: 음악인들이 다 힘들어요.
1: 예.
0: 힘들고 참 가정 그 이어나가기도 힘들 정도죠. 뭐 유명은 유명돼도 힘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데도 힘든데 다만 저 생활에 저 기초가 되는 건 학교 선생이죠.
1: 아, 선생님 네. 교단에 오래 서셨군요.
0: 네, 오래 섰죠. 때때로 이제 연주를 하고.
1: 교단에 평생 계셨다고 하니까 지금 100세가 되신 은사께서 현역으로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거를 지금 아마 제자들도 뭐 70, 80 뭐 이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보면 무대에 서신 거 보면 제자들이 감동할 것 같습니다.
0: 제 제자들이요. 92세짜리도 있고.
1: 아이고.
0: 또 예. 여자 제자는 뭐 오래 가르치진 않았어도 96세짜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24살에
1: 네.
0: 귀국해가지고 이제 활동하니까 개성요구라는 저 카톨릭 요구가 있잖아요.
1: 예.
0: 거기서 뭐 신부님이 그렇게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내 음악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레케 와라 우레케 와라 해서 그때 가르친 그 제자들이 나하고 연 차이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1: 예.
0: 사변나 6.25 사변나니까 다 수학했다가 또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죠.
1: 예.
0: 그럼 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70, 80이 아니고 현재도 90된 제자들이 10대 명
1: 네.
0: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요.
1: 아유, 그러니까 선생님이 건강하시니까 그 제자들도 마음이 예 좋으실 것 같아요.
0: 음악회도 와서 예. 참여해 주고 다 그러죠. 네.
1: 자, 우리 테너 홍은표님의 노래를 끝으로 들으면서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0: 그 부친 도스카 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많이 그야말로 듣는 노래가 있어요. 예. 별은 빛나건만.
1: 아, 네. 별은 빛나건만.
0: 좋죠. 그 예. 제가 애창해요.
1: 오늘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 세계 유일한 100세 현역 성악가 홍은표 테너와 함께 했습니다. 끝으로 푸치니 오페라 중에서 별은 빛나건만 테너 홍은표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경산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부, 경북 동해안, 경남권에 제주도 그리고 비가 내리다가 전남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는 새벽에, 그 밖의 지역은 오전, 강원 동해안은 낮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내륙,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 또는 싸러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6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해서 통행료나 보험료 등 어떤 명목의 비용도 요구하거나 받고 있지 않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협상이 즉각 끝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이 제재 일시 면제를 계기로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해상에 대기 중인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정유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영 석유 회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제재 면제가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한국과 인도, 일본 등의 정유사들과 접촉해왔으며 발표 이후에는 움직임이 더 빨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는 안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이며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 역량도 강화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징집병들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남포항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의 취역식이 열렸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해군은 전략적 수단을 갖춘 군종으로 성장하고 있고 해군의 핵무장화는 자기 이정을 밟아가고 있다며 핵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월드컵 축구에서 6개 대회 연속 득점한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K조 2차전에서 두 골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6개 대회 연속 득점의 기록을 세웠고 포르투갈은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잉글랜드는 가나와의 L조 2차전에서 무려 18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을 얻는 데는 실패해 0-0으로 비겼습니다. 콜롬비아는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K조 2차전에서 후반 31분 다니엘 무뇨스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파나마와의 L조 2차전에서 1-0으로 이겼습니다. 한편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예선 3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이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KBS는 이 경기를 ETV를 통해 9시 10분부터 생중계하는데 특히 전현무 캐스터와 이영표 해설위원 콤비가 처음으로 전체 경기 중계에 나섭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내달 10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해 최대 45조 4,500억 원 규모의 증권 예탁증권 DR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등의 건설 및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오늘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석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안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하철 1호선 화서역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지름 30cm, 깊이 3.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 일대는 한때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오늘 밤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80mm, 충북과 경북에는 많게는 60mm가 내리는 등 지역별로 강수량 편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입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일라디오 KBS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대신 버스요금 혜택은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정년 연장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죠. 초고령 사회화가 현실 정책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걸 실감케 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곳 날씨는 흐려도 멕시코에서 열리는 월드컵,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는 소나기 같은 시원한 골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진에서 오늘 밤 일라디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픽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 기구 구성을 앞두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어요. 8월 전당대회에서 뭐 연임에 도전하려고 그러려는 수순같이 보이는데 당대표 사퇴를 선언한 첫 행보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1: 예.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대표직을 사임했고요. 사실상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치로는 이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졌다.
0: 아.
1: 서울시장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 이재명계 쪽에서는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을 지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퇴를 하게 되면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0: 그렇죠.
1: 패배의 책임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로
0: 나가죠,
1: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있다가 이틀 전, 전준이가 이제 출범하기 이틀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0: 네.
1: 오늘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 2024년에 당대표 연임을 도전할 때 이 전준이 이틀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0: 왜 이틀 전에 사퇴를 해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이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0: 아.
1: 이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죠.
0: 네.
1: 그러면서 오늘 정 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대표직을 내려놓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다음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0: 고난의 가시밭길.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또 당심.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당심을 의지해서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 그러고 나서 이 정 전 대표는 첫 행보로 오늘 오후 서울 호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의 평산책방 부스에 찾았는데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미리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0: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까지 하면 이제 안 그래도 불붙었던 당권 경쟁 그리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이런 것도 이제 좀 수면 위로 더 올라오는 거 아닌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수면 밑에서 좀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된 거죠.
0: 네.
1: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이제 당권을 놓고 경쟁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중요하고 정청래 전 대표도 역시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대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당대표 임기는 2년이거든요.
0: 네.
1: 그러면 2028년 공천권, 총선
0: 그렇죠.
1: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역시 중요한 그런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명픽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의 사실상 대결이 될 수 있고요.
0: 네.
1: 여기에 송영길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0: 네.
1: 이 김 총리의 이 페이스메이커 그 마라톤에서 보면 잘 뛸 수 있도록 뒤에 옆에서 같이 붙어서 뛰는 그 역할을 송영길 의원이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도 만났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그 유럽 순방이 끝난 직후에 만찬을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뭐 만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아마도 이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전달받은 분이 이제 박지원 장관 전 대표거든요.
0: 네.
1: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이제 라디오에서 했는데 이 본인이 이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대통령은 거기서 한번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막판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송영길 의원이 끝까지 종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완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김민석 의원 전 총리와 같이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결국에는 1대1 정청래 전 대표 와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0: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좀 세를 몰아서.
1: 그렇죠.
0: 예.
1: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도 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들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1인 1표 제도 그래서 권리당원의 그 영향력을 상당히 높여놨고요.
0: 네.
1: 또 당원들이 좋아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 부분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도 했는데 그 얘기는 친문계 즉 반 이재명계 지지층을 좀 확보하려는 그 의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 전 대표는 이렇게 친문, 친노,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당대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뭔가 예측이 되는 것 같은 구도 같기도 하고 좀 또 다른 행보가 보여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네.
0: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사퇴했으니까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대행을 그럼 맡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그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원구성도 한창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오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안 내면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운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민주당은 먼저 18개의 상임위에 포진할 수 있는 의원들 명단을 이미 제출을 했어요.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과 협상을 했는데 8차례 협상을 했는데 그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0: 아.
1: 이 법사위원회는 어떤 데냐면 상임위에서 법이 통과되면 본회의로 가는 그 중간 단계를 있는 건데요.
0: 네.
1: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를 해야 갑니다.
0: 길목을 딱 잡고 있는.
1: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그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 길목에서 딱 차단을 하고 있으면 입법이 하나도 안 된다. 민생 입법이 다 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분명히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1: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국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26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명단을 안 내면 당일 이 본회의를 열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18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가동하겠다. 이 얘기는 위원장까지 뽑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현재의 이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이 이 상임위 독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에 사상 처음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맡았고요.
0: 네.
1: 2년간 맡고는 후반기에 가서 11대 7로 분배를 해줬습니다.
0: 경험이 있군요.
1: 네.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한 뒤에 민주당 주도로 11개만 먼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배분한 바가 있습니다.
0: 민주당이 이렇게 그 최후 통첩을 내놨는데 이제 국민의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뭐 사퇴 요구 많이 나왔었잖아요.
1: 네.
0: 이건 다 일축을 했다고요?
1: 예,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당 일각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다.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분열로 규정하고 당의 단결을 요구했는데요. 장 대표는 지금은 그런 일로 우리끼리 싸울 때가 결코 아니다. 우리 당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0: 네.
1: 이어서 이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 믿는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그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0: 강한 입장이네요.
1: 네. 장 대표는 또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 그리고 재선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0: 네.
1: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해야 할 때다.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또 이재명 재판 재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0: 내가 대표다. 나는 사퇴 절대 안 한다. 이런 뉘앙스인데
1: 네.
0: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내 4선 의원들 만나고 오세훈 시장 노 의원들을 이제 만났어요. 이거 수습 차원인가요? 어떤 건가요?
1: 예, 이 장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인물들이죠.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대선 주자로 이 올라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최근 원내 사령탑이 된 정점식 이 원내 대표도 이 활발하게 움직인 건데요. 정 원내 대표는 사선 중진 의원들을 만나서 이 장동혁 대표의 거취 결단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다고 해요.
0: 네.
1: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 강연자로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된다. 이게 원내 중심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고요.
0: 네.
1: 이 얘기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분의 1이 참여한 가운데 장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 이 부분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0: 네.
1: 해석이 됩니다. 또 친한계 등 비당권파 진영에서는 당대표 이 장 대표가 8월 중에 사퇴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초쯤에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상당히 또 그렇지만 아이디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문제는 장 대표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당원상 선출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중 4명 이상이 사퇴를 할 경우 지도부가 해산되는데 네.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장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묻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채택이 되면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원 투표에서 장 대표가 오히려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장 대표는 카드가 많은데 여기 반대파에 서 있는 분들은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1: 그렇습니다.
0: 예.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6.25 76주년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을 했다고요?
1: 예,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대연평도에 위치한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군 장병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을 통해서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라고 말을 했고요. 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군에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체제를 바꿔보겠다면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서 자기 직장으로서 군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선택적 모병제라면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지금처럼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랍니다. 이어서 이제 모병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무 직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경우 사회에 나가서도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0: 네, 이게 징병제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십 년간 이어져 온
1: 네.
0: 예, 그런 전통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여기 나갔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동산 정책도 언급을 했죠.
1: 네.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또 중기적으로는 공급 계획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또 투기 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관훈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0: 네.
1: 이 김 실장은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또 영등포 등 공업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김 실장은 세금 제도 관련한 개편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
0: 네.
1: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거래세나 이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서 한국 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 어쨌든 공급은 하겠다라는
1: 네.
0: 얘기를 뭐 다시 한번 강하게 한 셈이네요.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황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조별리그 3차전이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일 경기에서 남아공과 비기거나 이기면 조 2위 자격으로 32강에 진출합니다. 경기를 더 즐겁게 보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일 경기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주요 경기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틀 만에 또 뵙네요.
1: 네. 예.
0: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경우의 수 따지는 일이 제발 좀 없었으면 했는데 네. 결국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를 놓고 이번에도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내일 남아프리카공화국한테 우리가 이기면 되긴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기분 좋게 이기고 32강으로 가자. 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기기만 해도 사실은 32강 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사실 멕시코전이 좀 아쉬워서.
0: 그러게요.
1: 네, 많은 분들이 아. 그 실수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0: 비기기라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 네. 그랬으면 더 여유 있게 예. 최종전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멕시코전은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켜보는 팬들도 그런 상황들은 늘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경기를 뭐 한 그 2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이제 선수들 간의 뭐 호흡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골을 좀 더 넣었으면 이길 수 있는 문제니까 이것은 누구 선수에게 잘못을 돌리지
0: 그렇죠.
1: 말고
0: 예. 예,
1: 우리가 이제 남아공전에 총력을 다해서 좀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뭐 경우의 수를 따지긴 하지만 체코전의 이 승점 3점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것
0: 네.
1: 같아요.
0: 우리가 이걸 따질 때는 뭐 한 경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1: 네. 예.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을 보면 꼭 첫 경기 져서 두 번째 경기 비기고 뭐 최종전 이겨가지고 네. 경우의 수를 막 따지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승점 3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4년 전 카타르 때보다 좀 빡빡한 경우의 수는 아니고
0: 여유는 있다.
1: 네. 조 3위를 해도 32강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때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남아공전에 비기기만 해도 다른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조 2위로 32강에 가는 상황인데요. 좀 네. 차근차근 승점을 따져가면서
0: 예,
1: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남아공전을 이기면 승점 6점이 됩니다. 그러면 묻고 따질 것도 없이
0: 그냥
1: 네, 32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조 2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네. 멕시코에게 졌기 때문에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조 2위가 되고 비기면 우리가 승점 4점이 되잖아요.
0: 네.
1: 비기면 1점만 승점을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 만약에 체코가 멕시코를 이겨도 체코도 똑같이 승점 4점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자승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0: 우리가 체코한테 이겼으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조 2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남아공전에 우리가 패한 상황 1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0: 네,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1: 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체코가 멕시코를 잡는다면 체코 승점 4점. 이제 남아공도 우리한테 이겼으니까 남아공도 승점 4점.
0: 네.
1: 그러면 이들끼리 뭐 이제 승점은 같으니까 뭐 둘이 비겼기 때문에 승자승은 없고 그럼 뭐 골득실 다득점 이렇게 따져서 2위 3위를 결정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4위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탈락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졌을 때 네. 체코가 멕시코와 비기면 우리는 승점 3점 그대로고 남아공 승점 4점 체코는 승점 2점. 그래서 우리가 조 3위로 이제 다른 조 3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32강 진출을 타진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0: 네.
1: 그래서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90% 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객관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32강

0: 진출 가능성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비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일단 비기는 걸 목표로 했다가 경기 운영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무조건 남원전 승리를 해서 무조건 기분 좋게 30위간 간다. 이걸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내일 오전에는 진짜 좀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남아공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FIFA 랭킹만 봐도 우리 대표팀이 우위긴 하잖아요.
0: 우리가 23위고요. 네. 남아공이 A조 팀 중 가장 낮은 61위.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한 38개단 정도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남아공의 전을 좀 안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아프리카 팀에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역대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팀 4번 만났는데 1승 1무 2패. 이런 열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아프리카 팀이 좀 강한 체력도 있지만 좀 유연성이 워낙 좋아서 아프리카 팀 선수들이 좀 스피드도 빠르고요. 그래서 그거에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1: 랭킹과 달리 쉽지는 않은 팀이네요.
0: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아공전에 전이 남아공이 보여준 그러니까 멕시코와 체코전을 우리가 좀 보면 대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기력이 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나? 역시 A조에선 최하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경기력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보고요.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남아공을 이기지 못하고 32강을 못 가면 이건
1: 너무 슬픈 상황이죠.
0: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누군가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남아공의 주축 미드필더 모코에나 선수라든지 공격형 미드필더 주안의 선수가 경고 누적과 각각 1차전 퇴장으로 3차전에 나서 하지 못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네요.
0: 무척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남아공 전 두 경기를 보면 또 멕시코와 1차전 전반 9분 만에 실점했고요. 체코와 2차전 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끝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끼리 모여서 경기를 하는 우리로 따지면 아시안컵 같은 그런 대회인데 16강에서 탈락할 때까지 4경기에서 늘 전반에 실점을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1: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0: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른 시간 득점을 노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약체화 경기를 할 때는 이 팀들은 우리가 당연히 강하다고 느끼니까 선수비, 후역습, 이전수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수비를 강화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득점이 빨리 안 나오면 우리가 조급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 그 얼마 전에 카보베르데 얘기하면서 스페인이 계속 두드렸는데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1: 맞아요.
0: 끝났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선제골을 빨리 넣는 것이 중요한 경기가 이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보는 저희도 선제골 넣어야 좀 편하지.
0: 맞습니다.
1: 사실 계속 안 들어오고 있으면 조마조마해서 속상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손흥민 선수 사실 발끝에서 좀 골이 터졌으면 이런 바람도 사실 많아요.
0: 많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또 손흥민 선수는 우리 대표팀에서 보면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니까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또 계속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한 골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 감독은 이번에도 최정예로 아마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두 경기를 보면 체코전은 손흥민 선수 교체 후 후에 오영규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좀 칭찬을 받았는데 멕시코전은 좀 너무 손흥민 선수 일찍 교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결과론적인 평가라서 어떤 것이 옳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에게는 이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시간 투입해서 어떻게 교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이제 경기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두세 포지션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태극 혼혈 그 전사라고 불리는 옌스 카스트로프가 이제 선발이 됐는데 지금 한 번도 출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그러면 선발로 투입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데 어떤 포지션에 손흥민 선수를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이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을 득점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남아공 선수들은 이강인 묶고 손흥민 묶자 뭐 이렇게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가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남아공 같은 경우가 뒷공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빠른 돌파가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는 선발로 나오고

0: 네. 이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돌리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내일 경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활용법을 또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 내일 경기 있는 곳이 멕시코 몬테레이예요. 근데 여기 엄청나게 덥다면서요, 지금.
0: 고지대에서 내려왔더니 이제 폭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 다 어려워요.
0: 맞습니다. 몬테레이의 낮 기온이 34도. 체감 온도는 40도 정도라고 하는데
1: 이런 데서 경기하려면
0: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랑 남아공 경기가 현지 시간 오후 7시 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낮 무더위는 피했는데 뭐 우리도 왜 열대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더운 날에는 열기가 좀 식어도 그 열기가 남아 있어서
1: 맞아요. 땅에서 올라와요.
0: 네. 그런 열기들이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만약에 이런 기후에 적응이 잘 안 돼 있다면 활동량이나 많이 뛰어야 되는데 이 스프린트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지나면 체력이 떨어지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는.
1: 그러네요.
0: 결국에는 축구라는 게 세트피스 상황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리 약한 팀이라도 한두 번의 기회는 온다.
1: 네.
0: 근데 그걸 집중력이 쌓이면서 놓치면 실점을 하는 게 축구란 말이죠. 예를 들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수 하나를 놓쳐서 우리가 골을 허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날씨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력이 좀 더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겠고 게다가 멕시코가 이미 32강을 선착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A조 1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남은 체코의 경기에 2진급 선수를 대거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1: 체력 비축.
0: 그럼요. 그리고 예. 경고를 받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굳이 뛰게 해서 경고 누적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이 선수를 결장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주전 투톱으로 봤던 히메네스나 키누네스 이런 선수도 휴식을 취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정말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남아공 상대로 무조건 승점 1점을 따내야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계속 얘기하지만 결론은
0: 하나입니다.
1: 이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예. 내일 남아공전 KBS ETV에서 방송합니다. 또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텐데 내일은 또 전현무 캐스터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0: 네.
1: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근데 왜 월드컵 경기 이거 32강전부터 못 볼 수도 있다는 설이 또 한때 돌았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0: 이게 이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걸 이제 국내 언론이 받아쓰고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들이 나온 건데 이번 대회 한국 내 중계권을 보유한 곳이 JTBC고
1: 그렇죠.
0: 이제 이걸 지상파로서 유일하게 KBS가 샀잖아요. 근데 JTBC가 FIFA에 지급해야 할 중계권료 일부를 납부하지 못했다.
1: 네.
0: 그래서 월드컵 중계가 중단될 수 있다. 32강전 그러니까 토너먼트 부터는 못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JTBC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1: 네.
0: 잘못된 정보다 북중미 월드컵의 결승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중계한다. 그리고 축구협회도 비슷한 내용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FIFA와 협조해서 차질 없는 중계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JTBC가 다음 월드컵도 중계권을 가지고
1: 맞아요.
0: 있거든요.
1: 맞아요.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FIFA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뭐 앞으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번 월드컵은 끝까지 간다라는
0: 네.
1: 입장을 폈다는 얘기고요.
0: 맞습니다.
1: 예.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역시 메시입니다. 예. 지금 나이가 마흔을 바라보는데도 그렇게 잘 뛰어요.
0: 만 39세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이러다 다음 월드컵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저는 이번에 뛰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1: 체력이 뭐 여전하니까.
0: 네, 게다가 예. 이제 아르헨티나의 그 전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시라는 선수는 너는 골을 넣어. 우리가 널 다 보호해줄게. 약간 이런 전술을 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수비에 크게 가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다른 선수들이 마련해 주는 그런 전술을 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월드컵도 나오지 않을까.
1: 강팀이잖아요.
0: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통산 여섯 번째 월드컵 무대에 뛰고 있고요. 지금 역대 최다 득점자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승도
1: 또
0: 하고 또 나왔고 이번 보니까 첫 경기 알제리전 헤트트릭. 두 번째 경기 오스트라이전 멀티골. 그래서 월드컵 통산 18호 골. 지금까지 독일의 클로제라는 선수, 키 큰 선수 아마 네. 기억하실 텐데 이 선수가 16골을 넣었었는데 이제 18골을 메시가 넣었으니까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올랐고요. 메시의 활약 덕분에 아르헨티나는 2연승으로 가볍게 32강에 올랐습니다. 메시의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1: 4년 뒤에도 메시가 나오는지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0: 같습니다. 메시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선수 있잖아요. 네. 호날두. 호날두도 이제 골 넣네요.
1: 네. 사실 득점한 후보들이 첫 경기부터 계속 골을 넣고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제 호날두만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드디어 오늘 새벽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침묵을 깨고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 골로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 6개 대회 모두 득점을 올리는 기록을 썼는데 아니 메시도 6대 다 나왔다는데 메시는 아니야 하실 텐데요. 저도 찾아봤더니 메시가 남아공 월드컵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했더라고요. 아,
0: 호날두 선수가 유일하게 가진 기록이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날두 선수가 처음이고 사실 호날두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서 이제는 선발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혹평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구심에도 2차전 역시 선발 출전을 해서 최전방에서 40살의 호날두 선수가 전반 6분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네. 특유의 호우 세러머니가 있거든요. 팔을 뒤로 탁 젖히면서 네. 고개를 드는 그 세러머니를 하면서 정말 본인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최고령 해트트릭 기록까지도 기대를 했는데 이 기록은 세우지 못하고 팀은 5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득점 경쟁에 조금 늦기는 했다. 그런데 나도 있다. 이제 내가 할 일이고 계속 노력하면 신께서 도와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득점한 경쟁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지금 메시하고 호날두가 여전히 나 죽지 않았어를 보여주면서 지금 득점한 경쟁이 지금 또 하나의 볼거리. 되고 있고 뭐 다른 선수들도 또 있잖아요.
1: 이제 두 경기씩만 치른 상태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가 현재 5골을 넣고 있습니다.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 프랑스 공격수 은바페.
0: 네, 은바페도 있죠.
1: 네, 은바페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우승 후보로 꼽기도 하는데요. 두 경기 연속 멀티골. 그러니까 현재 4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월드컵 데뷔전인 특급 공격수 맨시티에서 뜨고 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입니다. 노르웨이의 홀란. 네. 이 선수의 발끝도 무서운데 역시 두 경기 연속 멀티골. 은바페와 함께 대회 득점 공동 2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호날두는 좀 더 쫓아가야 되지만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호날두가 욕심을 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호날두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득점왕에게 주는 이렇게 뭐랄까 트로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골든부츠라고 하거든요. 네. 그 부츠 모양의 트로피예요. 그래서 골든부츠라고 하는데 이 골든부츠의 경쟁이 또 다른 대회에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라고 있고 약간 또 노장은 살아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혼란과 은바페의 새로운 어떤 신진 세력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신성이라고 하는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도 골을 넣긴 했지만 지금 득점한 경쟁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역대 단일 대회 최다 득점이 13골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기록을 계속 못 깨고 있었어요.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주스티 퐁텐이라는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근데 이번 대회부터는 참가국이
0: 늘었잖아요.
1: 48개 팀으로 늘고 경기도 104경기로 늘었으니까 적어도 토너먼트 하나 정도를 더 치른다고 볼 수 있잖아요.
0: 경기가 늘면 골수도 늘 거고.
1: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도 완전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최다 득점 13골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골든부츠의 주인공이 될지 또 이 기록을 깰지 이런 경쟁들 지켜보시면 뭐 우승 경쟁들 뿐만 아니라 스타들의 활약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고요. 특히 이번 월드컵이 저도 밤새 경기를 보느라고 피곤하긴 한데 또 너무 재밌는 게 이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경기력들이 다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즐겨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이렇게 재밌는 경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요. 네. 예,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네. 섬나라 카보베르데. 여기가 이번에는 무려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 제가 이 경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요. 제가 이 경기 탁 끝나고 와 원래 이 팀이 잘하는 팀이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잖아요. 근데 사실 이 카보베르데라는 팀은 아프리카의 출전국 수가 10개국으로 늘지 않았으면 좀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 나라요.
0: 이름도 잘 못 들어봤어요.
1: 그렇습니다.
0: 사실.
1: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보고 아 그래 이 헤드라인이 딱이다 생각했던 게 이제 카보베르데가 어디냐고 묻지 마.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서 와 누가 뽑았는지 너무나 기사 제목을 정확하게 뽑았다. 아마 월드컵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월드컵 축구를 하는 나라들이 정말 많고 월드컵을 나가고

0: 지금 사실 우루과이도 조 2위 정도로 32강에 간다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팀을 상대로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받아서 지금 승점 2점이고요. 네. H조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27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펼치는데 어쩌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입니다.
1: 아,
0: 여기서 만약에 승점을 따내면 무승부라도 하면 승점 3점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남아공에 진다는 생각을 하면 승점 3점으로
1: 네,
0: 32강을 예. 견주어 봐야 되잖아요. 32강 조별리그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네. 지금 카보베르데의 돌풍이 대단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 27일 사우디아라비아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뭐 전체적인 아까 옵타라고 통계를 내는 업체에서도 생각보다 우루과이보다 더 32강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우루과이는 이제 스페인을 만나야 되니까요.
1: 아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이 경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H조 경기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골키퍼 보지니아 선수 어머니가 그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뭐 비자 해결해 줘가지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우루과이전 경기 중계 장면을 잡혔습니다.
1: 아.
0: 골이 터졌을 때 네. 가족들과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나왔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카보베르데는 너무 즐거운 월드컵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월드컵이 우리나라가 승리해서 32강으로 가는 것 1번이고요. 그 나머지 경기들도 재밌는 경기들이 정말 많으니까 월드컵과 함께 즐거운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보는 재미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이제는 이름을 모두가 알게 된 카보베르데 소식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내일이 정말 기다려지네요.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딱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올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얼마나 늘었어요?
1: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고속도로에서 96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0: 어, 맞네요. 다섯 달인데.
1: 근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63명과 비교를 해보니까 한 52%나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사이로 봐도 상당히 큰 증가폭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럼 이렇게 사망사고가 늘어난 원인이 뭐냐. 경찰이 한번 봤더니 2차 사고를 꼽고 있습니다.
0: 2차 사고.
1: 네. 2차 사고라는 게 이 교통사고나 뭐 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 위에 멈춰 서거나 또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그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들이받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요.
0: 네.
1: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이 15명.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명이었는데
0: 네.
1: 5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뒤에 차 안이나 차도 주변에 머물다가 더 큰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정체 구간이나 서행 구간에서 발생한 사망자도 12명으로 나타났는데
0: 네.
1: 아니 천천히 가는데 왜 사고가 났을까?
0: 그러니까요.
1: 경찰이 보니까 요즘에 운전자들이 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거.
1: 앞차와의 네. 거리를 네. 자동으로 맞춰주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주행 보조 기능에 너무 의존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되게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나 서행 구간에서도 이렇게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 같은 거 편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의존했다가는
1: 맞습니다.
0: 예,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다들 들으시고 또 좀 주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게 사고 유형 보니까
1: 네.
0: 뭐 직선 구간이나 뭐 터널 또 심야 새벽 시간대 이런 데가 좀 위험한 걸로 나타나긴
1: 네.
0: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올해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보니까 전체 사망자의 한 96%인 92명이 직선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직선 구간은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잖아요.
0: 그럴 것 같아요.
1: 직진만
0: 사실은.
1: 하면 되니까.
0: 예.
1: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방심하기가 쉬워서 사고가 나면 이렇게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0: 아.
1: 또 앞지르기, 그러니까 추월차로를 말하는 거죠. 앞지르기 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사율이 한 11%로 주행차로의

0: 5%보다 한 두 배 이상 높았고요. 또 터널과 지하차도 사고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숨진 사람이 지난해 4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늘었고요.
1: 너무 많이 늘었네요.
0: 네. 예. 시간대별로 보니까 자정부터 새벽 2시, 뭐 새벽 4시부터 6시 이때 사망자가 많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사망자가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화물차 관련 사망자가 많았다고 해요.
1: 예.
0: 그래서 대형 차량 운전자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고나 차량 고장이 났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도에 머물지 말고요. 가드레일 밖이나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1: 네,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대든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는 운전 태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다른 얘기 알아보죠. 학부모 대부분이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 라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도 다 나오죠?
0: 그렇습니다. 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인천, 경남 지역의 초, 중, 고교 학부모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98%, 그러니까 거의 다죠.
1: 전부인데요. 이 정도면.
0: 거의 전부죠.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한 건데요. 그럼 뭐가 걱정되냐.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가 한 97%.
1: 네.
0: 그다음에 학습 집중을 방해한다는 응답이 한 96%. 거의 다 대부분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진다. 가족 간의 갈등 유발을 걱정하는 응답도 90%에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위험성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니까 한 80% 정도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대부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친구들끼리도 연락을 해야 되고요. 네. 보호자하고도 연락을 해야 되고 뭐 등하교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또 스마트폰을 안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1: 친구들하고도 뭐 이렇게 대화도 해야 되고
0: 하고,
1: 이러니까 네. 또 갖고 있긴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은 지금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게
0: 그렇죠.
1: 사실 성인도 이게 잘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 예, 그런데 뭐 아이들이 오죽하겠나 싶기도 하고요.
0: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저도 좀 똑같은
1: 저도
0: 증상이.
1: 마찬가지인데 네. 예, 미성년자들이 오죽하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이걸 이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니까 아예 스마트폰이라도 통화하고 안전 기능만 남겨두고 이런 SNS, 게임 같은 거 제한하는 이런 스마트폰이 나와야 된다. 이런 필요성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0: 네. 학부모의 한 92%가 자녀 보호나 뭐 필수 기능만 있다면 이런 제한형인 대안기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한 건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마트폰을 없애기 어려우니까 위험한 기능만 줄이고 필요한 기능만 남긴 기기가 있다면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1: 네.
0: 이게 바로 에듀 안심폰이라는 건데요. 통화와 안전앱 같은 필수 기능은 강화하되 뭐 중독성이 강한 쇼폼이나 SNS, 뭐 게임, 뭐 채팅 같은 기능을 제한하는 청소년 전용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데 이거 만약에 나오면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좀 성인들 가운데서도
1: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0: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쟁점이 뭐 아이들을 무조건 스마트폰에서 완전히 떼어놓는 게 아니고
1: 네.
0: 이런 뭐 안전과 연락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심한 의존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1: 네.
0: 그거인 것 같습니다.
1: 예. 학생들은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네,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휠체어를 탄 대만인 부부를 도와준 이 시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인가요?
0: 그러니까 지난 19일 밤이었는데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휠체어를 탄 대만인 부부가 교대역 방향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1: 네.
0: 시간대가 좀 늦다 보니까 술에 취한 남성이 다가와서 좀 위협적인 행동을 했나 봐요. 그래서 부부가 겁이 나서 휠체어를 뒤로 움직였는데 계속 따라왔고 그때 흰색 상의를 입은 한 젊은 남성이 우산으로 취객을 막아서면서 이 대만인 부부를 보호했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상황이 다 끝난 줄 알고 그 지하철을 탔지만 취객이 그때 또다시 따라타서 부부 앞까지 와서 위협적으로 말을 걸었고요. 이 남성은 이번에도 우산으로 취객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취객이 하차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대만인 부부가 SNS에 이 사연을 올린 겁니다.
1: 네.
0: 강남역에서 휠체어를 탄 대만 부부를 구해주신 천사님을 찾는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이 사연이 화제가 돼서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1: 그런데 여기 댓글이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됐다고
0: 그렇습니다.
1: 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대만인 부부가 올린 글에 당시 도움을 줬던 그 남성이 직접 댓글을 단 겁니다. 예.
1: SNS의 순기능.
0: 그렇습니다. 예. 그는 자신을 흰색 셔츠에 검은 우산을 들고 있던 연우 아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멀리서 한국을 찾아온 두 분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많이 불편했다면서 무조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처음에는 외국인인지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부부가 요즘에 좀 반중 정서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대만 분들이 이제 나는 대만인 님입니다. 이런 배지나 카드를 들고 다닌다고 해요.
1: 아, 소지하고 다니죠.
0: 네, 소지하고. 예. 그래서 그 카드를 보여주면서 감사 인사를 해서 이제 아,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뭐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셔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적었고요. 이에 대만인 부부가 깊이 감사를 드린다. 언젠가 가족과 함께 대만에 오면 꼭 보답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깐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 부부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따뜻하게 남긴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국경을 초월한 이 훈훈한 네. 환경. 뭐 저희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1: 오늘 밤 일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0시 51분입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 입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는 이유로 이 숙박업소가 비흡연자 투숙객한테 20만 원을 청구했다. 라는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0: 한 투숙객이 SNS에 올린 사연인데 뭐 콘서트를 본 뒤에 지인과 함께 인근의 그 숙박업소에 묵었답니다. 그런데 네. 본인은 비흡연자고 입실 전에 뭐 금연 동의서도 작성을 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새벽 5시쯤 되게 늦게 숙소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난 12시에 체크아웃을 했는데 그 체크아웃 할 당시에는 숙박업소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가 한 20분이 지나서야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1: 네.
0: 그래서 손해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숙소 측이 아 이게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미납하면 내용 증명 발송과 함께 민사소송 절차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투숙객 입장에선 자신과 지인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요.
1: 네.
0: 또 객실 창문이 입실하기 전부터 열려 있었는데 뭐 외부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1: 이걸 증명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투숙객이 계속 이렇게 부인을 하자 법정에서 보자라는 문자와 민사소송 소장처럼 보이는 사진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니냐.
1: 네.
0: 누리꾼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객실 내 흡연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냄새가 났다 이런 주장만은 부족하고요. 객실 안에서 흡연을 했다는 증거 그리고 객실 판매가 또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또 20만 원은 타당하냐.
1: 네.
0: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이 고려할 점인데 무조건 이렇게 청구를 했던 거죠.
1: 그냥 냄새 났다는 이유.
0: 냄새 났다는 네.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물론 금연 객실에서 실제 흡연이 있었다면 청구는 할 수는 있겠죠. 영업 손실 같은 걸. 하지만 흡연 사실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피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라고 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금연 객실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숙박업소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이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거는 양쪽이 다 증거 내놓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예. 예.
1: 뉴스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찰리 푸스의 원 콜어웨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진행해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부, 경북 동해안,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전남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는 새벽에,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강원 동해안은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내륙,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 또는 싸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6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하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지금도 술을 즐기지만 20대의 나는 술을 더 좋아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최강록 셰프의 요리를 한다는 것,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분 중 하나잖아요. 최강록 셰프의 책이라니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박소령의 컨텐츠 원정대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네,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오독의 발견입니다. 아, 지난 11일과 12일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 출연한 김민철 작가님의 첫 독서 에세이인데요. 우리 다독이 분들을 위해서 사인본을 무려 20권이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책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세상은 넓고 좋은 콘텐츠는 많다. 박소령의 콘텐츠 원정대. 한 달에 한 번 책을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그리고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소령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작가님과 함께 좋은 책 또 살펴볼 텐데 오늘 어떤 책까지 오셨나요?
1: 네, 우선 아나운서님은 네. 요리 혹시 좋아하시나요?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0: 아, 제가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요리도 재능인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러면 혹시 흑백요리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0: 1편은 이제 열광적으로 봤고 예. 2편은 막 많이 건너 뛰어내서 그냥 대충만 좀 봤습니다. 확실히 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몰입을 하는데 네네. 저랑 너무 다른 세계라서 그런지 조금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1: 네. 그 열광하실 때 네.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셨나요? 오신 셰프분들 중에서
0: 근데 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스토리들이 있어 정말 한 분에 딱 꼭 집어서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흑백 요리사에 출연하신 분 때문에 지금 저한테 계속 질문을
1: 맞습니다.
0: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구더라? 그 최광록 셰프라고 그분 괜찮았던 것 같아요.
1: 네, 너무 네. 답정너 같은 네. 지금 대화를 했는데 네. 네, 오늘은 이제 최광록 셰프님이 쓴 에세이 요리를 한다는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제가 얼마 전에 어제 기사에서 봤는데 이분이 그 K 브랜드 지수 1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1: 와, 그 정도군요.
0: 네, 그러니까 뭐 아시아 브랜드 연구소라는 데서 뭐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냥 몇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위였어요. 와. 그만큼 요즘 화제성이 엄청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관심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최강록 셰프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 네. 네. 책 날개에 나온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일본의 치즈 조리사 전문학교라는 곳을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반찬 가게 같은 것도 직접 운영을 해보셨는데 사실 우리한테 이제 유명해진 거는 두 번의 요리 컴페티션 우승을 하셨기 때문이죠.
0: 네.
1: 또 최근에는 TV의 요리 예능으로 많이 출연을 하시고 계세요.
0: 네. 자, 그분이 쓴 책, 이 목차 구성은 어떻게 되죠?
1: 총 이제 네 가지의 이제 대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음식이

0: 이라는 것, 요리를 한다는 것, 식당을 한다는 것, 요리사로 산다는 것. 이렇게 네 가지 꼭지가 이제 있습니다.
1: 네. 최강록 셰프를 어떤 유명인으로서 좋아해서 골라오신 건가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 선정하신.
0: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그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에서 이분을 제일 좋아하기도 했고.
1: 네.
0: 네, 이제 이 책에서는 읽고 나니까 이제 요리사로서 이분의 삶의 원칙이 들어있는 책이지만 네.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도 삶의 원칙으로 가져올 게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게 다 짤막짤막한 글들 모음이어서 읽기 굉장히 쉽습니다. 일러스트를 아마 직접 또 작가님이 그리신 것 같은데 되게 귀엽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음식과 요리, 일과 직업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작가님이, 요리사님이 프롤로그에 적으셨는데
1: 네.
0: 이제 그런 취지에 맞춰서 몇 가지 배움거리들, 레슨거리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1: 중요한 거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 분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어떤 숨겨진 노력과 또 그걸 지탱해주는 철학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0: 네.
1: 그런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한 권의 책으로 우리는 그 정수만 딱 뽑아서 보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배울 게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0: 네. 첫 번째 배움은 이분의 일본 유학 시절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1: 네.
0: 이때 이분이 그 요리 전문학교를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로 오사카 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셨대요.
1: 네.
0: 그때 이제 자기는 생선만 50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 밑에서 이제 일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분의 깨달음은 뭐였냐면 날것 생선을 손질할 때는 오래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과감하고 신속하고 머뭇대면 안 되는 칼질을 하야 된대요.
1: 아,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게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으면 안 네. 되는 거군요. 네. 신선한 제품일수록 네. 터치를 최소화한다.
0: 그렇죠. 하루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손질을 하다가 그 생선 살 한쪽이 파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이런 건 우리가 거래하는 요리집에 보낼 수 없다. 상품 가치가 없어. 라고 이제 잘라내셨대요. 그래서 아, 칼질은 신속한 만큼 정확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분이 이제 멋진 문장을 쓰셨는데
1: 네.
0: 본인이 만든 문장이래요. 칼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붙일 수가 없다.
1: 진짜 그 순간순간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지만 정확해야 된다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박소령 작가님께서 이제 최강록 셰프의 책에서 배운 것들 이렇게 쫙 지금 나열해 주실 텐데 두 번째도 궁금해집니다. 밑손질이 식당 운영의 60%다. 결국엔 밑손질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0: 네. 이분이 이제 밑손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하루 영업을 건물 올리는 거에 비유하자면 밑손질은 지방공사다.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 그래서 생선, 고기, 채소 이런 거를 이제 장사 전에 이제 막 손질하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요리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리사는 이제 예쁘게 요리 만들어서 그릇에 담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보통 주방에 들어오면 깜짝 놀란대요. 그런 분들일수록. 왜냐하면 결국 오래 경험하다 보면 요리업에서 밑손질 60%, 조리고 완성하고 고객 내놓는 게 10%, 나중에 청소가 30%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십니다.
1: 청소로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0: 많이 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밑손질이 중요한 이유는
1: 네.
0: 그걸 잘 해놔야 식당 전체 컨디션이 착착 준비되어 돌아가고 주방 흐름도 원활해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이나 휴식에도 다 연결된다고 하십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한데 결국 이게 다른 직업,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네.
0: 이게 결과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1: 네.
0: 그 업계에 오래 계신 전문가분들한테는 아주 잘 보이는 직업, 작업 이런 게 사실 되게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1: 그렇네요.
0: 방송도 이런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지금 방금
0: 네.
1: 말씀하시는데 그 예전에 왜 황정민 배우가
0: 네.
1: 수상소감으로 잘 차려진 밥상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었을 때
0: 예, 예.
1: 그 얘기가 단순히 그냥 뭐 화제가 돼서 뭐 유명해진 얘기 아니라 진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하나를 위해서는 누군가를 섭외를 해야 되고
0: 네.
1: 그분과 교감해서 내용을 뽑아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작업들이 다 이뤄진 후에 저 같은 사람이 숟가락 하나 딱 얹어서 전달하는 건데 그 앞에 작업들이 어찌 보면 요리에 있어서 밑손질들이거든요.
0: 예.
1: 그게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저 협업의 어떤 예술 영역이라고 저는 방송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네, 같이 이렇게 일하는
0: 네.
1: 이 크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0: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박수령 작가님이 이 책에서 건져 올리는 배움들 계속 좀 밑줄 치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아까 좋은 말들이 많다 그랬는데 다음은 어떤 건가요?
1: 네. 다음은 요리사의 재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0: 네.
1: 보통 많은 분들이 창의성, 순발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데 네. 본인이 네. 봤을 때는 성실성이 제일 중요하다.
0: 아, 근데 흑백 요리사나 이런 예능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창의력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결국 성실함에
1: 라고 얘기를
0: 나온다.
1: 네. 이분은 본인도 창의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에이, 아닌 것 같죠.
1: 대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지금도 본인이 가끔씩 계속 들춰보는 요리책이 100권은 넘는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많이 해놓으셨고 그 어떤 순간에 이제 요리로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실성인데 일단 시작은 매일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부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요리라는 게 어떤 뭐 꼬치구이 집이라면 네. 하루에 1,000개씩 꼬치를 꽂아야 되는데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본인은 반복 업무를 해야 될 때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기술이라는 거는 100번 정도는 해야 통달하는 거다. 나는 지금 그 100번을 향해가는 도중이다. 100번 목표를 세워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좋았던 문장은 이건데요. 이게 살아보니까 처음에 출발선이 좀 달라도 기본을 지키면서 성실히 하다 보면 결국 다 똑같은 지점을 만나는 것 같다.
0: 네. 네,
1: 뭐 학교 1년 늦게 들어가도 지나고 보니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세월을 견디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본인은 이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는데
0: 예,
1: 큰 고민을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
0: 네.
1: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다 같이 한 지점에서 모였을 때 그 이후 삶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늦게 시작했더라도 지속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고 그렇게 이제 지속되고 있으면 반드시 네. 쌓이는 가치가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0: 굉장히 그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좀 지금 너무 이렇게 와닿는 게 출발선은 달라도 결국에 네. 어느 집에 다 만난다.
1: 네.
0: 1, 2년 지체됐다고 내가 나고자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
1: 네.
0: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한 번씩 이렇게 건네주고 싶은 좋은 구절이네요. 아.
1: 방송에서도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가요? 순발력 아닙니까?
0: 아니요.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1: 네네.
0: 우리는 일정 시간에 청취자들,
1: 네.
0: 시청자들을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 그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1: 네네.
0: 성실함이죠, 결국은.
1: 아.
0: 네. 아, 성실함이에요.
1: 네.
0: 제가 부족했던 게 바로 그 성실함이. 아, 저는 약간 방송을 낭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송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근데 지금 돌아보면
1: 네.
0: 물론 낭만도 한 스푼 있어야 되는데
1: 네네.
0: 성실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네. 기본기가
0: 그러니까요.
1: 진짜, 네.
0: 왜 이렇게 오늘 뜨끔뜨끔한 지점들이 많죠? 자, 다음 밑줄 쳐주신 문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있던데 이거 저기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대사를 했었어요.
1: 네.
0: 어떤 의미일까요?
1: 이분이 이제 10년 전에 사실 처음 주목을 받게 된 게 마스터 셰프 코리아 시즌 2였습니다. 그때 이분의 상황이 어땠냐면 반찬 가게를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실패해서 이제 빚이 많으셨나 봐요.
0: 네.
1: 그래서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방법으로 저 상금을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출전을 하셨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이제 본인은
0: 네.
1: 우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0: 네.
1: 하세요. 사실 그 이후에 좋았던 점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기회가 막 생겼던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흑백 요리사 한번 와주십시오 제안을 받았는데
0: 네.
1: 그때는 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삶의 자극제를 얻고 싶어서
0: 네.
1: 출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0: 네.
1: 시즌 1 때 본인이
0: 3번
1: 정도 떨어졌습니다.
0: 그쵸, 떨어지셨어요.
1: 네.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책에 쓰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 떨어진 여운이 오래가더라. 좌절감을 느꼈다. 역시 스튜디오가 철거될 때까지 있는 게 최고였다.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0: 네.
1: 근데 결국 이분이 이제 1년 만에 재도전을 하셔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말씀 하시거든요.
0: 네.
1: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아마 이런 각오를 굉장히 깊게 다지면서 네. 재도전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리사들한테 본인은 이런 요리 컴페티션 프로그램 나가는 걸 되게 권장하신대요.
0: 권장한다고요?
1: 예, 예. 나가게 되면 일단 도파민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요리사로서 평소에 어떤 실력과 어떤 자세를 준비하면 좋은지 깨닫게 된다. 어떻게 보면 유학 가는 것보다 네. 더 권장하고 싶은 게 이런 프로그램 나가는 거다라는 말씀도 적혀져 있습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서 뭐 이미 명성이 자자한 분들이 다 나오시잖아요. 예, 예. 굳이 왜 저기 나오셔서 막 일에 탈락하고 왜 저런 수모를 겪으시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긴장감과 좌절감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얻고 도파민을 얻는다는 게 또 다시 내 본업에 가서 그게 또 더해지면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최고가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면들이 이렇게 있는 거군요. 또 다른 면에서 또 이제 새벽과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써놨던데 네. 이 부분도 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1: 네. 왜냐하면 그 최강록 셰프님이 당시에 운영하시던 네. 식당이 6시 그러니까 밤 6시, 저녁 6시에 문을 여는 저녁 장사만 하는 식당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가게 문을 항상 여셨다고 해요.
0: 너무 일찍 여는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1: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든 가게 네. 새벽을 여는 건 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셨다고
0: 대단하십니다.
1: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5시 반에 출근해서 30분 정도는 예열 시간이라는 걸 가지셨대요. 그래서 오늘 할 일, 뭐 계획.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혼자 하셨는데 요 새벽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라는 네. 표현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은 이제 9시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 앞선 3시간 동안 본인은 재료 밑손질을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소도 그때 하신대요. 왜냐하면 직원이 출근했을 때 가게가 지저분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버려둔 일은 자기가 정리하는 게 나에게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침 청소를 다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예열과 청소 이렇게 쓰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네. 새벽 시간을 잘 쓰시는 타입이신가요?
0: 너무 늦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 나만의 시간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걸 계속 지금 놓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우리 네. 박소연 작가님은 아침 시간에 뭘 하세요?
1: 저 완전 올빼미형 인간이기 때문에.
0: 대신 남들보다 좀 더 밤늦게 일을 하시는 거네요. 대신.
1: 밤늦게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네. 예열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콘텐츠 보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네. 그것도 뭐 이제 일의 네.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죠. 네. 네.
1: 그래서 새벽 시간 이렇게까지 잘 쓰셨구나 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0: 우리 지금 네. 하나하나씩 같이 배워가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우리 최강록 셰프의 요리를 한다는 것 함께 지금 밑줄을 짝짝 긋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영업을 하시는데 예. 사실 그 전에 한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분은 보시더라고요. 6시에 손님이 오는데 그때까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분은
0: 그렇겠죠.
1: 얘기하세요.
0: 네.
1: 손님을 맞이할 때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그때 컨디션, 기분, 정신 상태이기 때문에 손님 오시기 전에 최소 한 시간은 충전 시간. 을 가지신대요. 네, 배터리 충전하듯이 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나는 배터리 빨리 닳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인정을 하시고 내향인으로서 배터리 충전 시간을 1시간 충분히 가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내향인이라면 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광장에 나가 롤플레잉을 성실히 열심히 하고 나서 다시 동굴로 돌아온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내향인으로서 너무 공감했고 내 몸과 정신의 배터리를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얻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0: 네, 항상 나의 어떤 그 충전 상태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방전되고 번아웃되고 이러면 결국 나의 어떤 그 커리어에 한 번쯤 이렇게 금이 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걸
1: 네.
0: 미리 방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내향인이신가요 혹시?
0: 저는 완전히 외향인이죠. 뭐 에너지가 쌓이는지 방전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왜 웃으세요?
1: 아니, 너무 부럽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우리 밑줄 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최강록 셰프가 접객할 때의 원칙이라고요.
1: 네. 이분은 딱 두 가지만 중요하다라고 적으시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인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손님하고 눈까지는 안 마주치더라도 네. 고개 들고 정확하게 네. 그분 향해 인사해야 된다. 아하. 두 번째는 사고 터졌을 때 네. 손님하고 논쟁은 의미 없다. 더 큰 네. 화를 불러일으킨다.
0: 이런 레스토랑 이런 가게에서 이런 게 굉장히 잦을 거 아니에요.
1: 잦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선 사과 후 조치다.
0: 네.
1: 그래서 일단 빨리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확인해보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대처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꼭 이제 막 요 식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든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이런 통찰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네.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뭔가요?
1: 네. 이제 손님이 이제 다 떠나시면 진짜 마감을 하는데 네. 이때 영업 전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내일 아침에 어차피 청소할 텐데.
1: 다시 하신대요. 아.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컨디션과 기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하면서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는 거, 내일 필요한 재료 주문하는 거, 그날 돈 정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다 하신다고 합니다. 아침하고 마찬가지로 직원하고 이제 마무리 대화하면서 네. 그날 하루도 아, 우리 한 곱이 잘 넘겼다, 다행이다 이런 대화를 하고 하루를 끝내신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어 근데 그럼 언제 주무시지?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뭐 그렇죠. 새벽 4시 반에부터 네. 그 다 정리하려면 거의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일을 한다는 얘긴데
1: 그러니까 잠을 굉장히 적게 주무시면서 네. 이제 당시에 영업하셨던 것 같습니다.
0: 책에 또 이런 게 있는데 그 혼밥 혼술하는 분들 많잖아요. 최강동 셰프 이런 분들인데 한테 좀 셰프로서 추천하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서요.
1: 네, 그게 놀랍게도 고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예. 네,
1: 그래서 고독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 상황에 고독을 부여하면 인생의 명대사가 나올 때도 있고 온전한 고독 안에 있을 때 생각, 위로, 동기부여 이런 걸 본인은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혼밥 혼술하는 분들에게는 꼭 네. 고독이 중요한 메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0: 네. 최근에 어디 이제 그 인터뷰 프로그램 나와서 최강로 셰프가 본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식당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어떤 식당을 좀 구상 중인 건가요? 뭐 그런 얘기도 계획도 좀 책에서 엿볼 수 있나요?
1: 네. 사실 그 책에서는 본인이 이제 가장 최근까지 하시던 식당을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폐업하던 날에 대한 장면도 나옵니다. 사실 그 흑백요리사 1회 나온 다음에 이제 엄청 뜨셨던 시기에 식당을 좀 하시다가 바로 접으셨던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쓰시거든요. 원래 이 식당은 처음부터 딱 2년만 하려고 계획했었던 네. 식당이셨대요. 근데 운 좋게 1년 정도 더 한 거였고 방송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 정도 계획을 딱 지킨 건데 네. 본인은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지 못한 건 부끄럽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생각은 뭐였냐면 사실 요리사한테 가게가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하다. 네. 힘들게 공든탑을 세웠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이어서 망감이 교차하긴 했는데 사실 후회할 일도 만들지 않았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났기 때문에 폐업을 하도 많이 본인은 해봐서 네. 짐 빼는 것도 익숙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본인 스스로 0에서부터 만든 무언가를 내 손으로 끝을 낸 거기 때문에 저도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요 마지막 날에 이제 풍경을 묘사할 때 너무 저도 이제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0: 여기서 네. 봤더니 네. 최영로 셰프가 하루 매출 네. 6천 원이었던 적도 있다고.
1: 예, 네, 그 반찬 가게 하실 때.
0: 그런 것들 이겨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그 식당을 문 닫는 날에 대한 마지막 그 식당 문 닫는 날에 대한 그 마지막에 인생을 버스 노선표로 정리해봤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 네, 네. 네. 그 비유가 참 멋있잖아요. 저 이분이 이제 그동안 삶을 정리해 보면 몇 네. 개의 정거장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뭐 첫 가게, 거쳐갔던 직장, 나갔던 방송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0: 네.
1: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다음 새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중이다. 새 식당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 책이 딱 1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0: 네.
1: 그 사이에 사실 새로운 일들을 이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인생도 이 버스 노선표처럼 이제 그려보면 네. 지금 내가 이전에 어떤 정류장에 섰다가 다음 정류장 이동하는 어떤 중간에 어디 있는 것이니까요.
0: 맞아요.
1: 그렇게 비유해서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러네요. 생각도 했습니다.
0: 그 정거장마다 많은 사람이 탈 때가 있고
1: 맞습니다.
0: 또 한산하게 갈 때가 있고 네. 그런 건데 아니 이분이 그 조림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조림 인간, 네. 뭐 연쇄 조림 마음 네. 뭐 이런 얘기들 할 정도로 조림의 정말 대가신데 조리는다는 게 이렇게 음식 조려보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살펴보고 버텨야 되거든요. 아. 타지 않게. 그쵸? 네. 간이 이렇게 스며들 때까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짜면 물 더 붓고 조리고 싱거우면 간장 더 넣고 그 긴 기간 버틴다는 거. 이 조림으로 인생을 뭔가 이렇게

0: 애관하신 분 같아요 지금.
1: 네, 네. 네. 아 저는 조림 요리가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아, 말씀하신 네. 거 듣고 보니까 더 와닿네요. 네,
0: 그래서 조림 잘 안 해요. 항상 태워 먹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끝은 항상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 이 조림의 대가는 인생도 이렇게 잘 조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어떤 독자가 읽으면 좋을까요?
1: 네, 네 이제 당연히 최강동 네. 셰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비하인드 씬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읽으시기에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타겟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몇 분들이 본인 자녀들이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런 요즘에 요리 고등학교, 조리 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데 다니시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는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 추천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커리어를 고민하시는 네.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좀 작은 규모더라도 내 일로서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힌트도 얻을 수 네. 있고 위로나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들어있는 책이라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한순간에 성공할 수 있는 요식업은 없다.
1: 예.
0: 네,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자기 소신을 갖고 네,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의 성공담 아주 귀하게 오늘 들어봤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추천 콘텐츠 또 가져오셨죠?
1: 예, 네. 드라마 하나랑 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드라마는 사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드라마인데요. 더 베어라는 그 요리하는 사람들의 네.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이제 마지막 시즌이 지금 6월 말에 공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네. 책 제목이 참 근사합니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고 김성현 기자님이 쓰신 책인데 네. 한국에서 미슐랭 레스토랑을 아. 이제 갖고 계신 그런 거 갖고 계신 요리사 분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0: 아, 그래서 별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1: 예, 예. 네. 그래서 인터뷰를 읽다 보면 사실 이제 최강록 셰프님이 하시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또 각각의 자리에서 다른 이제 색깔과 단어로 표현하신 그런 좀 뜻깊은 내용들이 잘 들어 있는 책이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박수령 작가님이 남기고 싶은 한마디는요.
1: 그 이동진 평론가님이 남긴 되게 유명한 대사가 하나 이제 있죠.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네.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딱 이 문장이 압축적으로 그렇네. 최강록 셰프의 인생을 되게 잘 표현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네.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이런 네. 마인드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박수령의 콘텐츠 원정대 오늘은 최강록 셰프의 요리를 한다는 것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타트업 창업가이자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실패를 통과하는 일의 저자 박수령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슬픔이 누워 있어 구화 숫자들의 평정심 듣고 오겠습니다. 자리

0: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0: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립니다. 작은 서점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회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0: 네. 아, 오늘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나요? 책 안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책 어디 있어요?
1: 오늘 약간 크기가 작아서 네. 눈에 안 띄실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가져온 책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가져온 책 중에 표지가 가장 단순해요.
0: 그러니까요.
1: 저 왜 네. 이렇게 구성한 표지인지 좀 책을 읽다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바탕에는 오직 하얀색, 파란색, 초록색의 조합만 있고요. 그 위에 아주 정직하고 커다랗게 네.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쉬운 정보이고 부제는 차별 없는 언어로 모두의 소통을 돕습니다입니다.
0: 정말 쉽고 간단한 디자인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렇죠?
1: 네.
0: 제가 본 책들 중에서 가장 심플한 것 같은데 그 책 내용도 표지만큼 직관적이고 쉬운가요?
1: 맞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정보는 최대한 쉽게 전달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1년 365일에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잖아요.
0: 네.
1: 그런데 안내문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아리송한 문구와 표현들을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정보학자들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요. 최대한 알기 쉽게 쓴 쉬운 정보가 일상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책이에요. 이 내용만큼이나 쉽고 명쾌하게 서술한 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0: 정보 약자, 우리가 뭐 사회적 약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보 약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1: 원래 저자는 그 발달장애인을 중심에 두고 그 쉬운 정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려운 법조항부터 세탁기 사용서까지 그 수많은 자료를 쉬운 정보로 옮기는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쉬운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발달장애인 말고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를 들면 노년층과 네. 어린아이가 있고요.
0: 네.
1: 그 우리말이 낯선 이주노동자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기술 앞에서 문해력의 한계를 느끼는 분까지
0: 네.
1: 정보약자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0: 아,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가 아니라 정보 해석에 어려움을 겪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0: 네.
1: 최근 제가 인상 깊게 경험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0: 네.
1: 하는데요.
0: 네.
1: 그 요즘에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주식 앱을 몇 개 깔아서 둘러봤는데
0: 네.
1: 대부분의 앱이 주식 매도, 주식 매수
0: 그쵸.
1: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0: 사실 이거 말고도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뭐 예수금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1: 예수금은 너무
0: 네.
1: 어렵고
0: 네.
1: 근데 저는 사실 네. 주식 매도, 주식 매수 이 말도 약간
0: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죠.
1: 그러니까요.
0: 순간에. 네.
1: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주식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 투자자 중에서는요.
0: 네.
1: 이거 주식에서 실수를 하거나
0: 네.
1: 아니면 매도가 파는 건가 매수가 파는
0: 맞아요,
1: 건가
0: 맞아요,
1: 한번
0: 네.
1: 찾아보고 그 이용을 하신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0: 아니 이거 모두가 솔직히 다 경험은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잠깐만 저 이거 잘못 누르면 이거 사는 게 파는 게 되고
1: 네.
0: 완전히 낭패를 보는 거잖아요.
1: 그럼요.
0: 아찔할 때가 많죠 사실.
1: 네. 큰일 날 수 있는데
0: 네.
1: 그런데 제가 본 주식 앱들 중에서 오직 한 곳만 매도하기 매수하기가 아니라
0: 네?
1: 주식 구매하기, 주식 판매하기.
0: 아, 그렇게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네.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바로 이해가 되어서 정말 시원하고 편했고요.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안 하지? 궁금하기도
0: 네.
1: 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얘기기는 하지만
0: 네.
1: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더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다가 다시
0: 네.
1: 들었습니다.
0: 쉬운 정보가 왜 중요한지 지금 이거 한 사례만으로도 확 마음에 와 닿는데요.
1: 맞아요.
0: 네.
1: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은 그저 그냥 불편하다,
0: 네.
1: 번거롭다 이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발달장애인이나
0: 네.
1: 정보약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쉽지 않은 정보나 어려운 정보가 생존까지 위협할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1: 대표적으로
0: 네.
1: 저자는 재난안전문자를 예시로 듭니다. 한국에 3년째 거주 중인 한 인도네시아 분이 다음과 같은 태풍경보 문자를 받았는데
0: 네.
1: 네, 이해가 하나도 안 돼서 불안을 느꼈다고 해요. 그 내용을 한번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태풍 내습 시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 금지. 논밭 관리 행위 자제, 낙하물 주의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혹시 아나운서님 방송에서 네. 이 내습이라는 말 써본 적 있으신가요?
0: 저 지금 사실 네, 너무 낯선 단어 중에 하나예요. 내습. 네네.
1: 이 무슨 뜻이냐면 네. 태풍 한파 등 자연현상이 특정 지역에 피해를 입히며 들이닥칠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접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저자는 재난문자에 이처럼 어려운 표현과 한자어가 자주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문자를 더 쉽게 바꿔보자고 제안을 해요. 이것 또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거는 줄바꿈이 다 되어 있고요. 제목은 태풍이 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줄 바꾸고 1. 강가나 바닷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0: 네.
1: 2. 가급적 논이나 밭에서 일하지 마세요. 3. 떨어지는 물건을 조심하세요. 4. 위험이 생기거나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입니다.
0: 아 그래요. 낙하물. 사실 우리는 많이 접해서 당연히 난다고 생각하지만 어렵잖아요. 어려운 한자우잖아요.
1: 일단 내습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0: 내습은 너무나 난이도가 너무 높고 아 그렇네요. 이렇게 쉬운 문자로 바꾸면 누구나 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게 재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내용인 만큼 그 중요성이 더 실감이 되는데 시험 정보가 또 필요한 영역 어디가 있을까요?
1: 또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0: 벌써 근로계약서 네. 말 자체도 어렵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네. 그 발달장애인 노동자 수는 꽤 많은데 네. 이 표준 근로계약서가 네. 너무 어려워서 네. 이해를 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서명할 때가 맞아요. 굉장히 잦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자는 아예 그 이해하기 쉬운 근로계약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요. 모든 항목이 근무 기간이 아니라 일하는 기간, 근무지가 아니라 일하는 장소, 그리고 일해서 받는 돈,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수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0: 쉬운 근로계약서가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1: 네. 한 번은 이 저자가 알고 지내던 발달장애인 동생이 네.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실제로 이 근로계약서로 계약 맺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요. 내용이 쉬워서 혼자 읽고 사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네. 이야기했대요. 이때 그 동생분이 쉬운 정보 덕분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계약서를 읽고 이해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기쁘고요. 더 나아가서 직접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노동자로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더욱 특별합니다.
0: 이게 단순히 쉬운 정보라는 게 뭐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는 일이 아니고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
1: 그 누구나 우리 사회에서 떳떳한 주체로서 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이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리고 재난 문자 그리고 근로계약서 말고도 네. 또 하나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0: 뭐죠?
1: 최근 지방선거 때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네. 선거 공보물입니다.
0: 공보물이란 자체도 어려워요.
1: 저도 어려워요. 일단 네. 이 네. 투표가 네. 정말 중요한 권리의 행사다. 예.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책과 공약이 담긴 자료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투표장에 가기는 했지만 그냥 아무나 뽑고 돌아왔다는 한 안타까운 그 발달장애인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니까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쪽 입장에서는 자, 내가 이렇게 뭐 어려운 한자 쓰든 말든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어. 이게 나는 끝이 할 일을 했어라고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걸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런 배려가 계속 좀 묻어있는 문화가 좀 계속 좀 그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기로 유명한 곳이.
0: 저 네. 어딘 줄 알아요. 의료,
1: 맞아요.
0: 법률.
1: 네.
0: 정말 이 두 영역은 너무 좀 화가 날 정도로 이거 어떻게 좀 순화할 수 있는 말들이 없을까?

0: 설명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대요.
1: 네.
0: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예 관점을 바꿔야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아, 쉬운 정보는 이런 영역에 네. 필요한 것일 거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1: 네.
0: 반대로 쉽게 전달되지 않아도 되는 정보는 없다.
1: 아.
0: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정보는 누가 언제 봐도 이해가 가도록 적어야 한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그 문자로 전해지는 정보들 말고도 방송도 굉장히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어려운 네. 한자 이렇게 뭐 약간 소수층만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전문 용어들을 남발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이 공중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 지금까지 왜 이랬지? 이런 의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1: 네.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굉장히 그 어찌 보면 귀감이 되는 좋은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추진해온 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신가요?
0: 네. 이 책의 저자는 네. 그 사회적 기업인 소소한 소통의 대표 백정현 님입니다. 이 소소한 소통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나 쉽게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기업이고요.
1: 네.
0: 창업자이자 대표인 저자가 2017년에 설립했고 지금까지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를 꾸준하게 만들어왔습니다.
1: 10년이나 지속된 회사군요. 소소한 소통. 저라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일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또 있을까요?
0: 저자는 안타깝게도 비슷한 기업이 거의 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해요.
1: 예.
0: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러한 쉬운 정보 생태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만큼 커지지는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경쟁사가 없으니까
1: 네.
0: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장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다 끌고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1: 그렇겠네요. 네. 아니, 이 지금 저자인 백정현 대표가 이렇게 관심 받지 못한 영역에서 회사를 직접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0: 네. 원래 저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대요.
1: 네.
0: 그래서 실제 이 법의 시행 준비를 해야 돼서 저자가 보건복지부에 파견 근무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1: 네.
0: 그 주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 네. 그렇다고 바로 창업을 결정한 거예요?
0: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은 그 공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이 회사가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곳일까? 그래서 수많은 고민 끝에 일단 사직서를 내고 나에게 맞는 회사가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안타깝게도 보이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즈음에 우연히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공고를 보았고요. 이때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쉬운 정보라는 사업을 직접 개척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사업 초기에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0: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참고할 사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40년 먼저 시작한 영국의 회사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연수도 떠났습니다.
1: 영국은 무려 40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0: 그렇다고
1: 이런
0: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는 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1: 네.
0: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지? 이걸 몰라서 굉장히 막막해졌대요.
1: 네.
0: 그 가장 큰 이유 역시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도 왜 발달장애인법 있잖아요. 근데
0: 네.
1: 그걸 그런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나 보죠.
0: 그렇지 않은 현실이라고 해요. 우선 발달장애인법 10조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1: 네.
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를 작성하여 배포해야 한다. 이 말 자체는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이해하기 쉽다는 게 대체 뭐지?
1: 뭐하네요.
0: 그렇죠. 어떻게 쉽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1: 네.
0: 그리고 아까 금융, 법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에서 어떤 영역의 문서를 쉬운 정보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시행 규칙도 고시도 없었다는
1: 네.
0: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소소한 소통 같은 그 민간 기업에서 실무를 추진하긴 했지만 커다란 기준을 만들고 품질을 관리는 관리 일은 공공 영역에서 해야 한다고 그 역할 분담을 제시합니다.
1: 네, 혹시 외국의 사례는 어때요?
0: 외국에서는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1: 영국?
0: 경우는
1: 네.
0: 쉬운 정보.

0: 정보를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1: 정부 차원에서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서도 국가표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좀 부족한 단계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또 하면 빨리 하는 나라잖아요.
1: 네.
0: 저자를 비롯해서 그 쉬운 정보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요.
1: 네.
0: 그 현실 또한 조금씩 의미 있게 변화하게 되겠죠.
1: 네.
0: 사실 저도 그 전혀 몰랐던 현실을 이 책을 읽은 덕분에 알게 됐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1: 그렇네요.
0: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또 공공 매체에서도 표현을 최대한 쉽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문화 이게 좀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공영방송 KBS에서도 좀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어찌 보면 저희 직종이 약간 이런 거에 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0: 네.
1: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오늘 책 가져왔는데 이거 기증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제가.
0: 그리고 네. 혹시 그 쉬운 정보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요.
1: 네.
0: 역시 소소한 소통에서 출간한 쉬운 정보 만드는 건 왜 안 쉽죠?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1: 네.
0: 지난 2021년에 나온 책인데요. 쉬운 정보를 만드는 그 구체적인 기획과 제작 노하우를 굉장히 촘촘하게 담았습니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신 쉬운 정보라는 책과 더불어서 쉬운 정보 만드는 건 왜 안 쉽죠? 라는 책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끝으로 책에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0: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 줄은 과연 쉬운 정보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1: 네.
0: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쉬운 정보는 정보를 만드는 사람이 편한 방식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된 정보다. 이처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화가 넓게 자리 잡으면요. 오고 가는 정보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1: 네.
0: 약간 사회 전체의 배려심도 그만큼 커지지 않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1: 결국 우리 사회의 어떤 배려에 대한 문제를 짚어주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표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새삼 깨달았습니다. 백정현 작가의 쉬운 정보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생각의 여름에 기억의 틈 같이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세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을 소셜포비아라고 합니다. 자기 혐오가 강한 사람들의 소셜포비아에는 이 사회를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할 희망이 있지만 세상을 증오하거나 사회 자체에 무관심한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을 연결할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바요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이 타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불신합니다. 요조의 사진을 보면 이상하게도 기이하고 섬뜩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증언처럼 이 사람에게는 기쁠 때 환호하고 슬플 때 눈물 흘리는 감수성 자체가 처음부터 결핍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조에게는 묘하게 순진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바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과 연관됩니다.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것은 그가 아직 세상을 향한 희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 세상과 섞이고 싶은 마음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요조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시코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요시코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으로 요조는 그녀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사람 곁에서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와의 사랑이 끝나고 난 뒤 요조는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요조는 아내와의 이별 이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잃습니다. 그 신뢰를 빼앗은 것이 악인이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설의 결말부, 정신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27이지만 머리카락은 많이 세었고 표정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인간 실격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인간의 자격을 잃었다. 요조는 스스로를 인간 실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를 신같이 착한 아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다자이는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1948년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4일 밤 11시에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경상권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동해안과 전남 남부, 경북 동해안, 경남권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내리다가 전남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는 새벽에, 그 밖의 지역은 오전에, 강원 동해안은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까지 전남 북동부와 경북권,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엔 제주도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와 전라권은 5에서 10mm, 경상권은 5에서 30mm, 제주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내륙, 경상권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 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해안에,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한 너울로 인해 해안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여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6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1도에서 28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맑겠지만 늦은 밤부터 다시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3도에서 29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19도, 파주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7도, 파주 26도입니다.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6도, 춘천 17도, 원주 18도, 대관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과 춘천, 원주 25도, 대관령 17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과 동해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1도, 동해 22도입니다. 충청 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0도, 충주 18도, 대전 18도, 세종 18도, 천안 18도, 보령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6도, 천안 25도, 보령 26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19도, 군산 19도, 광주와 목포 여수 20도, 순천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7도, 광주 28도, 목포 26도, 여수 25도, 순천 26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포항 20도, 안동 18도, 부산과 울산 20도, 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4도, 포항 23도, 안동 24도, 부산과 울산 25도, 진주 26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평양 17도, 신의주 19도, 개성 17도입니다. 낮 기온은 평양 24도, 신의주 23도, 개성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의 이 총회장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KBS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하고 당원이 10만 명이 돼야 한다면서 신천지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 피의자 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장이던 오모 씨와 만난 정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 협상 관련 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어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 9,600여 명 가운데 약 8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는데 중노위는 오늘 조정 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란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여부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란과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 간의 회의가 추진됩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24일 카타르 총리가 오만을 방문해 이란과 이라크 및 걸프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 개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포함한 선관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가능한 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선거관리를 총괄하지만 현장 실무는 지방공무원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선거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청문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은 어제 한 후보자 측이 요청한 자료의 63% 정도만 제출했다면서 부실 자료, 부실 검증 실태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의혹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A조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기가 오늘 오전 10시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남아공을 상대로 무승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KBS는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와 남아공의 조별리그 A조 3차전 경기를 ETV를 통해 9시 10분부터 생중계합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는 전현무 캐스터와 이영표 해설위원 콤비가 처음으로 전체 경기 중계에 나섭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확정되면 기업과 부처들이 모여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에어버스 A380 항공기에서 날개 구조물 균열 가능성이 확인돼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이 관련 항공사들에게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항공안전청은 특정 항공기에서 발견된 균열이 날개 구조적 무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적인 특별 정밀 점검이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는 최대 80mm, 충북과 경북에는 많게는 60mm가 내리는 등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같으면은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만남의 시간이 즐거울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문화라는 공통 분모로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다려지는데요. 자, 오늘은 음악 이야기에서 이달의 신곡을 듣는다고 해서 기대가 지금 가득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네, 음악 이야기 오늘은 신곡을 들어보는 시간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자, 매일 새로운 분들과 저는 지금 인사를 나누는 상황인데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TV에서만 보던 얼굴을.
0: 실제로. 예전에 문화 프로그램 저도 했었어요.
3: 그러니까요.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오늘 뭐 신곡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곡이에요?
2: 저희가 매달 마지막 시간에 네. 음악 코너에서 그달에 나온 신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새롭게 나온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우선 새로운 음악이긴 하지만 이름은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우실 가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랜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태양입니다. 빅뱅의 태양이고요. 네. 정규 앨범 좀 오랜만이다 싶으실 텐데 무려 9년 만에 정규 앨범이에요.
0: 그렇게 됐나요?
2: 네, 퀸테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돌아왔는데 영어 단어로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앨범 제목이 본질 또는 정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로 이 솔로 앨범을 냈는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나
0: 뭔가
2: 싶습니다.
0: 노래로 승부하겠다.
3: 네, 그렇죠.
2: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3: 진짜 음악을 들려주겠다. 뭐 그런 건데
2: 네.
3: 최근에 아이돌 그룹 보면 뭐 4세대 네. 아이돌 그룹 나왔고 요즘 5세대도
2: 5세대 얘기도 있죠.
3: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4세대 5세대까지 아이돌 세대가 흘러오면서 이렇게 전 국민이 이게 시민들이 멤버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그룹은 없을
2: 드물죠.
3: 드물죠. BTS 물어봐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2: 끔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고 뭐 블랙핑크도
3: 네, 그렇죠.
2: 헷갈리는 분들이
3: 맞습니다.
2: 계시더라고요.
3: 네. 네, 빅뱅이 아마 그렇게 좀 일종의 국민 아이돌 취급을 받았던
2: 그렇죠.
3: 마지막 그룹이 아닐까.
2: 네.
3: 이름 다 알고 있고.
2: 그렇죠.
3: 그
0: 솔로로도 많이 활동했고.
3: 맞아요.
2: 맞아요.
3: 네. 뭐 네. 멤버 몇몇 다 유명하고.
2: 그렇죠.
3: 그래서 그런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태양은 2006년에 데뷔한 뒤에 수많은 히트곡과 한류에 초석을
2: 그쵸.
3: 봐줬죠.
2: 빅뱅은 진짜 그런 그룹이었죠.
3: 네. 그리고 요즘 한 30대, 40대 젊은이들에게 빅뱅의 존재감이 대단하더라고요.
2: 아, 저도 그 빅뱅이 네. 올해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야. 이런저런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들릴 때마다 와 남다르더라고요. 네. 세대가 느끼는 빅뱅은.
3: 그렇죠. 특히 네. 남성 팬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그룹이
0: 예, 아, 그렇군요.
2: 네. 그렇지 않죠.
3: 네.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우상 같은 존재더라고요.
0: 예전에 맞아요. 일본에서 처음 이런 한류가 없을 때 막 빅뱅 네. 공연한다 그러면 난리였었거든요.
2: 네, 맞아요. 그 영미권에서도 지금은 이제 케이팝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미국 시장의 주류에서 러브콜을 받는 드문 그룹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죠.
3: 네, 바로 그런 빅뱅에서 메인 보컬.
2: 그렇죠.
3: 그리고 메인 댄서까지 정말
2: 멋있게
3: 해주죠.
0: 맞아요.
3: 그래서 네. 그 춤과 보컬 모두 그런 부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네. 받았던 네. 인물인데요. 특히 보컬 면에 있어서는 동세대 아이돌 그룹 메인 보컬 가운데 R&B 음악을 가장 잘한다.
2: 맞습니다.
3: 잘 소화하고 잘 네. 표현한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고.
0: 뭔가 춤이나 눈빛에 뭔가 아우라랄까요?
3: 네, 맞죠.
2: 그러니까 R&B가 네. 어쨌든 흑인 음악인데 네. 한국에서 그런 흑인 음악의 끈적함
0: 맞아요.
2: 같은 걸 잘 표현하는 아이돌 멤버 대표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었었죠.
3: 맞습니다.
2: 그룹이 유명한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이외에 이 태양이라는 인물의 보컬과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특히 아이돌 음악 이외에 R&B나 흑인 음악 좋아하는 분들도 태양은 인정한다.
0: 맞아요.
2: 뭐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는데 그래서 빅뱅 하면 이제 당연히 지드래곤 이야기를 예, 많이 예. 하고 그 프로듀싱의 탁월한 감각이 여전히 좀 신화적인
0: 그렇죠.
2: 인기를 유지하게 만드는 뒷받침이지만 그 실력을 또 탄탄하게 예. 노래로 받쳐준 게 바로 이 태양이라는 멤버였습니다. 특히 이제 저와 김학선 씨는 한국 대중음악상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서 좀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는 시상식에서도 심사위원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태양의 입지가
3: 맞습니다.
2: 탄탄하죠.
3: 네. 네. 이 한국 대중음악상이 음악성 뭐 이런 걸 좀 중시해서 상을
2: 네.
3: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받고 싶어하는
0: 많죠.
3: 네. 그리고 내가 아이돌인데 내가 뭔가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 좀 많은데요. 이 빅뱅이 한참 활동하던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 대중음악상을 비롯해서 그 대중음악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평론가나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이돌 음악은 약간 뭔가
0: 맞아요.
3: 폄하되는
2: 뭐 음악성은 좀 그렇지 않나 뭐
3: 네.
2: 이런 분위기가
3: 그냥
2: 있었죠.
3: 너희들은 그냥 춤추는 아이들.
2: 그렇죠. 네.
3: 약간
2: 맞아요.
3: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2: 네.
3: 그 고정관념을 깬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빅뱅이었고
2: 그렇죠.
3: 네, 그 가운데 태양은 2008년 발표한 첫 솔로 앨범 핫
2: 그렇죠.
3: 이 앨범과 수록곡 나만 바라봐
2: 네.
3: 이걸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R&B

0: R&B 소울 음반과 노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도 그때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 기억이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네.
0: 기억을 하냐면 그때 네. 시상식을 오겠다고 했다가 시상식 약간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지 못하고.
1: 해구나.
0: 네, 그래서 네. 영상으로 이렇게 수상 소감을 보냈던
1: 그런,
0: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팬들도 그 상을 굉장히 애타게 받아요.
2: 그럼요.
0: 내가 좋아하는 멤버가.
1: 그렇죠.
2: 맞아요.
0: 음악성을 인정받는.
1: 보통 이제 이런 아이돌 그룹들은 지금은 K-POP 부문이라는 게 생기기도 했고 예전에 뭐 댄스 앤 일렉트로닉이나 팝에서 소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R&B 앤 소울 장르 음악에서 다뤄지는
2: 그렇죠.
1: 경우는 많지 않았었어요.
2: 예.
1: 그래서 가수에게도 그렇고 팬들에게도 장르 음악가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2: 그럼요.
1: 같은 게 확실히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았던 태양이 오랜만에 정규앨범을 냈고 본질이라는 제목을 내세웠으니
2: 기대가 돼요.
1: 네. 얼마나 또 심기일전에서 노래들을 담아왔겠어요. 실제로 새 앨범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깊어졌는데 새로워졌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2: 그렇죠.
1: 보통 아티스트가 이제 나이가 먹고 연차가 차면 좀 깊이 있는 음악들은 많이 에이. 들려주곤 해요. 근데 앨범을 들어보면 지금의 트렌드를 절대 놓지 않은 굉장히 세련된 R&B 팝 계열의 노래들이 아주 아주 잔뜩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9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태양 씨에게 굉장히 많은 일이
2: 그렇죠.
1: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2: 맞아요.
1: 아이 아빠가 되기도 했고
2: 에이.
1: 그리고 소속사도 바꿨거든요. 이제 원래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는데 그곳에 전속 프로듀서처럼 활동하던 테디가 설립한 더 블랙 레이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이곳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셈이 됐거든요.
2: 예.
1: 근데 이곳이 최근에 블랙 뮤직, 흑인 음악 쪽에서는 제일 세련된
0: 그렇죠.
1: 튠들을 많이 만든다고 소문이.
2: 더 블랙이라는 게 그런 의미도
0: 네.
2: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완전 이제 어떤 본질적인 흑인 음악에 대한 탐구가 있는 레이블이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의 OST를 이 블랙 레이블이 주도적으로 만들면서 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 올데이 프로젝트 같은 혼성 그룹도 이 팀에서 나오면서 상당히 씬에서 좀 재미있는
2: 그러네요.
1: 신선한 바람을 만들고 있는데 태양이 그 가운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자기 목소리를 잘 살릴 수 있는 고급스러운 R&B 곡들만 쏙쏙 뽑아와서 만든 앨범이 이 앨범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역시 돋보이는 건 태양 씨의 보컬인데 그 보컬이 그리운 분들을 위해서 앨범 가운데서 가장 끈적한 태양의 R&B 보컬을 들을 수 있는 곡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심지어 랩도 잘하거든요. 한때 그 한국의 어셔 뭐 이런
0: 네,
1: 얘기 들었었잖아요.
0: 맞아요.
1: 이 곡에서도 아주 기가 막힌 랩과 노래를 선보여줍니다. Love Like This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0: 정말 결혼하고 아빠가 되는 그 깊어진 세월.
1: 네. 맞습니다. 예,
0: 그 속에서도 정말 음악은 그대로인 것 같다.
1: 그러니까요.
0: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네. 예. 이제 정말 좋은 보컬리스트라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어서 이 앨범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앨범 단위로 들려줬으면
2: 그렇죠.
1: 좋겠다는 생각을
2: 많이 앨범 단위로 만든 게 맞아요. 너무 좀 네. 좋았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곡은 어떤 걸 들어볼까요?
2: 네, 다음 곡은 피아니스트 이의광의 첫 정규 앨범 마이 룸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예.
2: 이 마이 룸 앨범이 제 주변에서는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언급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음악 자체는 뭐 재즈로 분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무척이나 좀 소박하고 마치 일상의 이야기를 연주로 표현한 듯한 앨범이에요.
0: 네.
2: 제목들부터 더 구성, 사운드 운용 등 모두 기존 재즈의 어법과는 좀 다르게 표현해서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었습니다.
1: 네. 이의광이라는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듣는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예.
1: 호원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실용음악가로
2: 그렇죠.
1: 네, 한 축을 든든하게
0: 유명하죠.
2: 네, 네,
1: 담당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2020년에 첫 EP 초행을 발표한 적이 있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지 피아노 치는 게 좋았을 뿐이라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낸 음반까지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뭔가 연주는 할 수 있어도 창작을 자신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다가 또 이제 송라이터로서의 그쵸. 자각을 시작한 뮤지션입니다.
2: 그러니까 뭐 세션 연주자로 충분히 나의 삶은 즐거워.
1: 네.
2: 남의 연주해주고 뭐
0: 그렇죠.
2: 이런 것들 그렇게 좀 안주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도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내건 음반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레슨하고 뭐 음악을
0: 그렇죠.
2: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과 함께 연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영감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음반을 발표할 수 있게 된 거죠.
1: 네.
2: 그래서 초행이 그 과정의 기록이었다면 이번에 발표한 정규 앨범 My Room은 6년이라는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앨범입니다.
1: 네.
2: 게다가 이게 첫 정규 앨범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네요.
2: 부담도 당연히 좀 컸을 것이고 또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축적되다가 그냥 울컥하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 뭐 이런
1: 네.
0: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1: 그러네요. 예. 그리고 앞에 태양도 9년이었지만 6년도 6년. 사실 짧은.
0: 다들 세월이 만만치 않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정규 앨범 하나 내기가 요즘은 음악 씬에서 정말 어려워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소개해드릴 때 정규 앨범이면 앨범 단위로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0: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1: 네. 그냥 1, 2주 한두 곡 듣고 지나가기에는 뮤지션들의 고음과 삶과
0: 노력과
1: 피와 땀이
0: 정말
1: 너무 많이 녹아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런 네. 앨범들입니다.
2: 그 아티스트에 한 3개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앨범
1: 맞아요.
2: 안에 꼭
1: 맞습니다.
2: 앨범 단위로
1: 저도요.
2: 네,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 이제 그 재즈를 기반으로 한 자기 음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사실이 유광 씨가 네. 일을 하고 있거든요.
0: 어떤
1: 그러니까 피아노라고 하면 뭐 아까 저희가 또 재즈라는 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계열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음악가들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아이유, 샘 킴, 폴 킴, 그리고 R&B 가수인 솔, 또 베게린 같은 아티스트까지 야. 이런 아티스트들의 밴드 마스터 및 세션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르로 보면 진짜 R&B에서 또 베게린 씨 같은 경우에는 벌룬티어스
0: 그렇죠.
1: 같은 락밴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채로운 장르 위에서 자신의 건반을 세계를 펼쳐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신드럼이나 박기용 같은 친한 동료 연주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들과 함께 사실은 향후 한국 세션 연주 쪽을 이끌어갈
2: 그렇죠.
1: 이름이라고 언급이 종종 되죠.
2: 그러면서 또 예전에는 그냥 세션 연주자들이 세션만 했었는데
1: 네.
2: 요즘 젊은 음악인들은
1: 자기
2: 음악도
0: 왔다 갔다
2: 같이 하면서,
0: 하면서.
2: 네. 세션을 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 마이롬 이 앨범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소박하고 일상적인 매력이 가득합니다.
1: 네.
2: 그래서 음악 자체도 꾸밈없이 자신의 것을 보여주는 편이고 제목도 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0: 그런 것 같아요.
2: 제목들이 외로워도 어쩔 수 없지 뭐. 우린 왜 자꾸 어긋나는지 좋은 꿈을 꾼 거야. 밀고 당기는 건 어려워.
0: 삶에서
2: 같이.
0: 많이
2: 네,
0: 얘기하는
2: 그쵸.
1: 약간 드라마 소재들 같기도 하고
2: 김수현 씨 드라마
1: 맞아요.
2: 드라마 같기도
1: 네.
2: 하고 근데 이게 재즈 일반적인 재즈 앨범에서는 이런 제목 잘 짓지를 않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근데 일상에서 쓰는 말들도
0: 과감하네요. 어떻게 보면
1: 네.
2: 네. 스트리밍 사이트 가면 각 곡에 대한 이의광 씨의 설명이 쓰여 있거든요. 읽고 들으면 좀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곡인 좋은 꿈을 꾼 거야 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
0: 예.
2: 이 곡에 대해서는 그냥 난 좋은 꿈을 꿨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계속 혼자 되뇌이는 중이라고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0: 아, 네. 진짜 좋은 꿈을 꾼 줄 알고 네. 뭐 뭐라도 사야 되나 했더니 아니군요.
2: 네, 약간 복잡한 네, 그 신경이 담겨 있네요. 있는 연주곡입니다.
1: 이광의 좋은 꿈을 꾼 거야 연주곡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1: 네, 준비했습니다.

0: 네, 피아니스트의 일상을 좀 느껴볼 수 있는 네. 앨범 저희 들어봤고 이제 다음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저희가 신곡 소개 시간이 특히 그렇긴 한데 선곡이 단짠 단짠입니다. 그래서 차분한 연주곡 들었다가 K-POP도 들었다가 맞아요. 뭐 R&B도 들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0: 맛이 더 남다르네요.
1: 괜찮으시죠? 네. 이번에는 반가운 아이돌 그룹의 신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새 미니 앨범입니다. 샤이니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애트모스 라는 작품이고요. 네. 앞서서 저희가 태양 씨가 이제 빅뱅으로 데뷔했으니까 올해로 데뷔 20주년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드렸는데 샤이니도 올해 18주년이고 19년 차예요.
2: 20년이 다 돼.
1: 여기 이 정도면 옛날엔 디너쇼에도 괜찮다고 얘기할 나이인 것 같은데.
0: 디너쇼. 근데 외모가 거의 그대로던데요.
1: 그렇죠. 그러니까요.
0: 제가 네. 보니까.
1: 네. 정말 세월을
0: 그냥 어디 건너뛰었나요? 부럽습니다.
1: 입니다.
2: 네. 정말 말한 대로 데뷔한 게 2008년.
1: 와, 맞습니다.
2: 그리고 데뷔곡 제목이 눈앞 너머.
0: 맞아요.
1: 맞아요.
2: 네. K-POP 팬덤 안에서 그때부터 뭐 누나팬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1: 그 전에 다 이제 오빠 네. 오빠 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2: 네, 그래서 K-pop 그룹 대신에 유행을 선도하는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수식어를 좀 앞에 붙였었죠.
1: 맞아요. 소개할 때 항상 네, 그게 컨템포러리 좀, 밴드 네, 샤이니입니다.
2: 좀 신선하기도 했었고 네. 그 컨템포러리 밴드라는 그런 수식어처럼 음악, 퍼포먼스, 패션 등 그렇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K-pop 보이 그룹과는 다르다는 어필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했던 팀입니다. 아.
1: 네, 그리고 활동으로 이제 저는 그걸 좀 증명한 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 하는데요. 뭐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샤이니 하면 사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평론가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2: 맞아요.
1: 사실 우리 김학선 씨가 K-POP 굉장히 걸러듣는 편인데 네. 샤이니는 인정하시죠?
2: 맞습니다.
1: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같은 소속사 출신의 걸그룹인 FX와 함께 아이돌 그룹 앨범이 가뭄이라고 얘기되는 각종 이제 뭐 한국 대중음악 명반 시리즈 네. 뭐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항상 K-POP의 대표처럼 자주 이름을 올리는 팀이기도 합니다. 예. 거의 유일무이하게 항상 앨범 단위로 그렇군요. 이름이 올라가는 팀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발표하는 앨범마다 단지 타이틀 곡뿐만이 아니라 수록곡까지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곡을 채우면서 좋은 음악을 하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그렇죠.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어간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좀 실험적인 것을 시도도 하는데 그것을 K-POP이나 팝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네. 안에서 계속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이 좀 진취적인 K-POP 그룹이라는
0: 그렇게 보이네요.
1: 네, 어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그룹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0: 야, 벌써 근데 그때가 10대 소년이었으니까 18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나이가
2: 그래도 뭐 네, 그래도 30대?
1: 제일 네. 형이 제가 알기로 아직 30대 후반 정도니까 네, 네. 아직 멀었죠. 네. 관절 싱싱합니다. 그죠?
2: 그 18년 동안 그런데 좀 행복한 일만 있었던 건 또 아니잖아요.
1: 맞아요. 이 팀은 좀.
2: 네. 네.
0: 아, 기억나네요.
2: 10대 시절 멤버들이 좀 데뷔를 했으니까 성장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특히 2017년에는 멤버 종현이 세상을 맞아요. 떠나는 좀 안타까운 비극이.
0: 뉴스 네, 보도가 맞아요. 그때 많이 나왔었죠.
1: 많이 다들 했었죠. 마음 아파하셨죠. 네. 네.
2: 그래서 연차가 연차이니만큼 지금은 멤버들 다 개인 명의로 각각 다른 소속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일반적인 그룹이라면 그냥 뭔가 해체해서도.
0: 그렇죠.
1: 맞아요. 네,
2: 전혀 좀 네. 이상하지 않았을 정도로 할 만한 이야기, 그러니까 거리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 네. 각종 위기를 샤이니라고 하는 브랜드 하나로 지금까지 네. 좀 끌고 왔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팀입니다.
1: 사실 멤버들도 그렇고 팬들도 이 샤이니라는 그룹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팀으로 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 앨범 애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되게 느꼈어요. 그 샤이니라는 그룹에 대한 멤버들의 자부심이 이 앨범에 똘똘 뭉쳤다는 아.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샤이니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가장 잘 해왔는지를 이 앨범에 담았다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주는 미니 앨범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기억해보시면 눈은 너무 예뻐 같은 데뷔곡도 그렇고 케이팝의 네. 보이그룹 청량 가장 잘합니다 같은 이미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 링딩동 그리고 루시퍼 맞아요. 같은
0: 맞아요.
1: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퍼포먼스 하는 거야. 또 뭐 셜록이나 에브리바디 같은 좀 EDM의 극단에 있는 것 같은 곡들도 전부 도전을 해왔던 팀인데 네. 그런 좀 일종의 케이팝 차력으로도 유명한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아주 절묘하게 섞은 타이틀곡과 수록곡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타이틀곡인 에트모스라는 곡인데 기본적으로는 청량 계열의 하우스를 기반으로 한 곡이지만 들어보시면 그 눈앞에 Everybody 같은 곡에서 보여지는 그 관절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강렬한 퍼포먼스가 떠오르는 네. 강약이 기가 막힌 곡이기도 합니다. 샤이니 같은 경우에 사실 컴백을 했는데도 방송 활동을 안 해서 팬들이 굉장히
0: 잘 모르겠네요.
1: 아쉬워했어요.
0: 그 보고 싶은데.
1: 네. 네. 그러니까 한국 공연과 일본 투어를 중심으로 이번 앨범을 활동을 하게 되어서 방송에선 또 이 노래를 많이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0: 그렇겠네요.
1: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면 샤이니의 18년의 그 근성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미래. 네, 6월의 신곡 저희가 단짠단짠으로 좀 듣고 있는데 다음 곡 벌써 전 예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1: 네, 다음 역시 연주곡으로
2: 나옵니다. 네,
1: 제가 즉흥 연주밴드 태호의 신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발 아래 부는 바람. 태호는 기타리스트 이태훈, 드러머 민상용, 그리고 건반의 진수영, 색소폰 김성환으로 구성된 네. 4인조 밴드입니다. 제가 즉흥 연주 밴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이들이 모여서 연주하고 그걸 그대로 앨범에 담아서 기록하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찰나의 음악, 뭐 이게 순간의 음악을 네. 그대로 그렇죠. 기록하는 거죠.
3: 그리고 사실 연주계 안에서는 슈퍼밴드 아닌가요?
1: 맞습니다.
3: 저는 이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약하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기타리스트 이태훈은 지금 인디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고요. 뭐 주력 밴드 카데오를 비롯해서 프로젝트가 한둘이 아닙니다. 거의 뭐 밴드 수집가죠. 그리고 진수영 건반을 치고 있는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백현진이나 김옥희 같은 씬에서 굉장히 굵직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아티스트와 작업을 하면서도 솔로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저도 그 솔로작들 참 좋아하고요. 또 이제 김성환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밴드 반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민상용 역시 드러머이자 사운드 엔지니어 프로듀서로 인디씬의 웬만한 앨범에 요즘에 그 스튜디오 로그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의 유명인이죠.
1: 네. 네. 그래서 이 태호의 연주가 정기적으로 펼쳐지는 곳도 바로 민상용이 운영하고 있는 녹음실 그 스튜디오 로그라는 곳인데요.
3: 그곳이죠.
1: 네. 네, 굉장히 연희동의 층고가 높은 네. 지하에 있는 녹음실인데 이곳에서 수많은 명반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민상용은 현재 가장 바쁜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주자로서의 정체성도 굉장히 좀 그대로 맞아요. 갖고 있어서 그래서 처음 태호의 시작도 예전부터 함께했던 기타리스트 이태훈과 즉흥 연주를 하면서부터 맞아요. 시작이 됐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들을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늘은 발 아래 부는 바람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어떻게 보면 연주곡이 난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곡은 좀 비교적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곡입니다.

0: 저도 좀 찾아서 들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1: 그리고 저는 이 태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라이브도 한번 보셔도 좋아요.
0: 그래, 맞아요. 네. 즉흥이라는 건 그 무대를 가봐야 되는 거죠.
1: 좀 느껴집니다. 예. 너무너무 연주를 잘하는 연주자들이라 지금 활발하게 활동할 때 찾아보라고 꼭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0: 자, 그럼 다음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여름을

0: 올해 여름을 겨냥해서 정식 음원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1: 네. 네. 2년 전에 밤양갱
2: 너무 히트죠.
1: 인기를 얻었었죠.
2: 국민 노래.
1: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전 국민이 아는 가수가 되긴 했고 그리고 배우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굉장히 친숙한 연예인이 됐는데 사실 2019년에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그 플레임이 네이키드 비비였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런 닉네임이 훨씬 좀 잘 어울리는 굉장히 좀 도발적인 이미지의 R&B 싱어송라이터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0: 네.
1: 비비란 이름 앞에 네이키드를 붙인 거는 발가벗은 아이처럼 아기처럼 순수한 날것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0: 그래서 몰랐던 분들이라면 초창기 음악 듣고 비비가 이런 노래들도 했었구나.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좀 강렬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밤양갱의 여자 아이가 되어버렸죠. 지금은 너무 그 곡의 존재감이 큰데 그 데뷔하던 당시에는 또 그 네이키드 비비라고 하는 존재감과 함께 윤미래 씨 언급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또 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캐스팅 계기가 이제 비비가 중학교 때부터 혼자 음악을 만들면서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자기 데모 같은 것들도 많이 올리는 플랫폼에 계속 곡을 올리고 있었는데 윤미래 씨가 우연히 이 비비를 발견해서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이제 자신과 타이거 JK가 함께 운영하는 레이블 필굿 뮤직에 영입을 제안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이블 1호 영입 가수여서 거의 뭐 약간 숨겨놓은 딸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 두 부부가 정말 어디든 데리고 다니면서 홍보하고 아껴주고 사랑을 쏟으면서 키운 아티스트가 바로 이 비비입니다.
1: 네. 네. 이 밤양갱 때문에 좀 밝고 뭔가 달콤한 음악을 하는 가수라는 착각을 하기가 쉽지만 데뷔 초에 음악 들어보면 괜히 플레임이 네이키드 비비가 아니었나 싶은.
0: 네.
1: 네. 2019년에 데뷔했을 때 화제가 됐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 비누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가 뭐 술냄새와 담배 연기 잘 기억나지 않는 어젯밤까지 전부 비누로 씻어버리고 싶다 이런 가사예요.
0: 네.
1: 그래서 방송용을 위한 클린 버전을 따로 제작하기도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도발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수는 뭔가 단순한 틀에 가두기가 굉장히 아까워요. 정말 다양한 폭을 소화할 수 있는 보컬리스트이자 퍼포머고 그런 측면에서 썸머 퀸으로서도 한번 자리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먼파라는 곡을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예.
0: 이 곡은 이제 그렇게 좀 도발적이었던 비비의 느낌도 살짝 들어있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귀엽게 녹아있고 아마 또 밤양갱 같은 곡으로 비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약간 새침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느낌을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곡일 텐데요. 가요계에서도 그렇고 팝씬에서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아프로 사운드, 뭐 아프로비트라고 하는 이제 음악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2: 그러니까
0: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리듬이 강조가 되어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장르 음악인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이 곡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범파라는 이 제목도 자메이카에서 엉덩이를 뜻하는 단어라고
2: 해요. 엉덩이를
0: 맞아요. 그 이제 아프리카 그 춤들도 아마 연상이 되실 텐데 그래서 그런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춤추는 한여름의 바닷가를 떠올리시면 정말 딱 어울리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뮤직비디오도 태국 코사무이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유쾌하고 젊음이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은 그 영상이거든요.
2: 네.
0: 노래가 마음에 드셨으면 뮤직비디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 노래 마지막에 인사까지.
2: 너무 귀엽죠.
1: 아, 귀여워.
2: 캐릭터가 정말 섹시하면서도 뭔가 귀여운. 이야, 이런 캐릭터가 진짜
1: 이 노래
2: 드물죠.
1: 왠지 계속 들릴 것 같은데 올여름에.
2: 네. 네. 밀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1: 느낌이 좋습니다. 네. 다음 곡은 그럼 어떤 곡일까요? 네,
3: 비비가 젊음의 음악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연륜의 음악.
2: 아, 하는데요. 진짜 오늘 단짠으로 마무리하네요. 네. 네.
3: 저희가 요즘 바이닐 LP로 재발매된 음반들이 많아서 그렇죠. 제가 꼭 시간을 이렇게 한 장씩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 듀오 해바라기의 The Early Tapes가 바이닐로 발매가 됐습니다. 네. 2인조 해바라기의 전성기였던 2집과 3집에서 발췌한 편집 앨범이고요. 비록 두 장의 앨범에서만 곡을 추리긴 했는데 이 앨범들의 해바라기의 히트곡들이 거의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서 그냥 베스트 앨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 예. 네. 네이키드 비비처럼 아니 2인조가 아니었던 해바라기도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아요.
1: 좀 멤버가 바뀌었던 기억은 있는데.
2: 맞습니다. 네. 원래 해바라기는 70년대에 4인조 그룹으로 시작을 했고요.
1: 4인조로.
2: 네, 리더 이정선을 중심으로 2조 그리고 사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죠. 한영애 씨가 네. 멤버였었고 김영미 씨까지 4인조 중창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죠. 그런데 2조가 군입대로 인해서 팀을 떠났고 2조 자리에 이광조가 가입하면서 좀 팀이 계속해서 네. 바뀐 맞습니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전 유익종 씨밖에 기억이 안 나요.
3: 그래서 유익종 씨와 함께 네. 2인조 해바라기가 1980년대 시작이 됩니다.
2: 그쵸?
3: 4인조 해바라기가 활동을 멈추니까 네. 2조 씨가 그럼 내가 해바라기를 다시 하겠다.
2: 이런 경우도 드문데.
3: 네, 2인조로 했고 네. 1983년에 첫 앨범 발표했는데 이때 파트너가 유익종 씨입니다.
2: 맞아요.
3: 네, 그래서 첫 앨범은 그냥 잔잔한 반응을 얻었는데 파트너를 바꾸고 발표한 2집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인기도 좀 때가 있는 건지 1집과 겹친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2: 네.
3: 이 집에서 모두가 사랑해요. 러서 마르의 사랑의 시 행복을 주는 사람들 아. 정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 뭐 지금까지도 국민가요로 사랑받고 네. 있는 곡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1: 그렇죠.
2: 3집에서는 다시 유익종으로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데 3집에서도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행복을 주는 사람 너 나는 그대 품 안에 뭐 이런 곡들이 그렇죠. 큰 인기를 네.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4집에서 다시 이광조 씨와 함께.
3: 그 정도면 사랑과 전쟁 아닌가요?
2: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하지만 이후에 유익종 씨가 또 솔로 가수로서도 성공을 거두면서 네. 나름대로 이제 또 해바라기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1: 맞습니다.
3: 네. 네. 맞습니다.
2: 근데 이제 그랬던 만큼 사실 유익종 씨는 솔로로도 가능할 정도의 어떤 목소리 존재감이 더 큰 편이었고 예.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이광준의 목소리는 이주호를 받쳐주는 스타일이었다.
1: 그렇죠.
2: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후로는 이광준 씨가 좀 오래 해바라기

0: 이야기를 네. 함께 하게 되었었죠.
1: 네.
0: 함께 그 더블링을 맞추면서 해바라기를 2인조로 이끌어갔는데 그러다가 또 최고의 히트곡인 사랑으로가 등장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곡으로 해바라기를 기억하고 있기도
2: 맞습니다.
0: 합니다.
1: 네. 정말 이조 씨가 정말 훌륭한 싱어송라이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해바라기를 포크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소개를 많이 하는데
0: 네.
1: 앨범 들어보면 어덜트 컨템포리 팝에 더 가까운 그런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 이조 씨는 뭐 작곡, 보컬, 기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다 빠지지 않고 잘하는
0: 그러네요.
1: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0: 네.
1: 개인적으로는 유익종 씨와 함께할 때 그 호흡이나 화음이 더 멋졌다고 생각을 해서
0: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3집 수록곡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2: 네. 네. 자, 6월 마지막 주 음악 이야기는 신곡을 중심으로 저희가 해봤고 대중음악 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 두 분과 함께 말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러니까 해바라기의 노래.
1: 네.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2: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바람의 언덕 박준. 그런 언덕이라면 좋겠습니다. 구부러진 길, 끝에서도 내다보이는, 발보다 눈이 먼저 닿는, 중간중간 능소와 얽힌 담벼락 이어져 지나는 사람마다 여름을 약속하는, 젖어도 울지 않는, 바람도 길을 내어 사람의 뒷말 같은 것이 남지 않는, 막 걸음을 배운 어린아이도 허공만을 쥐고 혼자서 오를 수 있는, 누군가는 밤으로 기억하고 누군가는 아침으로 기억해서 새벽부터 소란해지는, 네, 언제 찾아가도 말없이 내 마음을 받아주는 곳이 이런 언덕이겠죠. 박준 시인의 바람의 언덕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20일이 넘었지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죠.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내세우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8월 전당대회를 향한 여권 내 당권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세 분의 비대위원들과 함께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을 자세히 짚어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세 분의 비대위원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태규 전 국민의힘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원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입니다. 이 최대 쟁점이 역시 법제사법위원장인데 방석 의원님, 이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매번 여야는 이 법사위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이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역사적인 그런 어떤 기원이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다 법사위로 모이게 됩니다.
0: 그렇죠. 그
1: 법사위가 깔때기입니다.
0: 네.
1: 근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취지는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법사위가 해라라는 취지인데, 이게 이제 그런 기술적인 품질 관리가 아니고 정치적인 발목 잡기 도구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0: 네.
1: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단계에서 법안을 홀딩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무슨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이래가지고 뭐 한 330일을 경과해야 그 법안이 겨우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되면 여당의 일방 독주를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달라. 그러나 여당은 그렇게 발목 잡기를 하게 되면 법안이 국회에서 하나도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네. 이 싸움을 21대 국회 때부터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1: 원래는 이게 1998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15대 국회였는데요. 15대 국회 후반기 때부터 그 관행이 정착이 됐어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여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것으로
0: 양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1: 예.
0: 보면
1: 근데 이게 21대 국회 때 깨져버렸어요.
0: 네네네.
1: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하면서 법사위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그러면 다 가져가라 모든 상임위를. 당시에 이제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0: 다 가져갔잖아요. 그때.
1: 독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0: 기억납니다.
1: 근데 이제 역풍이 부니까.
0: 예. 네.
1: 후반기 원구성 협상할 때는 다시 돌려줬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법사위는 또 안 돌려줬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와서는, 지금 22대 국회 와서는 이제 그 논란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여서 저는 여당이 전혀 양보할 것 같지 않습니다.
0: 지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1: 네. 그러면 이제 야당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또 이제 지난번처럼 다 가져가라 그럴 바에는 법사위만 말고 이렇게 아예 그냥 다 줘버리고
0: 네.
1: 그리고 결과에 책임져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법사위를 지렛대로 실리를 취하든지 다른 이제 중요한 상임위 노른자 상임위라는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뭐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그런 데를 야당 몫으로 배분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밖에는 오늘 이제 명단 다 내라 그랬는데 야당 아직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면 그냥 임의적으로 국회의장이 다 상임위를 배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파행이거든요. 그렇게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상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0: 협상이 될까요? 민주당에서는 줄 가능성이 0%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1: 안 줄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실리를 취해야죠.
0: 실리라 하면?
1: 다른 이제
0: 다른 위원장
1: 실속이 있는
0: 자리.
1: 상임위들을.
0: 네네. 기재위라든가? 네.
1: 기재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국토위라든지
0: 정무위. 네네.
1: 이런 데를 가져야죠.
0: 그렇게 협의가 될까요?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사위 아니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2: 이게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국회를 견제와 균형의 어떤 구도로
0: 네.
2: 만드는 차원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분리, 분점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여야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기싸움의 어떤 핵심 고리로 이게 좀 작용하고 있어서
0: 네.
2: 또 굉장히 여야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그 정치적 성과 뭐 이런 부분에 상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0: 네.
2: 이제 서로 다 이 부분은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옛날 2016년도에 지금 아마 국회 최고참이실 텐데 박지원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맞는 것이 그것이 순리다.
0: 네.
2: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었는데 그때 그 새누리당 여당보다 의석이 단 한 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우리가 의장을 하겠다 했을 적에 이제 여당이 한 석 차이지만 민주당한테 의장을 양보하고 대신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은 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다 이제 분리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0: 네네.
2: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싸움보다는 그래도 국회에서 어쨌든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건전한 구도 속에서 국회 운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암묵적 합의 또 이런 용인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여야에는 존재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있었죠. 그런 감성이 있었죠.
2: 예,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이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시면 완전히 다 무너져 가지고 이제 의장도 갖고 법사위원장도 갖겠다. 이 부분이 견제와 균형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냥 힘에 의한 정치를 하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0: 네.
2: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1당과 2당이 나눠 갖는 이런 어떤 국회의 좋은 관례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고 정착된 측면이 강하거든요.
0: 네.
2: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자기 선배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좋은 관행들을 관례들을 지금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자신들의 정치적 상징 자본으로 또 활용하잖아요. 저는 이것처럼 모순되고 정말 이중인격적 정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민주적 차원에서 명분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의 이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매우 잘못됐다.
0: 네.
2: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서 쓰고 본인들이 내줄 때는 안 한다고
2: 자기들이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0: 네.
2: 자신들의 상징 자본으로 이렇게 쓰고 싶고 그 부분을 잘 따르고 싶다면 이런 정치 행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0: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 국민의힘한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0: 네.
2: 저는 그것이 상식이고 순리다.
0: 그게 법의 견제와 뭐 이런 내용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내용이다.
2: 당연히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이 우선이고
0: 네.
2: 힘에 의한 정치를 해가지고 정치가 잘 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다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했을 적에 정치의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이지
0: 그렇죠.
2: 힘으로 밀어붙여서 좋은 정치가 만들어진 사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0: 지금 분위기로 관련해서는 좀 힘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금요일까지 26일이죠. 진척이 없다면 18개 상임위 독식하겠다고 최후 통첩했고요. 국힘은 법사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또 조정식 국회의장은 일단 명단 제출 시한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26일 12시로. 그 민주당에서 하는 말은 사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당이 정부 2년 차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주요 개혁 입법을 위해 자신들의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최창룡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3: 전 야당의 말이 맞는데.
0: 야당의 말이 맞아요?
3: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그 법사위원장을 가지면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되도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법을 통과를 못 시킨다는 거잖아요.
3: 두 분이 말씀 잘 하셨잖아요. 법사위원회가 네. 게이트키퍼라고 되어 있어요. 골키퍼 비슷해요. 목각이 막는 거예요. 말하자면.
0: 네네.
3: 그게 이제 체계와 자구심사의 기능이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와 자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법사위를 거쳐야 돼요.
0: 네.
3: 여기 법사위가 상원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체계나 자구심사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체계와 자구심사도 전 국회법을 바꿀 때가 됐어요.
0: 바꿀 때가 됐습니까?
3: 아니 법사위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0: 네.
3: 국회 각 상임위에 다 전문가들이고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가들이. 근데 뭘 저희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냐고요.
0: 법사위 권한을 좀 힘을 빼야 된다고
3: 그걸
0: 보십니까?
3: 그걸 빼야 돼요. 빼면은 그런 네. 지금 양측의 논란이 사라질 수가 있죠.
0: 아, 그
3: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0: 네.
3: 여당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국정운영을 하려는데 참 야당이 발목 잡으니까 우리가 아, 관행이었지만 이거 관행 뜯어고치겠다는 게 여당의 얘기고 야당은 견제와 균형이 안 맞지 않냐. 둘 다 맞는 말인데 둘이 입장이 바뀌면 서로 다른 점은 똑같이 해요.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기본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신들이 여당이 될 때와 야당이 될 때 전혀 말이 달라져요.
0: 네.
3: 그러니까 그거 자꾸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0: 전통을 따질 필요 없다.
3: 의미 없어요. 의미 예. 없는 거고. 제도적으로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법사위원회를 분리하든가 그러니까 사법위원회로 해서 이제 법무부 검찰 이런 건 일반 상임위처럼 똑같이 하면서 그 대신 체계 자구심사 다른 상임위가 해서 고구마하게 거기서 딱 통과되게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이 이렇게 서로 쟁탈전은 안 부릴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독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0: 민주당이 독식하는 아, 것은 말이 안 된다.
3: 승자독식이라는 게 그게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고 하는 게 미국 정서에서 나온 거예요. 엽관제가 미국 우리나라 엽관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 상임위를 다 독식한다? 이게 총선 2년 남았는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그 선거 기간 중에 기소 조작 기소 특검법 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니 일반적인 분석이 그렇잖아요 지금.
0: 네.
3: 근데 어떻게 또 독식하겠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정치적 수사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치를.
0: 독식하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진다고
3: 저는 보십니까? 떨어진다고 봐요.
0: 네네.
1: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13대 국회 1988년도 그 이전까지는 우리도 여당이 독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3대 이전까지의 국회는 사실상 통법부였어요. 그냥 정부 들러리였지
0: 네네.
1: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주체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대 국회에서 여서야대가 되면서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일종의 합의제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매우 형식화된 겁니다. 말만 네. 합의제지 사실은 서로 간에 이제 발목을 잡는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독주하는 그런 장치로 이제 국회 상임위에 그 상임위원장 배분이나 이런 게 기능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문제가 저는 그 증폭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20대 국회 후반기였던가 21대 국회 후반기였던가 야당한테 그때 법사위원장을 줬었어요. 근데 법안 진짜 통과 하나도 안 됐어요.
0: 그렇죠.
1: 국민의힘이 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0: 네네.
1: 그 경험 이후로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마 뼈저리게 법사위원장만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 이걸 이제 다짐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뭐, 답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과거의 관행을 존중해서 그 김대중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관행이 20년 넘게
0: 이어졌었죠.
1: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존중해서 소수당한테 법사위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그렇게 줘봤더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고 결국 현실적으로
0: 네.
1: 지금 단계에서 협상이 어떻게 일단락이 될 건가 이게 남았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의 상임위를 독식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협상력을 서로 간에 발휘해서 법사위를 못 얻더라도 야당으로서는 법사위만큼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0: 네.
1: 다른 실속 있는 상임위를 챙기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좋은 거 다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0: 좀 나눠주고
1: 일부는 야당한테 좋은 것도 네. 넘겨주고
0: 정치가 필요한
1: 해야 되지
0: 시간.
1: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이게 개헌할 때마다 이 원구성 할 때마다 나온 얘기예요.
0: 계속 나오죠 이 얘기.
3: 아, 지겨워 죽겠어요. 제가 87년부터 들은 얘기인데.
0: 아니 법사위 안 그래도 엄청 싸우는데 그 전부터 싸우게 되잖아요.
3: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이제. 네. 이걸 아예 법으로 규정해야 돼요. 국회법
1: 제도 개선해야죠.
3: 해야 돼요.
0: 아 오히려 그냥 법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3: 그때 협상이 되는 나라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
0: 예,
3: 정치가.
0: 예. 네.
3: 그러니까 아예 법에다가 여당은 어느 상임위 갖고 야당 가져라.
0: 아예 나눠서.
3: 나는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은 개정할 때 하든가.
0: 그것도 지금 의논해봐야 되겠는데요.
1: 예. 아니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법사위의 타상임위 법안에 대한 체계적고 심사권을 없애면 됩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미 국회 법제실과 같은 사무처의 입법 보조기구들의 전문성이 법사위의 그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 사무처의 그런 기능은 일종의 이제 정치적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이 법률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독립성을 부여해서 반드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 국회 법제실의 체계적고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0: 네.
1: 그래야만 그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됩니다.
0: 그러네요.
1: 그럼 간단한 문제예요. 왜 안 합니까? 갖고 싸우지도 않아요.
0: 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왜 안 바꾸는 겁니까?
1: 이게 서로 간에 그걸 갖게 되는 힘이 있으니까 안 바꾸고 있는 거죠.
0: 아니 근데 이태규 의원님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번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의원이었잖아요.
1: 네.
0: 그 지난번이 추미애 의원이었단 네. 말이죠. 그 전에가 정청래 의원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너무 좀 강성의 좀 목소리를 그러니까. 내는 분들이 법사위원장이 되니까 국민의힘과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요거를 좀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좀 중도성향을 가지고 계신.
2: 그 부분에 있어서.
0: 네.
2: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이제 불신이에요. 우리 정치가.
0: 네.
2: 그러니까 야당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저 또 발목 잡힐 거다. 시간 끌 거다. 이런 불신과 의심.
0: 네.
2: 또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맡게 되면 이것도 강행 처리하고 밀어붙일 거 아니냐. 이런 그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 제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체계 자꾸 심사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0: 네.
2: 체계 자꾸 심사권의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0: 남용이 문제죠.
2: 그러니까
0: 예, 예.
2: 체계 자꾸 심사만 하면 돼요.
3: 그래서 그러니까.
2: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사실 체계 자꾸 심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적이 기술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사위원들보다는 오히려 국회 사무처의 법제실 직원들이 훨씬 더 잘 알죠. 사실 이제 그분들한테 맡겨두는 것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이제 이 체계 자꾸 심사는 안 하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붙들고 앉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여야가 첨예하게 싸우고 논쟁하고 불신하고 뭐 이런 이제 장으로 전락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요번 기회에 저는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0: 네.
2: 그냥 법제실로 넘겨주거나 아니면 의장 직속으로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거기서 하고
0: 의장 직속으로
2: 예, 법사위는 네. 그냥 법원,
0: 네.
2: 검찰, 법무부, 감사원 뭐 이런 법이나 감사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그 정부 부처를 얘가 관장하는 그런 그냥 일반 상임위로 이렇게 좀 정리해내는 거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0: 네.
2: 굳이 이 지금 법사위원회를 현재처럼 둔다고 한다면 실제로 법사위 내에 불신을 없애려면 법사위 내에 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0: 법사위 내에 또 견제하는 네.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2: 아니요. 그 네. 구조가.
0: 네네.
2: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김도 의원이 옛날에 법사위원장 할 적에 철저하게 이제 막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당은 야당을 불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이 그 국회법의 86제 직회부 조항이 있습니다.
0: 네네.
2: 그래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동안 심의하지 않으면 바로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나 또는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는데
0: 그래요. 그건 몰랐네요. 네. 예.
2: 그렇게 쓰면 됩니다. 다수당이.
0: 네네네.
2: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을 경우에 그럼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회부를 해버립니다.
0: 네네네.
2: 그 저기 소위원회.
0: 아, 회부를 하는군요.
2: 근데 법사위에 그 법안을 다룬 소위원회가 두 개가 있는데
0: 네.
2: 하나는 이제 야당이 맡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소위원장으로 있는 쪽으로 회부를 해버리니까
0: 네.
2: 거기서 이제 갖고 있으면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2: 그렇다면 차라리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야당한테 주고 두 개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그래서 그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맞춰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분을 조금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속에서 타협과 절충의 어떤 그 정치 문화를
0: 그러네요.
2: 좀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다각도로 좀 고민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래서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실리를 챙기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런 방향이라면
0: 네.
2: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여당이 하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법사위원을 이렇게 개혁하겠다.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0: 그렇죠. 그런 협의가 있어야죠.
2: 여기에 대한 합의를 본다면
0: 네.
2: 아마 뭐 야당도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0: 그렇죠.
2: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검토 개혁 법안의 개혁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다 독식하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야당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죠.
0: 결국 그 법사위 내 힘의 균형을 약간 힘을 좀 빼는 느낌으로 양당이 협의를 봐야겠네요.
1: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반드시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법사위의 체계적 심사권을 줬던 이유는 과거에 이제 국회 사무처의 그런 입법 지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고도화되기 이전에 법을 만들었는데 뭐 위헌 논란이 있다든지
0: 네.
1: 타 법과의 어떤 상충과 뭐 중복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법사위에서 한 번 더 봄으로 인해서 어쨌든 입법의 품질을 좀 높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법제실 얘기했듯이 국회 사무처의 그런 입법 지원 기능이 국회의원이 아이디어만 주면 법 조문까지 만들어주는 수준이에요.
0: 네.
1: 다 검토해서.
0: 그렇죠.
1: 때문에 거기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런 기술적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기구가 아닌 그 사무처의 그런 조력이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모든 상임위에서 이 소위원회를 둘 때
0: 네.
1: 법제심사 소위원회를 따로 두면 돼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그 상임위에서 원스톱으로 끝내도록 네. 법사위로 안 가도록
0: 네. 네.
1: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임위에 보면은 법안심사 소위가 있고 뭐 청원심사 소위가 있고 예결 소위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법안 내용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소위 말고 법제심사 소위를 따로 둬가지고 상임위에서 원스톱으로 끝내고 본회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든가
0: 네네.
1: 아니면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더니 미국은 우리처럼 법사위 같은 데로 모으는 제도가 없습니다.
0: 법사위 자체가 없습니까?
1: 네, 상하원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은
0: 네.
1: 마지막으로 그거를 이 본회의에서 상하원에서 통과돼가지고 백악관에 공포를 위해서 보내기 전에 의회에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애놀링이라 그러는데 네.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체계적 고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안의 완성도를 높여서 백악관으로 보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상임위 통과 이후에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혹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에 일종의 별도의 체계적 고심사 기구를

0: 둬가지고 네. 그야말로 체계 작품만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법사위가 상원처럼 그 군림하면서 타 상임위에서 온 법안들을 내용 마음에 안 든다고 홀딩하고 그 정치적으로 발목 잡고 이거는 안 돼요.
1: 네, 이거 좀 내용을 바꿔야지 이제 좀 내용을 바꾸면 좀 덜 싸울 수도 있나요? 어때요?
2: 이 우리나라 이 지금 대통령제 아니에요?
1: 예, 예.
2: 대통령제인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의회와 대통령 간의 견제작용이 안 돼요. 여대 야소일 때는 완전히 이 당과 정부가 또 한 일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여소 야대가 되면 완전히 또 국정 발목을 잡고 이 법사위도 그런 격이에요.
1: 네.
2: 야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무조건 이제 국정 운영을 무력화시켜서 차기 정권의 창출을 위해서 어쨌든 집권 세력을 이제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법안을 통과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정 운영의 가장 기본은 입법이에요. 입법 가지고 정책을 하고 개혁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는 거예요. 말하자면.
1: 네네.
2: 여당은 이제 야당에서 됐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개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내각제적인 요소와 대통령의 제적인 요소가 아주 교묘하게 혼합돼 있어가지고 대통령제의 단점과 내각제의 단점이 그대로 들어간 제도가 우리나라의 혼합 대통령제입니다. 저는 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회 제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안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금 운영하면 가능해요. 뭐 체계 자꾸심사라고 있죠. 언제 홀딩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 그러네요.
2: 이걸 완전히 법에다가 국회법에다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처벌조항까지 줘야 돼요. 처벌조항을. 국회법에다 해놓고 만약에 처벌조항 없으면 넘어가도 그만.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 잡아갑니까? 아주 아주 강경하게 해놔야 돼요. 이거.
1: 강경하게 해놔야 된다.
2: 네. 우리나라 정치인의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1: 네. 네. 이게 네.
3: 저는 사실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법사위원회를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바탕에는 이걸 야당이 맡으면 안 된다. 야당한테 못 준다. 여당이 독점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법사위원회를 상대방이 맡으면 합리적으로 운영 안 할 것이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3: 이 불신 구조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제도나 구조 행태가 다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사실 당대표도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당대표예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고
1: 네.
3: 또 이번에 의회에서 여기 보니까 아직 다수당이 힘으로 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런 독점적 행태. 한국 정치를 보면 전부 독점적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그 법이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과연 우리 정치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2: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고. 인식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제도의 개혁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국회가 이상하게 제도 개혁을 안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수시로 나왔어요. 국회개혁, 정치개혁이 입에 달고 다녔는데 아예 얘기 안 해요. 언제부터는 협치라는 단어도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치라는 단어가 그래도 수사적으로 좀 나왔었는데 협치라는 단어도 완전히 사라졌고 제도개혁합시다, 무슨 저기 변화합시다, 뭐 개혁, 국회개혁 이런 얘기도 아예 사라졌다고요.
1: 네.
2: 의원들 책임이 커요. 이거는 사실 여야 의원들의 책임.
1: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2: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1: 관심이 없다.
2: 공천에 관심이 네. 많고 네. 공천 애만이라고 하기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자기의 이익과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데 또 같이 물려가고.
1: 그러네요.
2: 강경 발언할 때도 묻어가고 말이죠. 공천 받고.
1: 네.
2: 그게 약간 당대표와 똑같아요. 당대표도 이따 당대표에게 나오겠습니다만 당대표 권한도 빼야 돼요. 이대로 가면 당대표가 아주 살아납니다, 진짜.
1: 오늘 안 그래도 오세훈 씨는 그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이야기는 저 뒤쪽에서 네. 잠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지켜보면 힘이 있는 곳에는 꼭 문제가 생기네요. 선관위 문제도 그랬고.
2: 워낙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까.
1: 네네. 네. 확실히 법사위도 어느 정도의 견제 기능은 세 분 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보니 어느 정도 법사위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 분 보시기에 다수당의 단독 원구성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단독으로 또 할 거잖아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긴 했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거야? 아니면 의회 독주가 또 시작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원석 의원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글쎄요. 뭐 아니 저는 뭐 그 지금 이제 원구성 협상이 아직도 안 됐는데요.
1: 네.
0: 이게 매번 그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저는 조금 책임감을 그 여야가 모두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의석수가 비슷하면 그나마 좀 덜해요. 근데 지금 의석 차이가 너무 커요.
1: 많이 나죠.
0: 그러다
1: 예.
0: 보니까는 네. 뭐랄까 이제 힘의 균형이 그 자체로서 지금 뭐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0: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적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예 서로 간에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고,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법사위원장이 뭐 정청래 추미애, 그러니까 전반기 2년 동안에 한 분을 아까 빼트려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춘석 의원이 있었어요.
1: 아, 그러네요.
0: 그분은 네. 사실은 조금 강성이 아니고 조금 이제 톤다운 하려고 그분을 임명했는데 그분이 주식거래 뭐 이러다가 안 됐잖아요.
1: 짧게 예 하고 이제 나가셨죠. 아예 근데, 못하셨죠.
0: 그런데
1: 예.
0: 전반기 2년 하는 동안에 법사위원장이 4명 바뀌었다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야당은 간사도 임명을 못했습니다. 야당 간사를 굳이 나경원 의원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1: 간사도 임명을
0: 그걸 또 끝까지 또 여당이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1: 그때 당시에 간사를 좀 시켜줄 수 있지 않나.
0: 아니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네. 법사위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국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저는 서로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뭐 법사위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그 국회 상임위를 보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법률안 뭐 예산안 심의보다도 그 상임위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모습이 그냥 국회 일상적인 풍경인 것처럼 국민들 눈에는 비춰지거든요. 그건 곧 이제 정치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1: 맞습니다.
0: 이게요
1: 네.
0: 누워서 누가 이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입법부가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깎아먹고 누워서 침뱉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다 그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스스로 뭐 이 얘기를 제가 백날 해도 소용 없지만. 좀 자중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법사위를 떠올리면은 진짜 저는 사실 KTV 자주 보거든요. 저는 이제 심심하면 KTV 틀어서 그 법사위라든가 여러 의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법사위는 정말 안 싸우는 때가 없더라고요. 안 싸우는
2: 법사위만
1: 때가.
2: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법사위가 좀 심한 거죠.
1: 아, 너무 심하더라고요. 네. 정말.
2: 근데 우리나라 이 국회는 여야 지금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1: 네.
2: 싸우는 게 직업이에요, 그냥. 네. 원래 그런 성품들이 아닌 분들인데 훌륭하고 다 지금 좋으신 분들인데
1: 왜 거기만 가시면
2: 모르죠. 저 안 해봤어요. 두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한번.
0: 아니, 저는 안 싸웠습니다. 이태규님들은 안 싸우십니다.
2: 네. 아, 점점 네. 네.
3: 원래 의회라는 것이. 네.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잖아요.
1: 그렇죠.
3: 예? 예. 그러니까 논쟁을
1: 합리적으로
3: 해라. 예. 그래서 어쨌든 타협안을 도출해 내라. 이렇게도 싸울 공간을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1: 네.
3: 각자의 이익들을 대변하면서.
1: 그렇죠.
3: 저는 이제 그런 그 재기능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정치나 사회나 뭐 시장이든 어쨌든 독주, 독점 이건 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독주하고 독점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역사적 사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1: 단 한 차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3: 예. 그러면 네. 지금 저는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이 독식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
1: 네.
3: 그리고 다수에 의한 어떤 힘의 정치를 해서 최소한의 견제도 받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럼 적어도 민주당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맨날 홍보하는 집단이고 세력이잖아요. 그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인식과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
1: 네.
3: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총선 그 민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인 건 분명하지만 171석인가 그래요. 이 171석을 가진 정당이 300석의 국회를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거 이것이 과연 총선 민의에 부합하는 거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나 국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 앞에 대답할 수 있냐 자신 있게 저는 한번 이걸 묻고 싶어요.
2: 네.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뭐 제도 개혁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양보해보고
1: 통크게 양보 한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저에 대한 경고라고 받아들일까요? 안 할 것 같아. 안 한 게 100%인데.
1: 네. 0%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2: 어쨌든 뭐 100% 뭐 안
1: 아니 법사위원장 양보할 게 0%라고 얘기했다.
2: 그렇게 하면 정치를 못 틀어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예요. 전세력하고는. 그 대신 민주당 국민의힘에 강력히 뭔가 요구를 해야죠. 각서 쓰라든가.
1: 네.
2: 각서가 법률적인 뭐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1: 네.
2: 정치적 효력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여야 대표가. 그런데 우린 졌다. 법사위원장. 당연히 네. 잘 하시오.
1: 네.
2: 근데 야당이 똑같이 한다. 그 공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뭔가 좀 바뀌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2: 똑같은 그런 이런 거. 그게 이른바 이제 도끼 개끼이에요. 야당 주장 들어오면 야당 주장도 일리가 있고 여당 주장이 여당 주장도 일리가 있고 그렇다고요. 각자 입장에 바뀌면 똑같은 주장 그대로 하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럴 땐 여당이 통합법 포용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행정 입법 지방권을 다 가졌고
1: 네.
2: 뭔가 좀 양보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그런 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야당도 양심이 있죠.
1: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하면 지지율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1: 좀 올라갈 수 있다고.

0: 그렇습니까?
1: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바뀌어야지. 아, 이대로만 똑같은 소리 들어요, 그럼 결국은. 아,
0: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2: 아니, 결국은 이제 네. 뭐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상상력의 산물이고.
0: 그렇죠.
2: 또 정치는 어쨌든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 협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윈윈이 아니고 누구도 승자가 없는 그런 모두가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협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0: 그 모두가 실패하는 거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겁니까?
2: 아, 그거는 저는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해봤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0: 그렇긴 했죠.
2: 협상용으로 하는 얘기라고 보고 그런데 네. 오늘 뭐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까지 협상하겠다라는 걸 봤을 때 뭐 조만간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0: 네. 절충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3: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민주당이 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고 대신 이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회의 어떤 합리적 운영을 약속하고 뭐 이런 선에서 좀 타협이 됐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0: 합리적 운영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뭐 소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그런 지점들이죠.
3: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조건 어떻게 발목 잡기, 시간 끌기 이런 거 안 하겠다. 네,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
0: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 몇 번 당했잖아요. 뭐 안 하겠다고 라 했는데 아니, 계속 발목 잡고 이러니까.
3: 이제는 이제 자기 말에 대한 네.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들이 심판 선거 때 심판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0: 아, 심판 받을 수 있게.
3: 예, 예.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절충과 타협의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 놓는 거.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꼭 가져가야 한다면 그 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다 양보하고 대신 올해 안에 법사위원회를 개선하겠다. 국회법을 개정해서 이런 시비가 없도록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절충점들을 조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0: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검찰개혁 뭐 보안수사권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민생법안이 빨리 좀 통과가 돼야 또 국민들이 또 호응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신건일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법사위원장이 양보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 숫자가 유권자들의 뜻 아닙니까?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게 우선인 듯 합니다라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피스메이커 님께서 내란 논란이 생기고 나서 국힘의 권한을 더 주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분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64님 여당이 너무 독주하는 느낌 듭니다. 이거 내로남불 아닙니까? 라고 민주당이 항상 이 네 글자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이 문자를 항상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님께서 여당 야당 다 나라 살림 잘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건데요. 싸우기만 할 게 아니라 건전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모습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좀 건전한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오늘 국회의원분들이 좀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려나요? 좀 듣고 합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2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로 인해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됐죠. 원구성 협상과 주요 개혁 입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대표 공백이 이제 여야 협상이나 당정관계에 영향을 어느 정도 요 막판에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석 의원님.
2: 글쎄요. 뭐 그건 이제 원래 그 여야 협상은 그 원내대표의 소관이고 네. 원내대표의 소관 범위를 넘는 뭐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큰 주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대표들이 나서는 아니면 뭐 탄핵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간의 협상 창구는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2: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대야 강경 노선이었지 않습니까?
0: 네.
2: 그에 비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라는 위치도 있고 본인의 정치 스타일도 있고 조금은 좀 그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긴 하죠. 예.
2: 여야 간의 소통이 조금은 더 원활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0: 네.
2: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의 그 내부의 역학 구도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이 실리고 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장동익 대표 체제에 대한 이제 당 내부의 회의나 불신이나 이런 게 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원내대표 쪽으로 좀 쏠리고 있어서 거기도 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만나가지고

0: 가지고 원구성 문제를 포함해서 여야 간에 그 협상하고 대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1: 네.
0: 우선 이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만둠으로 인해서 그 이제 전당대회 모두가 열린 거죠, 확실히.
1: 그렇죠.
0: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전당대회 분위기 속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생각해봐야 될 건 이게 무엇을 위한 격렬함인가. 그게 아직 좀 분명하지 않고.
1: 얻어가는 게 무엇인가.
0: 네, 세력 다툼, 권력 다툼 네. 여기에 이제 그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야당이면 모르되 여당은 전당대회를 그렇게 치르면 안 되겠죠.
1: 알겠습니다. 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아, 빠삐용님께서 국회의원들은 AI 같아요. 당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니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동의하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동의 안 하십니까?
2: 아무래도 이제 지지층을 대변하고 네. 자신들이 지지적이 대변하고자 하는 계급적 기반이라든가 어떤 지역적 기반은 이건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 불가피하다.
2: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정치가 꼭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그리고 정치가 좀 선문답 같기도 하지만 꼭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지는 정치가 나중에 이기는 정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럼요.
2: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치를 한다면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양보 못할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1: 맞습니다.
2: 저는 그래서 이번에 네. 두 원내대표께서 좀 큰 모습을 한번
1: 큰
2: 국민한테
1: 모습.
2: 보여줬으면 좋겠다.
1: 네네.
2: 이런 바람이 있죠.
1: 저는 개인적으로 지는 정치 멋있는 것 같아요.
3: 이게 네. 비슷한 얘기인데
1: 네.
3: 지금 너무 강성들이에요. 양당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존. 적대하면서 욕하면서 서로 사는 것. 사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이 빼진도 연장하겠죠.
1: 결국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아, 모두 다 죽는 것이다.
3: 이거 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야말로 네. 진짜 이거 뭐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공허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이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네. 됐건 지역구에 출마했던 분이건 간에 국민을 대표한다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안 해봐서 너무 나이브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들도 뭐 사람 나름이긴 한데 공부만 보고 교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1: 아, 그럼요.
3: 저 학생을 가르친다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1: 그럼 교수 못 합니다. 그렇게.
3: 용인대학 저기 시골에 가지고 시골은 아닙니다만
1: 네.
3: 어제도 강의했는데 강의하고 시험 보고 그럴 때.
1: 거기 시골이 아니고 반도체 거의 난리 났어요.
3: 그 생활은 시골은 아닌 거 같고.
1: 좋은 동네죠. 아니다 이거. 예, 예.
3: 근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서울의 메이저 대학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부심이 있거든요.
1: 아, 그럼요.
3: 근데 네.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국민 대표라는 것. 내가 다음에 국회는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내가 정해감 있게 이거 한다. 뭐 이런 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3: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1: 네.
3: 뭐 그런 게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있을 때 타협도 하자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뭔가 우리 양보하자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볼 때 아까 박원석 의원님도 그런 말씀, 이태근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양당의 지금 원내대표들이 좀 합리적이에요. 지금 이 강성 이 지도체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 네.
3: 이럴 때 그분들이 그런 모범을 좀 보여달라 이런 얘기예요.
1: 알겠습니다.
3: 그러면서 양보한 정치. 그게
1: 네.
3: 우리 이기지 않느냐라는 말을 공감하는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강인균 님께서 책임감이라 아, 이거 정치인 국회의원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네요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 보면 안 됩니다. 사실.
3: 그 현실이니까 네. 그렇죠.
1: 이런 말 들으면 국회의원분들이 왜냐하면 세상에서 국회의원 아니실 때 얼마나 존경받는 분들 많으셨습니까.
3: 아, 물론이죠. 지금도 그렇죠. 물론.
1: 이 네. 판에 들어오시고 약간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3: 밖에서 안 그러시다가 안 그러다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육군 참모총장 들어오면 이상해져요. 네. 뭐. 여당입니다.
1: 특히 법사위. 네. 네. 그쪽을 좀 어느 정도 개혁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문자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잠시 로고 듣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옵니다. 아, 그래 가자님께서 시대가 변했는데 정치권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씁쓸하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1: 그대로가 아니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0: 그대로면 차라리 난 건가요?
1: 그대로면 차라리 난데.
0: 그렇군요.
2: 악화되고 있다고요.
0: 네, 그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 0184님. 우격 따진 말고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최상진님께서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오늘 문자들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2: 없어요. 원장님 그만큼 대단했던 모양이고.
0: 예, 오늘따라 이 정치인의 의미,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 보내주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6772님 공론화된 자리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고요. 김철호님.

0: 일각에선 연임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평가와 당내 견제에 따른 승부수다 뭐 이렇게 분석이 교차되고 있는데 세 분은 정 대표의 이번 결단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먼저 최창렬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1: 연임을 위한 정지 작업이란 말이나 뭐 당내 견제에 따른 승부수란 말이나 같은 말인 것 같고
0: 네, 네.
1: 같은 말인데 예상했던 바에 역시 이거 사퇴를 하네요.
0: 네.
1: 저는 그래도 대통령과 집권 아직 초기이고 집권 2년 차도 얼마 안 됐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뭔가 정 대표가 좀 이제 좀 또 다른 모습. 아까 우리가 지금 이 전당부에서 다른 모습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걸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물론 가능성은 크다고 보진 않았어요.
0: 네네.
1: 근데 결국 이제 예상대로 다들 예상했던 대로 가긴 가는 건데 참 걱정스러운 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2024년도에 연임할 때 딱 24일에 사퇴했어요. 그때
0: 네.
1: 재작년 얘기입니다만. 근데 그거는 좀 다르다 보니 그때는 같은 정당 집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건 집권 세력이거든요.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어쨌든 각을 쓰는 모양이에요. 물론 정 대표가 이제 이 사퇴하면서 여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하다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미 속 내용은 뭐 상당히 이 각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대립 갈등 관계인 것이고.
0: 그래 보이죠.
1: 아, 그럼요.
0: 네.
1: 그래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게 사실이고. 그런데 이게 여권 내에서 야당의 전당대회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나요? 야당의 전당대회나 여당의 전당대회는 달라야 된다고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분이지. 그러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0: 네.
1: 거기에 해당돼요. 이게 너무 이제 강성으로 치닫고 과열된 말이죠. 그럼 누구를 위한 이 권력 다툼이냐 이런 얘기.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권력 투쟁이 원래 정치의 동력이에요. 권력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상주의 정치도 있고 현실주의 정치도 있는 겁니다만. 근데 지금 여권 내에서 이건 정말 무엇을 위한 투쟁이지? 이런 말이 나올 법해요.
0: 네네.
1: 그러지 뭐 저기 이 방송에서 이게 인용하기도 좀 그런 이런 멸칭 비슷한 것도 생겼잖아요. 이제 양쪽에다 뭐 사람들 이름 약자 비슷하게 따가 특징을 따가지고 한 말들.
0: 네네.
1: 이게 완전 여권 내에서 상대를 비하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대로 가다가 이게 만약에 정 대표가 이기게 된단 말이죠. 또 지금 이 김민석 의원이나 김민석 국무총리나 송영길 의원이 출마한다고 돼 있는데 이쪽 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하게 당내 그 경선이 치열해요. 모든 게 대선 후보 경선도 치열하고 전당대회도 치열한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보다 조금 출발 자체가 모르겠어요. 중간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출발이 너무 과열돼 있어요.
0: 과열돼 있긴 하죠.
1: 조금
0: 예.
1: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과 뭐 친이명 네. 이재명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세력과의 좀 당내 경선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대한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단 정격 사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출마하겠다라는 얘기와 같다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2: 아니 저기 그 연임 도전 안 할 거면 네. 사퇴할 일이 없는 거죠.
0: 사퇴할 일이 없죠.
2: 예, 왜냐 계속 당대표직을 하면서 전당대 관리를 해야 되니까.
0: 네네네.
2: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는 연임 도전을 하겠다는 이제 그
0: 그렇죠.
2: 이야기를 분명히 한 거고.
0: 100% 출마하겠다.
2: 네. 100% 예, 출마하겠다는 예. 부분이고 그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바로 가서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개인이 아니고 이제 친누나 친문 세력의 어떤 대변하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 나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반명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지 않습니까?
0: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요.
2: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갈래기를 다 지금 하고 있어요.
0: 네.
2: 그래서 친노 친문 쪽의 어떤 그 세결집도 도모하면서 대통령하고는 또 각을 안 세우는. 그래서 이재명 밑에 정청래와 김민석이 있는 것이지. 예? 저 이재명과 정청래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립각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피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아마 전당대 준비를 하는데
0: 네.
2: 저는 사실 뭐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집권 2년 차 대통령하고 맞서 가지고 당의 권력 투쟁을 하는 부분이 또 내가 볼 때 뭐 당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이 원인은 저는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아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입니까?
2: 왜냐하면 대통령이 네. 선거가 끝난 다음에 네. 노골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를 사실 비판하면서 이번에 당대표에 정청래가 나오면 나는 싫어. 이런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왜 경쟁을 하지 싸우고 전쟁을 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당의 어떤 내용이나 균열을 본인이 우려하지만 이거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식 화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좀 전당대 대통령이 분명히 개입을 한 건 맞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의사표명을 할 수 있지만 저건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대통령 제스처로 보여져요.
0: 네네.
2: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로 다

0: 거의 멸칭을 쓰면서 지금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도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히 있죠.
1: 어느 정도 이 문제의 시발점은 대통령한테도 있다.
0: 개입은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네. 뭐 과거에 저번에 아마 박원석 의원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이렇게 좀 직접적이고 거칠게는 안 하더라도 네. 분명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럼 사실 이 부분에서 그럼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아, 나에 대해서 어떤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니까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네.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또 대통령도 아마 이미 그렇게 된 이상 제가 볼 적은 대통령도 아마 어느 정도 더 개입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민석이든 뭐든 정청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를 시키기 위한 최대한 어떤 그 정치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성공될 경우에 네. 대통령이 있는 정치적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볼 때는.
1: 근데 이게 대통령 입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생겼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든가 이런 글들이 나오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씀해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당대표와의 불협화음이 그러니까 대통령 집권 여당이 이제 1년 차 시기인데 그럼 여당에서 대통령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 관계 네. 또 그 속에서 만들어진 협력 관계가 저는 이제 당정 관계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당정 관계가 대통령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도 결국은 저는 그것이 대통령한테 도움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당의 대표라면 독자적인 정치적 자율성 뭐 이런 부분 그 속에서 제가 된 지지층과 국민들 속에서의 어떤 신망 이런 부분을 같이 갖고 가야 대통령이 어려울 때 나서서 대통령의 보완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네. 일방적으로 정말 대통령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말 부하 같은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면 예. 운동장을 되게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왜 당내 정치는 그렇게 못합니까?
1: 근데 대통령한테 머리 너무 대통령들 따르면 국민의힘처럼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생겼을
0: 텐데. 안 좋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네.
1: 적당한 네. 머리.
0: 독주 독점이 안 좋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긴밀하게 협조 관계는 분명하지만 거기에서 건강한 긴장 관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1: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2: 네. 이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여당과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고 늘 어느 정권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네. 과거에 이제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정당은 대통령의 통치구였어요. 통치를 위해서 정당을 조직한 게 우리 대한민국 정당의 출발점입니다.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정당이었고 네.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정당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생기고 당이 나중에 생겼어요. 민정당도 그러네요. 마찬가지고. 네. 그러나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 민주화 시대에 와서 그 당시에 대통령의 통치기구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그분들은 총재였습니다. 그렇죠. 당의 모든 것을 완벽히 장악한 총재였어요. 그때까지는 이른바 이제 뭐 당정 관계라는 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수직적 관계였고 당이 어쨌든 대통령 밑에 있는 이제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1: 대통령을 도와주는.
2: 그러나 네. 이게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시대 이후부터 오면서 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복잡한 문제가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탄핵 소추됐던 배경에는 여당을 확실하게 대통령이 당으로 만들지 못했던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열린우리당이라는 소수 정당을 나가서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소수가 되면서 탄핵까지 국회에서 됐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든 아니면은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든 늘 당정 관계가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파열음이 나고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약간은 서로 생산적인 어떤 긴장, 견제 그러면서도 협력.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 그걸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여당이 너무 일방통행이 관계가 되면 네. 이게 이제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이런 게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 그래서 여당하고 대통령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국정이 안 돼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도 감정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당대표 쫓아내고 전당대회 아주 난폭하게 개입해가지고 거의 당대표 만들다시피 했는데 그 만들다시피 한 당대표도 또 선거 결과 안 좋다고 또 쫓아내고.
1: 그렇죠.
2: 그래서 탄핵 당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1: 그러네요.
2: 아무런 네. 통제도 안 받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급기야 내란까지 하고
1: 네.
2: 적골이 난 건데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 이전에 그런 정권들의 당정 관계를 다 지켜봤을 거고 무엇보다 지난 정권의 반면 교사를 충분히 새기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2: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1: 네.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를 개입이라고 또 비판적으로 보거나 역풍이 불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치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가 혹은 여당의 정치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여당다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언급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네. 당무 개입이 아닙니다. 아, 그러나 그 얘기의 행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뭐냐. 이건 해석의 영역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얘기는 해석의 영역에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2: 그걸 너무 명시적으로 드러내면 그건 진짜 개입이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재미있는 차이를 발견했는데 국민의힘의 그 당원 당규에는 아예 명시적으로 당무개입 금지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당원에는 그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당직을 못 맡게 돼 있는 조항이 있고 당론 형성에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민주당 당원이에요. 당원으로서 당론 형성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민주당 당원 규정으로 보더라도 지금 정도의 대통령의 언급은 당무 개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문제는 그 해석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사람에
2: 대통령은
1: 따라
2: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데 반해서 정청래 대표는 승리한 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꼭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당 내에 그런 인식의 차이가 여권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집권 2년 차 들어가는 대통령이 좀 더 힘 있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당정 간의 일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고 그러기에 어떤 당대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대통령이 이 당원들이나 혹은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고 이미 이제 정청래 대표는 출마했습니다.
1: 네.
2: 지금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좀 출마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보였다고 보는데.
1: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왔죠.
2: 그런데 이제 사실상 네. 이미 출마한 거예요.
1: 네.
2: 출마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통령이 더 이제 개입을 하시면 안 된다.
1: 아, 더 이야기 나오면 안
2: 된다. 이제는 게임에 맡겨둬야 된다.
1: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것도 역시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네. 대통령 유럽 순방 귀국 당일이잖아요. 18일 날에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송영길 의원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날 이제 발표된 거에 따르면 좀 많이 피곤하셔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송영길 의원을 불러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라는 거는 전당대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만남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3: 이건
1: 겁니까?
3: 이건 대통령이 이거는. 명시적으로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안 된다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 거의 이거는
3: 해석 영역이라면 예.
1: 네.
3: 그래서 또 정청래 대표도 거의 화답을 했어요. 국민의 영원하고 정권인지 알다. 화답이 여러 개 했어요.
1: 네.
3: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뭐 도종환 시인의 시도 인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을 여러 번 얘기하고 이런 거거든요.
1: 네네.
3: 다 속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 속내가 있다.
3: 양쪽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일 이제 걱정스럽고 위험하게 보이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관계로 자꾸 이게 치환될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정대표가 그걸 걱정하니까 이 구도를 프레임을 이제 정청래 대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 대 송영길 또는 정청래 대 김민서로 가려 하겠죠.
1: 네.
3: 근데 정치하는 해설자들이나 방송이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갈 거예요. 아마 대통령과 정청래와의 각 대립. 이런 얘기 왜 그런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어요.
1: 그렇겠죠.
3: 대통령도 그랬고 네. 정 대표도 그랬고 말이죠.
1: 네네네. 그러니까
3: 이게 계속 그걸로 갈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평적 당정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수평적이어서도 안 돼요 사실. 일체감을 갖되 긴장 관계를 해야 되는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3: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제 수직적 이 당정 관계인데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여당과 집권당과 대통령의 권력이 충돌한 양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중요한 게. 이번 이제 오늘부터는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당무 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
1: 조심해야 됩니다.
3: 야당이 그걸 계속 이제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3: 일상적인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기 전에 정당의 정당인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텐데
1: 네.
3: 그걸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당에서. 그런 빌미도 주면 안 돼요.
1: 행동 하나하나 뭐 그러니까 말투 하나하나.
3: 지난해 박찬대 의원이 나왔잖아요.
1: 네네.
3: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기는 편이 나의 편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1: 그렇죠.
3: 지금은 그 말을 얼마나 믿을까라는 그 걱정이 있어요. 김민석 총리한테 힘을 실어준 건 분명하잖아요.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도 김민석 총리 극찬했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일이고. 또 귀국해서 환송해서 할 때 정 대표 한다고 국무총리 나왔고
1: 네.
3: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저기 정청의 배제로 읽혀지기에 충분해요.
1: 네네.
3: 근데 아무튼 지금부터 절대로 오면 안 된다.
1: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송영길 의원과의 통화 내용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단일화해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근데 실제로 김민석 송영길 연대가 성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이제 뭐 정청래 대표는 출마한 거를 공식화했고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도 출마 확실시되고 송영길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또 단일화가 된다면 어떻게 되니까 이 흐름이 어떻게 되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2: 저는 네. 송영길 의원은 아직 출마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1: 아 지켜봐야 됩니까?
2: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의 그 회동을
1: 네.
2: 송영길 의원의 출마 그리고 대통령의 그에 대한 뭐 묵시적 동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 조금 달리 봐요. 왜냐하면 네.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에요.
1: 그렇죠.
2: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가 있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출마한다는 의미는 페이스메이커로 출마를 하는 건데
1: 그렇죠.
2: 당대표까지 지내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를 한다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 좀 민망한 어쨌든 그 송영길 대표로서는 장면일 수밖에 없고
1: 송영길 의원이 출마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아니, 이게 이제
2: 뭐 굳이 단일화 같은 게 필요 없는 게 결선 투표 제도가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2: 각자 뛰어보고 1, 2등이 결선에 가는 거니까 인위적 단일화는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나 아니면은 지금 여권 그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신주류 친명이라고 하는 쪽에 흐름이 뭔지를 송영길 대표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출마해가지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건 격에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1: 페이스메이커는 송영길 급이 안 맞다.
2: 네. 그래서 네. 전당대회 구도에 관한 얘기를 했을 텐데 과연 출마할까. 출마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뭐 그런 메시지 그런 뭐 행위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있어요.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1: 네.
2: 그러나 출마한다는 건 좀 어색하다. 당대표까지 했던 분으로서. 그리고 입각 가능성이 한편에서 계속 나와요.
1: 외교부 장관 이야기 나오죠.
2: 네, 근데 꽤 개연성이 있는 얘기고 네. 이번에도 국회의장 특사로 지금 미국에 가는
1: 계시죠.
2: 거거든요.
1: 네.
2: 그것도 어떤 향후 행보와 연관지어서 그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몸값 키우려고 덩치 키우려고 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1: 네네.
2: 송영길 대표가 이미 당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굳이 뭐 미국 갔다 와야 몸집이 커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측면의 저는 행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다는 시그널이 계속 있었어요.
1: 네.
2: 정 대표 나오면 나도 나오겠다.
1: 네네.
2: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 그 이 전당대회 구도가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 굳이 나올까? 그보다는 이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정청래 대표의 당선을 막는 그런 어떤 캠페인에 나서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1: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아무래도 좀 호남 쪽의 당원들의 득표를 네. 위해서는 좀 투입돼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니 어쨌든 이제 당내 그 지지 기반이 있죠.
1: 네. 예,
0: 그리고 이제 여론 지표를 받더라도 일정한 지분이 저기 지분이 있고 영향력이
1: 그렇죠.
0: 있는 것이
1: 예.
0: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저는 그래서 아마 대통령하고 송영길 의원하고 만나서 뭐 외교안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엊그저께 순방 갔다 바로 온 사람이 외교안보 이야기 하겠습니까?
1: 그렇죠. 그날 바로인데.
0: 예, 그래서 저는 네. 대통령이 아마 송 의원이 전대 출마할 건지 한다면 완주 의사가 있는지 또 중간에 김민석 총리하고 어떤 연대 의사가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송영길 의원도 대통령이 당대표에 대한 어떤 그 김민석 총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겠는가.
1: 네네.
0: 그리고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해 보고 또 그거 자기가 그러면 이제 페이스메이커라는 이제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고 본인은 이제 아까 뭐 이각설도 나오고 그러지만 자기가 차선책 뭐 이거는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금 의사타진들을 대통령하고 송 의원이 해봤던 거 아니겠는가.
1: 네.
0: 전 이제 상식적으로 좀 그렇게 조금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 미국 갔다 와서 이제 보여준 어떤 메시지나 행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알겠죠.
1: 네.
0: 다만 아까 저기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영길 의원은

0: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서 둘이 만찬했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다시 정청래 대표는 안 된다고 하는 시그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준 거거든요.
1: 네. 그렇긴 하죠. 사실 이 소식이 나왔던 것만으로도 아 이거 뭔가 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 정청래 대표의 촉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0: 조건석 의원님도 네.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나 이런 건 해석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지만
1: 그렇죠.
0: 제3자가 봐도 너무 분명하게 자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1: 너무 보이는 해석이다.
0: 예, 그래서 저는
1: 답안지를 공개한 겁니까?
0: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그 당정관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당 총재직을 겸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의 파워의 핵심이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권력이 너무 집중돼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권 대권 분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건강한 당정 관계, 긴장 관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원칙적인 부분 왜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켰는지 그것이 왜 좋은 정치 개혁의 사례로 남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2: 거기에 덧붙여서 당대표 네. 권한도 좀 줄여야 돼요.
1: 당대표 권한을 줄인다.
2: 제왕적 대표예요 지금.
1: 네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원내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더라고요.
2: 그 모르겠는데.
1: 아 그렇군요.
2: 지금 당대표가 지금 사실은 원내대표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1: 네네.
2: 원내협상도 원내대표의 소관인데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뭐 대표가 얘기할 수 있죠. 공천권 행사하죠 대표가.
1: 네.
2: 그다음에 당 장악하죠. 사무총장 임명하죠. 그다음 당의 재정 이런 거 다 인사, 당직 주요 당직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런 당대표는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미국에 이런 당대표가 없다고요.
1: 권한이
2: 당대표직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1: 폐지하면 또 원내대표가 당대표급으로
2: 아니, 원내대표 원내정당으로 제도를 만들면 돼요. 우리 네. 제일 문제가 제도화를 통해서 뭔가 자꾸 다전화가 생각을 안 하고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대단히 훌륭해서 뭐 구태다 안 일으켰어 미국군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1: 네.
2: 한국군인도 육사에서 구태다 일으키라고 가르쳤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2: 제도화시키고 자꾸 법을 개혁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냥 개인들에게 맡기니까 그래요. 당대표 권한이 너무 많고 공천 행사하고 대통령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거라고.
1: 네네네.
2: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 권한도 이건 이번엔 치우고
1: 줄이자, 이번에.
2: 뭔가 줄이고
1: 예.
2: 아까 독점 안 된다며요. 그거 하면 안 돼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퇴원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하고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될 때고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라면서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약간 일축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박원석 의원님께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3: 저는 뭐 예상됐던 행보라고 봅니다.
1: 예상됐던 행보다.
3: 네. 장동혁 대표는 뭐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명분도 뭐 그게 이제 당에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니 우리가 선거 결과가 최악은 아니었잖냐. 그리고 지금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1: 네.
3: 그리고 저 선관위 저 투표 그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민심의 이반이 지금 현재 여당으로부터 혹은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왜 내부에서 나를 흔드냐.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3: 그런데다가 뭐 제도상으로도 버티면 끝까지 방법이 없어요. 최고위원들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1: 네 명이 사퇴해야죠.
3: 근데 최근에 이제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의 이제 흐름을 보니까 네. 장 대표하고 모종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버티는 모드로 물러나지 않는 모드로 약간 바뀌고 있습니다.
1: 네.
3: 그런 방법이 마땅히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지루한 공방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당원총 투표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런 방법이 나 등장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 일성도 당대표의 진퇴는 몇몇 당원들 아니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당원의 총의를 물어야 될 얘기다. 이 얘기로 봤을 때 여차하면 최후의 수사는 당원 총투표로 묻겠다. 그럼 본인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분 문제는 뭐냐면 의제가 없습니다.
1: 네네.
3: 여전히 다시 재선거, 부정선거. 그럼 결국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변화를 못 만드는 거죠.
1: 네. 아유, 또 의견을 다 듣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아, 정동 대표 얘기를 너무 짧게 예. 짧게 한 말씀만 들을 수 있을까요?
2: 장 대표
1: 10초 이내로 예.
2: 이러면 안 됩니다.
1: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대표 의원님도 장동혁 당대표에 대해서
0: 어쨌든 재진임 기류는 없지만
1: 네.
0: 또 압도적 또 퇴진 기류도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안고 있는 한계. 예, 그런 한계 상황이라고 봐야죠.
1: 그러네. 사퇴 얘기가 병원에서 쏙 들어가긴 네. 했네요.
0: 대표는 있지만 대표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
1: 알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룡 의원, 특임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국회에서 자리를 늘 명분으로 포장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였는지 말이 아니라 결과가 말해줍니다. 정치는 자리를 차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차지한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겠죠.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 노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하나의 경제 이벤트이기도 하죠. 하지만 올해는 모든 경기가 평일 오전에 열리다 보니 월드컵 특수를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걱정과 달리 응원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유통과 매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외식 업계에는 예상 밖의 특수가 찾아왔고 편의점 음료 매출도 급증했는데요. 반차와 연차를 내고 길거리 응원에 나선 직장인들, 종강한 대학생들까지 합류하면서 도심 곳곳에 응원 인파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가 열리죠. 32강 진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붉은 함성이 또 한 번 울려 퍼질 텐데요. 조별리그 A조 마지막 경기, 선수들의 선전과 함께 침체된 상권에도 활력이 돌 수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바 경제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원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는데요. 뭐 MOU 이후 첫 협상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만 그럼에도 세계 경제의 숨통이 좀 트이게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뭐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서 공식 서명식을 가졌고요. 다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60일간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놓고 양측의 최종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2: 또한 이번 전쟁에서 뭐 미국과 이란은 모두 자신들이 승자임을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양쪽 모두 얻은 것보다 이런 것이 많다는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면서 원유 등 글로벌 공급망도 정상을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뭐 무엇보다 WTI, 두바이유 등 그 국제 원유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그에 따라 미국과 유럽, 한국 등에서 오름세를 이어든 물가도 하락 안정세로 돌아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및 금융정책을 적극 나서는 등 그간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악화된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또 이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70% 안팎으로 매우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종전은 정말 반가운 뉴스가 되겠어요.
2: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원유 등 뭐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다 쓰는데요. 이 중동에서 원유와 LNG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경제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은 국제유가와 밀접한

0: 가격이 연결돼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만 움직여도 수출입 전체가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1: 네.
0: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물류비가 안정되고 에너지 비용 부담도 줄어들 텐데요. 이 에너지 가격 안정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간 주식 등 금융시장을 억눌러왔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동시에 환율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최종 종전에 합의를 한다면 이란의 경우에는 인프라 등의 재건을 위한 대대적인 자금이 필요하겠죠?
0: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정부의 최대 과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그 재건기금 조성 방안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최종 종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50조 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이 기금은 미국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이란의 그 에너지 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하려는 각국의 민간 기업들이 조성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0: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과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들도 이란의 재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제재가 본격적으로 해제된다면 이 재건 기금이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기금 조성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와 핵 협상 타결, 최종 종전 합의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죠?
0: 네,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인상한 것인데요. 일본의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선 건 1995년 8월 이후 31년 만인데요. 일본은행은 경제와 물가, 금융정세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또 돈을 푸는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이 다섯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1: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을 좀 짚어주시죠.
0: 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크게 엔화 약세와 물가 상승 압력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경차에다가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기조로 엔화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금리의 인상에 나섰다는 것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수입 물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까지 밀어올리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기업 물가, 우리나라 이제 이 생산자 물가와 같은 통계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이 5월 기업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6.3%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1: 네.
0: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6개월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서 연 1.5%까지 올린 다음 인상을 종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 경우 앞으로 두 번 더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주요국 가운데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이 일본은행보다 먼저 금리를 올린 바 있죠?
0: 네, ECB는 6월 11일 이제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게 그 2년 9개월 만에 긴축 기조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가운데 ECB가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1: 네.
0: 일본은행과 마찬가지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게 주된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에 이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서는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다음 달 7월 16일 정기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동결했죠?
0: 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는 지난 6월 16, 17 양일간 개최한 회의에서 금리 목표 범위를 현 수준인 연 3.5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의 인상 기조에서 올해 들어서는 4연속 동결한 것인데요. FRB는 정책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기존의 3.4%에서 3.8%로 대폭 높아졌는데요. 이 점도표는 이제 금리 결정에 표를 던지는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해야 하는 도표라는 점에서 이렇게 3.4에서 3.8로 올라간다면 네. 향후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동결로 나온 발표문 등을 분석한 월스트리트저널은 FRB가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예.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인구 1000만 명을 상한으로 하자는 투표가 결국 부결됐군요.
0: 네, 얼마 전에 전해드린 인구 상한 국민 투표가 그 스위스에서 실시됐는데요. 네. AFP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유권자들은 극우 성향의 스위스 국민당이 발의한 인구 상한제 발의안을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시켰습니다. 투표율은 59%로 스위스의 국민 투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아왔는데요. 이 법안은 현재 910만 명인 스위스 인구가 2050년 이전에 1000만 명이 넘지 않도록 이민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이 투표를 주도한 스위스 국민당은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교통 체증 등 그 사회 문제가 대량 이민 탓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1: 네.
0: 반면에 이제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 노동계는 이민 제한이 스위스 경제를 마비시키고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 EU와의 관계를 파탄낼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베아트 얀스 스위스 법무부 장관은 투표 결과에 안도하면서 스위스 국민이 안정과 개방, 신뢰의 신호를 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1: 인구 상한제 투표와 함께 실시했던 병역 관련법은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이번 국민투표에 함께 붙여진 민간대체복무법 개정안은 유권자 52.5%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선택하는 민간대체복무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현역 군 복무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징병제 국가인 스위스는 2009년에 대체복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이후 그 현역 복무 기피자가 많아졌다는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내 안보 위기감이 커지면서 군 병력 확보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대체 복무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신 최성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석주대의 꿈을 찾아서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느 현장 다녀오셨을까요?
2: 네, 여러분 요즘 헬스장 한 달 이용료 얼마나 하는지 아시나요?
3: 잘 모르겠어요. 비싸겠죠? 요새?
2: 맞습니다. 운동 한번 시작하려고 해도 등록비에 운동복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3: 요새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솔깃하긴 하네요.
2: 네.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부천의 상동호수공원인데요. 부천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광장교실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단순히 공짜 운동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강사의 힘찬 구령 하나 둘, 셋에 맞춰서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서 함께 몸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0: 한잔 하시고 후. 예.
1: 이렇게 흥겨운 분위기를 기대했던 건 아닌데 와, 듣기만 해도 좀 어깨를 들썩이고 싶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2: 네, 저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등록 회원만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은 날에는 50명 정도 되는 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운동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서로 인사도 나누고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3: 첫째, 이게 타인끼리 처음에 모여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협동 단결 배려 이걸 먼저 이제 우선으로 시작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소통을 잘하고 즐겁고 흥겹게 하죠. 그런 것이 이제 공원 수업의 장점이라고 보죠. 그리고 뭐 새소리, 나무소리 다 들리니까

0: 하니까 아무래도 꽉 짜여진 공간보다 훨씬 나아요.
1: 운동 자기 건강을 위해서 뭐 투자하는 거는 다들 부담스러워 안 하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지금 부천시에서 무료로 하고 있어요. 체조교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고 다른 센터 이런 데보다는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했거든요. 병원 외래 갔었는데 여기 하면서 좋아졌대요. 나이가 들면서 더 나빠져야 되는데 관리 잘했다는 말 듣고 왔어요. 건강관리 잘했다는 소리 듣고 그러고 왔어요.
2: 평소에 이제 뭐 헬스를 다닌다거나 뭐 무슨 뭐 다른 운동을 한다던가 하면 아무래도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무료 수업이다 보니까 정말 부담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감기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른 운동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줄어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다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몰라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더 많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네요.
4: 네, 맞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 프로그램의 가치가 적지 않습니다. 감기 한번 걸려서 병원에 가도 진료비의 약값까지 부담되는 요즘인데요. 평소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회원 가운데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70세가 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흔히 말해서 동안이라고 하죠. 젊어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힘차게 운동을 이끄는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왔는데요. 이 건강이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천시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을까요? 부천시청 문화체육국 오세훈 생활 체육팀장에게 들어보시죠.
5: 시민들이 쉽게 접하려면은 사실 비용 부담이 있으시면 또 쉽게 접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교실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이렇게 지나다가 하실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교실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애인분들을 이제 밖으로 이제 밖에 체육 활동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 활동이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체육 활동에 취약하신 분들은 밖으로 나와서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병원을 당연히 덜 가시게 되고요.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기 같은 간단한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의료비 절감엔 당연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민들 체육활동에 항상 더 확대하고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은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한 일상을 이제 계획하는 거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 소통이라든가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조성하는데도 이렇게 체육 활동을 통한 걸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3: 단순한 운동교실이 아니라 일종의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4: 네. 시민들에게는 운동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챙길 기회를 제공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시민 건강 증진을 통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그 주민분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 가까운 공원에서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고 좋죠. 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가까운 복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히 상동호수공원에서는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웃음소리와 기합소리가 공원 전체를 활기차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산책하는 시민들까지 그 에너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3: 정말 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4: 네, 그렇죠. 이 부천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건강과 공동체 그리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야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돼서 이 시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3: 네, 잘 만나봤습니다. 경제현장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캐니 부릅니다. 천상현.

0: 납세자에게는 세금 신고를 본인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가 있는데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러한 페널티가 바로 가산세 제도입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세금 신고를 과소하게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1: 네.
0: 크게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로 나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고요. 과소신고 가산세는 세금 신고를 적게 한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내야 할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에 부과되게 됩니다.
1: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어느 정도나 발생합니까?
0: 네, 가산세는 내가 추가 신고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일정률을 곱해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의 20%, 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의 10%입니다. 특별히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과소신고 모두 가산세율이 40%에 달하게 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입했어야 하는 날부터 실제로 납입한 날까지의 기간에 이자 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이자율은 하루당 0.022%이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연 8.03%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총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가 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그 특성상 적발 시점이 늦어지면 계속해서 가산된다는 점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납부지연 가산세의 기간 계산은 다행히 5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무신고하고 6년 차에 그러한 사실이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5년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된 납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40%가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부정행위에 해당이 될까요?
0: 네,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법문에선 설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받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실제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만약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는데 거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비과세 신고하였다가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탄로나게 되면 이는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 즉 부정행위로 보아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토지 자격감면 규정에서도 가산세 40% 적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년 이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 농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최대 1억 원, 5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이때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경작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신고한 경우에 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국가를 속이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40%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들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부정행위 40% 사항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비들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그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주는데요.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발급받게 되면 내가 상대방에게 지불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받게 될 텐데요. 이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봐서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단순히 착오, 법률상 무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경우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받습니다.
1: 법률상 무지라면 이 잘 몰랐던 경우

0: 해도 가산세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깝지만 만약 법률상 무지해서 몰랐고 그에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조항을 악용할 소지가 너무 많아서요.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잘 몰랐던 경우, 그러니까 무지에 따라 세금을 무신고하였거나 적게 신고하여도 가산세 과세는 아쉽지만 피하실 수 없게 됩니다.
0: 무신고 가산세는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라고 하셨는데 세율에 좀 차이가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간혹 세금이 안 나오는데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금 신고를 하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과세 주택을 12억 이하에 매도한 경우에 발생세액은 없습니다. 발생세액이 없기 때문에 발생세액의 일정률을 곱하는 가산세도 사실 무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러한 주택이 비과세 대상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매도한 주택이 비과세인 줄 알고 납부세액이 없겠거니 하고 신고를 안 하신 납세자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에게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상속받으신 본인도 기억에서 잃어버린 시골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0: 네.
1: 예, 그 시골주택 때문에 매도 당시 1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 해당 자산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과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본래 내었어야 할 세금을 부과받으셨고 거기에 더해 무신고 가산세 20%를 부과받으셨습니다. 이분께서 만약 비과세 신고를 하였더라면 가산세가 10%만 붙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가 20%가 붙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양도소득세 과세액이 없거나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세액이 없는 사항이라면 납부세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양도의 경우 복잡한 과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과세 대상인 경우가 사실 엄청 많고요. 상속세인 경우도 상속재산가액이 낮은 줄로만 알고 발생세액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상속재산이 출현해서 상속세 과세 추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본세 추징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가산세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세금 신고는 해놓으시는 편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무신고 가산세를 피하려면 일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고가 꼭 필요한 세금 항목 그리고 신고 기한도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세금 항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직장의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서 신고를 완료하게 되므로 따로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근로소득 외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종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신고하게 되는데요. 7월 25일 그리고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부동산 물건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증여세의 경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 상속세의 경우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까지가 일반적인 신고 기한이 되겠습니다.
0: 가산세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나요?
1: 네, 하루빨리 적정가액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기한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무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50%,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30%,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신고는 하였으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신고한 경우 30%, 1년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20%, 2년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 10%의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것을 미리 알고 최초 신고나 수정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감면 적용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예컨대 화재나 도난 등으로 도저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나 기존 세법 해석과 상반된 해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가산세 100% 감면도 가능하니까요. 혹여나 이미 과세해고 통지서를 수령하셨고 그에 따른 가산세 고지서를 수령하신 분들도 내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해서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본세는 물론 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세금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에게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납세자분들에게 알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신고 의무에 대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소재지 근처 세무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0: 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지금까지 라임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경제로 통일로 유재하가 부르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어떤 분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평화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한 아이는 다 같이 사이좋게 사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아이는 싸우지 않는 것, 또 다른 아이는 모두가 행복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대답은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평화의 참뜻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전에 설명하는 평화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일상에서의 평화는 그보다 조금 더 개인적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는 것도 평화고, 가족과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보고 싶은 사람에게 아무 때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것도 평화의 한 모습일 겁니다. 그 평범하면서도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아픈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6.25 기획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소프라노 이정희가 노래하는 비목 준비했습니다.

0: 전쟁은 실로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고향도 가족도 지위와 재산도. 하지만 폐허가 된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밥을 짓고 집을 고치고 아이들 교육을 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에도 늘 우리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피란길과 전선에서 불려진 이별의 노래들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전쟁이 끝나고 상처를 달래주고 내일을 바라보게 해준 희망의 노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 가요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대중가요사의 최고 전문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장유정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사학자 장유정입니다.
0: 예, 저희 세대는 네. 겪어보지 못해서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전쟁 직후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1: 그렇죠.
0: 그런데도 그렇게 참혹한 시절임에도 노래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는 건 또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서로에게 심어준 거 아니었을까요?
1: 그렇죠. 그게 아마 노래의 힘일 겁니다.
0: 예.
1: 우리가 노래를 듣고 위로가 되고 아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네. 오늘은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은데
1: 네.
0: 이별의 노래 어제 함께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희망의 노래잖아요.
1: 네. 예.
0: 첫 곡은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희망의 노래이긴 하지만 꿈속에서만 희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0: 꿈속에서라도 희망이 있어야죠.
1: 그럼요. 예, 예. 네, 현인 선생이 1956년에 발표한 꿈속의 사랑인데요.
0: 네.
1: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0: 첫 대목이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1: 네.
0: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1: 어린 마음에 이게 왜 그렇게... 네. 2004년에 제가요, 중국 영화, 그 쿵푸 허술을 보다가.
0: 아, 주성치 영화?
1: 네. 예. 그 익숙한 선율의 귀가 번쩍 띄었었습니다.
0: 예.
1: 바로 그 현인이 노래한 꿈속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0: 우리말로 된 우리 가요가?
1: 아니요, 중국말로.
0: 아, 중국말로 된 노래가 있었어요?
1: 네, 그래서 저는 한국 가요라고 그때까지 알고 있다가
0: 예.
1: 중국 영화의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고 역사를 이제 추적을 했던 거죠.
0: 아, 네. 그랬더니.
1: 중국 곡이더라고요.
0: 아, 원래 네. 이 곡이 네. 원곡은 중국 곡이었습니까?
1: 네. 그래서 가사는 작곡가 손석우 씨가 썼고요.
0: 예.
1: 곡조는 1930년대 40년대에 왕성하게 활동했던 중국의 천거신이 작곡을 했습니다.
0: 아, 한자로 쓰면 이제 진가신이 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천거신.
1: 그래서 원곡은 1942년 중국 상하이에서 상영한 영화가 있는데요. 장미꽃은 곳곳에서 피어나건만 여기에 들어가 있던 몽중인 정말 꿈속의 아. 사랑이라는 노래였던
0: 원곡
1: 거죠.
0: 원곡 제목은 몽중인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요. 약혼녀가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결국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0: 네.
1: 손석우 씨는 노래 자체보다 아마 영화 내용에서 가사를 착안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에서는 영화 주인공 공치우샤가 이 노래를 불렀고요. 중국에만 최소 네. 10개 이상의 버전이 있어요.
0: 큰 히트곡이 됐나 보네요.
1: 굉장한 히트곡이었고요.
0: 네.
1: 1980년대 대만의 국민 가수로 유명한 차이첸이 부른 버전도 유명하고요. 일본에서도 이 노래를 또 번안해서 노래했고요.
0: 범아시아권 히트곡이네요.
1: 범아시아권에 정말 히트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0: 우리나라에서는 현인 선생 외에도 또 다른 가수들도 불렀죠?
1: 맞습니다. 이 노래를 번안했던 손석우 씨가 당신도 악단에서는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0: 아끼셨나 보네요.
1: 네. 너무 노래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0: 네.
1: 현인 씨 이후에도 장윤정, 최은호, 김정호, 주현미, 김용림, 나훈아, 이광조, 남진, 현철, 조미미 등등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고요.
0: 네.
1: 2015년에는 중국 영화 배우 탕웨이가 네. 한국어로 부른 재즈 버전도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 꿈속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중 영화 그녀의 전설 OST에 또 수록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려서
0: 예, 예.
1: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랑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꿈속의 사랑입니다.
0: 잊을만 하면 또 리메이크 돼서
1: 맞습니다.
0: 나타나고.
1: 네. 딱 예. 그렇습니다. 딱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0: 예,
1: 네.
0: 그 노래 듣겠습니다. 현인의 꿈속의 사랑.

0: 꿈속의 사랑 현인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쟁 이후에 나온 노래들은 분위기나 주제가 전쟁 중에 나온 노래들과는 많이 다르네요.
1: 네. 많이 달라졌죠. 희망의 한편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퇴폐가 또 싹을 틔우기도 했습니다. 어떤 막 건실하고 막 이런 성실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유흥이나 막 이런 쪽으로도 네. 많이 또 사회가 또 물들기도 했었죠. 그 네. 시절에.
0: 또 네. 미 군정 그렇죠.
1: 특히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요. 네. 그런 영향을 받아서 노래나 대중문화도 발달을 하게 되죠.
0: 주류도 많이 들어왔겠고. 네. 예. 자, 이번에 들을 곡은 어떤 겁니까?
1: 네, 그러한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바로 솔로원 작사 이재호 작곡 금사양이 노래한 홍콩 아가씨입니다.
0: 아, 예.
1: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래를 항상 들을 때마다 전쟁 이후에 그 춘바람 열풍과 태폐 풍조가 좀 느껴집니다. 아. 실제로

0: 1956년에 영화 자유부인이 나오거든요. 예, 예. 정비석이 쓴 소설을 영화로 네.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교수 부인의 어떤 불륜을 다루고 있어서 당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죠. 예. 게다가 소비의 어떤 향락풍조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시선으로 보면 여전히 또 가부장적인 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 시대적인 네.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제가 영화를 막 이렇게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예. 교수 아내 오선영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서 옆집 사랑방에 사는 총각 춘호를 통해 그 춤을 알게 되죠. 그런 막 이런 욕망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내용들. 네. 제가 영화에서 파격적이었던 건 댄스홀에서 무용가 나보키 씨가 맨발로 만보춤을 추거든요. 네네. 그 모습은 뭐 지금 봐도 파격과 충격이고요.
1: 일단 그 영화가 네. 아주 인상적이었군요.
0: 맞습니다.
1: 이 노래가 그 영화에 나오나요?
0: 아, 영화 속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어떤 태폐풍조와 춤의 열풍을 그렇군요. 보여주는 예, 것으로서 예. 이런 홍콩 아가씨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들어봤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오늘 2부 희망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들어보면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좀 희망이 섞인 이게 잘 살아보자, 잘 또 놀아보자.
1: 네, 그런 것도 있겠죠.
0: 잘 어울려보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희망들이 다 담겨있는 그런 분위기의 곡들이 많이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을 곡은 또 외국의 정서가 담겨진 노래인가 봐요.
1: 네. 이 시기에 그 이국적인 정서라고 하죠.
0: 네.
1: 그런 정서를 드러낸 노래들이 굉장히 대거 등장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작사 박시춘 작곡으로 장세정 씨가 불렀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0: 아, 1953년도
1: 네, 곡이네요. 맞습니다.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한 노래고요.
0: 네.
1: 제목은 물론이고 또 노래 가사에도 금문교, 뭐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0: 예. 네. 우리나라 도시도 많은데 왜 하필 샌프란시스코를 배경으로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을까요?
1: 그 우리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그 연합군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서구의 문물

0: 인물이 많이 소개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관한 동경이나 어떤 지향을 보여주는 노래가 등장을 했고요. 샌프란시스코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당시에 음반 검열이 또 있다 보니까 작사자와 작곡자가 종종 검열로 고초를 겪기도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국의 정치나 정서를 드러낸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때문에 노래 중에 이국성을 보여주는 노래가 많았습니다.
1: 그랬군요.
0: 네, 다만 노래 가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있지 않는 그 비너스 동상이 등장한 게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희화화인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1: 아마도 뭐 손노원 작사가나 박시춘 작곡가나 네. 또 가수 장세정 씨나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 당시에.
0: 그러지는 않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1: 상상으로
0: 만드다 보니까 네. 네, 비너스 동상을 얼싸 안고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1: 어딘가에 또 있지 않았을까요? 뭐
0: 그러게요.
1: 무용이라도.
0: 네.
1: 자, 이어지는 곡은 어떤 겁니까?
0: 이서구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박단마 씨가 노래한 슛샤인 보이를 골라봤습니다.
1: 슛샤인 보이.
0: 네.
1: 이 슛샤인 보이라는 게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용어일 것 같아요.
0: 네.
1: 슛샤인 보이.
0: 슈가 그 신발이잖아요.
1: 예, 예.
0: 샤인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고요.
1: 그래서 구두를 광내는
0: 맞습니다.
1: 소년.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6.25 전쟁 당시에 구두 닦기 소년들을 미군들이 슛샤인 보이라고 불렀대요.
1: 예.
0: 그래서 구두통을 메고 구두 닦거를 외치면서 거리를 헤매는 그런 왜소한 체구의 전쟁고와 소년들은 그 자체로 당시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또 우울한 자화상이기도 했는데요.
1: 예.
0: 영어를 곁들여가면서 부르는 멜로디도 리듬도 흥겹고 경쾌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요. 사실은 비참한 사회상과 피폐해진 피난살이로 인한 경제난 때문에
1: 네.
0: 어쩔 수 없이 구두 닦기라는 생존을 위해서 거리로 나가야 했던 네. 우리의 아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 예.
0: 네.
1: 어쩌면 이 방송 들으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아, 내가 어렸을 때 나도 해봤지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0: 네,
1: 진짜.
0: 그럼요.
1: 예.
0: 네.
1: 자, 노래 두 곡 함께 들으시겠는데요.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 박단마의 슈샤인 보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 박단마의 수샤인 보이. 자, 단국대학교 장효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쟁 이후에 또 끝나자마자 195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노래들이 등장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요.
1: 네.
0: 리듬도 뭐 탱고도 있고 스윙 같은 것도 있고.
1: 네, 예. 맞습니다. 아예 음반에요.
0: 네.
1: 뭐 탱고, 차차차, 뭐 스윙, 뭐 볼레로 이런 식으로
0: 표시해놔요?
1: 예, 리듬명을 표시를 해 놨었어요.
0: 아,
1: 1950년대 음반을 보면은요.
0: 어.
1: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다국 적인 리듬들이 대거 들어와서
0: 예.
1: 우리나라 대중가요에 영향을 끼치죠.
0: 아, 네. 리듬의 명까지 이름까지 명시해 놓은 것은 어떤 업소나 가게에서 틀 때 참고하라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1: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노래에 대한 어떤 정보로서 그러니까 거의 뭐 그때 이제 도로또가 나중에 이제 트로트가 되는 거거든요.
0: 트로트를 도로또라고.
1: 네, 당시 도로또라고 적혀 있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표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트로트로 우리가 해서 일종의 음악 장르가 되어버렸던 거죠.
0: 네. 네. 트로트도 엄밀히 말하면 폭스트로트.
1: 맞아요. 폭스트로트에서 나온 거죠. 예. 리듬에서.
0: 그게 일본에서 도로또로
1: 도로또.
0: 하다 보니까.
1: 네.
0: 자, 이번에 들을 노래도 좀 새로운 분위기죠. 어떤
1: 네.
0: 곡입니까?
1: 이 노래는 광복 이전에 우리가 마녀라고 해서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그런 노래들을 마녀라고 했는데
0: 네네.
1: 그 노래를 계승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한복남 씨가 노래한 빈대떡 신사입니다.
0: 이 곡은 전쟁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1: 네. 1950년에
0: 예.
1: 나왔어요.
0: 수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하필 빈대떡을
1: 네.
0: 소재로 했을까요?
1: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기사들을 찾아봤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경향신문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1947년 당시에 손님으로 미어터지는 빈대떡집을 소개했고요. 동아일보 1956년 1월 20일자 기사에는 저녁이라도 되어보면
0: 아.
1: 어느 거리고 늘어만 가는 빈대떡집에
0: 아.
1: 가는 곳마다 초만 원을 이룬다. 이렇게 서울의 뒷골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940년대 후반, 1950년대까지 이 빈대떡이
1: 네.
0: 최고의 먹거리.
1: 맞습니다.
0: 아. 이 노래가 가사가 한번 바뀌었다면서요?
1: 제가 감사하게도 이 노래를 부르신 한복남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친필 악보들을 다 본 적이 있어요.
0: 아, 그러세요?
1: 네, 그래서 친필 악보에 요리집 문 앞에서 요 부분하고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사서 먹지라고 적힌 대목이 처음에 발표된 음반에는요.
0: 네.
1: 요리집 문 밖에서
0: 문 앞이 아니라
1: 문 밖에서. 그리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0: 대목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1: 그래서 이후 친필 악보대로 녹음한 음반도 발매되면서요.
0: 예.
1: 사실 가사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버전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0: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게
1: 네.
0: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목이고
1: 네.
0: 들으면 좀 빈정상하잖아요. 근데 돈 없으면 대포집에서 빈대떡이나 사서 먹지는 왠지 대포집을 비하하는 것 같고
1: 그러네요. 네. 네.
0: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렇지 이 곡 자체는 지금 들어도 아주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완전 그 첫 번째 버전도 들어봤었는데요. 처음 발표된 노래는 스윙 리듬으로 이렇게 전개되다가 돈 없으면 거기부터는 또 왈츠 리듬으로도
0: 아,
1: 변하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1절 끝나면 다시 스윙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이었더라고요. 리듬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0: 예.
1: 그리고 이제 가사를 보면 돈이 없는데 요리 집에 가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해학적으로 그려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난한 시절의 어떤 아픔도 배어나오지 않나
0: 예.
1: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이어지는 곡은 어제부터 저희가 이 가수분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오늘도
1: 네.
0: 있었습니다만 현인 선생의 노래네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뱃삼의 무초. 네.
0: 아.
1: 1949년에 나왔는데요.
0: 네네.
1: 이 시기에 되게 재밌는 노래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저 어렸을 때도 그 후로 그러니까 이 노래가 나온 뒤로도 한 3, 4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막 그 이 노래를 따라 불렀던 빈대떡
0: 코미디 프로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코미디언들
1: 네,
0: 많이 했죠.
1: 예.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거. 네,
0: 예.
1: 맞습니다.
0: 다른 가수 버전도 많았고.
1: 많습니다.
0: 그런데 예.
1: 럭키 레코드사에서 네. 1949년에 처음 음반으로 발매됐거든요.
0: 아, 전쟁선이었군요.
1: 네. 그래서 현인의 그 뱃삼의 무초를 보면은요. 부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국의 처녀. 이렇게 적혀 있어요.
0: 그럼 사람들이 그게 그 뜻인 줄 알았겠네요.
1: 맞습니다.
0: 뱃사면 고초가 네. 남북의 처녀다.
1: 저도 아주 오랫동안 뱃사면 고초가 사람의 뭐 남극의 처녀를 뜻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0: 예, 예. 네. 남미의 어떤 처녀 이름인가 보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네. 네. 그게 아니고
1: 네, 맞습니다.
0: 진짜 뜻이 뭡니까?
1: 진짜 뜻은요. 네. Kiss me generously. 그러니까 아낌없이 키스해 주세요라는 의미였어요.
0: 상당히
1: 네.
0: 좀.
1: 네. 직설적인가요?
0: 아니요. 완전히 달라서.
1: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뱃사면 부초가 여성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노래 제목에 남극의 처녀라고 붙어 있었고
0: 예.
1: 실제 가사에도 뱃사면 부초야 리라꽃같이 귀여운 아가씨 뱃사면 부초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 마리아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네.
0: 예. 그 당시 분들이 정확히 뜻을 몰라서 아마 네. 사람 이름이겠거니 해가지고
1: 네.
0: 여성의 이름으로 산정을 하고 그 가사를 또 이게 만들어 간 것이군요.
1: 당시 또 무초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연상하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0: 어쨌든 원곡은 이게 외국 곡입니까?
1: 네, 맞습니다.
0: 멕시코에선 탄생한.
1: 네. 멕시코 콘셀로 벨라스케스가 만든 뱃사면 무초라는 볼레로 곡이고요.
0: 예.
1: 1940년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번안곡이죠.
0: 예. 일종의. 우리나라에도 네. 빨리 들어온 편이네요.
1: 맞습니다.
0: 자, 노래들 듣겠습니다.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 그리고 현인의 뱃사면 무초.

0: 뱃삼의 무초, 현인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한복남의 빈대떡 신사였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2부 희망의 노래 장효정 교수님 이번에도 두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1: 네.
0: 먼저 어떤 곡입니까?
1: 저는 이 노래 들으면 항상 마음이 이렇게 몽글몽글해집니다.
0: 아, 몽글몽글.
1: 네. 백일희 씨가 1956년에 불렀던 사랑은 아름다워 영화 모정의 주제가로도 유명한데요.
0: 예.
1: 백일희 씨를 두고 또 누군가는 트로트 가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0: 네.
1: 박춘석 씨가 번안했던 팝계열의 노래들을 아주 많이 불렀었어요.
0: 이 곡도 그럼 박춘석
1: 맞습니다.
0: 선생이 번안.

0: 맞습니다. 백호라는 이름으로 번안을.
1: 가사를 쓸 때는 백호라고.
0: 백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와 맑고 청아한 목소리의 가수이기도 하고요. 예. 박준석 씨의 데뷔 앨범이죠. 데뷔 곡이 바로 만보 아리랑인데 예. 그 노래도 백일희 씨가 불렀었죠.
1: 아, 인연이 깊군요.
0: 인연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백일희가 아니고 이 씨인데 네. 백일희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1: 가수. 예, 예.
0: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음차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1: 아,
0: 그렇게 해서
1: 그랬군요.
0: 백일희가 백일희가 된 거죠.
1: 백일희라는 네. 가수에서 따온 이름이었군요.
0: 네.
1: 백일희 아, 잘 지었네요. 아주.
0: 네, 맞습니다. 예.
1: 그러면은 그 가수랑 느낌이 좀 비슷한
0: 그런 느낌이
1: 거죠?
0: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머리
1: 비슷하고.
0: 스타일, 음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예. 네. 이 곡의 원곡은 뭡니까?
0: 1955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던 곡이에요.
1: 네.
0: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s.
1: 아주 유명한 곡이죠.
0: 아, 너무 유명한 곡이죠.
1: 네.
0: 원곡은 뭐 포예스, 돈 코넬, 앤디 윌리엄스 등 유명한 가수들이 다 한 번씩은 불렀던 노래고요. 이 노래를 주제가로 하는 그 동명의 영화가요.
1: 네.
0: 그 중국 태생 혼혈인 의사이자 작가인 한수인 씨가 1952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했거든요.
1: 아, 그랬군요.
0: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서
1: 아, 모정.
0: 네, 큰 예, 인기를 얻었습니다.
1: 알죠. 예.
0: 그래서 이 모정 때문에 제가 항상 헷갈렸죠. 어머니의 정인가?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 연모하는 그 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일희
1: 사모의 정.
0: 맞습니다. 사모하는 정인데요. 백일희 씨가 노래한 사랑은 아름다워는 1956년경에는 SP 음반으로 발매되었고요. 또 모정이라는 제목으로 LP로 또 발매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자,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입니까?
0: 네, 이어지는 곡은요. 이 노래도 또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유호 작사 현동주, 바로 현인 씨가 작곡을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직접 노래한 서울 야곡입니다.
1: 1950년에 나왔죠, 이것도.
0: 맞습니다. 네. 네.
1: 현인 선생도 작곡을 좀 하셨네요.
0: 이분이요. 네. 음악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었어요.
1: 클래식 전공을
0: 맞습니다.
1: 하셨잖아요. 물론 성악이지만.
0: 네, 그래서 발성이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 들어 보면 좀 성악 발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1: 아,
0: 네.
1: 다른 가수와는 확실히 다른
0: 그렇죠.
1: 면이 있죠.
0: 네. 예. 그래서 워낙 배구 선수로 생활하다가 성악가로 전향을 해서 테너에서 또 바리톤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1: 네네.
0: 또 뭐 굉장히 많은 또 악기도 연주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1: 네.
0: 이분이 대단히 음악성이 뛰어났던 분입니다.
1: 플루트 연주하시고
0: 네.
1: 기타도 연주하시고
0: 네.
1: 뭐 나중에 트럼펫 연주도 하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예. 하지만 노래를 가장 잘 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네.
1: 서울 야곡은 어떻게 탄생했나요?
0: 네, 서울 야곡은요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그 현인 선생이 지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고향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놀던 것이 생각나서 작곡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당시에는 또 흔치 않았던 탱고 리듬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이분의 이제 노래는 우리가 굉장히 그 창법의 특이한 창법 때문에 또 유명하기도 하고. 네.
1: 예.
0: 근데 현인 씨의 노래가 1950년대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면 그 고단했던 어떻게 보면 한국 현대사를
1: 네.
0: 반영하고 또 우울한 시대에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분이 바로 이 현인 씨가 아닐까라는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의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인
0: 네.
1: 선생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 두 곡 들어보시죠. 백일희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리고 현인의 서울 야곡.

0: 네, 백일이의 사랑은 아름다워 그리고 현인의 서울야곡 들으셨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오늘 2부 희망의 노래 한국 가요사를 연구하는 학자 장유정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에 담긴 사연들을 하나씩 듣다 보니까 그 모든 게 부족했던 열악했던 그 시절에 우리 대중음악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갔는지 상상이 되고요. 새삼 존경스러워집니다.
1: 네. 제가 2006년부터 그 원로 음악인들 구슬 체력을 시작했었거든요.
0: 네네.
1: 제일 처음 만났던 분이 아까 홍콩 아가씨 부른 금사영 선생님이세요.
0: 아, 그러셨군요.
1: 네. 정말 그 뒤로도 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뵀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낭랑함, 네. 명랑함 이게 지금도 생생해요.
0: 그 빛전에. 연세에도.
1: 그 연세에도 네.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 가요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0: 네네.
1: 조상 없는 후손이 없는 것처럼 네네.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경심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가끔 보면 어떤 집안 같은 데서 족보찾기 운동 같은 거 네. 많이 하는데 우리 가요사의 족보찾기 운동의 네. 선구자 장유정 네. 교수님이십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네. 자, 다음 곡은 뭡니까?
1: 다음 곡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노래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0: 예.
1: 김부애 작사 전호승 작곡 명국환 씨가 1959년에 불렀던 아리조나 카우보이.

0: 네.
1: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곡이죠.
0: 그렇죠. 굉장히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예.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네. 현인 선생과 더불어서 195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고요.
1: 아.
0: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방랑신 김삿갓
1: 예.
0: 그리고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이런 노래로 이분을 기억할 겁니다.
1: 네. 상당히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죠.
0: 맞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서부 영화의 그 한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1: 카우보이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도 괜히 그냥 따라 부르면서 기분이 좋아졌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 네, 장 교수님은 명국환 선생 살아계실 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눈 적 있으시죠?
0: 네, 맞습니다. 그 명국환 선생님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1: 네.
0: 신문 기사에 보통 1927년 출생했다라고 적혀 있지만 당시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로 만든 호적에 잘못 기록이 됐대요.
1: 그래서 잘못된 경우 많죠.
0: 네, 그런 예. 걸 가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워낙은 1933년 태어나셨고요. 6.25 전쟁 발발 후에 누나랑 함께 목선을 타고 강화도로 피난을 와서 당시에 그 남성들을 모두 잡아간다 전쟁으로
1: 예, 예. 네.
0: 그런 말을 듣고 까만 치마로 여장을 하고 고향을 탈출했다라는 일화를 들려주셨거든요.
1: 탈출하지 예. 않았으면은 북한군 네. 병사가 됐었겠네요.
0: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1: 예. 명국환 선생님이 참 큰 사랑을 받으셨지만은 말년은 좀 쓸쓸하셨다고요.
0: 네. 홀로 병마와 싸우면서 좀 쓸쓸하게 말년을 보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우리 원로 음악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한때 우리를 노래로 위로해 줬었으니까요.
1: 예. 네. 자, 명국환 선생의 노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아리조나 카우보이 명곡환의 노래였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희망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전쟁 직후의 노래들은 그 비참했던 현실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멜로디나 또 희망적이고 유쾌한 가사가 많았던 것 같은데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위로와 메시지를 많이 안겨줬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노래의 힘이겠죠.
1: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슬픈 노래를 들을 때는 또 슬퍼서 같이 울면서 위로를 받는다면 희망적인 노래를 들을 때는 또 웃으면서 희망을 얻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노래는 슬프든 또 슬프지 않든 다 우리에게는 위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위안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대단한 노래를 연구하시는 장유정 교수님. 늘 존경스럽습니다.
1: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0: 그리고 또 노래를 발굴해서 세상에 들려지지 않은 노래를 발굴해서 직접 불러서 발표도 많이 하셨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보만 남아있거나
0: 그렇죠.
1: 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잊힐 뻔한 노래들을 다시 발굴해서 그걸 갖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역사는 기록의 역사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리고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록하는 작업들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이 남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1: 이 노래도 노래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입니다.
0: 예.
1: 또 유호 박시춘 콤비가 만들어서 현인 씨가 불렀던 예, 1949년에 발표된 럭키 서울입니다. 예,
0: 이 노래 얽힌 뒷얘기도 재밌더라고요.
1: 네. 1948년 봄에요. 신문기자였던 작사가 유호 씨가요. 작곡가 박시춘 씨와의 친분 때문에 그 박시춘 씨가 당시 세웠던 럭키 레코드사의 문예부장도 겸하고 있었대요.
0: 아, 예.
1: 네, 그러니까 신문기자이면서 또 음반회사의 문예부장이었던 거죠. 근데 현인 씨의 신라의 달밤이 크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레코드사까지 창립한 박시춘이 이때 신보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서둘렀고 떠오르지 않았던 거를 이렇게 떠오르다가 창밖에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와, 서울을 떠올린 거죠.
0: 아, 예.
1: 그래서 마침 또 피우던 담배 이름이 럭키 스트라이크.
0: 아.
1: 거기서 유래해서 럭키도 빌리고 그래서 럭키 서울로 노랫말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0: 레코드사 이름도 럭키였다면서요.
1: 럭키죠. 네.
0: 그러니까, 예. 자,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어제와 오늘 이별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를 장유정 교수님이 전해주셨는데 감에 짧게 들어볼게요.
1: 네. 오랜만에 다시 또 친정온 느낌으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장윤정 교수님 이틀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 내일은 대중가요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 전우의 노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인의 럭키 서울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신화. 보상은 동기를 강화한다. 글렌이 보상을 이용해 아이들의 동기를 높이려고 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세상에 보상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실제로 보상 전략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사는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쉬는 시간을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사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부모는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보상의 힘은 모든 과제와 활동에 너무도 당연히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신화를 믿는 사람은 당신뿐만이 아니다. 동기부여의 신화에 대해 조사한 필자들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거의 모두에 해당하는 95% 이상이 돈과 상 같은 보상이 동기를 높여준다고 믿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특히 보상을 제공하면 충분히 큰 보상일 때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일례로 설문에 응답하는 대가로 금전이 지급된다면 지급되지 않을 때보다 참여 가능성이 클 것이다. 보상은 원하는 행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보상이 동기를 높이는가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예, 아니오로 단순하지 않고 미묘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동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한 가지 유형으로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일 경우 보상이 없어도 참여하는 내재적 동기가 있다. 과제 자체는 흥미롭지 않지만 중요하게 느껴져서 수행하게 되는 동기도 있다. 그리고 세금 납부처럼 꼭 해야 하는 것만 아니라면 하지 않을 고역도 있다. 동기의 다양한 유형은 학습과 장기적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일단 이 시점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 보상이 동기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인가? 즉,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작업과 활동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가? 한 연구에서 부모와 대학생들은 짤막한 글을 읽었다. 그들이 읽은 글에는 아이들이 독서에 관심이 있거나 없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었다.

0: 그 후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단기적 및 장기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들, 보상, 처벌, 추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등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 물었다. 부모와 대학생들 모두 전반적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했다. 그들은 아이들이 독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지금 독서를 하게 만들기 위함이든 장기적으로 바라보든 보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보상이 클수록 좋다고 믿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실험에 관해 들려주고 의견을 물었다. 주어진 스톱워치가 자동으로 시작하면 5초 기준 앞뒤로 0.5초 이내, 즉 4.95초에서 5.05초 사이에 중지 버튼을 눌러야 하는 흥미로운 게임에 대한 것이었다. 실험은 0.5초를 맞추면 돈을 주겠다고 한 그룹과 돈이 지급된다는 약속이 없었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그 후 실험이 끝난 후 연구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때 그 방에서 스톱워치 게임을 계속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게 했다.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은 어떻게 예측했을까? 보상을 받은 그룹이 게임을 더 많이 했을까, 적게 했을까?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보상받은 그룹이 게임을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그들은 보상이 더 큰 동기를 부여하고 더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까지 동기가 지속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곧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스톱워치 게임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그룹이 더 이상 보상을 받지 못할 때 게임을 계속할 확률은 애초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그룹이 게임을 계속할 확률보다 낮았다. 즉각적인 효과에 속지 말 것. 보상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회사들은 체중 감량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운전보험 회사도 운전 행위를 추적하거나 안전운전 행동에 대한 비용 절감 또는 포인트 점수를 제공한다.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유인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상이나 명성 같은 보상을 받고 매우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본다. 물론 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직접 체험한 적도 있을 것이다. 자녀에게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 용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보상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를 직접 목격해서 보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상의 즉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경험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상이 동기를 약화시키고 성과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사업가가 보상받는 모습을 보지만 그들을 탁월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성공한 사람도 성공하기 전에는 보상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사회가 물질적 보상에 부여하는 가치를 본다면 보상이 동기부여의 좋은 방법이라는 믿음이 퍼져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동기의 유형에 따라 보상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상이 동기를 높인다는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 그 사실을 믿으면 보상을 남용하거나 오히려 사람들의 동기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보상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이고 언제 도움이 되고 해가 되는지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 신화를 깨뜨리면 목표 달성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보상이 동기를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신화가 깨진다면 열린 태도로 다른 동기부여 전략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 すいません。あ、 KBS オーディオブックはどこですか?
2: あ、 최고의 클립.
1: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0: 9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착각. 에런과 레스터는 두 살 차이 형제다. 레스터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 교사인 이모가 같이 살게 되면서 형제의 숙제를 자주 도와주었다. 이모는 형제의 부모에게 레스터는 매우 똑똑한 반면 에런은 노력파이기는 하지만 타고난 재능은 없다 라고 했다. 몇 년 동안 이모는 가족 모두에게 레스터가 아주 똑똑한 아이라서 학교 성적도 뛰어나고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데 레스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숙제를 버거워했고 성취도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조카의 성적을 본 이모는 깜짝 놀랐고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다. 그녀는 똑똑함을 강조하는 것이 레스터를 돕는 일이라고 여겼다. 좋은 의도에서 한 그 말이 레스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일까? 신화. 능력을 칭찬하면 동기가 강화된다.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교사는 문제를 푼 학생에게, 부모는 성적표를 가져온 아이에게 똑똑하다라고 칭찬한다. 심지어 미취학 아동을 위한 TV 프로그램 블루스 클루스도 매 회를 그거 알아? 넌 너무 똑똑해! 라는 말로 끝맺는다. 이런 태도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사도 자네는 머리가 비상한 디자이너야. 자네는 영업에 재능이 있어. 라고 칭찬한다. 우리는 이런 말이 상대의 자신감을 올려주어 더 끈기 있게 도전하게 만들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칭찬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물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좌절에 부딪히면 당연히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잘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 내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어떻게든 자신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쉬운 과제에만 도전한다거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은 것을 실패 원인으로 내세우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한다거나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필자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사람들은 능력을 강조하는 칭찬이 생산적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항목에 어느 정도 또는 강하게 동의하는 이들이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 76.6%나 되었다.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85%가 아이들이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도록 능력을 칭찬해야 한다고 답했다. 능력 강조가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라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퍼져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선한 의도, 그렇지 않은 효과. 과제에 실패했을 때 멍청하거나 재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동기를 꺾는 최악의 전략임은 분명하다. 반대로 성공했을 때 똑똑하다고 말해주는 것은 직관적으로도 훌륭한 격려인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능의 가치를 높게 치는 사회에서는 똑똑하다는 말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단번에 좋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도로 재능을 칭찬하며 이것이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동력이 될 거라 가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이 신화 뒤에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자리 잡고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은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믿음이 실제 행동을 이끌어 결국 믿음이 현실이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하고 그 믿음이 현실로 바뀌도록 행동한다는 것이다. 의도는 좋지만 성공의 원인을 똑똑함으로 돌리는 순간 부정적인 영향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똑똑함 같은 자신의 특징에 대해 칭찬받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해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잘하지 못했을 때는 똑똑함이나 재능처럼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잃거나 포기하게 된다. 좌절을 잘못 해석한 탓에 잘할 수도 있었던 일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사람도 무수히 많다. 특히 과거에 계속 성공만 해온 사람일수록 갑작스러운 실패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진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은 쉬워서 대부분 잘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 복잡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수학에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은 수학이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큰 충격을 받는다. 자신의 성공이 재능 덕분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은 이제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어 라고 결론 내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잠재적 인재들을 잃고 있다.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 있다. 주변 사람들보다 잘하면 자신의 능력에 만족감을 느낀다. 하지만 모두가 뛰어난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간다면 자신의 능력이 그들에 못 미친다고 느낄 것이다. 자신감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것은 작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모두가 뛰어난 실력을 지닌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흔히 생기는 일이다. 그들은 성적에 B가 보이기 시작하면 자신의 능력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만약 고등학교 때의 성공 원인이 똑똑함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하락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다. 똑똑함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쉬운 강의를 듣는다거나 실패를 대비하기 위해 처음부터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경쟁 치열한 명문대가 자신에게 과연 적합한지 고민하기도 한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지훈아.
1: 자리에서 일어서서 옷을 털며 원혁은 지호를 노려봤다.
0: 누가 대체 채령이를 풀어주고 도와준 건가 했는데 네가 아닐까 생각은 했지만 정말 맞을 줄이야. 갈 곳 없는 고아를 먹여주고 키워줬더니 걔가 주인도 못 알아보고 배신을 해?
2: 늑대를 개로 착각한 건 당신이죠. 권력과 탐욕의 눈이 그렇게나 멀어 있으니 앞에 있는 사람의 정체를 못 알아봤을 만도 하네요. 당신은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손댈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아이들은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을걸요? 아참, 시온이와 채령이는 그날 집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가 박설주 박사님을 해치기 위해 아버지가 주도한 일이란 걸 알고 있나요?
1: 지후가 어깨 너머로 채령과 시온을 바라봤다. 잠깐 사이였지만 항상 냉랭했던 지후의 얼굴에 짙은 슬픔과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후의 말에도 원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사이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소초모들 사이에 들어가 섰다. 다들 현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괜찮냐고 물어왔지만 현우는 연희만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3: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4: 에? 이 자식 도련님하고 연희밖에 안 보이나 봐.
5: 내버려둬. 좋을 때다.
1: 란조와 효석의 말은 못 들은 척하며 현우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3: 아니 근데 저 팀장님 채령이네 아빠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편이야?
6: 우리 편이에요.
1: 현우의 질문에 채령이 대답했다. 채령은 란조와 효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6: 처음에 제가 그 실험실에서 탈출하게 도와준 사람이 지우 언니였고 란조 언니랑 효석 오빠한테 S등급 방문객 카드를 준 사람도 지우 언니였을 거예요. 원래 일반 특수부 방문객은 A등급까지만 받거든요. 저한테 불법 실험과 투자금에 대해서 대략 알려준 것도 언니였어요.
3: 그래, 지우도 예전부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실험을 좋아하지 않았어. 동물 실험도 싫어했고 아버지와 같이 와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1: 시온이 끼어들며 말했다. 소초모들은 갑작스럽게 추가된 아군의 소식에 반가워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갈피를 못.

0: 잡았다.
1: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야?
2: 몰라서 물어?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거 아니야.
0: 소초모들은 고개를 돌려 범초본 특수부 요원들을 봤다. 그리고 소초모들을 등진 채 그들과 대치하고 있는 지후의 뒷모습을 봤다.
3: 당신이 한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은 모두 세상에 밝혀질 거예요. 이 아이들을 해칠 생각은 그만 포기하고 죗값을 치르시죠.
0: 지후의 말에 원혁이 큰 소리로 웃었다.
4: 저 허섭 쓰레기 같은 아이들이 내 비밀을 알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았나? 아, 날 옆에서 그렇게 봐왔으면서. 윤지후, 너도 역시 어려. 그래서 내가 신약 테스크 포스트팀에 널 넣지 않았지. 정태곤 제로에게 맡기길 잘했어, 역시.
0: 원혁의 말에 태곤은 보란 듯이 고개를 쳐들고는 지우를 향해 비열하게 희죽거리며 웃었다.
5: 방금도 언니한테 처맞고 자빠진 주제에 좋다고 웃기는.
0: 들려도 상관없다는 듯 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냉랭한 체령의 말에 란주는 사태의 심각성도 있고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란주 때문에 연희와 현우까지 피식피식 웃고 말았다. 그때 혼자 웃지도 않고 심각하게 있던 효석이 옆에 컨베이어 벨트 위로 뛰어올라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효석에게로 쏠렸다.
6: 이봐요 아저씨! 우리는 채령이가 범초본의 약물 개발 테스트와 인간 실험에 대해서 한 인터뷰도 있고요. 아저씨는 회사 컴퓨터에서 빼돌려 나온 장보와 실험 일지도 있어! 그거 다 기자들한테 보낼 메일을 써놨거든요! 유튜브에도 비공개로 업로드 해두었다고요!
0: 효석이 소리를 지르자 란주와 유라는 무슨 짓이냐며 효석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효석은 말을 듣지 않았다.
6: 아이씨! 아, 이거밖에 방법 더 있어? 우리가 필요하게 만들어야 해!
0: 효석의 말에 다들 말문이 막혔다. 여유가 넘치던 원혁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왔다.
4: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0: 원혁의 물음에 효석의 얼굴에 안도의 꽃이 피어났다. 효석은 이제 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현우는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7: 이렇게 쉽게 저 사람들에게 정보를 넘겨도 되는 걸까?
0: 그때 현우는 연희를 봤다. 연희는 자신의 휴대폰을 채령에게 건네주고 뭐라 속삭이고 있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으려던 순간이었다.
6: 잠시만요!
0: 효석이 모두를 불러 모았다.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고 할 생각인 터였다. 채령이 지우를 불렀고 지우는 태곤 있는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소초모들에게 다가왔다. 지후는 시온을 보자마자 그를 한번 안아주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의 등을 두들겼다. 꼭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를 만난 것처럼. 현우는 유라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다.
7: 인사는 나중에 하고요. 원하는 거 뭐라고 말해야 하죠?
0: 원혁과 범초본 특수부 요원들에게 등을 돌리고 소초모들과 지후, 시온, 채령, 심지어 예진까지 함께 머리를 맞댔다. 무엇을 제시할지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도련님이 뒤쪽을 바라보며 등털을 잔뜩 세운 모습이 현우의 눈에 띄었다.
7: 어? 도련님?
0: 현우는 도련님이 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태곤과 다른 요원들이 소초모들의 코앞까지 와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현우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외쳤다. 높게 뛰어오르며 오른쪽 주먹을 치켜드는 태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꼼짝없이 저 주먹에 맞겠거니 싶어 몸을 한껏 웅크리며 두 팔로 머리를 감싼 순간 전기 스파크 소리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지우가 그 사이 커다란 포스필드를 만들어 태곤을 겨우 밀쳐낸 것이다. 이번만큼은 지우도 힘들었는지 팔을 감싸주고 있었다.
6: 아 뭐야 지상에!
0: 효석이 소리를 질렀다.
4: 니놈들 메일 발송 같은 거 해킹해서 멈추면 그만이야. 범초본 인력을 너무 무섭게 보는 것 같군. 재령이와 조선영 딸은 잡아오고 나머진 다 죽여.
0: 원혁의 말에 태곤은 다시 덤벼들 태세를 갖췄다. 그 뒤로 특수부 요원들이 섰다. 소초모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무기들을 집어들었다. 강목이 부서진 현우는 근처에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현우는 채령에게 시온과 예진을 데리고 소초모들의 뒤편으로 빠지라 일렀다. 다치고 힘없는 시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불안정한 몸 상태로 다시 변신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현우는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이프 세 개를 주어 시온과 채령, 예진에게 주었다.
8: 혹시나 우리가 못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0: 말을 마친 현우는 연희 곁으로 달려갔다. 한 요원이 연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연희는 활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활을 옆에 던지듯 내려놓고 맨주먹으로 요원의 얼굴을 때렸다. 그동안 복싱 스파링을 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연희의 주먹은 정확히 요원의 턱을 쳤고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요원은 능력을 쓰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연희는 아픈 듯 주먹을 털었다.
8: 괜찮아?
2: 괜찮아. 차마 사람한테는 화를 쏠 수가 없어서.
0: 요원은 화가 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양옆으로 벌리며 손끝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손끝에 전기가 일어나는 것이 보였다. 하지직하며 전기가 타오르는 소리에 연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요원은 곧장 현우와 연희에게 달려오며 손 위에 전기장을 연희에게 던졌다. 그 순간 현우는 몸을 던져 전기장을 등으로 막아내며 연희를 끌어안았지만 둘은 동시에 감전되고 말았다. 온몸이 뻣뻣해지고 머리털이 죄다 뻗치는 것 같았다. 그 고통 속에서 현우는 연희와 함께 앞으로 넘어졌다. 현우는 고통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고 자신의 팔 안에서 정신을 잃은 연희를 발견했다. 요원은 더 큰 전기장을 만들며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땅에 누운 채 현우는 다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도련님이 다가오려는 게 보이자 현우는 다급히 도련님을 제지했다. 모두 요원들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현우는 그때 지후의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9: 아, 유라 선배! 멍청하게 뭐하고 서 있는 거예요? 능력 쓰면 되잖아요! 좀 살려줘요!
0: 현우가 죽을 힘을 다해 소리치자 유라는 그제야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현우와 연희를 향해 다가오는 전기맨을 향해 냅다 뛰었다.
9: 선배! 그 사람 감전되니까 조심!
0: 현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라는 두 손을 뻗으며 전기맨과 맞붙었다. 전기맨의 손끝에서 나온 전기장이 유라의 팔을 타고 오르는 게 보였지만 유라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전기맨의 팔목을 덥석 쥐었다. 팔목은 전기맨의 몸에서 옷에 쌓이지 않은 유일한 부분이었다. 전기맨의 온몸을 실지렁이처럼 감싸던 전기장들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4: 이게 왜 이래?
0: 능력이 지워진 전기맨이 당황하는 걸 보고 유라가 외쳤다.
2: 지금이야! 빨리 이 사람 좀!
0: 유라의 말을 알아들은 현우는 연희를 조심스레 눕혀놓고 옆에 보이는 굵은 노끈을 들고 일어나 전기맨을 향해 달렸다.
9: 죄송합니다!
0: 현우는 연희의 오빠들에게 배운 대로 있는 힘껏 전기맨의 턱을 주먹으로 쳤다. 다행히 전기맨은 정통으로 맞은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졌고 현우는 노끈으로 전기맨의 팔과 다리를 꽁꽁 묶은 뒤 기절한 그를 컨베이어 벨트 밑으로 밀어넣었다.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깨어난 연희에게 돌아갔다.
8: 괜찮아?
5: 좀 어지럽고 피부가 화끈거리는 것 같긴 하지만 너는?
8: 난 괜찮아. 그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러 가자. 자.
0: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가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섰다. 바닥에 떨어뜨린 활과 화살을 찾아 쥔 뒤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지우는 태곤과 다른 요원 몇몇을 상대하고 있었다. 지우의 포스필드는 강력했지만 태곤의 힘이 엄청나 그 충격을 계속 버티기에는 버거워 보였다. 게다가 다른 요원들의 공격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란주와 효석은 두 명의 요원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합이 좋아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었다. 란주가 싸우는 요원은 손에서 바람을 만들어내는 초인이었다. 처음에는 그의 수에 계속 걸려들어 사방팔방으로 날아가 자빠지기 일쑤였지만 효석이 그 패턴을 읽고 난 뒤론 이야기가 달라졌다. 효석이 요원의 움직임을 예측하면 란주는 바람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피했고 영리하게도 요원에게 바짝 붙어 근접전을 시도했다. 전투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일방적으로 란주에게 얻어맞는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주먹을 쓰는 데에는 요원보다 란주가 한 수 위였다. 바람을 만들어 날리려 해도 란주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통에 요원의 기술은 쓰는 족족 실패했다.
2: 어이 아저씨, 여기야!
0: 순식간에 요원의 등 뒤로 돌아간 란주는 요원의 어깨 너머에서 요원을 불렀고 그가 뒤를 돌자마자 자신의 주특기인 왼손 스트레이트 펀치를 먹였다. 요원은 오른손에서 펀치가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얼굴을 피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를 불렀다. 란주는 왼손잡이였으니까. 현우와 연희는 란주와 효석보다는 지후에게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쪽을 향해 달렸다. 어느새 그들의 뒤를 따라온 유라가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2: 연희야,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일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망설였다가는 우리가 당해. 하다못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라도 쏴. 할 수 있겠어?
5: 알겠어요.
0: 유라는 무슨 생각인지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지후와 태곤을 향해 달렸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유라는 태곤의 주먹과 지우의 포스필드가 맞붙는 순간 지우가 태곤의 힘에 뒤로 밀려나는 순간을 노렸다. 유라의 생각을 알아차린 현우는 도련님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련님은 요원들을 제치고 달려가 태곤의 얼굴 위에 정확히 뛰어올랐다.
10: 이게 뭐야?
0: 태곤이 소리 지르며 도련님을 때려고 했지만 도련님은 발톱으로 태곤을 마구 할퀴었고 태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창고 안을 메웠다. 다른 요원들도 어쩔 줄 모르고 멈춘 그때 유라가 달려가 태곤의 팔을 붙들었다. 태곤은 어이없어하며 유라를 털어버리려 팔을 흔들었지만
10: 왜 이래? 힘이 안 들어가잖아. 넌 뭐야? 이건 와!
0: 보통의 성인 남성으로 돌아와 버린 태곤에게서 도련님이 떨어져 나갔다. 태곤의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태곤은 유라를 떼어내려 유라의 팔뚝을 붙들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태곤의 입에선 또 한 번 비명이 터져나왔다. 연희가 태곤의 왼쪽 종아리에 화살을 쏜 것이다. 연희는 침착하게 한 발을 더 활에 매긴 뒤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날렸다.
10: 너!
0: 태곤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요원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러자 요원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4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5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엔 북동에서 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